0: 강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어린 날 설지는 아버에게 다음 주에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아버는 생각한 뒤 만약 괜찮으면 이번 주에 오라고 제안했다. 작은 이모가 시골에 갔기 때문에 방 안이 조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지는 기쁘게 승낙했다. 아버는 설지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었다. 두 사람은 창가에서 매화를

감상했다. 설지는 정말 고요하다고 말했다. 아보는 눈이 내리고 있어서 꽃이 더욱 생동감 있게 피어있다고 말했다. 아보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고 두 사람은 꽃을 바라보며 유리창에 고요한 숨결을 불어넣었다. 설지는 창문을 조금 열고 몸을 내밀며 차가운 공기를 마시고 가벼운 매화 향기를 맡았다. 잠시 후 아보는 바둑이 있다고 말했지만 설지는 손을 흔들며 그만하자고 답했다. 아보는 왜 그런지 물었고 설지는 미소를 지으며 아보는 진심으로 바둑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아보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설지는 자신은 오직 한편의 주렴만 기억한다고 말했다. 송나라 시인 조물래의 풍립송에 나오는 글귀였다. 뜻은 청명절에 바둑을 두다 지치고 잔을 자주 들어 술을 마시니 낮이 유난히 길게 느껴진다는 의미였다. 한 시간 반가량 이야기를 나눈 뒤 설지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두 사람이 대문까지 걸어가는데 갑자기 서진과 마주쳤다. 아보는 갑자기 어색해지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아보는 설지를 발해로 역까지 함께 가는데 길에서 오호실 아주머니가 우산을 쥐고 정면으로 다가왔다. 눈은 흩날리고 있으며 우산은 눈이 쌓여 두껍게 보였다.

이튿날 아버가 출근하자 아주머니는 어제의 여자친구는 어느 회사에서 일하냐고 물었다. 아버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아주머니가 다시 묻자 설지는 전차표 판매원이라고 답했다. 아주머니는 서진이 설지를 보고 난 뒤 자신에게 설지가 분명히 상류층 얼굴상이라고 말했다고 얘기했다. 아버는 아주머니가 아직도 서진과 연락을 하고 있냐고 물었다. 아주머니는 사람 사는 것은 양심대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후 아버는 더 이상 설지를 저양 신촌에 초대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만날 장소를 영화관이나 공원으로 바꾸었다. 때로는 아버가 설지와 함께 전차에서 오후 교대 근무를 함께했다. 설지가 뒷문에서 표를 파는 경우에는 두 사람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앞문에서 표를 파는 경우에는 기사와 가깝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그다지 편하지 않았다. 그 후 어느 날 아버는 안원로에 가서 설지를 만났다. 두 사람은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중반까지 진행되었을 때 밖에서 약 50세 정도의 남자가 들어와 아버를 한번 쳐다보고 우측으로 올라갔다가 잠시 후에 다시 내려가 나가버렸다. 바둑이 끝난 뒤 설지는 그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했다. 아버는 깜짝 놀랐다. 그 낯선 남자의 날카로운 눈빛이 마치 하늘의 검은 바둑알이 바둑판에 뚝 떨어진 것처럼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다. 아버는 조금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설지는 바둑판을 두드리며 아버에게 다시 무작정

두지 말고 좀 더 집중하라고 말했다. 이날 아보가 설지의 집을 떠나 오후 4시 20분에 강령로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보가 고개를 돌려보니 은봉이 서 있었다. 은봉은 몹시 외롭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고 표정에는 경계심이 가득하고 두 눈에는 빛이 거의 없었다. 아보는 요즘 잘 지내고 있냐고 물으며 소모의 안부까지 물어보았다. 은봉은 웃으며 소모가 결혼한 뒤로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소모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며 화가 나면 바로 정을 끊어버린다고 말했다. 아보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데 은봉은 꼼짝하지 않고 눈가가 점점 붉어졌다. 아보는 걱정스럽게 은봉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은봉은 소모가 자주 아보와 호생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보에게 소모를 탓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며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조용히 고백했다. 호생은 집에 돌아온 뒤 호민이 정말 집을 떠나갔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호생은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부엌으로 달려갔지만 2시간 동안 역 안팎을 샅샅이 찾아다녀도 호민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당시 상해에서 신강과 흥룡강으로 운행하는 기차는 강도차라고 불렸으며 화물차 구역은 북구 공흥로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한 사람이 이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역에 모여 배웅을 해야 했고 짐은 산더미처럼 쌓였으며 대부분의 객실은 수화물 거리가 무너지어 아예 짐을 놓을 곳이 부족한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기차에 탑승하는 과정엔 온갖 난폭한 행동이 오갔고 사람들은 몸을 기차 안에 쑤셔넣기 위해 서로 밀고 당겼다. 이로 인해 얼굴을 다치고 피를 흘리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이날 호생은 부격 전체를 뒤졌지만 곳곳이 인파로 붐비고 어른들의 울음소리와 아이들의 보채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는 극도의 긴장으로 온몸에 땀을 흘리며 어리둥절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로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호생의 팔을 힘껏 잡아당겼고 서로 마주한 순간 호생은 깜짝 놀랐다. 머리카락이 완전히 헝클어진 여성이 인조가죽 여행 가방을 꽉 쥔 채 서 있었고 솜 코트는 심하게 구겨졌으며 몸은 극도로 마르고 눈빛은 완전히 혼미해 있었다. 호생이 자세히 확인한 뒤 그녀가 주아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주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곳이 어디인지 중얼거리며 물었고 후생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이곳이 상해임을 알려주었다. 주아는 후생이 무속 기차역에 왔냐고 물었고 후생은 이곳이 상해 공흥로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었다. 주아는 자신이 무속 기차역에 갇혀 있다가 이제 막 풀려났다고 덧붙였고 호생은 그녀의 처참한 모습과 몸에서 풍기는 심한 악취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주아는 겁에 질린 듯 낮은 목소리로 밥을 먹고 싶다고 말했고 호생은 그녀와 함께 밥 먹으러 가자고 다정하게 말하며 팔을 잡아당기려 했다. 하지만 주아는 갈 곳이 있다며 거부했고

호쟁은 그녀의 엉킨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걷어내며 상해로 돌아갈 것인지 길림으로 갈 것인지 물었다. 주아는 소주로 가서 창당정의 물빛이 비단처럼 빛나고 달이 지는 풍경을 보고 싶다고 이상한 대답을 했고, 호쟁은 그녀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느끼며 어서 가자고 재촉했다. 두 사람은 서로 끌고 끌리며 공흥로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가 국수 두 그릇과 팬케이크 두 개를 주문했고, 호쟁은 전혀 입맛이 없어 그저 주아가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음식을 먹는 모습만 바라보았다. 호쟁은 식사를 마친 뒤 남창로로 돌아가자고 제안했지만 주아는 길림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 호쟁은 주아가 길림으로 가려는 것인지 아니면 길림에서 온 것인지 물어도 그녀는 대답을 피하고 계속해서 음식을 먹기만 했다. 주아는 표 없이 기차를 타다가 붙잡혀 무석에 갇혔다가 풀려났다고 말했고, 호쟁이 며칠 동안 갇혔는지 물었다. 주아는 자신을 수색한 사람들이 몸을 마구 만지고 돈을 숨겼다고 의심하며 결국 속옷까지 확인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호쟁은 주아에게 남창로가 어디에 있는지 아냐고 물었고, 주아는 안다고 답한 뒤 남창로가 예전에 환룡로였으며 복흥공원에는 비행사를 기리는 환룡 기념비가 있었고, 환룡군은 프랑스 파리 출신으로 1911년 상해에서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호쟁은 그만하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주아는 기념비에 새겨진 시를 끝까지 외웠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호쟁은 황급히 말을 멈추게 했다. 주아는 젓가락을 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호쟁은 정신적으로 극도의 혼란을 겪으며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버렸다. 두 사람은 식당을 나와 보산로를 지나 전차를 탔지만 전차에서 내리자마자 주아는 갑자기 도망쳤고, 호쟁은 그녀의 여행 가방을 들고 쫓아가야 했다. 두 사람은 걷고 멈추고 달리며 결국 한밤중에 주아의 집에 도착했고, 주아의 어머니는 문을 열고 딸의 처량한 모습을 보자마자 크게 울며 호쟁에게 수없이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3일 후 호생과 아보가 다시 남창 아파트를 찾았을 때 비로소 주아에게 벌어진 일의 전말을 알게 됐다. 주아는 세 번째 아이를 출산한 뒤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져 길림을 떠나 도망친 것이었고 그녀의 남편이 여러 차례 전보를 보냈지만 상해에서는 그녀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주아는 조금 정신을 차린 상태였고 아보와 호생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대체의 행방을 물었다. 아보는 주아의 눈동자에 희망의 빛이 다시 반짝이는 것을 보고 더 이상 헛생각을 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라고 권했지만 주아는 배체가 물고기를 본 기억이 있다고 혼잣말을 이어갔다. 주아의 어머니와 아버는 그만 말하라고 쉬라고 재촉했지만 주아는 듣지 않고 물고기가 일위항과 항포강에 뛰어들었고 작은 연못에 숨었다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계속했다. 호생은 주아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파하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주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시를 읽기 시작했다.

이때 남창로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렸고 아버는 주아에게 건강을 잘 챙기라고 말한 뒤 호생과 함께 자리를 떠나려 했다. 주아는 갑자기 소모의 안부를 물었고 호생은 소모가 결혼했다고 답했다. 주아는 소모의 무술 재능이 헛되었다고 말했고 아버는 소모가 본래 폭력적인 성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주아는 소진과 밤말리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아버는 장풍공원에 함께 등산하자고 제안했으며 허생은 며칠 후로 약속을 잡았다. 주아는 마침내 미소를 지었고 허생과 아버는 아파트를 떠났다. 밖으로 나온 아버는 결혼 후 여자가 크게 변한다고 토로했다. 허생은 대매매도 결혼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대매매가 아내에 가자마자 상사의 의견에 따라 기술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3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령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0: 이 시간 편집의 오영란,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일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0: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평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이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이온은 규모가 크고 최근에는 우수한 새로운 과실들이 많이 들어앉아 있고 여기서 병 보고 진단하고 처방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기본으로서 나라적으로 성적으로서 우리 연결신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기에 우수한 새로운 과실들이 들어앉았기 때문에 전 뭐 나라적으로 다 알아주는 이런 특수한 의료기기도 여기에 지금 3층에 안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가운데서 의료기기 2류 의료기계는 1류, 2류, 3류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1류라 하게 되면 아주 안전한 이런 의료기계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이 의료기계는 이미 여기에 들어온 시간이 한 며칠간 지나갔는데 이 며칠간 시간에도 사람들이 그 환자분들이 끊임없이 여기에 찾아서 그 치료하게 되어 있는데요. 치료 그 이기 이름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척추감압치료이기 이렇게 말하는데요. 척추감압이라는 것은 척추에 우리가 곧게 서 있는 그 사이에다면 자연적으로 척추의 마디마디가 경추 7마디 위로부터 내리해서 7마디 그리고 흉추가 12마디고 요추가 밑으로부터 올리해서 5마디 이런 총체적으로서 척추마디에는 압력이 많이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이 온다든지 요추관반 탈출이 온다든지 펑추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심장혈관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다리가 저리고 발이 저리고 마비가 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여기에 척추감압치료이기 치료는 스피인 MT라고도 하게 되어있는데요. 이 이기가 들어오자마자 손님들이 아주 많이 모이게 되어있어서 이분들은 실사에 없이 저녁에도 늦게 퇴근하는 이 정도까지 된다고 하게 되어있는데요. 이 의료기기는 주요하게는 어디에서 만들어진 의료기기에 속하는가 하면 미국, 한국, 중국 여기에서 연합으로 만들어진 의료기기에 속하는데 인류가 지금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해도 원래는 파형부터 립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인류가 진화하면서 척추에 가해지는 이런 압력이 세면서 여러 가지 척추모병으로 인해서 단순 척추에서 척추모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모로서 불편을 하게 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 유럽, 한국 여기에서는 기본으로 일본까지 포함해서 이 의료기계는 기본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중국에서 지금 우리 연변에서는 이 의료기계가 여기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벌써 방송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60대 중반의 한 여사분은 중풍 후유증으로 인해서 손이 저리고 그리고 그 발이 저리고 다리가 저리고 손과 발이 늘 그 접에 와서 만져보라고 했는데 오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확실하게 효과가 좋으니까 세 번째 한 번 또 다시 하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 손과 발을 만져보니까 완전히 손과 발이 따뜻해지고 본인도 와 아침에 일어나니까 정신하고 허리도 아프지 않고 다리 어깨 아프지 않고 결국 손발이 따뜻해나더라 이렇게 말씀한 이런 환자분들도 계시고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여기에 가는 요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하면 주약에 지금 이 치료 방법은 아주 우수한 치료 방법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으로서 여러 가지 그 부작용 같은 것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워이창 수술 같은 것은

0: 전자 칼로서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외부 상처는 크지 않지만 그런데 이 제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척추 이걸 할 때면 그게 통통이 그렇게 전달되지 않게 되시니까 어떤 분들은 자고 깨나니까 25분 30분 사이로서 한번 치료 과정은 25분 내지 30분입니다. 깨고 한번 치료 단계는 열흘 내지 20알인데 하루간 내시 하면 되는데요. 이 세 번 받은 여사님은 중풍 후유증 환자가 그런 다음부터는 재미를 붙여갖고 와 이렇게 좋은 의료기계가 있었더라면 내가 소리 중풍도 오지 않았겠는가 그런다면서 계속 여기 와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중이라 하게 돼 있거든요.
1: 네 이래서.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우리도 우리 집사람이 몇 년 전에 지금 저 한번 중풍이 왔었습니다.
0: 예.
2: 그래 후에 중풍 오늘 후일부터는 여러 면에 앉아 한짝 발휘하고 한짝 다리도 좀 쓰는데 많이 불편하고 그리고 저 언어장애도 있고 예 그리고 심리가 고지도 못하고 또 혈압이라는 게 온종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0: 예.
2: 머리가
0: 중풍이 그렇죠. 예예 예.
2: 머리가 가나 아프고 두근두근 이래가지고 예. 지금 약도 한 몇 년간에 많이 썼습니다.
0: 그랬겠죠. 예예
2: 예. 그러다가 예 지금 이 소문도 듣고 이래가지고 그 조일만 선생님이 이제 가서 예 지금 치료로 지금 도화체 받고 있습니다.
0: 예,
2: 예, 가 약도 더 먹고 하는데 지금 요즘에는 효과 참 좋습니다. 그 잠깐 치료 봐서 예 받을까나 약 갖다 더 먹고 할까나 그 며칠 안 됐거나 예 봐서 사람이 예, 혈압도 잘 되고 저기 뭔가 심리가 봐서 예 이렇게 고르게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머리 아픈 걸 들어서가지고 이렇고 이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지 가서 이번에 약을 취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완전히 요즘에는 영 편안하고 잠도 잘 자고 지금 몸도 발 손발도 요즘 따뜻해나고 지금 이게 오랜만이라고 여름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수면장애가 기본상 풀리기 시작했다는 걸 말합니다. 예.
2: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 만나고 또 약도 그래서 먹어봐야 효과도 좋고 예, 참 빠르고 또 이러니까 나, 또 약 가격이라는 게 또 다른 데마다 또 저렴합니다.
0: 모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예.
2: 예. 예, 그래서 저기 뭐 인각이 되기라면 오늘은 좀 시간이 또 바쁘니까 내일쯤은 가려고 예, 또 그럽니다.
0: 됩니다. 조일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병 보시게 되어 있습니까? 찾아오세요. 이분은 많은 환자분들이 원래 어디서 봤다면 이사 선생님 어디를 가시겠다면 이사 선생님 계속 따라다니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한 사람 마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오고 곁에 뭐 가까운 식구들이라든지 친구들이랑 같이 오는 폐단이 많으니까 제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2: 예, 그리고 선생님 한 가지 내가 전번에 길에 가서 약 지면서 돌발 선생님 보면서 그 척추 이력기에
0: 척추 이력기에 예.
2: 예, 거기 가서 우리 집사람 치료로 저기 갔던 김에 또, 예, 그, 냄비를 해줬대다.
0: 두 번까지는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예.
2: 예
0: 그리고 이쪽에 그, 병문의 그 CT 검사단 같은 게, 그 허츠공전한 그런 검사단 같은 게, 큰 병원에 이런 게 있겠다면, 완전히 의료보험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2: 예, 그래서 그날에 갔던 김에 저래 그 올라가서 치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게 그 뭐, 아이 와서 전화기 오후에 온다면 영 그 자리에서 봐서 치료받는다 영 편안해하고 있죠.
0: 그렇게 편하답니다.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예.
2: 그래, 이게 생각보다도 치료기 고 간단 얼마 오래 아이하고 한 시간 이상 예. 했는데 효과가 그 좋고요. 지금 아이 이 지대가 특수하게 이렇게 여기 연기된 지금 그런 게 없죠.
0: 예, 이 집이 한 집입니다. 예, 예. 예. 예.
2: 야, 여기는 저기마다 또 멘디라가 치료하고 갈까나, 이거.
0: 그렇죠.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접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모인답니다. 예, 예. 예, 예. 한번 하면 한번 효과, 두번 하면 두번 효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통통이 없고, 다른 후유증이 없고, 안전한 치료 방법에 속하니까 해본 분들은,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자기 것이 한답니다. 이, 해산하고 그두 위에 골반이 제대로 잘 교정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한테도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인정해요. 젊은, 딱 노인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여성들 가운데서 남성들을 포함해서도 여기 지금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예.
2: 예 그럼 내일쯤만 내일 가게 되면 또 치료 받자고 좀 예약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거기 기록이 다 되어 있으니까 두 방까지는 무료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0: 해보겠다면 많은 분들이 이 치료에 넓은 이런 흥취를 갖고 있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동황중견 그 삼촌 그 김주희 제니아.
0: 예. 경추 치료이기. 예, 예.
3: 예. 예. 척추 치료실이라고 써.
0: 척추 치료이기. 예.
3: 예, 예, 예. 그거 전문가면 어제는 세 번 했습니다.
0: 아, 그랬습니까? 어떠세요?
3: 예. 허리 아픈 것도 막 나사지는 게 알깁니다.
0: 예, 많이 편할 겁니다. 이제 점차. 예.
3: 예. 머리 아프고 그래 잠도 못 잤는데 이거 세 번 하고 나니까 나 그 조명감은 지금은 잠도 잘 자고 예.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경추도 아픈 것도.
0: 그렇죠. 예, 예. 다리 아프고 그래, 발이 아프고 이런 분들 심장과 뇌혈관까지도 관리합니다. 콤파트 관리하고 이게 척추 그게 관리하는 부위가 비교적 그 척추 그 신경 그 통로를 통해서 여러 개 기관을 관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해보시는 게 편리합니다. 예.
3: 예, 그래 다른 그 조명 장치도 장기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따라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설명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3: 예, 예, 예. 어 그래 전에 뭐 또 뭐 예약하겠습니다. 계속 하려고.
0: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큰 병원에 CT단이 있으면, 그리고 MRI 그런 단서가 있게 되면, 의료보험으로 예, 완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갖고 오세요.
3: 예.
0: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네.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조일만 선생님 가서 예, 배우는 환자입니다. 저는 잔커입니다. 왜냐하면 또 보험 잡아서 어제 오줌쥐 나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어제 또 유행하고 그저 예, 그래서 가서 전번에 가서 두 번 갖다 먹은 게 예, 많이 낫고 밤잠 잘자고 할까나 정신합니다. 그래 오늘도 한번 질병 또 가서 한번 더 재워오자고 그래 예.
0: 어, 그렇게 하세요. 조일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는데요. 어, 이 시간에만 찾아오시게 되면 원만한 치료 효과를 거두게 되는데 중풍 후유증 환자들 중풍은 오지 않았지만 해도 혈압이 높고 심뇌혈관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예.
4: 예, 감사합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나도 뭔가 동안 병원에 갔어. 3층에 있는 그, 제니아, 이렇게.
0: 제니아, 예, 예. 척추, 예. 치료이기, 예.
5: 예. 허리, 뭔가 여쭈카판 탈출이 있으면서, 저녁에 뭐 자지 못하겠으면, 둘러도 눕지 못하지, 다리 펴지 못하지, 그냥 꼬부리로 샀댔습니다.
0: 예.
5: 그리고, 아프게 통장이 얼마나겠었다. 거기다 하면 다리 내리 저리고, 마하고, 저, 근데 꼭 못 벗어나면 걷지 못했댔습니다.
0: 예.
5: 근데 네 번 치료받았는데, 인간 좋습니다. 편안하고.
0: 이 제품에 대해서 치료를 받은 예. 분들은 100% 거의 접근하게끔 여기에 대해서 호감이 예. 있고 치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5: 예. 예. 저녁에 잘 자서 다리도 또 펴고 잘 수 있고, 이렇게 둘러 누울 때도 계속, 맹심만 해도 계속 얼었으면 자다도 훅 돌아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예.
5: 요즘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잠도 얼마나 잘 자겠습니까? 너무 잘 잠다 지금.
0: 그렇죠. 예, 예.
5: 요즘에 다 편안하고 그다음에 이 뭔가 뭐 저리던 것도 어렵고 차갑던 것도 어렵습니다 지금.
0: 그렇죠. 적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예. 말하죠. 손발이 그렇게 그래. 차갑던 게 따뜻해졌다고. 예.
5: 예, 그래 우리 언니는 뭔가 뭐 경수병이서 나도 같이 데리고 갔댔단 말이에요. 우리 언니도 전에 두 번 다 무려 치료 받았댔습니다.
0: 예.
5: 그래서 우리 언니도 세 번, 네 번 봤는데 머리 그냥 얼리 아프고 하던 게 얼리 아프면 혈압이 막 올라간다 그랬다. 근데 요즘에 그 치료 받았는데 목대체도 서로 아프고 혈압이 올라가서 손상된단다.
0: 그래요. 그렇죠.
5: 예.
0: 그 말이 맞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5: 예, 그러면 이게 무슨 다른 거 뭐 치료 맞고 가서 앉아서 그
0: 아픈 치료 맞을 필요 이건 예, 시원하고 예. 예.
5: 목에다 어깨인데도 치료 맞아 얼마나 바쁜 거 아픈 그렇죠. 거 그러면서 그거보다 낫다면서 이혼의 성과 미랍니다.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또는 가겠다 미랍니다. 그래 내가 우리는 이제 오늘 둘이 같이 가려고 또 예약하기시오.
0: 그렇게 하세요. 예. 두 분이 예.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3층에 예. 직접 찾아가시면 됩니다.
5: 네,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6: 저는 장난염이 있어요. 예. 새벽에

0: 오늘 나무 입이 쓰고 달걀 한 개도 먹지 못했는데 이민길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지금 내 달걀 먹어도 되고 새벽에 일어나도 입이 쓰고 없지 않습니다.
1: 예.
0: 그리고 얘 허리 다리 아파서 잘 먹고 그랬는데 지금 걷는 데는 문제 없고 얘 또 빈간에서 땀에도 나빴습니다.
1: 예.
0: 땀에 성사이고 이 주소 위험이고 그래서 얘 소화한다고 속이 굳게 밥을 못 먹는데 때대로 밥 먹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1: 예.
0: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0: 길 있는 길 선생님 약을 치료도 받자고 얘 오늘 약하고 우리 언니 또 얘 삼층에 가서 척추 이렇게 기계를 했습니다.
1: 예.
0: 했는데 지금 효과 좋습니다.
1: 예.
0: 누워서 돌아주면 어떤 게 없으나 그럼 마음대로 돌아 누웠답니다.
1: 이거는 한 번 하면 한 번 효과, 두 번 하면 두 번 효과. 이 제품 자체는 확신성을 갖고 치료할 만한 우수한 이력 기계입니다. 예.
0: 오늘 가면 예, 그 두 번 치료는 돈 안 받는다.
1: 아, 그렇죠. 예. 체험 치료니까. 예, 예.
0: 갔을 때까지 돈 내고도 치료하겠답니다.
1: 그렇죠.
0: 같이 가자, 그랬다.
1: 제 미국, 한국, 중국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척추 치료 기계에 속하니까 완전히 시름 넣고 맡기면 기본으로서 큰 문제를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교수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네, 저도 이 대장중년에 저 일만 선생님이 약을 좀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지금 세 번째로 좀 쓰는다.
1: 아, 그래요?
3: 나는 예. 이 위축성 위험을 내지, 한성 위험이든지 위축성 위험을 느낀 데 가서 예, 병을 좀 오랜다 좀.
1: 예.
3: 그래서 이 음식도 바로 못 먹습니다. 조금만 먹으면은 배가 불로 해나고, 그 다음에 얼리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1: 예.
3: 그 어떨 때는 이 막 가끔씩 막 입에 이 뭐니까 콧물이 또 막 올라오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조금만 음식 먹으면 배가 부르면서 트림도 하고 폐기도 하고 이래가지고서 예, 영 애놨습니다.
1: 예.
3: 또 좀 예, 써보고 했는데 효과가 그냥 거기에서 거기든 게 예, 이번에는 이 저희만 선생님이 약을 쓰고서 벌써 두 번 쓰니까 나의 이게 낯선 게 알진다. 이 벌써 트림이 나고 폐기 나고 이런 게도 예, 많이 가가지고 예, 이 음식 먹어도 이렇게 막 이렇게 얼리 끼지 않고 예, 내려가는 게 좀 알리는 것 같아서 영 변한다.
1: 그렇죠. 예, 예.
3: 예, 음식도 뭐 가림없이 예, 잘 먹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 입안이 또 용 이렇게 특히 이 봄과 설 되게 되면은 입구체 자꾸만 생겨가지고 예, 야, 용 애납니다 이게. 그래서 뭐 한 달에도 한 두세 번씩 그렇게 자주 입구체 생겼습니다.
1: 네.
3: 근데 이것도 지금 예, 이 지금 예, 첨약이든 두 번 쓰고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또 이 세 번째 거 지금 쓰는데 이어가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 증상이가.
1: 그렇죠.
3: 야, 어쨌든 예. 먹어도 막 이빨 다 아프고 막 이랬는데 이게 또 다 낫고요. 그렇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나 이전에 그 뭐랄까 이 났을 때 지금 세 번째 약을 거진 쓰게 되니까 나 또 가서 약을 또 짓자고 서래. 예, 선생님 배우고 서래.
1: 예, 젊은 선생 찾아보시면 그, 됩니다. 예, 예.
3: 예, 그리고 그 3층에서 나는 이 무릎 관절하고 이 허리가 아픈 게 있어서 예. 예. 이 날이 좀 이렇게 어느 쯤이 흐린다면 벌써 이 동통이 막 생긴다.
1: 제일 힘들죠.
3: 그 안절부들 예. 예, 예. 못하고 이랬는데 그 3층에 가서 치료를 내 지금 두 번 받았습니다.
1: 예.
3: 예, 두 번 받은 게 지금 영 효과가 떴습니다.
1: 아,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순서를 잡지 않게 되면 앞에 그 배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환자들이 모입니다. 이미 받아보신 예, 분들은 이렇게 좋은 이력기계가 있었더라면 내 그런 고통을 아예 범했겠는데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3: 예, 야, 좀 어떨 때는 이 통신한다면 어떻게 막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막 뭐 앉아도 안 되고 서도 안 되고
1: 그렇죠.
3: 막 이 정도로 그랬는데 영 지금이 편한다. 그래서 지금 그 저희만 선생님인데 치료받으려도 가고 지금 이 치료
1: 이력기계 치료 척추 이력기계 치료 예예 예, 그렇게 하세요.
3: 예, 내일 예. 지금 가게에서 예약하려고 전화했어요.
1: 이름 예약됐기 때문에 그 전화번호 되면 쉽게 거기 가서 앞순서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예.
3: 예, 수고하세요.
1: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이명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담낭이
1: 예.
4: 결석이 있어서 수술할 정도는 안 좋은 아이 됐답니다. 그런 게 입이 죽었고 소화가 되고 그게 결석이 움직일 땐 전에 아팠어요. 전에 뱅뱅 돌다시피 했습니다.
1: 그 정도 그렇죠.
4: 그래서 예. 전기 침하고 약을 같이 쓰니까 예. 지금은 예, 그 움직일 때 아프던 게 그게 잃었고 예. 지금 소화도 되고 지금 예, 입도 쓰럽지 않습니다. 안쪽은 달걀을 먹지 않습니다. 제대로 예. 먹지 않습니다. 먹어 아예 봤습니다. 안쪽은 예. 예. 주의를 함이라고. 그리고 예, 지방간이 있어서 예, 거기다 또 담낭 결석에 지방간이 있으니까 예, 오른쪽 옆구리에 무지랑이 개어내서 예, 저녁에 돌아 누울 때는 손을 받들고 돌아 누울 때 있었습니다. 그랬던 게 이 증상이 없습니다. 이 당시 이 증상이 없으니까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이명규 선생님 치료를 아직까지는 계속 받으려 가면서 예, 내일이 우리 옆집 할머니 삼촌 치과를 이빨에 어째 그런 때는 아이 됐는데 그렇게 지내 모질 아이 흔드는 게 모질 아파서 그 치과를 가서 이사님 이사 선생님을 보이고서 어떻게 하겠다고 내일 같이 가려고 합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지금 도강중현 치과에서는 여러모로서 우수한 이사 선생 오랜 이력 경험을 갖고 치과 경험을 갖고 있는 이사 선생님 여기에서 치아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틀니라든지 치아를 고정한다든지 임플란트 한다든지 여기에 우수한 그 이사 선생님 여기에서 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절 맞으면서 다 빠져 합니다. 80% 우대하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오세요. 예.
4: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도강중에는 우수한 이사 선생님들 우수한 과실이 많이 들어앉아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치료에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인정합니다. 리명결 선생님 이분은 뭐 적극적인 중리 어제는 20몇 년간의 이런 중리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장춘 중리대 졸업한 다음 줄곧 중리사업에 종사하면서 특히 많은 분들이 찾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체험되고 있지만 해도 간, 담낭, 위장, 비장, 장도 여기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찾아보시고 특히 간경화, 간경화, 복수까지 그리고 담낭에 결석이 있어서 통통이 힘든 분들 밥을 먹을래 먹을 수 없는 이런 분들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너무 뭐 하루에 여러 번 변을 보시거나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변비가 있어서 변을 본다는 분들이 모두 리명결 선생님 찾아보시고 좋은 해결을 가져왔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지금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뭐 40여 년간의 중리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길림성에서 알아서는 로 명문 중리의 심내 혈관 질병의 중리로 불리우면서 특히 여기에서 병 보시면서 북경의과대학 부속병원에 가서 꽤나 긴 시간 동안 연수까지 받아왔고 갑상선에 문제가 결절이 있거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 신경내과 여러 가지 메뉴종합증이라든지 말초신경염이라든지 식물신경문란이 있다든지 골가질병 완고성 예인이 있거나 완고성 구강궤양이 있거나 이러한 분들 모두 조일만 선생 찾아보시면 좋은 치료과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도강중윤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최기명 피부과 주임선생 피부 원장 선생님 최기명 선생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기명 주임선생 이학적으로는 주임 행정적으로는 그게 원장인데요. 이분은 주약의 여러 가지 완고성 피부염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명문 처방을 그 여러분들한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미 그 연변중리병원에서 장춘 중대 졸업한 다음에 줄곧 피부과 주임으로 있다가 거기서 퇴직하고 너무 오란 데 많은데 여기에서 간곡하게 오시라고 해서 여기 와서 지금 기본 피부병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기본으로서 위해져서 오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10년 30년 한 번도 발병하지 않았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버짐이라든지 그리고 백점포이라든지 대상포진이라든지 그 외에 지금 여러 가지 피부병 너무 가려워서 견디기 힘든 분들 이런 분들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 가지 후이지자병이라든지 매독이라든지 이런 분들 찾아보시고 좋은 효과를 거두신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피부병은 최주임한테 맡기는 게 귀합니다. 지금 남방에서 자가용 차를 몰고 와서 여기 와서 숙박을 정하고 있으면서 치료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같은 건 오늘은 치료됐지만 해도 금방 얼마 되지 않아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2차, 3차로 보면서 고통이 심한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이런 병을 포함해서 화, 목, 토, 오전에 병 보시게 되었습니다. 화, 목, 토, 오전에 병 봅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0: 중이 암만은 이미 받아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완전히 그 지압에 대해서 특수성을 깊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어깨가 아픈 분들, 견주염이 있는 분들, 그리고 왕출증, 손목, 발목 아픈 분들 가운데서 그 만석 허리 동통이 있는 분들, 네. 여트럼반 탈출이 있는 분들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도강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0: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립니다. 윤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최명옥입니다.

0: 여러분은 자기 관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뭐 혹시 아침 5시 기상? 하루 10km 달리기? 또 빡빡한 시간표 같은 거 먼저 떠올리진 않습니까? 네, 사실 많은 분이 자기 관리라고 하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혹은 남보다 더 많이 참는 것이라고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시작도 전에 지치고 어느 순간 또 포기하고 마는 거죠. 근데요, 위대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관리란 자신의 걸음을 합리적인 속도로 조절하는 것이다. 그래야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네,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자주 남의 페이스의 나를 얽매고 있진 않은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질주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뒤처진다고 느끼고 또 누군가는 남의 열정에 내 호흡을 내던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지만 진짜 자기관리의 핵심은 더 많이 더 빠르게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진 에너지와 환경, 목표에 맞춰 너무 쉽지도 또 너무 무리하지도 않은 딱 내 속도를 찾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를 찾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포기와 의지, 박약의 굴레에 갇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남이 준 기준이 아니라 내 삶에 맞춘 리듬이니까요. 나만의 합리적인 호흡을 찾아 단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것.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

0: 여러분은 집에서 요리할 때 사용하는 그 식용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사면 얼마나 오래 쓰시나요?
1: 글쎄요. 집마다 다 다르겠죠. 물론. 네.
0: 그리고 예. 유통기한이 좀 길기 때문에 오래 써도 괜찮다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제 오늘 저희가 해드릴 얘기는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미 상한 기름을 매일 드시고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1: 네. 그 연구에 따르면 식용유는 개봉한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 공기 중의 산소와 만나면서 지방산이 산화되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생긴 과산화물, 알데하이드, 케톤 같은 물질은 겉으로 보기엔 잘 모릅니다. 투명하고 예쁜 황금색 기름이라도 그 내부는 이미 조용히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대표적인 신호는 바로 느끼한 냄새, 이른바 산파 냄새라고 하는데요.
0: 네.
1: 뭐 헛냄새, 플라스틱 냄새 같은 게 난다면 이미 산파가 진행된 것입니다. 또는 탁해지거나 침전물이 생기거나 쓰고 떫은 맛이 나기 시작했다면 이젠 그 기름은 더 이상 안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0: 정확한 기준이 더 있다고 하는데 식품안전 기준에 따르면 식용유의 산가는 매그램당 3.0mg 이하여야 하고요. 과산화물가는 매 100g당 0.25g이어야 하는데 이 수치를 넘어서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걸 눈치채기 참 어렵다는 건데 많은 분들이 큰 통의 기름을 한번 사면 석 달, 여섯 달, 길게 1년 넘게 쓰기도 합니다. 저는 석 달 넘고 쓰거든요. 생각해서 보니까 이게 정말 위험한 건데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1: 요즘 많은 분들이 외식을 하다 보니까 네. 집에서 요리하는 경우가 참 적거든요.
0: 그리고 네. 집을 또 가끔 두 석 달 안 살 때도 있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근데 그 전에 그 집에 기름 그냥 썼었는데 어떡하죠? 거의 한 반년 정도 썼던 것 같아요.
1: 우리는 기름이 정말 변질은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0: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이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봉 후에 42일에서 63일. 그리고 1리터짜리 기름은 28일에서 56일 지나면 과산화 물가 기준을 초과했다고 합니다.
1: 이미 초과했네요. 예.
0: 당장 버려야겠어요. 즉 대용량 기름은 42일 안에 작은 기름은 28일 안에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피된 기름을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강해서 한두 번은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하지만 매일 몇 달씩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 첫째는 소화기가 직접 자극을 받아 메스꺼움이나 복통, 설사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산패 과정에서 생긴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0: 예.
1: 이게 쌓이면은 노화를 촉진하고 심혈관 질환, 심지어 암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실 기름 기가 많은 걸 먹으면 이제 혈관이 막힘, 네. 여러 가지 안 좋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더더욱 이런
0: 개봉된 거 예. 안 된다고 합니다.
1: 셋째는 기름 속에 있던 오메가3, 오메가6 같은 필수 지방산이 파괴돼 영양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런데도 많은 가정에서 기름을 더 빨리 상하게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는 것.
0: 네.
1: 공기와 닿는 면적이 넓을수록 산패는 빨라집니다. 사용 후 꼭 주세요.
0: 네. 네.
1: 대용량 기름은 비타민 E 캡슐 하나를 찔러 넣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0: 그래요.
1: 예.
0: 둘째는요. 가스레인지 옆에 두는 것인데 열은 산화 속도를 극적으로 높입니다. 그래서 선을 안고 10도에서 25도에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 냉장고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햇빛이 닿는 자리에 두는 것인데 자외선이 기름을 빠르게 상하게 합니다. 특히 창가나 베란다 근처는 피하고요. 큰 통은 검은 비닐로 덮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1: 자, 넷째는 작은 오일통을 씻지 않고 새 기름을 넣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아주 위험합니다.
0: 그렇죠.
1: 예. 낡은 기름이 남아있는 산화물이 새 기름까지 빠르게 감염시키죠. 우리는
0: 그렇죠,
1: 원래 맞아요. 사용했던 기름통에 기름이 어느 정도 사용됐다면은 거기에 네. 또 추가적으로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네. 근데 이 작은 오일통 사용할 때마다 깨끗이 쓸 수 있고 가능하면 갈색 유리병을 쓰는 게 좋습니다. 빛을 차단해 주니까요.
0: 네.
1: 자, 뭐 여러분도 한번 사면 오래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식용유. 하지만 그 당연함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이제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0: 큰 통은 40일 정도, 작은 병은 뭐 28일 정도. 제가 지금 오늘 당장 퇴근하고 할 일이 있어요.
1: 네, 그렇죠.
0: 기름을 사야 돼. 아니, 저는 거의 한 개봉한 지가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1: 그러니까 이제 그 기름은
0: 어떡해요.
1: 가정에서 요리할 때 사용하기에는 이제 부적절하죠.
0: 네.
1: 빨리 버리는 게 낫습니다.
0: 예. 아깝더라도 버려야겠어요. 그래서 왜서 제가 좀 큰 통에 기름 사냐면 싸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작은 통 비싸요. 저는 이제 가장 작은 걸 사야겠습니다.
1: 그건 집에서 이제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은 한
0: 네.
1: 우리가 작은 통 사서 사용해서 적극적극 이제 버리고
0: 것이. 네. 900ml짜리랑 이제 500ml짜리가 있는데
1: 그렇죠. 네.
0: 여러분 좀 아깝더라도 건강 위해서 인증 또 사서 드시고 그리고 작은 경우로 바꾸는 게 좋을 겁니다.

0: 네, 기린 있잖아요.
1: 예.
0: 목이 정말 긴데 심장이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피를 머리까지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못 해보셨어요?
1: 이제 동물 가운데서도
0: 키가 참 크죠.
1: 예. 뭐 이제 동물원에 가면.

0: 보면 이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예, 훤칠한 키의 기린이죠.
1: 어디서나 예. 기린은 다 보입니다.
0: 그렇죠. 근데 이제 기린은 정말 이 비룰이라는 개념을 초월하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1: 네.
0: 예. 어른 기린의 머리는 땅에서 5m 높이에 있고 심장은 겨우 1.9m 높이에 있는데 그러니까 심장이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은 가슴에서부터 2m간 넘는 높이까지 피를 수직으로 퍼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 그렇죠.
0: 예. 아.
1: 2m인데.
0: 그렇죠. 이 산책할 때도 달릴 때도 심지어 물을 마시기 위해서 고개를 숙일 때도
1: 계속
0: 이런 예 공급이 따라가야 되죠.
1: 네, 기린의 심장 무게는 무려 11kg입니다. 혈압은 사람의 무려 2.5배나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요. 근데 혈압이 그렇게 높은데 기린이 어떻게 살아갈까? 네, 작성답은 생각보다 기린의 긴 다리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네, 기린의 심장은 정말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 성체 기린의 평균 동맥 혈압은 200에서 250mSz, 보통 포유류는요 90에서 100mSz인데 정도에 비하면 이건 두 배 이상인 겁니다. 네, 사람이었으면 이미 아마 중증 고혈압으로 위험한 수치가 될 것입니다.
0: 그렇다면 왜 이렇게 높을까요?
1: 왜 이렇게 높을까요?
0: 네, 그만한 압력이 있어야 머리까지 피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혈액이 1m로 올라가려면 심장은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약 77손조의 추가 압력을 내야 하는데요. 기린의 머리는 심장보다 2m 이상 위에 있기 때문에 150mSz 이상의 추가 압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고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린의 심장은 전체 안정시 대사량의 16%를 홀로 소비합니다. 같은 몸무게의 다른 동물은 9% 정도인 걸 보면 정말 엄청난 부담이죠.
1: 근데 진짜 문제는 이 부담이 쉬지 않고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네, 기린이 서 있든 걷든 뭐 달리든 심지어 물 마시기 위해서 머리를 숙일 때조차 이 고혈압은 결코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고혈압은 이미 기린의 유전자와 생리 구조 자체의 기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심장에 부담 줄일 방법 아예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0: 있죠. 예.
1: 놀랍게도 진화가 이미 해결해졌다고 하는데 바로 기린의 긴 다리입니다. 네, 다리가 길수록 심장을 땅에서 더 높이 위치하게 되는데 실제로 기린의 심장은 지면에서 약 1.94m 어깨 관절 높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심장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심장과 머리 사이의 수직거리가 짧아지잖아요. 네, 그만큼 중력을 이겨야 할 부피가 줄어들고 또 필요한 혈압도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0: 연구진들은 재미있는 가상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이라피라는 가상의 동물을 만들어 본 겁니다. 몸통과 다리는 일런드 령양처럼 짧고 목만 기린처럼 긴 동물인데요. 이 가상의 동물이 살아가려면 혈압이 무려 286mSz까지 필요하고 심장 대사량은 무려 21%나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기린은 긴 다리 덕분에 혈압이 213mSz, 심장 대사량 16%로 훨씬 효율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긴 다리가 심장을 머리 가까이 끌어올려서 전체 에너지 소비의 5%를 절약해준 셈이죠. 그러니까 1년이면 1.5톤의 먹이를 덜 먹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1: 네. 근데 초원은 이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차이기도 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예 심장을 목 높은 곳에 달면 더 좋지 않을까.
0: 예.
1: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면 기린은요 자기 스스로 물에 빠져 죽습니다. 아, 정확히 말하자면 폐부종에 걸린다고 하는데 네, 심장에는 두 개의 펌프가 있는데 하나는 몸 전체로 피를 보내는 체순환, 다른 하나는 배로 피를 보내는 폐순환입니다. 네, 체순환은 고혈압이 가능하지만 폐순환은 반드시 낮은 압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폐포벽이 너무 얇아서 혈압이 높아지면 액체가 스며들어서 호흡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근데 또 물론 뭐 긴 다리 대가는 그날도 따르다고 하는데 기린이 물을 마실 때 다리가 너무 길어서 앞다리를 극도로 벌려야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은 좀 우습기도 하고 사자 같은 포식자 앞에서는 아주 위험하고 취약한 순간이기도 하죠.
0: 하지만 그 대가로 기린은 얻은 게 너무 많죠. 심장이 오래 버틸 수 있게 됐고 높은 곳에 있는 아카세 나뭇잎을 당당하게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1: 예.
0: 여러분 오늘은 기린의 심장과 긴 다리가 만들어낸 진화의 작은 기적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우리가 평소 그냥 길다고 느꼈던 그 다리가 사실은 생존을 위한 놀라운 결과물이었습니다.
1: 또 키가 큰 분들 제가 어떨 때 같이 그 사진 찍자 그러면 정말 배려가 있게도 다리를 구부려 주시더라고요.
0: 예.
1: 참 배려가 고맙긴 한데 아 그럴 때면요 이제 아예 전체 사진은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0: 그러니까 뭐 사람도 우리 인간도 키 큰 사람의 장점 단점, 작은 사람의 장점 단점 다 있고.

0: 있고 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1: 그렇죠.
0: 예, 뭐 이 동물도 왜 그렇게 태어났고 그 동물에 생존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진화 과정이 그렇게 됐기 야, 때문에
1: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컸으면 좋겠어요. 네. 키 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먹는 것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세계보건기구가 이미 2022년에 과체중과 비만을 고혈압, 식이위험 그리고 흡연담으로 네 번째로 큰 사망위험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다이어트 방법과 연구들이 즐거움을 위한 식사를 마치 막 적을 대하는 것처럼 다루기 시작했는데 입을 꾹 담고 참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에 따르면 음식을 먹을 때 즐기는 즐거움은요 매우 중요하고 이 즐거움이 오히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스템과 관련된 뇌 회로를 연구했는데요. 네, 도파민이라고 아시죠? 네, 도파민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보상과 동기부여 그리고 즐거운 경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0: 특히 고칼로리 음식을 먹을 때 분비되는 도파민은 강한 쾌감을 주고 다시 그 음식을 찾게 만듭니다. 네, 한 연구팀의 최근 결과에 따르면 바로 생쥐에게 지방 함량이 60%나 되는 초고지방 사료를 장기간 먹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이 찐 생쥐들은 원래 살던 우리 밖으로 꺼내서 버터, 초콜릿, 잼 같은 맛있는 고칼로리 음식을 자유롭게 줬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고지방 식단을 오래 먹은 비만 생쥐들은 이 음식들에 대한 욕구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반면 평범한 사료를 먹던 정상 체중 생쥐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달려들어서 맛있는 음식들을 마구 먹었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연구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기간 고지방 식단을 먹은 비만 생쥐에게서만 음식에 대한 동기와 즐거움이 사라지는 걸 관찰했다. 왜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연구팀은 뇌 회로를 빛으로 조절하는 광유전압 그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결과 정상 생쥐의 뇌에서는 특정 신경 회로를 자극하면 고지방 음식에 대한 욕구가 확실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비만 생쥐의 뇌에서는 똑같은 자극이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유를 더 파고들자 한 가지 신경 펩타니드가 문제라는 걸 발견했는데요. 그 이름은 뉴로텐신이 물질인 도파민 뉴런의 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고지방 식단을 오래 먹은 비만 생쥐들은 이 뉴로텐신 수치가 현저히 낮아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실험이 이어집니다. 연구팀은 이 비만 생쥐들에게 단 두 주일 동안만 일반 사료를 먹였더니 놀랍게도 뉴로텐신 수치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도파민 보상 시스템도 함께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그래서 생쥐들은 다시 고지방 음식에 대한 즐거움과 욕구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먹는 총량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체중도 감소했고 불안 증상도 완화됐습니다.
0: 네, 이 연구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이어트를 할 때 무조건 참고 억지로 안 먹는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먹는 즐거움 자체를 회복시켜서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조절되고 더 건강한 체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아직은 생쥐 실험 단계고 인간에게 바로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하지만 연구의 앞으로의 비만 치료 나아가서 당뇨나 섭식장애 치료에는 여전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먹을 때 그러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네, 기분 좋게 먹으면 또 다른 어떤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에 어떤 체중에 관한 좀 불안감이 없어지고 생활 자체가 좀 즐거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1: 그렇죠. 이 음식이 내 몸에 좋다 안 좋다 또 어떤 음식을 먹어야 건강에 좋다 요즘 다들 이런 과학적인 어떤 상식들을 다 갖고 이제
0: 네.
1: 자기 체중이나 식단을 조절하죠.
0: 그렇습니다. 억지로 참는 식사가 네. 말고 진짜 즐거운 식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즐거워야 되지 않을까요?
1: 그러니까 이제 음식도 우리가 즐겁게 먹어야만이 네. 그게 또 건강으로 가지.
0: 그럼요.
1: 억지로 뭐 내 몸에 안 맞는 걸 그게 좋다고 또 억지로 드시면 그것도 또 안 좋은 것 같아요.
0: 그럼요. 네.

0: 여러분 그 이제 우리가 뭐 메신저나 또 이제 위챗이나
1: 예. 모멘트
0: 보면은 이런
1: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상식들이.
0: 많죠. 예.
1: 오늘은 그래서 이상한 상식들 정말 진짠지 무서움의 섬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요즘요 정말 맞지도 않은 일들이 진짠 것처럼 과학보다도 훨씬 빠르게 퍼지는 이유가 있는데 알아볼게요. 일단은 제목이 불안과 걱정을 정조준할 때가 있습니다. 뭐 만성 피로 방치하면 몸이 망가집니다. 집에서 바로 하는 3분 건강법, 위험을 부풀리거나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정말 급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학은 신중하지만 사회비과학은 무조건 눈길 끄기가 먼저죠.
0: 예. 그리고 구체적인 경험담으로 이제 무장하죠. 뭐 내 친구가 해보니까 참 좋더라. 야, 그 우리 집에 엄마가 사용했는데 3일 만에 효과를
1: 좋았어.
0: 봤다.
1: 예.
0: 네. 그 이런 주변에 생생한 이야기는 기억에 잘 남고 또 신뢰감도 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몇 사람의 경험이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효과가 없었던 사람들은 조용히 넘어가니까요.
1: 네.
0: 그리고 너무나 단순한 답을 줍니다. 진짜 의학은 사람마다 다르고 확률의 문제이며 장기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이비 과학은 아 이거 하나면 다 된다. 너도 이거 하면 된다. 뭐 생각할 필요 없어. 누구나 바로 알아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빠르게 전파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1: 그리고 전문가처럼 보이려고 치장을 합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그래프 그리고 논문 표지, 실험실 배경, 어려운 학술 용어. 근데 출처는 전혀 상관없는데 뭔가 좀 전문적인이라는 느낌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죠. 네,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알고리즘에 이걸 더 빠르게 퍼뜨립니다. 근데 짧은 영상 볼 때 우리는 거의 생각할 시간 없이 넘깁니다. 근데 짧은 영상을 볼 때 그걸 감성의 리성을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본 걸 감지하고 아, 이 사람 이 주제에 관심이 있나 보다라며 똑같은 얘기를 계속 추천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아, 요즘 다들 이 얘기를 하네? 뭔가 다 진짜인가 보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0: 어쩌면 쇠뇌를 시키는 거죠.
1: 그렇죠.
0: 예. 예, 그리고 결정적인 건 가족이나 친구가 보내주는 겁니다. 뭐 낯선 사람이 보내면 무시해도 뭐 엄마가 보내주고 우리 친삼촌이나 뭐 단톡방에 공유하면은
1: 네.
0: 좋은 마음에 보낸 건데 하면서 그냥 넘어가게 되죠. 심지어 여러 번 보다 보면 한 번쯤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반복되다 보면 틀린 정보도 점점 진짜 같은 그런 네.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럼 진짜 과학은 왜 안 그렇게 전파되지 않을까요? 진짜 과학은 항상 말하죠. 이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1: 네. 네. 정확하지만 정직하지만 확실한 답을 바로 주지 않는 겁니다.
0: 그렇죠.
1: 책임지려고.
0: 예.
1: 네, 사이비 과학은 원인을 막 찾아주는 것처럼 하고 해법을 알려주고 막 제품까지 추천하고 하니까 아 이거 하나면 끝이구나라기 때문에 믿어버립니다. 근데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는지 어떤 근거 있는지 너무 과장되진 않았는지 또 감정을 지나치게 자극하고 있진 않은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0: 자, 이렇게 뭐 가족을 향한 좋은 마음이 가끔은 거짓 정보의 유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1: 네.
0: 한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1: 그래서 진짜 이제 급한 일, 중요한 일 있을 때는요. 꼭 전문가와 상담받아야지. 아,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이 말을 요즘 의사분들이 제일 싫어한다고 하네요.

0: 꽤 우리가 전문가가 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네. 세심하게 연구한 분들이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엉뚱하게 어떤 사람들은 그 어떤 근거도 없는 얘기를 그냥 주변에 들은 얘기를 또 주변에 분들한테 전파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가끔은 어느 게 정확한지 판단이 흐려질 때가
1: 거죠. 예. 오늘은요 이제 정확한 사실만 믿도록 노력해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0: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기래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 비물라를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리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주말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명사방 이 제품 자체는 이번 기회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그 특수성이라면 나는 사지원액은 한 각에 124원인데 60각을 싸면 70각을 드립니다. 우대 활동의 범위가 아주 큰 우대 활동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는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60각을 싸면 70각이나 무료로 줍니다. 두 번째는 1,500원에 해당하는 현금권을 또 총액대에서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500원을 빼준다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우대 활동의 특점으로 놓고 말하면 레이저 손목시계 치료이기를 또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우대 활동은 세 개의 방면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혜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명사방 눈병 치료약품은 한 각에 598원인데요. 한 각의 계담에 30일 복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15각에 15각을 드립니다. 한 각은 30일 동안 복용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계담이면 인원은 넉넉하게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두 번째는 1,500원에 해당하는 상품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값에서 1,500원을 빼주고 세 번째 우대 활동은 뭐 레이저 손목시계 치료이기 혈액 혈관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는 좋은 시대적인 새로운 의료기계인데 의료기계입니다. 의료라면 알레라기다면 아주 안전성이 강한 효과성이 빠른 우수한 이런 좋은 제품 그러니까 레이저 손목시계 이 치료기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501-7766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명서방 우리 언니가 지금 명서방 쓰고 있는 게 영 효과 좋습니다. 지금.
1: 예.
2: 그냥 예, 눈이 깔깔하고 침침하고 눈이 안개 낀 것 같아서 예, 눈이 부옇게 보여서 예, 전에 안타까워서 병원을 가 검사한가 예, 대내장이 심하다며 수술을 하라 하더랍니다.
1: 예, 뭐, 그래요.
2: 근데 예, 예, 내세가 있습니다. 80입니다, 지.
1: 예.
2: 그래 놓으니까, 예, 내 이 나이 수술해서 뭘 하겠는가, 예. 야, 저야 써도 낫지 않고, 예, 지네 안타까워 하더라니까. 내가 방송을 듣고, 명세방이 눈 치료에 효과 좋다며 한번 써보라 해서, 예, 해서 썼는데, 야, 지금 어제 손자 너무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어떠세요?
2: 그래. 그런 게 지금 눈이 그리 깔깔하던 게 깔깔하지 않답니다 지금.
1: 예.
2: 다들 다 끝나가면 눈물 나서 그냥 손수건을 가지고 댕기는데 어제 눈물 난 것도 많이 나고 특히 눈에 안개 낀 것 같은 게 그게 없어졌답니다.
1: 그게 없어졌답니까 확실하게? 와.
2: 예.
1: 그건 보통 예, 서약으로는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수술을 예. 제하고는 서의로선 다른 방법이 없는데 예.
2: 예, 그래 놓으니까 예. 사람도 똑똑히 볼 수 있고 이 댄스나 예, 이게 사람이 뭐입니까 댄스에 나오는 그

0: 그러니까 이 드라마나 구경하는데 이전에는 얘 사람 물체를 심하게 보냈지네. 그래서 답답해서 그랬던 게 어떤 이거 얘 그림자를 어떤 영 똑똑히 볼 수 있단다.
1: 아 대단하죠. 예예. 예.
0: 예, 너무나 좋다며 이게 명서와이 정말 이렇게 좋은 거 모르고 이전에 등약을 가득 썼다면서리 예. 진해 영서 함다지.
1: 아 그럼요.
0: 정신난다. 예예. 만약에 예.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단다. 그래서 뭐이나 다 똑똑히 본단다. 지금 어찌도 안.
1: 그렇죠. 눈이 어두워지면 세상이 다 어두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제품 명서방 자체가 전반 사회적으로서 평가가 너무 좋습니다. 눈병 치료에는 명서방이다.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은 제품이 맞습니다. 예.
0: 여러분이 알게 되다. 네. 그래, 우리는 계속 지금 활동에 참가해야 할 사람이 하나 뭐냐, 그는, 우리 신의가 지금 한국에서 이제 금방 왔는데, 건강검진하는 게, 혈지도 높고, 혈압도 높고, 혈당도 높고, 어제 그냥 그 집이 빙빙빙 돌아가는 것은 자꾸 어지럽지나고 맥이 없다면 그냥 누워있는데 얘 이거 싸지 원약이 이거 방송 듣고 이거 써봤으면 하는 데서 되는가 물어봐 달래 그런다.
1: 너무 잘 모르셨는데요. 외국 생활에 지쳐서 들어오신 다음에는 몸을 처세우는 빨리 처세우는 방법 이게 원기를 도와준 데는 인삼 로갱이 인삼이 6배 로갱이 5배 효과를 보게 되어 있고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그렇다는 것은 혈관이 많이 굳어있거나 죽상경화를 형성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으면서 막힌 부분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줌증이 나고 빙빙 돌아가고 이런데 지금 본 제품 싸지 원액이 은행 잎이 20배 효과를 보게 되어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국제 싸지대회가 양천공 8년 4월에 미국에서 열렸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이제처럼 여러 가지 그런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길게 5년 10년도 견제해서 복용할 수 있으니까 이번 우대 정책을 잘 살려서 빨리 이 제품을 시작하라 하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혈압이 조절받고 혈지가 조절받고 모든 세포의 정상 대사를 유지해 주는 데는 이 제품이 아주 우수한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0: 예, 활동 좋을 때 지금 오늘
1: 배달받았으니까
0: 그럴게요.
1: 아, 그렇게 알아하세요. 예.
0: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사주 원형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중풍후에 주는 어림증이 심하고 혈압도 거리 받아야 되고 예. 그리고 그런 누워서 손발이 말아 아이들어서 예. 그릇도 얼마 깼는지 모릅니다. 그런 댄디도 세게 하고 친구도 세게 하고 첨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것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아이 혈압 조절이 아이들 항상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아 그랬습니다. 그러던 게 사주 원형 어제는 1년 넘었었는데 많이 좋아지고 하나하나 지금이 소실되고 있습니다. 어림직 나던 게 정신 나고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그리고 밥을 잘 먹고 하거나 예, 몸이 부들고 예, 그리고 거기다가 명서방 눈이 깔깔하고 나가나 들어가나 눈이 깔깔하고 눈물이 그냥 흘려서 애를 먹었는데 명서방이 정말 눈이 안긴 데서 애는 좋은 것 같습니다.
1: 아, 인정합니다.
3: 먹고, 예, 눈물이는 어정을 다 가져주고 뒤로 염두에 쓴 게 예, 그거 절반이나 없어질 그 깔깔한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예.
3: 그래 이래 좋아질 때 두 가지 다 배달받자고 제 거래 전화드리겠습니다.
1: 예,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식전의 싸지원의 식후의 명서방 이렇게 하면
3: 예.
1: 아주 리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요.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예, 감사합니다.
1: 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싸지원의 저는 쓰고 있습니다. 이 싸지원하고 쓴 지 저는 작년부터 우선은 근 우선 9달 넘습니다.
1: 예.
4: 근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1: 예.
4: 응. 심장이나 심장이 든든해지지. 아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이게 뭔가 저기 혈압이 엄청 받더란 말입니다.
1: 예.
4: 혈압이 항상 지금 135, 127 이렇게 되니까 예. 머리가 어지럽지도 않고 머리가 맑아지고 예. 그렇습니다.
1: 너무 정상 범위로 돌아온 거죠. 예.
4: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그냥 그저 동닥거리고 심리를 받은 게 그것도 지금에 115, 120까지 이렇게 뛸 때는 영 행패 없었습니다. 안절 부절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에
1: 안 되는데 그 심혈은 위험 심혈입니다. 예.
4: 아, 영 바빴습니다. 그런데 지금.

0: 아직 원액을 쓰므로 했어요. 지금 심혈이 85, 80 아래 1이 됐습니다. 70.
1: 어, 너무 정상도 돌아오셨네요. 130부터 예, 예, 그 정도라면 예.
0: 아, 정말 이 속이 편안하고 머리도 어찌 밤에도 밤잠도 잘 잡니다. 심장이 편안해서.
1: 예.
0: 그리고 뭐입니까, 내 친구 딸이에요. 저기 48세인데 갱년기 그 증상이 됩니까 이 나이에?
1: 아, 그 나이에 다 한창 갱년기가 제일 최고봉에 오를 때입니다. 예, 예.
0: 아, 그래서 그 다음 외국 갔다 온 게 아주 너무 지쳐가도 저래 막 심장이 뛰지, 막 그래도 얼굴이 불쌀리다가도 확이 확 끊어가지고 얼굴이 막 뻘거뻘게 시리하지 이렇게 되고,
1: 예.
0: 그러고 자꾸 막 신경질 쓰고 그렇답니다.
1: 예.
0: 그래, 그 다음에 우리 친구가 말했어요. 니 좀 싸지 원약을 쓰고 좀 보라고. 이러면 심장도 좋아지고 혈압도 좋아지고 그 다음 위암에
1: 종합으로 좋아지죠.
0: 예. 예, 다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한번 써보라고. 이런 게 정말 어제는 한 두 달 남았었습니다.
1: 예.
0: 이거 쓰면서 아, 그런 게 지금이 불쓰리다가도 막 화를 내고 신경질 쓰는 게 그게 지금 많이 낫답니다.
1: 예.
0: 지금 마음이 안정받았단다. 마음이
1: 그렇죠.
0: 안정받았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위도 좋아지고 이 비장도 영 나빠서 그저 무슨 음식을 바른
1: 소 흡수가 제대로 잘 되지 않던. 예, 예.
0: 그렇죠.
1: 그게
0: 그다음에 다리가 막 내려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러한 증상들을 지금에 이렇답니다.
1: 예. 예. 호르몬 물량이 올 때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 그럴 때 너무 잘 어울립니다. 예.
0: 예. 영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활동이 특수한 활동인데 우리 다 지금 배달을 받자고 선생님께 전화드립니다.
1: 예,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사지원에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이겼습니까? 제일 먼저 좋아지는 게 혈압 조절 잘 되었습니다. 이전에 항상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그랬는데 혈압 조절이 머리 아예 아파졌습니다.
1: 이 제품이 삼고해졌습니다. 고혈당, 고혈압, 고혈제. 그렇죠. 혈압이 예. 높아서 머리까지 아플 정도게 되면 절대 공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큰일 납니다.
3: 예. 이렇게 심해졌습니다. 항상 숨이 차고 쉽게 놀라고 그래 가슴이 침침하고 그래 이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1: 고해졌을 때
3: 예, 소가 안 돼요. 밥을 얼마 못 먹습니다. 근데 지금 소화도 잘 되고 밥도 잘 먹고 해. 그래도 면역력이 더 좋습니다. 면역력이 높아지.
1: 면역력이 높아지면 2, 3노경이 다수의 습배 효과니까 예, 이러다 다른 예. 게 비교가 안 되죠. 예.
3: 이전에 질환 감기 아니 이거 쓴 다음에 1년 안에 감기 안 걸려오면 좋습니다.
1: 예. 그렇죠.
3: 예. 예. 이래도 변비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번 6일에 한번 봤는데 지금 변비 해결되니 그래서 하루에 한번 닦다 보여 좋고요. 그리고 혈지도 높았습니다. 근데 해제도 정상이 돼요. 그것도 지방가에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이 제품 자체가 바로 천연 오메가3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간에 해결받는다는 그게 아주 일리가 잘 통합니다.
3: 예. 그래, 이번에 화제에서 60권 사고 하나 물어볼 건 그 명사방 있지 않습니까?
1: 예.
3: 저희 사천강에서 한국에서 왔는 그 한국에서 전자회사 있잖아요. 거기서 일하다니까 누이 그것 항상 필요해서.
1: 그렇죠.
3: 지력이 많이 못해. 이전에 1.2, 거의 정상인데 지금 0.8 내려갔다
1: 말이죠. 예.
3: 이게 좀, 내 이야기 좋다. 좀 써보고, 내 물어보고, 그래, 물어보라고, 그래.
1: 그렇게 하셔. 눈은 많이 쓰는 일을 할수록 정밀한 이런 의료기기 같은 거라도 정밀한 기계를 다루거나 많이 컴퓨터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눈을 상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정도에서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명서방 빨리 선택을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간에 좋고 담낭에 좋고 심장열 폐열을 쳐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 폐까지 좋아지는 차원에서 눈은 정밀한 기관이었는데 기관이기 때문에 간 그리고 뭐 심장열 폐열 이걸 해결하는 차원에서 해결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오히려 뭐 눈이 좋아지면서 기타 기관도 따라 좋아질 수 있으니까 빨리 선택을 하세요.
3: 김민서 활동하죠? 예.
1: 활동합니다. 요즘 15가게 주고 1500원은 빼주고 레이저 손시계 치료 이기를 줍니다.
3: 예. 15가 싸겠다 합니다.
1: 예.
3: 수고하세요.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우대증착으로 나간다면 가격적으로서 이제 맹서방은 이 정도 하게 되면 물건 주는 거 내놓고 240

원자화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달에 그 나가는 한각의 가격이 한 달이면 한각은 한 달을 복용할 수 있는데 240원 자화밖에 되지 않고 사지원액은 지금 한각의 가격이 40원 자화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대정책으로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60각의 70

0: 가시나무 열매에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제일 장수 식물이 열매에서 분리 추출했는데 이 제품이 특점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지금 싸지 이 식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모세근이 너무 많습니다. 인삼이 모세근이 많아서 인삼이 효과가 좋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모세근이 많기 때문에 땅 속에 있는 모든 영양을 흡수해서 열매 가게 하게 돼 있어서 이 제품이 또 효과성이 더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어 있고 은행 잎이 20배 효과. 네. 이렇게 보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귀합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ang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여행은 일상의 피로를 풀어주는 마법과 같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과 긴장과 스트레스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묶어놓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시로 떠나면 아침에 들리는 새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생소한 풍경이 모든 피로를 씻어줍니다. 바다 앞에 서면 자신의 자금을 느끼고 산 정상에 오르면 시야가 넓어지며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마음을 재충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0: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유산을 잇던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되새기고 또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전통음악, 춤, 공예, 의식, 구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서 우리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볼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조 성원이신 박용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겁니까?
1: 네, 오늘은 그 장백산 채산 풍속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채산이란 인삼을 캐는 일을 말하는 게 일찍이 그 청나라 시기와 민국 시기에 인삼을 캐는 것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한 가지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0: 네.
1: 역사가 유관 장백산 채산 풍속은 2007년 5월에 길림성

0: 상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종목 민속에 등록되었고 분포지역은 길림성 장백산 주위가 중심이군요. 길림성 동남부 일부 지역에 류전되고 있습니다.
1: 그 산삼을 캐는 풍속이 지연된 그 몇 가지 면에서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0: 예. 그 산삼을 캐러 다니는 사람은 다른 말로 신만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들은 삼을 캐러 갈 때 먼저 산신제를 지낸 뒤 네. 떠나기 전날에 마을이 소신이라고 하는 큰 고목을 나무를 말합니다.
1: 네.
0: 그리고 큰 바위 천왕당 등에 찾아가서 제삼하려 떠나는 것을 그 신에게 알리고
1: 네.
0: 신만이들이 무사하는가 또 크고 많은 삼을 캐게끔 해달라고 기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소신이란 산신을 가리키는데 신만이들은 인솔자의 그 주관하에 제사 즉 고사를 올린대요.
1: 네.
0: 고사를 올릴 때 소지 다시 말해서 종이를 두 번 펴옵니다. 그때 그 제가 바람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면 산신이 그들이 기원에 응한 것이 되어 삶을 많이 캘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 네.
0: 예. 고사가 끝나도 그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그곳에서 불을 밝히고 나를 세웁니다.
1: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그 날이 밝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0: 예. 그 다음에 그 날이 밝으면 해삼꾼들은 산으로 출발하여
1: 네.
0: 당일에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도착하면 자기들이 주숙할 그 모든이 산신당, 지주당, 어린당 등 여섯 개 진당부터 짓습니다.
1: 네.
0: 고사는 당일이 늦으면 이튿날 아침에 올립니다.
1: 네.
0: 육신에게 차례를 올리긴 하지만 여기에서도 산신제 즉 산신고사가 제일 중심이랍니다.
1: 이 신만이들에게도 뭐 금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0: 예, 그렇습니다. 삼월 캐러산에 들어가는 신만이들에게는 그 금기가 아주 많은데
1: 네.
0: 입사는 아무 날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일관을 통해서 길이를 택하는데 길이라 해도 인일은 범위 날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1: 네.
0: 여기에서 인일이란 지지가 인으로 된 갑인 병인, 무인 같은 그 날을 말합니다. 예, 입산하는 그 날짜가 결정되면 신만이들이 집에는 그날부터 대문의 금추를 치고 그 대문 밖에 황토무지를 쌓아서 부전한 사람들이 출입을 금지합니다.
1: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그 외에 또 어떤 금기가 있습니까?
0: 예, 그 신만이들은 입산하기 3일 혹은 5일 등 홀수일부터 뭐 매일 몇 차례씩 모욕 재개를 하고 부부가 함께 자지 않습니다. 또한 이 기간에 달, 개 등 짐승이 살생을 하지 않고 네 다리 짐승이 고기를 먹지 않으며 상주나 관, 죽은 동물 등 부정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예, 입산하는 그 날짜는 즉 사람들에게도 비밀로 하며
1: 네.
0: 또 신만이들이 산에 들어갈 때 길에서 여자를 보게 되면 그 여자에게 자기들은 산에 들어가는 신만이라는 것을 알리는데 여자는 그 옆에 피하여 그들이 지나갈 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예. 이때 그 신만이 인솔자가 그 여자를 보고 그 치마 보이 끝을 한 조각 끊어달라고 하는데 여자는 서슴없이 그에 응합니다.
1: 네.
0: 인솔자는 또 그것을 받아가지고 입성하게 합니다.
1: 근데 왜서 이 치마 한 조각을 달라고 합니까?
0: 예. 산신은 그 빨래감을 좋아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하여, 예. 신만이들은 빨래감 즉 그것을 가진 그 치마 조각을 가지고 그 입산하여서 산신에게 고사를 올 때 큰 그 나무에 걸어놓습니다.
1: 네.
0: 예, 신만이들이 집을 떠나면 그들이 집에서도 사생을 하지 않으며 부정한 사람들과 왕래하지 않습니다. 또 신만이들이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복실을 남에게 빌려주지 않으며 은행도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1: 그렇군요. 그 인솔자가 있는 후에 그 신만이들의 숙식을 관리하는 사람도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0: 예, 따로 있습니다.
1: 오.
0: 신만이들이 그 숙식을 관리하는 사람은 삼을 캐러 나가지 않습니다.
1: 네.
0: 예. 하지만 그는 대낮에 혼자 모둠에 있어도 낮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가 잠을 자면 삼을 그 찾는 사람들이 정신이 흐리멍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혼자서 정심을 먹으면 신만이들이 굶주림과 피로의 시달림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여 신만이들이 산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혼자서 정성을 절대 묻지도 않습니다.
1: 네.

0: 예. 상수는 그 경기 풍성은 사 모두 산삼을 신격화하고 산신을 숭배하는 그런 관념에서 산생된 풍속이라고 합니다.
1: 네, 그래요. 네. 자, 오늘도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조 성원이신 박용일 선생님과 함께 이 채산 풍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채삼 풍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채삼꾼들은 꿈을 아주 중시합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관념에 산삼은 신초에 속함으로 발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꿈을 매우 중시하는 것입니다. 채삼꾼들은 입산하기 전에 모여 앉아 꿈을 꾼 이야기를 하며 인삼을 찾는 과정에 휴식을 할 때에도 꿈꾼 이야기를 하며 모둠에 돌아와 식사를 할 때에도 꿈꾼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모여 앉아 꿈꾼 이야기를 하는데 꿈에는 길몽과 악몽이 있으며 해몽하는 자격은 오직 인솔자에게만 있습니다. 로인에게서 고물을 받거나 하기 자기 품에 날아드는 꿈을 꾸게 되면 아주 좋은 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를 끌고 하산하는 꿈을 꾸어도 아주 좋은 길몽에 속합니다. 그리고 채삼꾼들은 은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일단 산삼을 발견하면 산삼을 발견하였다고 외치지 않고 방초라고 합니다. 채삼꾼들이 이와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주요 원인은 산삼을 캐는 것을 신비한 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삼꾼들은 일반적으로 혼자서 산에 들어가지 않고 세 사람 이상의 성원을 모아 가지고 입산하는데 3명에서 5명 혹은 11명에서 13명으로 조를 모아서 입산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깃수로 조를 묶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모아 입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삼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형제, 결의형제, 숙질, 친구 등 두 사람이 산에 들어갔다가 큰삼 혹은 마당삼을 발견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돌에 눈이 어두워 다른 한 사람을 해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채삼꾼들을 묶는 방법에는 대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채삼 경험이 풍부하고 연세가 많으며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 인솔자가 되어 채삼꾼들을 삼발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채삼꾼들이 자체로 팀을 묶은 후 인솔자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부자들이 채삼꾼을 고용해 산에 산삼채집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삼꾼들의 인솔자는 소댕이, 즉 처음 입산하는 사람을 비롯한 전체 성원들에 대해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으며 매 성원들은 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인솔자는 채삼꾼을 삼발하기도 하고 산에 들어가는 길을도 그가 점치는 사람을 찾아서 결정하며 산신제를 지내는 것도 그가 재관이 되어 진행하고 모둠 자리를 정하는 것도 그가 결정합니다. 채삼꾼들이 일단 삼을 발견하면 그에게 알리며 그가 삼을 돋구는 일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확한 삼을 분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삼을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는 것인데

이는 분배하는 데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솔자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주호의 리득도 보지 못합니다. 삼을 팔 때도 인솔자의 손을 거치지만 인솔자는 역시 아무런 리득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른 한 가지 방식은 수확한 삼을 공유로 하여 분배로 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제3꾼들이 입산하기 전에 분배 규칙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하루쯤 나 혼자 어디라도 가야겠다라는 책의 일부분을 가져왔습니다. 하루쯤 나 혼자 어디라도 가야겠다. 책이 가득한 곳에서 읽고 싶은 책을 밤새도록 담독하다가 어느새 책에 파묻혀 잠들고 눈뜨는 것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본 로망일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 꿈꾸었던 장난감 가게에서 놀다 그대로 잠들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원 없이 놀아보고 싶었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평소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 눈에 띄어 반간 마음으로 읽고 우연히 보석 같은 책을 발견해 감사한 마음으로 읽었다.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출출해지면 밥을 먹고 동네를 산책한 뒤 다시 돌아와 책을 읽다가 잠드는 밤. 책의 숲에서 보낸 선물 같았던 그 밤은 짧게만 느껴지고 아직 읽지 못한 책들이 눈에 밟힌다. 일상에서 벗어나 나만의 공간에서 책과 함께 고요한 밤을 보내고 싶을 때 다시 이곳을 찾아야겠다. 걷고 싶을 때 걷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추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 귀 기울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으로 채워진 그 여행을 통해 나는 나와 훨씬 더 가까워지었다.

네, 가끔은 혼자서 하루쯤 어디라도 떠나고 싶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이럴 때 떠나는 잠깐의 여행은 마음의 큰 위안이 되고 돌아온 일상을 잘 살아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 책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찾아올 때 작은 여행을 선물합니다. 지치고 아무 의욕도 없을 때 기분 전환이 되는 여행. 저자가 엄선한 이 세계 곳곳의 곳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하루쯤 나 혼자 어디라도 가야겠다는 여기저기 많은 곳을 돌아다니기보다는 하루 동안 여유롭게 머무르는 느린 여행을 추구합니다. 자발적 고립을 즐길 수 있는 이색 숙소, 숲과 바다, 들판같이 탁 트인 자연, 아기자기한 소도시, 산책하기 좋은 길, 입장객 수에 제한을 두는 장소 등 타인과의 접촉은 최소한으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은 최대한으로 가질 수 있는 곳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행지와 더불어 그곳의 매력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테마 여행법도 함께 알려줍니다. 여행지에 맞게 이른 새벽의 산책을,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은 디지털 디톡스를, 맛있는 빵집 투어를 권하기도 합니다. 미인 여행지와 함께 둘러보면 좋은 주변 볼거리뿐만 아니라 여행에 빠질 수 없는 맛집과 카페까지 혼자 가도 어색하지 않은 곳에 대한 소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느긋하게, 때로는 풍성하게 혼자만의 달콤한 하루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 책을 통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혼자여도 외로울 틈이 없이 즐거움으로 가득한 나홀로 여행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행은 새로운 사람과 문화를 만나는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평소 살아가는 환경은 정해진 사람들과 규칙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단순하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 보게 되는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는 우리의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지 음식을 맛보는 것도 단순한 맛의 경험을 넘어선 경험입니다. 각 지역의 음식은 그곳의 기후, 토양,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한 입 먹는 순간 그 지역의 문화가 입속에서 풀려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마주하고 또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존의 편견을 깨고 세상을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세상 관념을 넓혀주고 더 넓은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오늘 여행 가이드에서는 첫 번째 코너 무형문화유산을 잇다 이 코너에서는 이 채삼풍속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채삼이라는 것은 인삼을 캐는 일을 말합니다. 즉 삼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백산 채삼풍속은 2007년 5월에 길림성 성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종목 민속류에 등록이 됐고 분포지역은 길림성 장백산 위주가 중심이며 길림성 동남부의 일부 지역에 이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너죠. 두 번째 코너 귀로 떠나는 여행 코너에서는 이 하루쯤 나 혼자 어디라도 가야겠다라는 책의 일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자, 어느덧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기획의 최덕규의 편집의 류현화 진행의 신검철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잠시 벗어나 푸른 산속에 살고 싶은 마음, 그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어 보셨죠? 박흥률 작사, 지혜선 작곡의 박춘희 가수가 부른 살고 싶은 청산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맑은 공기, 졸졸 흐르는 시냇물, 그리고 편안한 마음,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죠? 청산에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노래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도 잠시 눈을 감고 그 푸른 산 속으로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청산의 평온함을 뒤로하고 신명나는 타령한수로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정호원 작사, 김덕윤 작곡의 장홍련 가수가 부른 새연변 타령을 전해드립니다.

님 생각, 집 생각에 잠 못 이루는 그 마음을 아마 집을 떠나 생활해본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김정권 작사, 백희남 작곡의 한초로 조밀한 가수가 부른 님 생각, 집 생각은 멀리 떠나 있어도 끊을 수 없는 그리움을 노래하는데요. 남녀가 함께 부른 조화로운 화음이 그 애틋함을 더욱 깊게 전해드립니다. 함께 감상해보시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하나하나가 소중한 인연입니다. 박설매 작사, 김홍일 작곡의 최경화 가수가 부른 인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곁에 소중한 인연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0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과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량제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

0: 아닌가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우리 국약혈배강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약혈배강은 예,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그래서 한 세트 하게 되면 약과글로 두 과이 온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어째서 두 가지 약 조합인가? 처방이 완전히 틀립니다. 하나는 전문 우리 관심병이나 신경통이나 특히 여러 가지 이런 심리 혈관 방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고 혈전을 전문 녹이 내보내고 예, 이런 짝으로 나온 펩티드 성분 나와서 한 이런 약이죠. 처방. 결국 다른 하나는 전문 신경세포를 수복해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몽땅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500돌돈이라는 이런 작은 분자로 나왔기 때문에 예, 약물 분자가 작아서 흡수가 빠르고 예, 그리고 특히 우리 700여 명의 이학 박사들이 다년간 제일 좋은 이런 처방 갖다가서리 연구를 해서 몽땅 천연약재를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유효 성분을 추출해냈죠. 예, 그리고 천연약재라는 건 우리 따오디 여차를 말하는 겁니다. 따오디 여차라는 게 뭔가 약재마다 우리 어느 곳에서 자라난 약재

제가 제일 좋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37분 하게 되면 운남 문산 37분이가 제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게 안에 37분 들어있고 울금이라는 약재는 광시 허추의 울금이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맥동이라는 약재는 스촨 청두 거기면 맥동이 좋고 어미자가 려닝 후순 거기면 이게 제일 좋고 단삼이가 산동 웨이팡이 꽤 제일 좋고 치소란 약재는 내몽골 퉁려의 약재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재들을 몽땅 뽑아서 500돌든 이런 걸 나왔기 때문에 구급치료약으로 쓸 수 있는 약은 우리가 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6세트를 사는 분들은 4세트를 더 드립니다. 대부분 이 활동에 참가해도 좋습니다. 반년 200날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예. 그리고 10세트에 좋습니다. 10세트를 더 드리죠. 그러면 16세트에는 24세트가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또 침구 12번 놔드리기 때문에 예, 우리 침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환자분들을 제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차를 다 모셔다 드립니다. 집문 앞에서 차를 타면 됩니다. 그러면 다 맞은다면 또 집까지 다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 나타나는 거 제가 몽땅 같이 침을 놔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원래 그렇습니다. 오장육부 경락을 다 같이 열어주는 이런 기초상에서 약이 들어간다 때 그저 맨 약을 쓰기보다 효과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0세트 사는 분들부터 우리 그 응담 약간 이 혈배강 더 드리는 게 있습니다. 오늘이 결정해서 사겠다 이런 분들 혈배강 10곽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10곽이라는 게 계신 5세트 도달하시오. 결국 장례통하고 청림미로방 이거 다 드립니다. 결국 어떤 분들은 난 선물 싫다 하는 분들은 또 혈배강 10곽 또 더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특히 다른 데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잘 효과를 못 봤다. 그렇다면 어떤 질병들은 또 병기가 점점 더 심해졌다. 특히 재풍이라면 왔거나 뇌실금이라면 또 생기거나 원래 뇌실금이라 없었는데 치료를 받는 다음부터 뇌실금이 생겼다. 그 다음에 요축한번 탈출 치료를 받았는데 마지막에 뭐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바쁘고 위생실도 기회된게 되고 무릎관절을 치료한다는 게 마지막에 또아이 돼가지고 서리 막 집행률 집게 됐다. 이런 분들 우린데 지금 수두룩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린데 지금 환자들이 지금 팡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 다른 데 가서 잘못돼가지고 오는 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저한테 직접 문의하세요. 그러면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병기가 점점 더 심해졌는가? 그럼 이 질병 치료할 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 치료해야 되겠는가? 이거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꾸 헛돈 팔지 말고 어쨌든 이 그 전업적인 지식은 장악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질병에 대해서 똑똑히 알고 그래 우선 택하는 게 좋죠. 예, 그래서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오장의 기가 허한 데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가 허하다, 치휴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근데 도대체 어떤 게 치휴인가? 이거는 음양학 각도에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황제의 내경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고명한 의사는 겉수보고설이 내상의 질병을 다 드러낼 수 있다. 이것이 고명한 의사입니다. 제일 이렇게 뻔한 의사는 그러니까 뭐 지식도 안 되고 이 뻔한 의사는 안에 들어가도 명백하게 눈으로 보고도 이 사람이 무슨 병인 거 모르는 사람 이런 의사들은 정말 좀 이렇게 아주 아닌 의사죠. 그렇기 때문에 겉을 보고 어떻게 안을 알 수 있는가? 사실은 이것이 우리 중의 음양학입니다. 음양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음이 허하고 양이 허하고 이런 것만 보는데 기술은 우리 보일 수 있는 것은 몽땅 음에 속하는 게

0: 예를 들어서 우리 발을 쑥 내밀게 되면 발 거기에 피부가 보이죠.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여러 가지 뭐 사람이 생김새도 보이고, 예, 이거 가지고서 병 진단해서 쓸데없습니다. 그리고 보인다는 것은 뭐니까 또 병원에 가 사진 찍어 보지요. 그러면 내장을 들여다 볼 수 있죠. 그렇다 해서 이 사람이 어떻다 이 병 진단 못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수복 어떻게 안을 볼 수 있는가, 양을 찾아봐야 됩니다. 양이란 게 뭐인가? 기입니다. 그럼 기란 게 도대체 뭐인가? 사람이 사람마다 다 손이 있습니다. 그러면 손만 보고서 이 사람이 병이 어떻다 이걸 진단 못합니다. 이 손이가 남과 악수를 할 때 맥이 좋은가 나쁜가, 이건 우리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멍땅 보이지 않는 거 놓고 말하면 이거는 양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쉬, 그러면 이 사람의 치쉬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장육부가 기가 멍땅 쇠퇴해 왔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가 모자라죠. 에너지 모자라게 되면 우리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그러면 눈도 잘 감지 못하고, 예, 그 다음에 倒汗不止, 무슨 뜻인가, 밤에 잘 때 계속 도둑땀 흘립니다. 자고 일어나면 이 온몸 다 젖어 있고, 예? 속불이 멍땅 젖어 있죠. 그 다음에 투어강, 투어강이라는 게 뭡니까, 그 직장, 예, 이것이 항문 바깥으로 막 나오죠. 예? 대변물 때문.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전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우리 집에서는 예의 혈관 쓰고 쓰리 나와 우리 남편하고 우리 언니에 다 쓰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네.
2: 특히 우리 남편은 심장 질환이 심해서 당연히 많이 고생했고, 혈압 조절도 아예 되고, 특히 상하 그 혈압 그 수치가 차이가 세게 많았습니다.
0: 네.
2: 그래서 자줄 잡사도 아예 되고 이래고, 그저 혈압 올라가면 골이 아파하고, 그저 골 막 두드리며 그저 막 그랬습니다. 그러던 게 정말 선생님이 자상하게 설명한 이것 듣고서리 이야기 좀 딱 맞게 됐었는데, 혈압 조절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약은 유일하게 혈압이 당날부터 끊을 수 있는 약입니다.
2: 예, 혈압 조절하는 중약제가 들어간 약은 또 난 또 처음 봤습니다.
0: 네.
2: 그리고 이 혈배강 또 구급약으로도 쓰는 약이라고 소리 선생님도 얘기를 했지만 많은 환자들이 보고 소리 듣고 이래 쓰고 소리 다 결론 내린 게 뭡니까?
0: 맞습니다. 예.
2: 써서 우리 남편은 2-3일도 자야 돼서 혈압 잘 조절되고,
0: 네.
2: 특히 나는 어젠감이 현원증이 있고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던 것이 없어졌고, 심혈이 낮아서 항상 맥이 없었습니다.
0: 맞습니다.
2: 어제는 이 심혈이 정상으로 됐지.
0: 네.
2: 그리고 터키 우리 남편 선생님께 대증하고서 또 가서 맥도 보고 얘기를 했지만, 특히 주제를 하는 것을 하라는 것을 아예 한 게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지금 까딱이 없습니다.
0: 우리 약을 쓰게 되면 이거는 우리 장기적인 임상 실험을 거쳐서 마지막 결과가 나온 건데, 주제를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미 주제를 한 분들도 서약을 몽땅 끊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약 쓰면서 선생님께서 증정하는 장기토관 진단도 매우 좋습니다. 나는 피가 아이져서 기침이 좀 났는데 자꾸 가래갖고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0: 네.
2: 특히 우리 언니 86세 고령인데 우리가 이 혈배강을 쓰고 좋으니까 선생님도 알지만 많이 쌌다고 뭡니까? 선생님이 많이 또 증정해주고 그러니까 혈배강 쓰고 상하고 차이가 줄어들고 어제는 더나 어렸었습니다. 조금 어떤 때는 또 이제 반복하고 이랬던 게 여지간에는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0: 그렇지.
2: 예, 정상됐습니다. 상하고 상하 혈압 조절도 잘 되고, 기력설이 심장에 아이져서 매일매일 면역력이 약해서 늘 감기했는데 이것도 다 없어졌습니다.
0: 네.
2: 그러면서 우리 언니도 사람만 만나면 어째 이렇게 좋아졌는가, 그 어려워서 검사 못하고 심장이 아파서 런협회 활동도 얼마 못 참가한 게 이랬까 혈배강을 쓰고서 많이 좋아한다며 많이 해결이 됐다며 늘 잘

0: 성남에서 삽니다. 선생님, 나는 예, 정말 혈배강을 잘 선택하고 선생님이 진단이 딱 올 후에 정말 어전으로 내내 잘 살게 됐습니다. 건강을 예. 찾게 됐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건강에 주의하시오. 예, 수고했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말씀 주세요.
3: 예, 혈배강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막혀서 곁에서 말해도 놀라고 예, 그래서 식은땀 흘리고 혈압 조절을 받아야 되니까 머리가 흐리두분해서요. 그래서 항상 그저 어리두분해 얻어 맞은 것처럼 어리버리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예. 혈압 조절을 받아야 돼. 반잠 자지 못하고 소화에 대해서 예, 아침에 일어나면 뒤뒤 붓겠어. 예.
1: 네.
3: 그랬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생님 혈배관 쓰고 저리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네.
3: 좋아질 때, 그런 저 언니가 거기다가 또 건신고를 한 대 쓰니까 나 예, 몸도 더 좋아지고 예, 몸도 헷갈까봐지고 무겁던 몸이가 영영 헷갈까봐지고 예,
1: 네.
3: 몸이 납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리 약하던 게 몸이 나고 예, 정신하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혈압 조절이 잘 되놓거나 예, 정상은 되고 밤잠 잘 자고 하가 그래 맥이 나지. 그래 이번에 16시트를 싸면 24시트 준다는가.
1: 예예 예, 맞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3: 예, 그 활동에 참석하려고 그랬는데
1: 그럼 짐도 12번 더 놔드리고
3: 예, 예, 그래,
1: 그리고 오늘이 결성하는 분들 또 혈배강 10곽을 더 드릴 수 있고 이 선물이 또 싫다 하는 분들은 또 10곽 더 드립니다. 예. 그래서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예.
3: 예, 감사합니다. 전화가
1: 안 써내줘서.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말씀 주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예, 저는 예, 이 혈배강을 쓰고 있는 일의 환자입니다.
1: 네.
4: 예, 10년 전 일에 통숙성 심장병으로 예, 진단을 받아 됐습니다.
1: 네.
4: 예, 방막이 잘 당겨지지도 않는다 해서 예,
1: 네.
4: 조금만 움직이면은 이래 막 숨이 차고 예, 병이 발작한 다음은 예, 피를 토하고 예, 입술이 이렇게 막 퍼레지면서 예, 하고 까무러치는 현상이 많았습니다.
1: 심장 질환 심합니다. 예.
4: 예, 그래서 요일링에 실내 가서 장수를 이렇게 바꾼 했는데
1: 예.
4: 또한 이렇게 병이 있다 보니까 네, 저는 예, 좋다는 약은 예, 입원상에서 다 써봤습니다.
1: 네, 예, 대부분 다 그렇죠.
4: 예. 예, 그래도 예, 잘 말아듣지 않고 예,
1: 예.
4: 병은 점점 이렇게 심해지고 그 다음에 다시 검사하니까 네, 간도 나빠지고 예, 비장도 다 나빠지고 커지고 이래 복수까지 막 왔댔습니다.
1: 네.
4: 예. 그리고 거기다가 슬이 관절이 심하니까 네, 두 다리도 계속 붓기고 아프면서 예, 정말 어떤 때는 견디기가 바빠가지고 정말 살기 싶은 생각까지 없었습니다.
1: 아, 예.
4: 아, 예. 그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예.
1: 예.
4: 그래도 3회 정말 안개라 이래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비록 야구는 쓰는데 이래 많이 실망했지만은 그래도 예, 지금 바쁜데 계속 진단을 해보고 서리 또 선생님이 친구하고 이래 계약한다 하니까
1: 네.
4: 내 마음에 조금 딱 들어가지고 예, 혈배강하고 이래 통수방을 같이 썼습니다.
1: 예.
4: 예. 그래, 인지는 예, 한 10달 더 썼는데,
1: 네.
4: 지금까지 보면은 예, 많이 효과 받기 때문에, 정말 인게다 열링 진료 댕기던 게,
1: 네.
4: 그런 거 해보지 못했습니다.
1: 예.
4: 예. 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을 보면은 예, 이래, 5층입니다.
1: 예.
4: 옛날에는 예, 5층까지 올라가자 막 아주 힘들었고
1: 힘들었죠. 예.
4: 예. 그러다 보니까 숨도 차고 예.
1: 숨이 찹니다. 예.
4: 예. 가끔씩은 계속 그래 앉아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예, 어딘가 보면은 예, 그저 이렇게 정말 맥이 없는 줄 모르고 예, 쭉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1: 예.
4: 예.

0: 그래, 병원에 가서 검사해본 결과니,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간하고 이 비상도 다 이렇게, 잘 돌아서고, 제 모양대로 돌아서고,
1: 예.
0: 아니, 관절도 복귀된 게, 회복이 아주 좋았습니다.
1: 네. 예.
0: 아프지 않다 말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정말 사람 탈 것 같고, 아프지 않으니까, 네. 예. 그래서 선생님께 정말, 예. 감사를 드리고 싶고, 이제는 내가 남은 인생은 그래도 이 혈배강하고 풍습방에 계속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에도 또 무슨 큰 활동이 있다니까니,
1: 네.
0: 아무튼 약은 얘기해도 싸두고 먹어야 되니까.
1: 네.
0: 그래서 이번 활동 가운데서 조금 좀 싸려고 합니다.
1: 네. 네. 지금 결정하는 분들도 혈배강 10곽 더 드립니다. 예? 그래서 예. 288-0018번 예. 빨리 전화 치지.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수고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3: 저는 혈배강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그런데 저기 숨이 차네, 가슴이 답답하고 어찌나 떨리며 그런지 영 견딜 수가 없었겠습니다.
1: 네.
3: 그런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내 혈배강을 저기 섭취한 시대가 했는데 얼마 쓰지 않으니까 예. 이승을 찾던 게 낫고 예.
1: 네.
3: 내 그냥 90만 원 이어가도 그러만 이어가도 되겠는데 이승이 지금 90만 원 먹지 않아도 됩니다.
1: 네.
3: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자로 하라고
1: 그랬답니다.
3: 네, 주자로 하라고 그랬답니다.
1: 현재
3: 예. 주자로 하지 않아도 언제나 많이 낫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아이 얼마나 좋은지 숨이 차도 것도 낫고 허리도 또 너무 아파서 꼼짝 못했는데 지금 일어설 수도 있고 다닐 수도 있고 숨 찾은 것도 낫고 여러 가지 예. 낫은 점이 영 많습니다.
1: 예.
3: 자꾸 말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이 혈배당을 하고 있던 그런 풍습방 같이 수고했습니다.
1: 같이 쓰시죠. 예.
3: 바지에서 있던 게 지금 많이 나서서 지금 걸음 막 다닙니다.
1: 예.
3: 나도 예. 어제는 숨이 차도 이게 숨이 덜 차니까
1: 예.
3: 어디나 다닐 수도 있습니다.
1: 예.
3: 너무 좋으니까 예. 잠도 잘 자지 밥도 잘 먹지 얘기도
1: 예.
3: 납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1: 예.
3: 그래서 이 혈배가 이 약을 둘이 먹길래서
1: 예.
3: 두 가지를 다 선택해서 이번에 활동에 참가해서 시작했습니다.
1: 예.
3: 그런데 이 약을 그런데 선생님 한 가지 문의 합시다.
1: 예.
3: 코이 많은 거는 무슨 원인인가?
1: 뭐랄까?
2: 코가 많다. 네.
1: 코 많다고요?
3: 코이 많은 거.
1: 감기 왔지 않을까?
3: 감기 예. 아닌데,
1: 어?
3: 코이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라도 몇십 번씩 풀어야 된다.
1: 아. 우리 코 색깔이 무슨 색깔인가?
3: 그래서,
1: 코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3: 색깔은 아무 색깔도 없습니다.
1: 아, 그럼 한기 맞아 그렇습니다.
3: 감기에 아예 걸렸습니다.
1: 아니, 감기인 것이 아니라 한기가 들어가게 되면 코 색깔이 하얀 색깔, 코 자꾸 색이 나옵니다. 예.
3: 아.
1: 예, 예. 그건 풍습방 써야지. 풍습방 쓰면 그 한기를 없애버리면 이렇습니다. 예.
3: 풍습방 쓰면 이렇습니까?
1: 예, 이렇습니다. 예.
3: 예, 그래, 언니, 그건 모르고.
1: 아, 언니.
3: 예. 부끄럽다고 소리.
1: 예.
3: 말하라.
1: 감기 왔잔지, 그래, 감기 치료하면 또 됩니다. 예.
3: 아. 한기 들어가서.
1: 예, 예. 예. 그렇죠. 예.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말씀 주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예.
4: 선생님, 내입니다. 난 선생님한테 치료한 지 이제 한 달가량 되는데도
5: 그 혈액 약 먹고 너무너무 좋아요.

0: 예예.
1: 히라냥 뚜껑고.
0: 아.
1: 저기 예 로라 히라냥 묶은 게 딱 끊고.
0: 네.
1: 지금 혈압이 이렇고 밤에 나는 밤에 혈압을 얻은 사람인데.
0: 네.
1: 밤에 혈압 얻으면 잘 쏘고 날
0: 그렇죠. 날 쐬야 되죠. 예.
1: 어 지금은 오래 치료하였는데도 혈배강 먹고 영종아.
0: 어머님은 침 맞으면서 혈배강하고 근심골 같이 쓰죠 지금.
1: 근심골 같이 쓰지.
0: 예.
1: 그러니까 좀 많이 좋아져서 내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아요 선생님.
0: 아 예 그렇지.
1: 예, 예. 그래. 내 지금 처음에 이 약 먹기 전에는 숨이 차고
0: 예.
1: 반드시 누구면 기침이 나고
0: 기침이 나고 예.
1: 오늘 땅으로 누구도 불편하고 이랬는데 예. 지금 반드시 누구나
0: 예.
1: 오늘 땅 누구나 숨이 다 차고 너무너무 좋아요 선생님.
0: 침 맞을 때도 반드시 누구 오래 있지 않습니까? 예.
1: 그래 예 그래 너무너무 좋으니까 내 선생님한테 너무 고마워서 내
0: 아, 예.
1: 나는 말도 길게 안 해요 내 성질이
0: 예. 어머님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1: 예. 예 선생님 예. 약 먹고 선생님 치료받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내 오늘이 전화를 말하는 게
0: 예.
1: 선생님
0: 예, 예.
1: 너무너무 고마워요
0: 예.
1: 선생님 치료해서 선생님 전국에 없어요
0: 아, 예.
1: 환자를 못 해가고 못 해오고
0: 예.
1: 그렇게 치료하는 선생님 없어요
0: 그렇죠 예.
1: 그래 내가 너무너무 고맙고 해서 오늘 말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0: 예, 예.
1: 전화드렸어요.
0: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1: 고맙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그래, 예, 수고하세요.
0: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3: 예, 저도 혈배강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예.
3: 예, 저는 이 약속 이전에 밤잠을 잘 자지 못하면서 어떨 때는 밤에 심장이 빨리 뛰었다 늦게 뛰었다 하면서 혈압이 온전히 안 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기도 했습니다.
0: 예.
3: 네, 지금 이 약 쓴 다음부터는 혈압도 온전되고 혈압약은 이 약 쓴 이틀 넘어도 혈압약을 내 끊었습니다.
0: 네.
3: 혈압약은 그래서 몇년 먹다가 예, 머리에 대한 약을 많이 써도 수업보다 이 약처럼 혈압을 빨리 조절하는 약은 없습니다.
0: 혈압약을 10년 이상 달고 있는 분들도 혈압 조절해야 돼가지고 서리 혈배강 가지고 당날부터 혈압약 끊었습니다. 객관 지금 너무 좋답니다. 예.
3: 간염이 심한데 간염도 많이 좋아졌어요.
0: 예예.
3: 예. 이 약 쓰기 전에는 그냥 간이 나빠가는데 눈이 계속 아프고 눈곱이 나고 눈물이 나고 했는데 예, 눈도 많이 맑아졌습니다.
0: 예.
3: 아프지 않습니다. 어제는.
0: 예.
3: 이 약처럼 제일 좋은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0: 예.
3: 저희 친구도 이게 선생님도 봤지만 아까 선생님 니가 그래도 실화한 맛에 고모님과 남자분인데
0: 아 예.
3: 친구도 하는 게 예. 어디 실한데 내 막 창피하다고 나오면서 가다 말했습니다.
0: 예.
3: 한국에서 예, 심장도 나쁘고 관절 심해 집에 왔겠습니다.
0: 아.
3: 예. 그래다 이게 심장도 아주 구해서 예. 그래 혈배강하고 풍수방약을
0: 예.
3: 같이 쓰고 예. 선생님 친구 같이 기다려서 썼는데 심장도 좋아지고 숨이 찬 것도 없어지고
0: 예.
3: 몸이 몹시 시렸는데 몸이 열다서 거의 죽었답니다.
0: 그렇지.
3: 예, 몸이 많이 가벼워져서 한국 가서 지금 일하는데
0: 예.
3: 원한지 모른답니다.
0: 아.
3: 정신이 나서 일이 너무 많이 해서 예. 월급도 더 많이 받는답니다.
0: 아, 예.
3: 좋아서 예. 기분도 좋고 정신 한다면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랍니다.
0: 아 예. 예.
3: 네.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마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소변도 쉴 새 없이 봅니다. 이 우장, 오장에 이런 기가 허해가서 나타난 증상. 그 다음에 쇼창산치란 게 뭐니까 소장이 다른 데로 푹 빠져나오면서 예. 우리 서해부 거기면 불뚝 튀어나와서 이 산치죠. 이런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면이 다 오장의 기가 허해서 나타난 증상입니다. 심장의 기가 허하다 할 때는 신주시 사람이 이런 자꾸 좋아한다, 기뻐한다, 너무 기뻐한다 이렇게 되면 심장이 상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숨이 차는 것이가 조금만 움직이면 헐떡헐떡대고 땀속이 흘리고 조금만 움직이게 되면 땀 흘리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 흘리고 이런 현상 항상 맥이었고 피곤하고 잠 못 자고 몽땅 심장이 기가 허한 겁니다. 시간 상황을 길게 얘기를 못하겠는데

0: 어쨌든 그렇습니다. 환자분들이 정확한 이런 료해를 하자면 예, 제한테 직접 전화 오셔. 제가 그래서 약은 뭐 사과의 사고 먼저 떠나서 일단 먼저 물어보셔. 제가 다 설명해 드립니다. 예, 288-0018번 전화치면 저를 찾을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곡으로 송시훈 작사 최근 작곡의 계절 인생입니다. 김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신개혁 작사 허순자 작곡의 너와나 그리워를 준비했습니다. 친구, 사랑, 모든 소중한 관계를 담은 이 노래는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를 선사합니다. 김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리승국 작사 리경드 작곡의 꽃길간 미소입니다. 꽃이 피는 길처럼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노래한 이 노래로 기분 좋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난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대옥 작사 송유 작곡의 꽃물결 사람물결을 준비했습니다. 꽃잎이 현란해진 물결처럼 아름다운 현빈의 경치와 사람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한 이 노래는 공공의 명소지로 새롭게 구성한 현빈의 모습을 노래했습니다. 염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준비한 노래는 한하나 작사, 최학산 작곡의 이렇게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의 기분을 노래한 이 노래는 오늘의 행복을 전해드립니다. 이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백명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박노림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허가복의 주재하에 29일 주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6.1 국제 아동절을 맞아 우리수 각 현시 문화관광 풍경과 시설에서는 친자관광, 문화체험, 견학실천 등을 둘러싸고 다채로운 주재 행사와 입장료 우대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연변 영종 허시안팀이 30일 오후 홈장에서 펼쳐진 올 시즌 중국 축구 갑금리그 10라운드 경기에서 장춘 아태팀과 극적인 2대2 무승부를 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허가복이 주재하에 29일 주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산서성 장치시 심원현의 한 탄광가스 폭발 사고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습근평 총서기가 철학사회과학 고품질 발전 추동에 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전달 학습했으며 대중 주변 부정 기품과 부패 문제 집중 정돈에 관한 중공중앙교류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중공길림성교류검사위원회 길림성감찰위원회 보치 요구를 전달 학습하고 전주 대중 주변 부정 기품과 부패 문제 집중 정돈 진척 정황에 관한 회본을 청취했으며 전국 순시사업회의 및 20기 주황 제7륜 순시 동원 포치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우리주 관철 실시 의견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으며 중공중앙 판공청에서 인쇄 발부한 촌 순찰 사업을 강화할 때 관한 의견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우리주 관철 실시 의견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터득하고 시종,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견제하며 안전생산이라는 이 단계를 시시각각 조여 재반 분야 안전경계조치 실시를 철저히 다잡음으로써 중특대 안전사고 발생을 견결히 억제해야 합니다. 광산 안전을 엄격하고 빈틈없이 다잡아야 합니다.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에서 내온 광산 안전 8가지 강경조치를 엄격히 실시하고 탄광, 비석탄 광산 분야의 심층적인 정밀조사와 숨겨진 재해 유발 요인 전면 조사를 깊이 전개해야 합니다. 가스, 일산화탄소, 석탄 먼지 등 위험 우한 조사 치리를 중점적으로 잘 들어주고 숨겨진 작업 면에서의 작업, 갱도 작업 인원수 불분명 등 문제를 엄격히 조사해 광산이 문제를 가지고 운행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각종 위험 우한을 깊이 조사하고 정돈해야 합니다. 안전생산 근본치리 공약 3년 행동 전개를 출선으로 위험화학품, 교통운수, 건축시공, 가스소방 등 중점 분야를 주시하면서 그물망식, 반복식, 기초조사식의 우한조사를 깊이 전개해 위험을 우한이 형성되기 전에 통제하고 우한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홍수방지 대처 사업을 착실하게 해야 합니다. 사전에 홍수방지 대처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충분히 하고 인원, 장비, 물자를 미리 배치해야 합니다. 안전위험이 있는 저수지, 좁은 하도, 산골 물사태 발생 가능 구역, 도로 다리와 뺄 물길, 도시 저지대 등 중점 구역을 단단히 주시하고 위험 우환을 제때에 배제해 인민 대중 생명재산 안전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회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각급 당위, 당조, 특히 철학, 사회과학 전선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철학, 사회과학 고품질 발전 추동에 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터득하면서 두 가지 결합을 견제하고 지식혁신, 리론혁신, 방법혁신을 착실히 추진해 철학, 사회과학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당의 혁신 이론 연구와 해석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습근병신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체계화, 항리화 연구 해석을 깊이 추진하고 당의 혁신지론이 변강 민족지역에서 거둔 생동한 실천과 풍성한 성과를 잘 총화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리윤연변이라는 선전 강연 브랜드를 잘 활용해 기층을 대상한 리론 선전을 잘 들어주고 당의 혁신지론이 일반 가정에 보급되게 추동해야 합니다. 중대한 리론과 현실 문제를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연변 발전 단계적 특징에 립각해 발전, 확고 수립, 민생, 생태, 안전 다섯 가지 대사에 초점을 맞추고 연변대학 변강연구원과 주당위 당학교, 주사회과학계 연합회 전문가 두뇌진 역량을 잘 활용해 대책성, 실천성 연구를 착실하게 전개하고 일련의 고품질 자정권한 보고서를 힘써 형성해 당위와 정부 결책에 더 잘 봉사해야 합니다. 사회과학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 용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 당조에서는 철학 사회과학 사업을 중요한 의사일정에 올려놓고 실제 문제를 제때 연구 해결하며 고급 인재대우를 육성하고 당의 용도를 철학 사회과학 사업 발전의 전 과정 각 방면에 관통시켜 사회과학계가 연변 도약 추월에 지혜와 힘을 기여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조직과 규례검사 감찰기관에서는 중공중앙규례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와 중공길림성규례검사위원회 길림성감찰위원회 포치 요구에 따라 더 높은 표준과 더 엄격한 요구, 더 실속있는 조치로 집중정돈 사업을 잘 들어주어 결전의 해에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중점분야 정돈을 깊이 추진해야 합니다. 농촌 집체 자금, 자산, 자원, 의료보장기금, 양로봉사, 높은 표준 농지 등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춰 집중 공략을 실시하고 특별 조치를 통해 상징적인 성과를 내어 착실한 정돈 성과로 대중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 조사 처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상급 직접 처리, 직접 조사 처리, 타지역 교차 사건 처리 등 기재를 잘 활용하고 두드러진 문제, 중점 분야, 관건 일터를 주시해 부패 사건을 깊이 파헤치고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조사 처리 진섭 효과를 끊임없이 확대해야 합니다. 책임 리행을 강화해야 합니다. 각 현시 당정 주요 책임자들은 앞장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일을 맡아 처리하며 단계적으로 압력을 전달하고 임무를 리행해야 합니다. 당위 정부 지도부 성원들은 구역별 책임 연계, 맞춤형 지도, 상시화 조정을 견제하고 정돈 임무가 착실히 리행돼 효과를 거두도록 엄격히 추진해야 합니다. 규례검사 감찰기관에서는 통괄적으로 주관하고 독찰 지도를 심화하며 추적 지도를 통해 사건 처리로 정돈을 이끌고 문책으로 실행을 독촉해야 합니다. 각 업종 부문에서는 본급을 들어주고 개통을 이끄는 강도를 높여 정돈 시정 문제를 진지하게 검시하고 부문 간 협동 배합을 강화해 함께 들어주고 공동 관리하는 사업 성과를 끊임없이 공고히 해야 합니다. 5월 30일 우리주는 주황 제2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1진 군중신소신고사건도 합 6건을 전달받았는데 전화 2건, 편지 4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2건, 도나시 3건, 중점사건 2건, 안도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6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3건으로 50%, 생태 관련 사건이 3건으로 50%를 차지합니다. 6.1 국제 아동절에 즈음해 우리주 각 현시 문화관광 풍경과 시설에서는 친자유람, 문화체험, 견학실천 등을 둘러싸고 다채로운 주제 행사와 입장료 우대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칠색 동심 즐거운 아동절 계열 행사를 펼칩니다. 박물관에서는 5월 27일부터 매일 개방 시간을 오후 6시까지 연장했으며 명절 기간 어린이들에게 풍선, 엽서 등 선물을 증정합니다. 또 여러 무형문화재 관련 행사 등이 펼쳐져 아이들이 전통문화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연결공룡왕국에서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환상 풍선 축제를 열고 저녁 9시까지 영업합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친자 특가 예매권을 출시하는데 주제락원, 야간 운영구역, 온천 물 3개 전용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해란 명주

샵에서는 진자 소통 공연과 수공예 특가 세트를 선보입니다. 훈천 방천 풍경구 발해 고진 와스도크 활락성에서는 문예 공연 등 행사를 기획하고 무료 입장, 진자 특가권 등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동북범 표범자연과학보급관에서는 만 18세 이하 아이들의 기본 입장료를 면제합니다. 도나 륙정산 온천 안명호 농어학원에서는 키 1m 40cm 이하 어린이들의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도문시 여러 민속시설에서는 아동절 당일 유아 입장료를 면제하고 도문 벽해 온천 풍경구에서는 락타 타기 체험 시 말타기 체험을 무료로 추가 제공합니다. 령정 일본 연변 침략 주의증관에서는 입장료를 할인하며 비암산 온천 고천락, 비암산 문화관광 풍경구, 량전 백세 운동 휴일 풍경구에서는 친자 세트 입장권, 어린이 특가권을 내놓았습니다. 화룡 광동 천등 곳에서는 전원 관광과 민속 체험 특가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왕청 호기문화관광 레저구와 란가 대협곡에서는 만 14세 이하 어린이 입장료를 면제하고 학부모한테는 반값 혜택을 줍니다. 전주 각종 우대 행사는 아동절 전후를 아우르며 부분적 풍경구 혜택은 6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연변 영정 거시안팀이 30일 오후 홈장에서 펼쳐진 올 시즌 중국 축구 갑금리그 10라운드 경기에서 장춘 아태팀과 2대2로 비겼습니다. 경기가 시작된 지 3분도 안 돼 장춘 아태팀이 한 골 앞서 나갔습니다. 연변팀에서 활약했던 리강이 연변팀 문전에 올린 코너킥을 동료가 머리로 받아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경기를 주도한 장춘팀의 압박 공세, 연변팀은 실수를 거듭하며 애를 먹었습니다. 공세가 오가던 경기 23분에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도민고스가 오른발로 감아찬 코너킥이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후반전에 들어 밀고 당기고 하던 56분경 단덕지가 왼발 슛으로 골문을 열었으나 연변팀 공격 반칙으로 판정됐습니다. 2분 뒤 장춘팀이 또 추가 득점을 하며 한 골 차이로 달아났습니다. 74분 연변팀은 김태현을 빼고 리세빈을 교체 투입했습니다. 82분에는 호재겸이 들어가고 단덕지가 나갔습니다. 공격 고삐를 당긴 연변팀은 경기 보충시간인 92분에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도민고스가 프리킥으로 장춘팀 골문 구석을 찔렀습니다. 경기는 결국 2대2로 끝났습니다. 연변팀은 6월 14일 저녁 남통지훈팀의 안방에서 11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용한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유엔 식량 및 농업조직은 일전 향촌 인정창이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도합 68개 마을이 FAO 시범촌 명단에 올랐고 길림성에서는 4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우리주 안도현 두산촌, 도나시 소산 취자촌이 성공적으로 해당 명단에 이름을 올려 FAO 식량농업박물관 및 네트워크 체계에 편입됐습니다. 도나시 여러 부문에서는 28일 연합으로 시험 부정행위 기기 특별검사를 했습니다. 집법률군들은 상가에서 판매하는 전자기기, 통신기기, 은밀 작용형 장비 등을 중점 검사했으며 소형 레시바, 무선송신기, 몰래촬영장치 등 시험 부정행위에 쓰이는 기기 판매 행위를 엄하게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상가 영업자격과 입출고 장부를 철저히 검사해 부정행위 기기 류통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백금 주재우체국 대상이 26일 정식 착공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331 국도 연선 최초로 우정봉사, 문화창의 전시, 관광객 인증 촬영, 특색 소비 기능을 일체화한 문화관광 부대 시설로 시간 더하기 풍경이라는 독특한 리념으로 지나는 관광객들이 머물고 사진을 찍고 쇼핑도 즐길 수 있는 여행 추억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도로 교통 질서를 일층 수호하고 교통 안전을 보장하며 도로 교통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연결시에서는 11곳의 위법 행위 증거 수집용 전자 장비를 새로 설치하고 정식 운영이 들어갔습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영화였습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갈아

0: 안쳐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농축화초 발효 균분은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동충하초 발효균분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드리고 추가로 안과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남경동인당 블루베리 루테인 3곽과 네, 심장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0 3곽을 증정합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드림과 동시에 추가로 남경동인당 블루베리 루테인 5곽과 코엔자임 Q10 5곽을 증정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드리고 추가로 남경동인당 블루베리 루테인 5곽, 코엔자임 Q10 5곽, 그리고 가치가 599원에 달하는 미네랄이 풍부한 단백질분 두통을 증정합니다. 이외에도 활동기간에 매일 전화로 예약하신 선착순위 10명 청취자에게는 산품으로 가치가 198원에 달하는 국화선물세트 2부를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주내는 무료 배송해드리고 연변지역 건강상담 및 예약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래 김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 우대 활동할 때마다 그 우대 활동이 갖고 있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약을 살 때 약도 많이 드리지만은 눈에 좋은 엽황소, 심장에 좋은 부메 Q10,

0: 혈압에 좋은 국화, 예, 그리고 심혈관하고 비늘에 좋은 단백분도 함께 들으면서 우리 동청안소 발효균물이 효과를 가배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몸에 또 여러 가지 약을 써서 잘 해결되지 않은 분들은 이번 우리 활동을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청안소 발효균물은 4,500m 이상의 고온이 악랄한 환경에서 자란 유일한 제품으로서 우리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아름다운 이름도 갖고 있고 우리 동청안소 발효균은 발효한 이후로는 중요한 효과를 30배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청안소 발효균은 하나는 그 우리 발효기술 이런 기술 성과로 인해서 국제의학계 권위기구에서 1차게 공인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그 지금 동청안소는 우리 그 다른 약이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는데 또 그것도 나고기 동청안소를 발효해야만이 다른 약이 없는 300여종의 중초조대, 중초소, 활초다당, 19가지 아미노산, 태류라든가 알파분해매, 비모포자균, 셀륨 등을 추출해낼 수 있어가지고 다른 약에서 안 된다는 이런 병들이 해결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본초강목 1892종 가운데 동청화초만이 유일하게 동식물이 통일체로 되고 있으면서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 조절을 높다 낮다 차다 덥다 하는 것을 우리 그 오장육부 가운데 제일 많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증상을 또 제일 먼저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청화초 발효균부는 몸에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중한 병이거나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병 치료 가치가 없다고 진단받은 분들 오랜 병만 시달리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약을 써가지고 효과가 잘 나지 않으니까 우리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지금 70대에서 90대에 달하는 이런 분들이 예, 지금 우리 건강을 찾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건강하다 하게 되면 내가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게 되면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동청안소 발효균물이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연세 계신 분들 이런 건강을 찾아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전화에 그냥 참여해가지고 자기가 좋아진 이런 효과를 예,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냥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약이란 건 내가 먹어봐야 또 내 병이 나아져야 좋은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2: 예, 동청화초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2: 나는 이 당뇨를 오래 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이 당뇨 합병증이 들어가서 정말 병원에서 아이 된다 하더라 말입니다. 예. 예. 관심증도 있고 신경경색도 있고 예. 거기다 자꾸만 피에 물이 차가지고 얼마나 약을 썼는지도 모른다. 1년에 병원에 한 5, 6번씩 입원하고 1년에 고사야 됐습니다.
0: 그랬겠죠. 예.
2: 약을 자꾸 먹으니까 위라는 게 싹 나빠지지 그 다음에 뭐 이 소배고도 뭐 이 부은 게 나가지 냄새 나지 이러면서 예. 또 아래 어제 하반시에 졸이고 시리고 마하고 하면 나중에는 일어나 걷기도 힘든다.
0: 맞아요. 예.
2: 병원에서 얘기하는 이 당뇨 합병증은 치료약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어떤 그들이하고 마시는 게 나답습다 가라네 이렇게 가.
0: 예.
2: 예. 그래서 이 정말 집에 나와서요 이 영 억울하진 거게. 예. 방송 듣고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이 정말 동청화토에 그 4,500m 고온지대에서 자라지 또 겨울에는 벌레 되고 얼마나 신기한가 또 여름에는 풀도 빼나고 그래 또 보니까 나의 좋다는 소리는 들어도 저렇게 이 약소리가 신기하게 빼냈다 정말 또 풀로 빼냈다 이런 약소는 처음 들어보는데 저 한번 좀 써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있었지만은 야 그게 저 파는 게 말 아이들이니까 나 그래도 돈 해제를 얼마 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무섭더라 말입니다. 예.
0: 그랬겠죠. 예.
2: 그래도 그 다음에 이 환자들이 무슨 자석들도 데리라 하고 자기 입으로 그래도 내 어떤 데 나섰다고 또 내하고 또 심토에

0: 그런 분들이 지내더란 말입니다. 예.
1: 맞습니다.
0: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내 한번 기울진 내려고 써보자 이래서 쓰기 시작했는데 어떤 아홉 달 없으니까 나의 말초신경염이 그게 나사지니까 일어나 걸을 수 있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1: 맞지요.
0: 네, 아래 배 따다 사이가 그 다음에 소변도 그도 시원하게 나가고 붓기 빠지고 몸이 헷가바지고 예.
1: 맞습니다.
0: 예. 하고 편에 이 동총화서 영 제일 1인 자리를 서는 같은다고 어느 가래 내들로 이게 심장도 아예 통세나거나 숨도 아예 맥히거나 이렇게 그럴 정도로 나사지더란 말입니다. 예.
1: 맞습니다. 예.
0: 이게 그 다음에 이 당뇨 합병증이니까 이빨 마르고 이 그런 모가에 다 말라 내리 말라 들고 마른 기침 자꾸 하고 이래던 것도 예. 지금 가딱 일 없습니다.
1: 맞지요. 예.
0: 선생님 강의 잘해주길래 내 두 번째 생일 찾은 것 같은데.
1: 선택 잘했습니다. 예.
0: 그래 이 동총하초를 써보기 전에는 그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작에 써보니까 예. 정말 좋은 약이구나 이런 느낌을 정말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써봐야 한다. 약은.
1: 맞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이번에 우대할 때도 영양제도 많이 주는 것 같았대다. 예.
1: 맞습니다. 예.
0: 제 약은 있지만 내 또 우대할 때 참에 더 바빠서 그랬다. 배달을 9강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러십시오. 손님은 우리 당뇨병 합병증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오래 써야 된다는 이런 과정 같은데 또 이미 또 예. 효과를 보았으니까 예. 예 그래서 예.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0: 예, 예, 선생님, 나이 죽을 때까지 써야 될 것 같아요.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0: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대전합니까?
2: 네.
3: 예.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네.
3: 우리 내일에는, 예, 동충하초 발효분 후에 3년 넘어 먹고 있습니다.
1: 아, 예.
3: 이 약은, 예, 먹을수록 힘이 나고 정신이 납니다. 선생님이 말씀을 듣고 예, 약은 아주 특별한 약이라는 거 알게 됐습니다. 100m 높은 곳에서 예, 또 안열한 곳에서 자라는 약이라 예, 여름에는 풀로 되고 겨울에는 벌레로 되는 약이라 이렇게 신기한 약이기 때문에 예, 더욱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예, 동충하초 발효분은 예, 발효를 해서 만드는 약이라 예, 그 효과가 30% 넘어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예, 더욱더 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1: 맞죠.
3: 예. 우리의 내외는 둘 다 면역력이 약하고 기력이 약해서 이 약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봄과 가을이 되면 근심이 태산 같았습니다. 심장이 나빠서 숨이 차고 한데다가 맥이 없고 항상 그 피곤하고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가 뻥 하고 이래서 귀찮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많은 약을 써봤지만은 먹을 때뿐이지 쓸데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동충하초 발효분을 선택해서 한 달 먹으니까 효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1: 맞죠.
3: 네, 힘이 나고 정신이 납니다. 예. 그리고 위축성 위염으로 위에 염증이 있다 이렇게 이전에 진단이 났는데 그래서 밥을 먹지 못하고 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동충하초 발효분을 한 달 넘어 먹으니까 위가 좋아지면서 밥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 맞죠.
3: 예, 그래서 지금 밥을 잘 먹으니까 힘이 나고 정신이 납니다.
1: 맞습니다.
3: 그리고 20년 넘어에 변비로 고생을 했는데 위가 좋아지니까 변비도 자연적으로 좋아집니다.
1: 네.
2: 네.
3: 그래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풍수성 관절염을 내서 허리 다리가 아프어서 영 그저 걸을 때도 고상하고 이랬는데 이 병도 자연적으로 나아지면서 발이 시리고 마대고 이러던 증상이 다 해결됐습니다.
1: 맞죠. 예.
3: 네, 약은 최고약입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약입니다. 염증 치료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예, 노화 방지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 예, 저는 예, 밖으로 나가면 예, 내 나이를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모두 예, 예, 아줌마이라 하지 아내란 소리를 얼마 들어 못 보거든요.
1: 맞아요.
3: 듣기는 좋습니다.
1: 맞죠, 예.
3: 예. 그래, 예, 이번 특대 우대 활동에 9가구 예, 더 사겠습니다. 우리 친척들도 그렇고, 예, 형제들도 예, 많은데, 예, 모두 이야기 먹고 있습니다.
1: 예.
3: 그래, 예, 모두 예, 야, 언니,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 좋은 거고, 예, 모두 칭찬이 예, 대단합니다. 선생님, 좋은 약을 아셔내줘 감사합니다.
1: 예, 선택 잘했죠, 예.
3: 예.
1: 2832-0666번에다 연결하십시오.
3: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지금 동청하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4: 문제 혈압도도가 아니고, 예. 어제 폐렴용기 또라 이래가지고, 병원님을 댄디도 맞고 이래도 잘 또라 이래가지고, 이래고. 특히 소변 자수가 자꾸 이래서 내가 썼는데 써보니까 지금 많이 좋아지는 게 알겠습니다 지금.
1: 맞지요.
4: 혈압 조절이 아이들이 뭐든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폐렴이 그 또라이들이 있는데 폐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게.
1: 맞습니다. 예. 다른 약에서 안 되던 이런 병들이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물의 이런 특징을 인해서 참 많이 나아집니다. 예.
4: 특히 소변 자수도 여러 중 밤에 깨라는 그 차수가 좀 많이 주니까 사람들 지금 제대로 산다 지금.
1: 전입성 문제가 해결됐죠. 예.
4: 대부분이 활도에 특별히 좋다니까 활도에 탄관하다고 합니다.
1: 그러십시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4: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셔.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5: 나도 지금 뭐 무슨 증상이 있는가 뭐 누구지 날마다 어째 코에 무슨 어디 빼끊어지나 무슨 녹공세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어째 그냥 여기저기 살이 아프다 말이다 자꾸 쑤시고 이래면서리 밤 자고 나면 또 어렵게 하는 건 또 다른 곳이 아프고 다른 곳이 아프고 자꾸 이랬을 때다. 그래서 네 방송 많이 들었대었습니다. 그래 듣다가지고 아이 시중에 남은 약도 많지 해서 어느 약을 선택할지 몰라서 내 방송 듣고서 오랫동안 들어보니까나 이 고산 지역에서 자란 약이지 신기한 약이지 해서 지금 이 동청하초 먹는데 진짜 좋습니다.
1: 맞지요.
5: 예, 겨울에는 벌레로 되고 여름엔 풀로 되니까나 진짜 신기했습니다.
1: 맞지요.
5: 그래 지금
2: 네.
5: 이제 한 석 달이나 이제 먹어봤습니다. 먹은 게 진짜 다른 데서 효과 못 본 데서 이 약의 효과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1: 맞죠.
5: 예, 믿음직한 약입니다.
1: 맞습니다.
5: 예, 그래서 나는 신경성이 있으면서 젊어서부터 잘 못 잤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약 먹으면서부터 잠 어둠에 잘 잤는지 잠 좀 잘 잡니다. 하루 저녁에 한 시간에 두 시간 밖에 못 잤댔습니다. 근데 지금 잠 잘 자고 있습니다. 이 약에서 효과 잘 봤습니다.
1: 좋은 효과죠. 예.
5: 예. 그리고 뭔가 그냥 이게 목이 무슨 증상이 있는가 하면 인후염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인후염이 있으면 낫지 않습니다. 자꾸 날 것을 하면서 낫지 않으면서 예, 목이 어떤 데 막 터지는 것을 아프기도 하고 예, 그냥 붓기고 예, 염증이 심하다 말입니다.
1: 예.
5: 예, 심할 텐데 목소리도 신설이 나고 이랬을 때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만 다 나아졌습니다. 지금
1: 인후염이라는 게 인후염이라는 게 지금 어디 예. 다른 약방에 이런 약들이랑 잘 되지 않습니다.
5: 네.
1: 그게 인후염이라는 게 중에서 말하게 되면 이게 중한 병으로 여깁니다. 그 먹고 약도 이거 있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이 인후염으로 8개 경락이라는 게 지나가기 네. 때문에 그 경락에 문제가 생기면 꼭 인후염이라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5: 네.
1: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인후염 네. 약 가서 되지 않은데 동청하초 발효균물에서는 꼭 해결받습니다.
5: 네. 예. 그리고 가래 딱 그냥 붙는다 말이야 먹이. 근데 그 가래 자꾸 올라오면서 또라이 생겨서 가래 허리 받아 떨어질 수 있습니다.
1: 피곤이 제대로 회복됐죠, 예.
5: 네. 그리고 또, 온몸을 얼마나 찬지, 더운지, 자꾸, 우는 지금 딱, 이내 집은 땀이 나서 즐거워한데, 아래는 또 발은 시려서, 이제 막, 다 신고 있습니다.
1: 예.
5: 예, 내 무릎이 시리고, 예, 무릎이 이렇게 무슨 덥지 않으면 안 된다 말도 이렇게, 그게 지금 요즘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석 달 먹은 게 진짜 좋습니다.
1: 맞지요, 예.
5: 예, 그래, 아무래도 나 계속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네. 오늘도 활동이 좋지 해서, 아까 배달 받다 그럽니다.
1: 그러십시오. 이번에는 또 우리의 동충하초 발효금은 효과를 더 가벼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 같이 네.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사는 게

0: 그렇습니다.
1: 네.
0: 2830666번에 다 예,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1: 네, 2830666번에 네. 네. 전에서 배달 받겠습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네.
3: 예, 나도 동성화스럽습니다. 그래,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네.
3: 나는 이 심장이 나빠서 밤에 뭐 심장 나빠서 자지 못했습니다. 돌로 꽉 찌들어오는 것처럼 계속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롭습니다.
0: 맞습니다. 심장이 좋아졌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혈압 계속 높던 게 혈압이 지금 정상입니다.
0: 맞죠.
3: 예, 며칠에 한 번씩 약 먹어도 정상입니다. 예, 그리고 손발이 저래서 나는 발이 시려서 계속 여름에도 양말을 못 벗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양말 안 신어도 이롭습니다.
0: 맞죠.
3: 예, 그래서 소화 안 되고 항상 위가 부족하던 게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으니까 맥이 납니다. 이거.
0: 맞습니다.
3: 예, 그래서 내 이번 약이 우선 다 떨어져서 또 이번 활동에 9값 알려고 전화드렸습니다.
0: 예, 이번 활동에 참여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우리 동청하초 발효기문이 효과를 가발에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함께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사는 게 맞습니다. 2830666번이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예.
4: 예, 내전함과 예.
2: 맞습니다.
4: 선생님 수고한다.
0: 예.
4: 이건 좋냐고 순전해서 나도 이 동충하철에 정말 생각도 한 번도 광고약이랑 광고약 다 먹다 이거라도 먹어보자 선생님 광고 듣고 그래. 아이 그래 먹어봤는데 대단했습니다. 정말 나도 인위염도 있지 기관지 약해서 계속 기침 짓고 내내 약간 감기랑 감기는 빼놓고 그냥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생하다가 이 약을 접해봤는데 정말 안 그래 정말 많은 효과 봤습니다.
0: 먹어봐야 됩니다. 먹어봐야지 예, 약이 좋은 거 압니다. 예.
4: 뭐든 먹어봐야 된다. 그 무슨 사람가 했다면 약을 든거 먹어도 안 되는데 무슨 이거라도 되는 거 안에서 그랬는데 이거 뭔가 좀 확실하게 좀 아예 알긴다. 나는 예, 인후염도 있고 기관지 약해서 목에 그래서 무식이 가득 났습니다. 그죠. 그런 게 무슨 어떤 반이 뭔가 목이 빤빤한다.
0: 맞습니다. 예.
4: 맞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너 뭐든 말한다. 나 어제 그렇게 하는 나침 거치라고 그렇던 게 많은 그 목이랑 뭐 더더 빠진 게 아 빤빤하고 목에 주름도 없지 그렇게 좀 더 이뻐지니까
0: 이쁘죠 그러니까 예.
4: 이뻐집니다. 정말 이거 뭘까 밥 사 먹지 맥이 나지 얼마 썼습니까 그래서 모든 배에 다 사라지지
0: 맞습니다.
4: 그래서 지금도 광고할까 나 없어지면 어찌한 게 내 산 거 뭐든 내 좋아진 거 보고 내가 먼저 갔다 조금 놀아줬던 만체가 아 그런 게 아무래도 다급하게 아무래도 나도 아홉 가면 써야 되겠습니다.
0: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4: 예, 고맙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

0: 2833-0666번, 2833-0666번입니다. 네, 계속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행본부는 인체 세계 생명 통로를 열어주게 되는데, 우리 비장하고 위 생명 통로를 열어주게 되면 소화가 정상이 되면서 인체의 혈지라든가 당고춘, 감유삼지가 개선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 지금 이 동충하초 발행본부에 용산매가 들어가 있고 세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혈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우리 당고춘이라든가 감유삼지 수치가 제대로 될 수가 있고, 이것이 역시 또 우리 소화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된다게 되면 이런 혈지가 높게 된다 하게 되면 혈성대가 높아가게 되고 동맥경화가 형성되면서 심혈관 이런 질병 중풍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당뇨병이거나 당뇨병 합병증, 고혈압이거나 동맥경화, 심장병, 뇌혈관병, 우리 풍에 대해서 모두가 아주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간하고 신장이 해독, 우리 간하고 신장이 생명통로를 주게 되면 그 간하고 신장이 해독이라든가 폐독, 배설 능력이 회복되고 비장위 소화 흡수 능력이 정상이 되면서 약물의 유효 성분이 충분히 흡수될 수가 있고 빠르게 에너지로 전화되고 기호혈이 충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내시가 많게 되면 몸에 병이 많아가지고 맥이 없다는 분들 모두가 기와 혈이 부족한 걸 말하게 되는데, 그걸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가 충전화 되면 맥이 나게 되면 혈액의 순환이 주동받을 수가 있고 혈관 경맥이 통하게 되면서 인체 생명 보충이 통로를 열어주게 됩니다. 우리 혈관이 장통된다면 전신이 혈관이 있는 곳이면 모두가 혈흐름이 빠르게 될 수가 있고 심근 조직이라든가 뇌신경 조직, 안저 조직, 신장 조직에 혈하고 산소의 공급을 보장받게 할 수가 있고 위축된 세포 역시 포만하게 변해가지고 심장병으로 개인되는 협심증 등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뇌중풍하고 풍으로 우리 개인되는 편탄들이 복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병을 갖고 있는 분들, 우리 안저시황막병맥, 우리 간하고도 관계인데 간 공능이 제대로 회복된다면 시력이 제대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소변이 빈번하고 급하고 배뇨가 깨끗하지 못하던 이런 전립선 문제라든가 방광염, 신염 등이 정상으로 되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간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길, 그래서 늘 기쁜 일들만 가득하길 원합니다. 일상을 조율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희망과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말은 헬린 켈러의 명언인데요. 오늘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코너에서는 세계적인 교육자이자 작가, 사회운동가였던 헬린 켈러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희망의 꽃을 피운 명인과 명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낙관주의는 성공으로 인도하는 믿음이다.

먼저 헬린 켈러의 희망에 대한 명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두 번째, 장애는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 세 번째, 고개 숙이지 마시오. 세상을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 네 번째,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섯 번째는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져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꿈을 이룬다입니다.

계속해서 헬린 켈러의 인생에 대해서 잘 보여줄 수 있는 일화를 준비했습니다. 헬린 켈러가 세상과 단절된 것은 겨우 생후 19달 무렵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아마 급성 뇌수막염 혹은 성홍열로 추정되는 병이었다고 하죠. 그 열병이 지나간 뒤 어린 헬린은 세상의 빛과 소리를 잃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아득한 일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갑자기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 더 끔찍한 건 그 나이의 아이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조차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점점 거칠어졌다고 합니다. 화를 내고 물건을 던지고 식탁을 뒤엎고 사람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버릇없는 아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녀는 갇혀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눈앞에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누군가 입을 움직이는데 뜻을 알 수 없고 자기 안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표현할 언어도 없는 상태를요.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세상과 연결되는데 어린 헨리는 그 다리가 완전히 끊어진 채 홀로 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그 집 문을 두드립니다. 이름은 앤 설리번, 스무 살도 되지 않은 젊은 교사였습니다. 그녀 역시 가난과 시각장애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녀는 헬린을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니라 헬린의 어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집에 들어온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앤 설리번은 처음부터 헬린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격했습니다. 식탁에서 난폭하게 행동하면 손을 붙잡고 레저를 가르쳤고 때를 쓰면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조차 헬린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대한다는 건 무조건 감싸는 것이 아니라 존엄을 가진 존재로 대하는 것이라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가 찾아옵니다. 우물가였습니다. 앤 설리번은 헬린의 손에 차가운 물을 흘려보내면서 손바닥에 천천히 철자를 새겨줍니다. 그 순간 헬린은 갑자기 멈춰섰다고 하죠. 손 위로 흐르는 감각, 손바닥에 반복되는 문자, 이전까지는 단순한 자극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이름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고 그 이름으로 서로 연결된다는 사실. 그녀는 갑자기 미친 듯이 주변 사물의 이름을 물었다고 합니다. 땅, 나무, 선생님, 인형. 그날 밤 헬리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손바닥에 단어를 새겼다고 하죠.

언어를 얻는다는 건 단순히 말을 배우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일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얻는 일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 우물가의 순간은 단순한 교육의 성공이 아니라 한 인간이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헬린 켈러를 지금까지 기억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단순히 말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 끝없이 배우기를 갈망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펠리는 책을 읽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볼 수 없었죠. 그래서 점자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점자로 된 책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세상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책장을 넘기지만 그녀는 손끝으로 문장을 더듬었습니다. 차가운 종이 위에 솟아오른 작은 점들을 하나씩 만지며 세계를 상상했던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헨리는 말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배우느냐고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술과 목, 얼굴의 진동을 손으로 만지며 발음을 익혔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믿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그녀는 사람의 얼굴에 손을 얹고 소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며 발음을 연습했죠. 물론 그녀의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은 알아듣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침묵 속에 갇혀있기를 거부했다는 거죠. 한 번은 누군가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불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시각이나 청각의 상실을 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력을 가진 채 비전 없이 사는 것입니다.

0: 참 이상하죠. 세상은 그녀를 결핍의 상징으로 바라봤는데 정작 그녀는 세상 사람들이 더 큰 어둠 속에 있다고 느꼈던 겁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삶, 희망 없이 하루를 보내는 삶. 그녀는 그런 삶이야말로 진짜 어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헬린 켈러의 삶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단지 감동적인 인물이 아니라 굉장히 급진적이고 현실 참여적인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노동운동을 지지했고 여성 참정권 운동에 참여했고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세상이 원했던 헬린 켈러는 희망의 상징 정도였는데 정작 그녀는 사회구조의 불평등을 비판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러듯 낙관주의는 성공으로 인도하는 믿음이다. 희망과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헬린 켈러의 명언대로 또 그에 대한 인생 이야기대로 참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으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타인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아름다운 마음씨로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1: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의 면역체계는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꿀팁 시간에는 이 복잡하고 미묘한 면역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조절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놀라운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어입니다. 현대의학은 연어를 단순한 음식 그 이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연어에 풍부하게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와 DHA는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놀랍도록 섬세하게 조절합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0g의 연어 섭취는 만성염증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고 면역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가 면역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연어는 마치 자연이 선물한 약과도 같습니다. 지방산의 항염증 효과는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증상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구운 연어, 찐 연어, 생선 카르파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해서 섭취할 수 있으니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발효식품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 무려 70% 이상이 장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곧 우리의 면역력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김치와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은 프로바이오틱스의 보고인데요. 이 유익균들은 마치 우리 몸의 내부 생태계를 조절하는 평화유지군과도 같습니다. 만성염증을 줄이고 자가 면역 반응을 안정화시키며 면역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특히 김치에 포함된 유산균은 장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한 접시의 김치 그리고 요구르트 한 컵은 여러분의 면역 체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발효식품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 무려 70% 이상이 장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곧 우리의 면역력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김치와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은 프로바이오틱스의 보고인데요. 이 유익균들은 마치 우리 몸의 내부 생태계를 조절하는 평화 유지군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 마그네슘과 아연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마그네슘은 신체 여러 기능에 필수적인 미네랄인데요. 이 미네랄은 견과류나 씨앗, 통곡물, 녹색 잎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체계를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통해서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연은 면역 기능에 중요한 미네랄로 육류, 해산물, 콩류, 견과류에 많이 포함됐는데요. 아연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지원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해산물도 아연의 좋은 공급원이라고 하니 이 점 留意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건강한 지방, 허브와 향신료입니다. 건강한 지방은 자가 면역 질환 관리에 필수적인데요. 아보카도, 올리브유, 견과류와 같은 건강한 지방은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지방은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에는 헬린 켈러의 이야기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행복한 하루, 멋진 하루, 괜찮은 하루, 신나는 하루, 건강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하루들이 모여서 기쁨은 더하고 슬픔은 빼고 사랑은 곱하고 행복은 나누는 그런 날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설지는 아버에게 다음 주에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아버는 생각한 뒤 만약 괜찮으면 이번 주에 오라고 제안했다. 작은 이모가

시골에 갔기 때문에 방 안이 조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지는 기쁘게 승낙했다. 아보는 설지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었다. 두 사람은 창가에서 매화를 감상했다. 설지는 정말 고요하다고 말했다. 아보는 눈이 내리고 있어서 꽃이 더욱 생동감 있게 피어있다고 말했다. 아보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고 두 사람은 꽃을 바라보며 유리창에 고요한 숨결을 불어넣었다. 설지는 창문을 조금 열고 몸을 내밀며 차가운 공기를 마시고 가벼운 매화 향기를 맡았다. 잠시 후 아보는 바둑이 있다고 말했지만 설지는 손을 흔들며 그만하자고 답했다. 아보는 왜 그런지 물었고 설지는 미소를 지으며 아보는 진심으로 바둑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아보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설지는 자신은 오직 한 편의 주렴만 기억한다고 말했다. 송나라 시인 조물래의 풍립송에 나오는 글귀였다. 뜻은 청명절에 바둑을 두다 지치고 잔을 자주 들어 술을 마시니 낮이 유난히 길게 느껴진다는 의미였다. 한 시간 반가량 이야기를 나눈 뒤 설지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두 사람이 대문까지 걸어가는데 갑자기 서진과 마주쳤다. 아보는 갑자기 어색해지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아보는 설지를 발해로 역까지 함께 가는데 길에서 오호실 아주머니가 우산을 쥐고 정면으로 다가왔다. 눈은 흩날리고 있으며 우산은 눈이 쌓여 두껍게 보였다.

이튿날 아버가 출근하자 아주머니는 어제의 여자친구는 어느 회사에서 일하냐고 물었다. 아버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아주머니가 다시 묻자 설지는 전차표 판매원이라고 답했다. 아주머니는 서진이 설지를 보고 난 뒤 자신에게 설지가 분명히 상류층 얼굴상이라고 말했다고 얘기했다. 아버는 아주머니가 아직도 서진과 연락을 하고 있냐고 물었다. 아주머니는 사람 사는 것은 양심대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후 아버는 더 이상 설지를 저양 신촌에 초대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만날 장소를 영화관이나 공원으로 바꾸었다. 때로는 아버가 설지와 함께 전차에서 오후 교대 근무를 함께했다. 설지가 뒷문에서 표를 파는 경우에는 두 사람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앞문에서 표를 파는 경우에는 기사와 가깝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그다지 편하지 않았다. 그 후 어느 날 아버는 안원로에 가서 설지를 만났다. 두 사람은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중반까지 진행되었을 때 밖에서 약 50세 정도의 남자가 들어와 아버를 한번 쳐다보고 우측으로 올라갔다가 잠시 후에 다시 내려가 나가버렸다. 바둑이 끝난 뒤 설지는 그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했다. 아버는 깜짝 놀랐다. 그 낯선 남자

의 날카로운 눈빛이 마치 한 알의 검은 파도가리 바둑판에 뚝 떨어진 것처럼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다. 아버는 조금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설지는 바둑판을 두드리며 아버에게 다시 무작정 두지 말고 좀 더 집중하라고 말했다. 이날 아버가 설지의 집을 떠나 오후 4시 20분에 강령로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가 고개를 돌려보니 은봉이 서 있었다. 은봉은 몹시 외롭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고 표정에는 경계심이 가득하고 두 눈에는 빛이 거의 없었다. 아버는 요즘 잘 지내고 있냐고 물으며 소모의 안부까지 물어보았다. 은봉은 웃으며 소모가 결혼한 뒤로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소모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며 화가 나면 바로 정을 끊어버린다고 말했다. 아버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데 은봉은 꼼짝하지 않고 눈가가 점점 붉어졌다. 아버는 걱정스럽게 은봉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은봉은 소모가 자주 아버와 호생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버에게 소모를 탓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며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조용히 고백했다. 호생은 집에 돌아온 뒤 호민이 정말 집을 떠나갔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호생은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부엌으로 달려갔지만 2시간 동안 역 안팎을 샅샅이 찾아다녀도 호민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당시 상해에서 신강과 흥룡강으로 운행하는 기차는 강도차라고 불렸으며 화물차 구역은 북구 공흥로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한 사람이 이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역에 모여 배웅을 해야 했고 짐은 산더미처럼 쌓였으며 대부분의 객실은 수화물 거리가 무너지어 아예 짐을 놓을 곳이 부족한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기차에 탑승하는 과정엔 온갖 난폭한 행동이 오갔고 사람들은 몸을 기차 안에 쑤셔넣기 위해 서로 밀고 당겼다. 이로 인해 얼굴을 다치고 피를 흘리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이날 호생은 부격 전체를 뒤졌지만 곳곳이 인파로 붐비고 어른들의 울음소리와 아이들의 보채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는 극도의 긴장으로 온몸에 땀을 흘리며 어리둥절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로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호생의 팔을 힘껏 잡아당겼고 서로 마주한 순간 호생은 깜짝 놀랐다. 머리카락이 완전히 헝클어진 여성이 인조가죽 여행 가방을 꽉 쥔 채 서 있었고 솜 코트는 심하게 구겨졌으며 몸은 극도로 마르고 눈빛은 완전히 혼미해 있었다. 호생이 자세히 확인한 뒤 그녀가 주아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주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곳이 어디인지 중얼거리며 물었고 후생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이곳이 상해임을 알려주었다. 주아는 후생이 무속 기차역에 왔냐고 물었고 후생은 이곳이 상해 공흥로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었다. 주아는 자신이 무속기차역에 갇혀있다가 이제 막 풀려났다고 덧붙였고
호쟁은 그녀의 처참한 모습과 몸에서 풍기는 심한 악취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주아는 겁에 질린 듯 낮은 목소리로 밥을 먹고 싶다고 말했고 호쟁은 그녀와 함께 밥 먹으러 가자고 다정하게 말하며 팔을 잡아당기려 했다. 하지만 주아는 갈 곳이 있다며 거부했고 호쟁은 그녀의 엉킨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걷어내며 상해로 돌아갈 것인지 길림으로 갈 것인지 물었다. 주아는 소주로 가서 창당정의 물빛이 비단처럼 빛나고 달이 지는 풍경을 보고 싶다고 이상한 대답을 했고 호쟁은 그녀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느끼며 어서 가자고 재촉했다. 두 사람은 서로 끌고 끌리며 공흥로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가 국수 두 그릇과 팬케이크 두 개를 주문했고 호쟁은 전혀 입맛이 없어 그저 주아가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음식을 먹는 모습만 바라보았다. 호쟁은 식사를 마친 뒤 남창로로 돌아가자고 제안했지만 주아는 길림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 호쟁은 주아가 길림으로 가려는 것인지 아니면 길림에서 온 것인지 물어도 그녀는 대답을 피하고 계속해서 음식을 먹기만 했다. 주아는 표 없이 기차를 타다가 붙잡혀 무석에 갇혔다가 풀려났다고 말했고 호쟁이 며칠 동안 갇혔는지 물었다. 주아는 자신을 수색한 사람들이 몸을 마구 만지고 돈을 숨겼다고 의심하며 결국 속옷까지 확인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호쟁은 주아에게 남창로가 어디에 있는지 아냐고 물었고 주아는 안다고 답한 뒤 남창로가 예전에 환룡로였으며 복흥공원에는 비행사를 기리는 환룡 기념비가 있었고 환룡군은 프랑스 파리 출신으로 1911년 상해에서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호쟁은 그만하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주아는 기념비에 새겨진 시를 끝까지 외웠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호쟁은 황급히 말을 멈추게 했다. 주아는 젓가락을 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호쟁은 정신적으로 극도의 혼란을 겪으며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버렸다. 두 사람은 식당을 나와 보산로를 지나 전차를 탔지만 전차에서 내리자마자 주아는 갑자기 도망쳤고 호쟁은 그녀의 여행 가방을 들고 쫓아가야 했다. 두 사람은 걷고 멈추고 달리며 결국 한밤중에 주아의 집에 도착했고 주아의 어머니는 문을 열고 딸의 처량한 모습을 보자마자 크게 울며 호쟁에게 수없이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3일 후 호생과 아보가 다시 남창 아파트를 찾았을 때 비로소 주하에게 벌어진 일의 전말을 알게 됐다. 주하는 세 번째 아이를 출산한 뒤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져 길림을 떠나 도망친 것이었고 그녀의 남편이 여러 차례 전보를 보냈지만 상해에서는 그녀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주아는 조금 정신을 차린 상태였고 아보와 호생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배체의 행방을 물었다. 아보는 주아의 눈동자에 희망의 빛이 다시 반짝이는 것을 보고 더 이상 헛생각을 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라고 권했지만 주아는 배체가 물고기를 본 기억이 있다고 혼잣말을 이어갔다. 주하의 어머니와 아버는 그만 말하라고 쉬라고 재촉했지만 주하는 듣지 않고 물고기가 일위항과 항포강에 뛰어들었고 작은 연못에 숨었다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계속했다. 허생은 주하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파하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주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시를 읽기 시작했다.

그때 남창로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렸고 아보는 주아에게 건강을 잘 챙기라고 말한 뒤 호생과 함께 자리를 떠나려 했다. 주아는 갑자기 소모의 안부를 물었고 호생은 소모가 결혼했다고 답했다. 주아는 소모의 무술 재능이 헛되었다고 말했고 아보는 소모가 본래 폭력적인 성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주아는 소진과 밤말리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아보는 장풍공원에 함께 등산하자고 제안했으며 허생은 며칠 후로 약속을 잡았다. 주아는 마침내 미소를 지었고 허생과 아보는 아파트를 떠났다. 밖으로 나온 아보는 결혼 후 여자가 크게 변한다고 토로했다. 허생은 대매매도 결혼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대매매가 아내에 가자마자 상사의 의견에 따라 기술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3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반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면대학예술학원 리헌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헌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너무나 예쁩니다. 아유,
1: 너무나 예쁩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네
2: 감사합니다. 네.
0: 아이고, 박수를 해야죠. 네, 그 자신의 외모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네. 일본만큼이나 또 우리의 또 민족 복장을 입고 오시니 또 더 예쁘시네요.
1: 네.
0: 네. 아, 또 오랜만에 또 요즘 들어서 우리 가족이 드디어 또 한 분 한 분씩
1: 다시 더 돌아오셨어요.
0: 제자리에 오셨어요. 또 네. 오늘 오신 학생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또 네, 한 분 더 오셨고요.
1: 네. 네 이제는 다 원상복귀 되셨나요?
0: 그러니까요. 예. 네, 이제 건강하게
1: 네네.
0: 서류 손잡고 아리랑을 부르는 길밖에 없죠.
1: 그렇죠.
0: 네.
1: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인 네. 것 같습니다.
0: 그럼요. 네. 건강하게 사시고. 네.
1: 건강 관리들을 잘 하시고요. 건강하셔야지 우리 방송도 빠짐없이 나오실 수 있고.
0: 그럼요.
1: 또 아리랑도 네, 아주 마음껏 부르실 수 있고.
0: 네. 네.
1: 또 제가 지금 오늘 목감기가 좀 왔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가지고 안 알립니까? 좀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 아, 않아요?
0: 또, 아니, 안 하, 전혀 안 알려요. 예. 네.
2: 머리만 멋있는구만.
0: 아. 헤어스타일이.
2: 아,
0: 그냥 점잖게, 아, 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죠. 예.
1: 머리가.
0: 목 상태가 안 네, 좋으시네요.
1: 목 상태가 좀 그렇습니다.
0: 네. 빨리 회복하시고요.
1: 그렇죠. 네. 이제 여름에 접어드니까
0: 네.
1: 날씨가 굉장히 무덥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좀 머리를 좀 한번 짧게 잘라봤습니다.
0: 시원합니다. 아유 그렇죠. 시원하네요. 예.
1: 흰머리가 좀 많이 나와서.
0: 아, 안 보여요.
1: 안 보여요?
0: 네.
1: 네. 좋은 것만 골라서 보시는
0: 그러니까
1: 거예요.
0: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아, 그렇잖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다 보면 안 돼요. 예쁜 네. 것만 봐야죠.
1: 네. 예쁜 것만. 예, 좋은
0: 그렇죠.
1: 것만.
0: 네. 네. 네.
1: 그러니까요.
0: 좋은 말만 하고 예쁜 말만 하고. 네.
1: 맞아요.
0: 네.
1: 한 뭐 사람이 평생
0: 네.
1: 평균적으로 한 3만 일 정도
0: 네.
1: 산대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0: 3만 일.
1: 네. 나이로 치면은 무슨 뭐 70, 80, 90 하면 굉장히 막 오래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날짜로 따지면 3만 일 정도.
0: 그밖에 안 되네요.
1: 네네. 그러니까 이제
0: 밖에.
1: 우리가 이제 네. 자는 시간
0: 빼고.
1: 빼고 이렇게 눈을 뜨고 서로 감정을 교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기가 일을 하고 무슨 뭐 아니면 뭐 놀러 다닌다든지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시간이 3만 다 합치면
0: 네.
1: 3만 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0: 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1: 그래가지고 어차피 길지 않은 인생
0: 네.
1: 뭐 누구 눈치 보지 말고
0: 인생을 누구 눈치 보지 말고
1: 그렇죠. 인생을 마음껏 즐기라고 하는 거죠.
0: 그럼요.
1: 네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드시고 싶은 음식 드시고
0: 네.
1: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그렇죠.
0: 그럼요. 그리고 네. 주체하지 말고
1: 그럼요.
0: 지체하다가는
1: 네네.
0: 좋은 사람도 놓치고 그렇죠. 만날 사람도 놓치고
1: 네.
0: 그렇죠.
1: 고민하지 말고
0: 에.
1: 그 사람이 우리가 평소에 그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살잖아요.
0: 네.
1: 걱정, 근심, 걱정이라고 하죠.
0: 그럼요.
1: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근심, 걱정 중에 한 80% 정도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근심, 걱정을 한대요.
0: 미리.
1: 네네. 아, 그렇게 되면 어쩌지? 이렇게 되면 에. 어쩌지? 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실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2: 나 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그래서 길지 않은 인생을 그냥 즐겁게 사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그래요. 우리가 그 인생을 80, 80을 산다고 할 때 그 사철가의 한 가사말이 저는 그 사철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단가라고. 근데 거기에서 인생이 모두가 80을 뭐 예전에는 100년을 산다. 100년을 산다고 해도 뭐 자,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근심 다 제하면 단 몇십 사는가? 단 40도 못 살인.

0: 땡이라 하더라고요.
1: 사십이 뭡니까?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래서
1: 예. 그렇죠.
0: 그러니까 근심 걱정 버리시고
1: 병든 날, 잠든 날, 근심 걱정하는 날 뭐 이런 걸 다 빼고 나면은 정말 좋은 날이 며칠 없다 이거죠.
0: 네.
1: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는 나이가 좀 있으니까. 네.
0: 그래요? 여기 우리 학생분들 앞에서 연령을 따지면은
1: 그러니까 에이.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네. 아유, 갑자기 가끔씩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0: 좀 성숙됐다고 해야 돼요.
1: 네. 그렇죠.
0: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니까.
1: 그렇죠.
0: 네.
1: 예전에 한 20대 때 때는 뭐 정말 세상 뭐 무서운 줄 모르고 뭐 살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자꾸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0: 네.
1: 또 한 번 더 머리를 좀 한 번 더 써보게 되고
0: 성숙됐어요.
1: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못하는 짓이 없네요. 그죠?
0: 우리 여기 앉으신 학생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뭐 저분들이야 네. 뭐 이제는 뭐 아주 뭐 산전 수전 뭐 공중전까지 다 겪으신 분들이라
2: 다 산 분들입니다.
1: 네, 그렇죠.
0: 조금 더 인생을 뭐, 살아봐야.
1: 그럼요. 네. 아, 물론 그렇죠. 그럼요. 저는 뭐 아직 네. 저분들한테 비하면
0: 그럼요.
1: 애기죠.
0: 배우셔야죠. 네. 우리 학생분들한테서 정말 이런
1: 네.
0: 어떻게 인생을 더 아직도 멋지게 그렇죠. 보낼 건지
1: 예, 앞으로도 뭐 이제 돼요. 아직도 제가 살면서
0: 네.
1: 겪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건데
0: 네.
1: 그래도 좀 뭐 즐겁게 살려고요.
0: 즐겁게는 이미 살고 있습니다. 자 네, 제주 아리랑을 배워보시죠.
1: 네. 네.
0: 어떠셨어요 지난 시간에?
2: 재밌어요.
0: 저희 반장님이요.
1: 네.
0: 반장님이 그 사실 예전에 제가 그 여기 서흑판에다 막 이렇게 지름길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지난번에 그 찍으신 걸 보니까 저도 막 놀랐어요. 아주 그냥 잣대로 그냥 꼭꼭 맞게 삼각형도 딱 이렇게 쳐서 지름길을 표시하셨더라고요.
1: 네, 그래요. 교과서 같이.
0: 너무 잘하셨어요.
1: 그러셨습니다.
0: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니까 정말.
2: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네. 매수 금요일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0: 그래요.
1: 그렇구나.
2: 명절 축제의 기분으로
0: 네.
2: 곱게 화장하고 이쁜 옷 입고
0: 오늘 너무 예뻐요.
2: 무슨 거치는 치는 민요 시간을 서진역에서 네. 막 달려옵니다.
0: 그러니까요.
2: 그리고 선생님 네. 덕분에 최고의 행운과 행복감에 젖어듭니다.
0: 아유 근데 점점 젊어지세요.
1: 사실 뭐 네. 우리 학생분들만 금요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게 아니고
0: 네, 리온가 선생님도
1: 저도 금요일을 네. 너무너무 기대해요.
0: 그럼요.
2: 재밌죠.
1: 왜 그럴까요?
0: 네.
1: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2: 선생님 두 분이 웃음껏 넘치는 교실을 만들어주셨습니다.
0: 예, 네. 그렇죠. 사실 영원 선생님은 내일 뭐 휴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네. 노래를 가르치면서
1: 네.
0: 여기서 에너지를 더 받아가시는 거예요.
1: 그렇죠.
0: 여러분들한테서는 또 지혜와
1: 네.
0: 삶의 에너지
1: 그렇습니다.
0: 바꿔가는 거죠.
1: 네.
0: 자 제주아리랑 피워보시죠.
1: 제주아리랑
0: 네.
1: 어떻게 배우기 전에
0: 네.
1: 그래도 우리 오미란 선생님께서 오늘 네. 목 상태가 괜찮으신 것 같으니까 한번 쭉 한번 좀 불러보시고
0: 네.
1: 네. 우리 학생분들이 또 그 선율을 좀 되살릴 수 있게 머릿속에서 뭐?
0: 응?
1: 뭐더라?

0: 잘하셨어요.
1: 네. 속도가 네. 속도가 원래는 이렇게 빠르지
2: 지금,
1: 않고
2: 지금 늦죠?
1: 아니 이게 정상이에요.
2: 정상이에요?
1: 네네. 우리가 항상 너무 빨리 해가지고 네. 박자를 맞추기가 조금 더 어렵잖아요.
2: 네네.
1: 이러면 장단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옵니다.
2: 네.
1: 하나 둘 셋
2: 하나 둘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주라 한라산, 그 다음에 님 따라 음이 높잖아요. 그럴 때는 가성으로 님 따라 가성으로 하시면 돼요. 진성우를 네. 진성으로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네. 음력이 그러면은 가성으로 바꾸셔서 자 제주라 한라산만 한번 해볼까요?

0: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가성을 바꾸셔서 꼭 진성으로 진성으로만 불러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바꾸셔서 우리 오미라 선생님도 한번 네. 가성을 내보세요.
1: 네.
0: 님 따라 이렇게. 자.
1: 네. 님 따라 오른 산.
0: 네, 이렇게 바꾸셔서 진가성을 네 이렇게 혼합해서 부르시면 돼요. 네, 혼성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혼성창법이라고 하잖아요.
1: 네.
0: 진가성을 진가성을 네 같이 곁들여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하는 노래도 이제 혼성 이중창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1: 네.
0: 남자 소리와 여자 소리를 함께 곁들여서 한다고 해서. 근데 가성과 진성을 같이 쓰는 경우에도 혼성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잘하시네 오늘.
1: 네.
0: 처음에는 박자를 좀 맞추기 힘들어 하셨는데. 네.
1: 하나 둘 아 지난 시간에 꼴 네. 있으시 있지 않으셨죠? 하나 둘 셋 따따 하나 둘 셋 따따 그냥 앉아 계실 때 움직이시다가 그 우리는 그 특히 무용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아,
0: 무용
1: 예 네. 어머니 장단에도 딴따따따따 네. 이 있잖아요 동작이 네.
0: 앉은 자리에 앉아서도 율동을 하시면서 아리아리스라리로구 돌시구나 넘어가서
1: 하나 둘
0: 동따따 동따따 이렇게 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들어야 되죠. 네. 서가 두 장단입니다. 서, 따, 따, 쿵, 따.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이 두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장단. 하나, 둘, 셋, 하나, 둘. 한 장단이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두 장단을 하고 나서 바로 제주라를 들어가야 됩니다. 자, 놀, 몽, 쉬, 몽.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0: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그 네. 왜 이렇게 장단을 조금 늦게 들어갔냐. 네. 이유가.
1: 이유가.
0: 열 박자를 지금 이분들이. 아. 그 있잖아요. 널멍 시멍 마마 갑소 하다가 열 바짝 다 채우세요. 다 채우다 보니까 호흡할 새가 없잖아요. 바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열 박자를 그냥 발로 꽁꽁 밟아서 열 박자를 내가 다 채워야지 하시다 보니까 호흡할 새가 없습니다.
1: 뭐 갑소
0: 하나 둘 쉬세요.
1: 네.
0: 그러니까 두 박자 쉬셔도 되고
1: 한 장단만 하시고 한 장단은 쉬어도 됩니다.
0: 쉬어도 되죠. 네.
1: 하나 둘 셋
0: 하나 둘 셋
1: 쉬어도 됩니다. 널 멍시렁 넘어갔어. 쉬어
0: 해주라 이렇게 들어가셔야죠. 네.
1: 근데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다섯 개를 세는 것보다 박을 치는 게 좋습니다.
2: 맞아요. 네. 삼각하고 하나 둘.
1: 삼각
0: 둘 하나 둘 삼각 대 하나 둘
1: 이렇게 네 삼각
0: 둘
1: 하나 둘 삼각
0: 셋 하나 둘
1: 그러면 두 장단이잖아요. 널 멍시멍 넘어갔어. 쉬셔야 돼요. 나중에는 왜냐하면은 아니면은 안 쉬면은. 다음 구절을 넘어갈 때 숨을 바꿀 시간이 없거든요.
0: 그렇죠. 네. 호흡이 안 되죠.
1: 네.
0: 호흡이 안 되니까.
1: 아, 그래도 맨 처음보다는 정말 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0: 그렇죠.
1: 네. 우리 반장님은 이제 뭐 박사를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네. 그죠?
3: 네. 잘 배워준 덕분에.
1: 아 글쎄, 뭐 잘 배워주는 거는 뭐 제가 알죠.
0: 네.
1: 아이. 네. 잘.
0: 좀 허심 아시죠?
1: 네.
0: 예, 잘
1: 그럼 못 배워주나요?
0: 잘 가르치죠.
1: 못 가르칩니까?
0: 네, 잘
1: 못 가르친다 그러면 갈게요 제가.
0: 잘 가르치죠. 네.
1: 자 그래서 박자를 치실 때 꼭 이렇게 저는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습관이 손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제가 옛날에 그 얘기를 한 번 한 것 같은데요.
0: 네.
1: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그 16살부터
0: 네.
1: 민요를 배웠잖아요.
0: 네.
1: 16살부터 민요 배웠는데 우리 전하사 선생님이 항상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서서
0: 네.
1: 꼭 박을 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왜 박을 안 치니? 꼭 박을 쳐야 돼. 계속 박을 쳐야 돼. 계속 그 얘기를
0: 네.
1: 뭐 이렇게 안 치면 얘기하고 안 치면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0: 네.
1: 뭐 어떤 노래를 배우든 꼭 박을 친단 말이에요. 뭐 양산돔 이러면서 수업을 할 때 발성하는 시간을 빼고는 계속 한쪽 손은 이러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또 되니까
0: 네.
1: 이게 또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시험을 볼 때
0: 네.
1: 무대에 올라가서 다른 무슨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돼서 이걸 안 해야 되는데 이게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0: 아.
1: 그러니까 보십시오. 서가지고
0: 서면

0: 선생님이 안 보여요.
1: 밑에서. 아유. 이걸 해야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아. 이걸 안 하면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막 뭔가 들릴 것 같고 막.
0: 공연하다가 공연할 때 그러면 좀.
1: 아, 공연할 때도 했죠. 몇
0: 했어요?
1: 번.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그 버릇을 또 고치고. 근데 수업할 그러니까 학생 시절에는 자꾸 이제 새로운 노래를 배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박을 치면서 배워야지 빠르니까.
0: 네. 네.
1: 그게 무슨 전공자라고 해서 박을 무조건 잘 뭐 지킨다는 네. 그런 뭐
0: 그렇죠.
1: 법은 없잖아요.
0: 그러면 이제는 조금 몸으로 우리가 박을 칩시다.
1: 네.
0: 하나 둘 셋 하나 둘 여기 갔다가 하나 둘 할 때는 이제 돌아오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돌아오면 되죠. 이것도 좋겠지만 정말 어떤 경우는 습관이 되면은
1: 네.
0: 공연을 하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1: 이게 습관이 돼 가지고
0: 하나 둘 셋 하나 둘 네.
1: 시험 볼 때 밑에서
0: 그것도 그렇네요.
1: 네. 밑에서 네. 이러고 있었어요.
0: 네. 아,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 둘 셋. 아, 만약 이걸 우리가 무대에서 부른다 할 때는 그 정말 예쁘잖아요. 우리 옷 입고 할 때는 민족 복장 차림을 하셨지만 그 아리 아리 그냥 왔다가 한번 갔다가 네. 왔다가 갔다가 하면 되잖아요.
1: 맞습니다.
0: 이걸 몸에 배면 될 것 같아요. 아리 아리 아라리 로그 얼씨구나 너는 장단도 넣고 놓고
1: 네
0: 절씨구나 절씨구나 넘어갑소. 아 이러면 되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한 분씩 불러보시면 어때요?
1: 한 분씩 해봅시다.
2: 시작이 됩니까?
0: 금방 시작했는데요. 아니 넘어갑소인데 저는 자꾸 뭐 얼씨구나 저 얼씨구나
1: 넘어갑소
0: 넘어갑소
1: 그러니까 이게 제주 그 방언이
0: 네.
1: 예, 있어요.
2: 갑소
1: 우리 뭐 갑소예 뭐 이렇게
0: 혼자 없어예
1: 뭐 이런 예. 서예 우리는 뭐 갑소 우리 그 함경북도는 또 뭐
2: 꼬마
1: 없어
0: 네.
1: 어집서 저집서
0: 네.
1: 이러잖아요. 여기는 서
0: 갑서
2: 지방
1: 네, 지방마다
0: 네.
1: 그런 자기 장합서 먹읍서
0: 네.
1: 뭐
0: 네.
1: 이렇게 네. 자 해봅시다.
0: 한 번 더 불러봐야 불러보시고 예, 나서 하실 건가요?
1: 집시로 네. 한번 하고
0: 그래.

0: 잘 하셨어요. 자, 이번엔 네. 한 분씩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1: 네.
0: 자, 한 분씩. 반장부터 또. 아니, 아유, 괜찮습니다. 원래 반장부터 해야 돼요.
1: 그럼요.
2: 독창 가수.
1: 반장, 아, 뭐, 반장님부터 부르셔야.
0: 반장도 독창 가수지.
1: 네. 네.
0: 자.

0: 잘하셨어요.
1: 오, 잘하셨어요.
2: 복창 가수 많이
3: 셌습니다. 먹이 셌습니다.
1: 아, 먹이셔도 괜찮았어요.
2: 저도 먹이셨어요. 네. 말하는 네. 것도 힘들어요.
1: 네.
2: 그래도 해요.
1: 괜찮아요. 네. 전혀 알리지 않습니다.
2: 그래요.
1: 네.
2: 자. 아, 조금 잠깐만 저분은 조금 더 낮게 해드립시다. 예.

0: 잘하셨어요.
1: 네. 옆에 분.
2: 좋습니다. 긴장을 푸시고.
0: 지난 시간에 너무 잘 부르셨거든요.

0: 하셨어요. 네.
1: 자, 그 다음에 계속하셔서.
0: 네. 네.
2: 여기 나오게
0: 하시죠. 네. 괜찮아요.
1: 마이크를,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십시오. 네. 네. 들어서, 들어서 네. 가까이 갖다 놓으세요.
3: 움직이지 못하게 하니까.
1: 아, 괜찮아요.
0: 움직여도 돼요. 네. 네. 네.
1: 그래야지 목소리가 들어갑니다.
0: 자.
1: 네. 조금 더 가까이 놓고
0: 네.
1: 네 앞으로 쓱 끌어 당기세요.
2: 뭐 다니게 또 동작이나
1: 아니 동작이라도 해야지. 네.
0: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괜찮죠?
1: 네, 네. 괜찮습니다.

0: 아니,
1: 두 시간인데 두 번, 사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분은
2: 뒤에 줄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1: 잘 배우셨어요.
2: 마이크가 없어요.
1: 네, 마이크 뒤로 하시면 돼요.
0: 아니 해야지. 네? 여기서 하.
1: 네.
0: 저도.
1: 그럼요.
0: 와봐요 먼저.
3: 자. 뉴스 나눠서.
1: 괜찮아요. 마이크 들어주시고요.
2: 맞습니다. 그렇게 네. 맞춰주고 계세요.
1: 자.

0: 잘하셨죠.
1: 아니 감기가 걸 저기 아직
0: 안 나오셨어요.
2: 안 나오셨어요. 네. 네.
0: 네. 네. 그럼요.
1: 그래도 뭐 아주 여유 있게
0: 잘하셨어요.
2: 네. 만한 거 같이 하죠.
0: 자 오늘 처음
2: 같이 하라고.
0: 예. 네.
2: 하셨네 여기.
3: 네 하겠습니다.
0: 그럼요. 오늘 첫 시간인데. 그럼요. 예, 괜찮아요.
2: 옆에서 조금씩.
0: 자.
1: 자.

0: 시간인데
1: 어쨌든 워낙 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2: 이 언니 보내가지고 예. 조금 연습해
1: 그래요.
2: 가끔 같은 게 하자가 잘안 돼.
1: 아니 잘 그래도
3: 진짜 잘하셨어요.
1: 네. 같이 부르세요. 같이.

0: 잘하셨습니다.
1: 아니 이제는 그냥 그 안 부르시면은 이야 내 괜히 안 불렀다 이렇게 후회하실 것 같아요.
2: 그럼요.
1: 아까 마지막에 하신 저 학생분은 소심하게 지금 안 부르겠다고 하다가 너무 잘 부르셨어요.
2: 안 부르면
1: 예.
3: 미칩니다.
2: 네.
1: 미치죠.
2: 손해 보는 거죠.
1: 미치죠. 네. 예. 잘하셨어요, 언니.
3: 감사합니다.
2: 아이고 시간이 예? 뭐 또 이렇게 빨리도 흘러가지고.
1: 그러니까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설을 또 네. 배우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 장단이 조금 어려운지라
2: 그렇죠.
1: 여러분께서 더 단단하게 꼭꼭꼭꼭 다지고 가기 위해서 오늘도 일자를 공고히 하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영환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수고하셨습니다.
1: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4: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엄이란이었습니다.

0: 환상의 황금 시간을 건강하게 따뜻한 정보와 공감을 담아 전합니다. 건강한 황금 시절.
1: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2: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5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은 3곽을 사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립니다.

0: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및 두뇌각 신약대학방 본점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청심치명 발매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치명을 위주로는 8가지 증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의 공능 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도대체 이 제품은 무엇을 치료해주는 어떤 방면에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는가, 이 뜻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심폐를 윤활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그게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특히 여기에서 심장병 환자들은 왕왕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방면으로 놓고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일종 증상에 관한 깊은 학설입니다. 림상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가슴이 침침합니다. 가래가 성합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 가래가 성하면서 기침을 잘 짓습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심장병 환자들은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오해해서 단순 폐경락에만 문제가 있는 게 단순 이 방면의 치료만 해서는 기본 완치한 이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네. 꼭 심폐열이 심하기 때문에 심장병 치료를 더불어 해야 하는 겁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저는 초원청심환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2: 심장이 나빠서 예. 가슴이 침침하면서 두근거리는 게 아침 침침하지 않고 두근거리지도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2: 그래서 숨이 딱 맞는 것 같은 것도 숨이 맞지 않고 예. 혈압이 높은 게 무슨 전사가 됐습니다.
1: 그게 보통 효과가 아니네요. 예.
2: 그리고요, 잠을 잘 자지 못해 지금 잠을 잘 잡니다.
1: 아, 그럼요.
2: 기침을 세게 하는 게 기침 맞지 않고 예. 목에 가래, 맘편 게 가래 싹 없어졌습니다.
1: 심폐열이 심한 증상의 개선을 가져오셨습니다. 예.
2: 근데 이게 효과 좋으니까 예. 아홉가구 배달하자 또 수라고 했나?
1: 예, 배달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면 배달이 가능합니다. 건강하세요.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나도 지금 초원청심환을 먹고 너무 좋습니다.
1: 아, 그래요?
3: 생각지 못하던 효과 너무 잘 보고 너무 좋습니다.
1: 예.
3: 저 폐신병이 있어서 그냥 많이 헐떡거리고 조금 그럴싸도 숨이 차서 쉬었다는 가구에 또 이렇게 걸어댔습니다.
1: 예.
3: 이게 지금 그 중상 용처, 어서 숨이 술 찬다. 지금 걸을 때 어서는 또 가시 쓴다. 섰다 가지 않고.
1: 예. 그렇죠. 예.
3: 그리고 앉으면 또 한숨을 끝이 없이 했댔습니다.
1: 예. 예.
3: 그리고 입에서 냄새 한숨 쉴 때 입에서 냄새 넣어도만 냄새 나는 게 알리고 이랬댔습니다.
1: 예.
3: 그 냄새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1: 그렇죠. 심폐열이 심한 증상이 예. 개선 가져왔다. 그렇습니다.
3: 그리고 가슴이 그냥 침침하고 답답하게 지금 요즘에 이렇게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1: 전형적인 심장병 예. 증상이죠. 예.
3: 예. 예. 예. 무슨 관상동맥이 많이 막혔다면서 어떤 때문 병원에 가게 되면 무슨 이런 위험하다 이랬다. 근데 어제는 그런 조사 없습니다. 병원 안 가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1: 그럼요. 예.
3: 그리고 가래 자꾸 올라와서, 예. 그냥 기침사 하던 게 그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내 지금 오늘도 더 싸서 먹자고 새우가 더 싸겠습니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선생님.
3: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고 침침하고 이랬습니다. 뭔가 뭐, 이 광고를 듣고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성심한 오히려 쓰기 시작했는데, 어제는 깨거나 그러니까 높다로 넘어먹었습니다.
3: 아, 그래요?
2: 이게, 예. 예. 가슴이 침침하고 답답하던 증상이 없어지고, 그렇고, 목에 계속 가래가 이제 붙어가기 기침이 등등 기쳤습니다. 이게 가래도 싹 없어졌습니다.
3: 아, 예, 예.
2: 기침이 떨어지고, 아, 이게 예.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3: 그렇죠.
2: 그리고 그 다음에 심혈이 좀 배달이 빨랐는데,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3: 예.
2: 이제 125를 찍기는 가슴이 황황황황하고 그랬습니다.
3: 위험한 심혈인데요. 예.
2: 예, 예, 예. 그래도 요즘은 검사하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3: 예.
2: 이야기 좀 좋습니다. 그래서 내 오늘 효과가 좋고, 그래서 오늘 저는 뭐 아웃가고 또 주문해 먹으려고 합니다.
3: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예, 수고하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4: 예, 좋은 점심할 수 있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 1년 넘었었습니다.
3: 예.
4: 왜냐하면, 그저 가슴이 그저 떨리고, 그저 멍하고, 숨이 올라와요. 어떨 땐 정말 요령이 불러서 두 번이나 병원에 가 일어나고, 그리고 돌아온 사람.
3: 심각할 정도입니다.
4: 돌아왔다 가면, 예, 또, 그렇고, 그저 일주일만 지나면 또 그렇고 해서, 오후에 이 약을 써도 안 되고, 6월 9일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 소리, 좋은 점심만, 그래, 새각 싸서, 그래, 한가구 죽겠다. 그런 거, 한 달, 그래, 먹었는데, 야, 냄새도 나. 문 하고 앉아서 계속 자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던 차에, 이거 먹고 그런 게 한 달 먹은 게, 입안에 냄새 나던 게 이렇고, 이빨이 아프던 게 이렇고, 반드사기 눕지 못하던 게, 반드사기 눕고, 그리고 요열린 게 불룩 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3: 예.
4: 돈도 들려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3: 요열링이 불리화할 정도게 되면 심각할 정도인데요.
4: 예, 요열증에 예. 심했지.
3: 심했습니다.
4: 그래가지고, 예. 그저 밤중에도 그저 그래 불리화 갔다가는 그저 일주일에 입원하고 또 5분 후 또 하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랬던 차에 이거 먹고 그래도 어제는 많이 났습니다. 어제는 정상으로 돌아오고.
3: 그래요? 예.
4: 그래도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할까요? 정신하고 좋습니다. 그래 활동에 참석해서 배달 받을까 안 했었잖아요.
3: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게 돼서 많은 심장병 환자들이 이 제품으로서 심장병 치료에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었으니까 요성을 따라서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4: 네, 감사합니다.
3: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죄송하고.
3: 그래요. 말씀하세요.
5: 네, 수고하십니다.
3: 예. 예.
5: 나도 이건 먼저서 1년 넉 들어서 너무 돼.
3: 이거 잘 견제하셨네요. 어떠세요? 네,
5: 모든 면에서 많이 효과를 봤어요.
3: 그래요?
5: 네, 밥도 잘 못 먹더니 밥도 잘 먹고. 네. 머리가 뻥하고 심하던 게 이것도 좀 많이 나가서는 거의 없으나.
3: 그래요?
5: 그리고 저기 입에서 냄새 나고, 썩었고. 입이 말을 그래도 그거는 어떤 냄새 나던 건 없어진 줄 알아요.
3: 그래요? 예, 예, 예.
5: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다 게, 그것도 저는 많이 좋아졌어요.
3: 예, 그렇죠.
5: 예, 그러나, 이 약이 내게 맞기는 앞으로도 계속 쓰려고 나 지금 하는 거.
3: 예, 예, 괜찮으세요. 이 제품 자체는 알 수는 수말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효과 없습니다.
5: 예, 수말은 수말.
3: 기본이죠. 예. 그리고 차수는 조절하면.
5: 한 번도 먹고 그래요.
3: 그렇게 조절하세요. 됩니다. 예, 예. 이미 1년 넉 달 복용하셨기 때문에 예. 치료 넣고 쓸 수 있는 제품이 본 제품인 거 환자분들이 아주 잘. 그렇죠.
5: 효과가 또 빨라요.
3: 다른 부작용 같은 게 기본으로 느껴지는 바가 없죠.
5: 예.
3: 효과 빠르고 확실하고. 예.
5: 그래, 나는 이 내게 맞길래 난 앞으로 계속 묵사고.
3: 그렇게 하세요. 예. 건강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수고하십니다.
3: 예, 안녕하세요.
6: 예, 이 동원 정신환 우리 옆집에 노인이가 어떤 약은 다 쓰신 게 이거 쓰고 지금 효과가 심장병과 딸이가 또 동원을 보내서

0: 약수라고 돈을 보냈는데 이범이가 이 저 나하고 저 진원 두 분이서 얘기하지 까고 두분 봤다고
1: 예, 그렇게 하셔. 이번에 이 예.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많은 분들이 효과성에 예. 긍정적인 이런 느낌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부작용이 없고 확실하고 이러니까 일단 시작에 복용하시면서 의료성을 따라 잘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0: 꾸준히 써야 되겠습니다.
1: 네, 건강기 어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한 곽의 가격이 199원입니다.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순회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모두 판매가 가능합니다. 신약대학방은 거의 문 열고 나서면 신약대학방이 보이게 되어 있을 겁니다. 어디에서든지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한각은 약 12일간 자업 복용하는데 우대 정책으로는 3각을 싸면 한각 그리고 9각을 싸면 3각을 물어라 드리고 18각을 싸면 6각을 물어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넉 달이 한 개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9각의 3각을 받게 되면 넉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고 18각의 6각을 받게 되면 8달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각의 한각은 한 달 반 자업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자호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접수하는데 가격적으로서 접수가 어느 정도 가볍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효과성에 대해서는 20만 바가 없고 효과가 빠릅니다. 어떤 분들은 얼마 복용하지 않아서 효과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3주 자우면 기본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요. 이러면 내가 다 치료됐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효과가 빨라서 효과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한계료성은 넉 달을 기본으로서 심장병은 치료하셔야 하는 건데 이제 위에서 1년 넉 달 복용하신 분은 와! 이 제품이 전혀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게 되어 있어서 신심을 갖고 두 번 복용했다 한 번 복용했다 이거 조절한다고 이렇게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알수는 수마 아래서 내려오지 않고 그 차수만 조절하면 됩니다. 지금 본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니까 때때로는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심장병이 아니고 다른 질병인가 해서 심장병 증상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숨이 전형적으로 장기의 심장병이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병이 제일 전형적인 증상이 숨이 찹니다. 하품을 잘합니다. 뭐 때문에? 혈액 가운데 산소 부족을 의미합니다. 산소가 40% 모자라면 쓰러집니다. 70% 모자라면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이 100분의 92는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혈압약을 끊었다, 가지수를 줄였다, 차수를 줄였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면서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서 돌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고혈압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재현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을 견제하시게 되면 일거다득의 효과 가운데서 심장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거두시게 되어 있으면서 여러모로서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혀끝이 너무 재빨갑니다. 혀끝이 재빨갛다면 심장열로 그럴 수 있고 혀 주위가 재빨갛다면 간열로 그럴 수 있고 혓바닥이 철개가 앉은 것처럼 그렇다가 때로는 재빨개진다면 이것은 위열로 그럴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이 너무 가맣게 질리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뭘 말하게 되는가 하면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률이 정상 심률은 1분에 뭐 60차 벗어져서 7, 80차 자하면 되는데요.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률이 너무 빠릅니다. 1분에 120차, 그리고 너무 늦게 뛰는 분들 1분에 40차 그 좌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어느 순간에 쓰러질 가능성도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정상 심률은 60차 벗어져서 7, 80차 좌우면 됩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

0: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들어보기도 하면 다른 증상 같 심장병이 아니고 다른 문제로서 그런가 하는데요. 바로 심장병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점처럼 뜸뜸 아프고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되어 있고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하신이 부종이 생깁니다. 발목이나 발등이 부종이 생기고 그리고 쉽게 놀라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주 올라오고 발바닥에 해민을 들인 같은 이런 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있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심장에서 고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전자에서 이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고동맥은 어느 부위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시오?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그 부위에 있는데요. 여기에 고동맥을 통해서 심장 주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또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강다짐으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 검사를 받아봤는데 기계 검사를 받았는데 다른 기관의 문제점은 발견하기 어려웠는데 같은 증상이 있는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는 밤에 열리게 불려가서 주자를 했습니다. 주자하고 한동안 지나가니까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바로 복강동맥의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배가 아픈 증상을 동반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심장병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실리부치를 말합니다.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죠. 협심증 왼쪽 앞가슴 오른쪽 앞가슴 뒷잔등이까지 늑골까지 아파나는 게 협심증에 속할 수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시점은 신약대학방 및 준해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허가복의 주재하에 29일 주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6.1 국제 아동절을 맞아 우리주 각 현시 문화관광 풍경과 시설에서는 친자관광, 문화체험, 견학실천 등을 둘러싸고 다채로운 주제 행사와 입장료 우대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연변 영정 허시안팀이 30일 오후 홈장에서 펼쳐진 올 시즌 중국 축구 갑금리그 10라운드 경기에서 장춘 아태팀과 극적인 2대2 무승부를 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허가복의 주재하에 29일 주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산서성 장치시

중공조항 반공청에서 인쇄 발부한 촌순찰사업을 강화할 때 관한 의견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우리조 관찰 실시 의견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터득하고 시종,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견제하며 안전생산이라는 이 단계를 시시각각 조여 재반 분야 안전경계 조치 실시를 철저히 다잡음으로써 중특대 안전사고 발생을 견결히 억제해야 합니다. 광산 안전을 엄격하고 빈틈없이 다잡아야 합니다.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에서 내온 광산 안전 8가지 강경 조치를 엄격히 실시하고 탄광, 비석탄 광산 분야의 심층적인 정밀 조사와 숨겨진 재해 유발 요인 전면 조사를 깊이 전개해야 합니다. 가스, 일산화탄소, 석탄 먼지 등 위험 우한 조사 치리를 중점적으로 잘 들어주고 숨겨진 작업 면에서의 작업, 갱도 작업 인원수 불분명 등 문제를 엄격히 조사해 광산이 문제를 가지고 운행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각종 위험 우한을 깊이 조사하고 정돈해야 합니다. 안전생산 근본치리 공약 3년 행동 전개를 출선으로 위험화학품, 교통운수, 건축시공, 가스소방 등 중점 분야를 주시하면서 그물망식, 반복식, 기초조사식의 우한조사를 깊이 전개해 위험을 우한이 형성되기 전에 통제하고 우한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홍수방지 대처 사업을 착실하게 해야 합니다. 사전에 홍수방지 대처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충분히 하고 인원, 장비, 물자를 미리 배치해야 합니다. 안전 위험이 있는 저수지, 좁은 하도, 산골 물사태 발생 가능 구역, 도로 다리와 뺄 물길, 도시 저지대 등 중점 구역을 단단히 주시하고 위험 우환을 제때에 배제해 인민 대중 생명재산 안전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회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각급 당위 당조 특히 철학 사회과학 전선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철학 사회과학 고품질 발전 추동에 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터득하면서 두 가지 결합을 견제하고 지식혁신, 리론혁신, 방법혁신을 착실히 추진해 철학, 사회과학,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당의 혁신리론 연구와 해석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 체계화, 항리화 연구 해석을 깊이 추진하고 당의 혁신리론이 변강 민족지역에서 거둔 생동한 실천과 풍성한 성과를 잘 총화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리윤연변이라는 선전 강연 브랜드를 잘 활용해 기층을 대상한 리론 선전을 잘 들어주고 당의 혁신 리론이 일반 가정에 보급되게 추동해야 합니다. 중대한 리론과 현실 문제를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연변 발전 단계적 특징에 립각해 발전, 확고 수립, 민생, 생태, 안전 다섯 가지 대사에 초점을 맞추고 연변대학 변강 연구원과 주당위 당학교, 주사회과학계 연합회 전문가 두 내진 역량을 잘 활용해 대책성, 실천성 연구를 착실하게 전개하고 일련의 고품질 자정 권한 보고서를 힘써 형성해 당위와 정부 결책에 더 잘 봉사해야 합니다. 사회과학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 용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 당조에서는 철학 사회과학 사업을 중요한 의사 일정에 올려놓고 실제 문제를 제때 연구 해결하며 고급 인재대우를 육성하고 당의 용도를 철학사회과학 사업 발전의 전 과정 각 방면에 관통시켜 사회과학계가 연변 도약 추월에 지혜와 힘을 기여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조직과 규율검사 감찰기관에서는 중공중앙 규율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와 중공길림성 규율검사위원회 길림성 감찰위원회 포치 요구에 따라 더 높은 표준과 더 엄격한 요구, 더 실속 있는 조치로 집중 정돈 사업을 잘 들어줘 결전의 해에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중점 분야 정돈을 깊이 추진해야 합니다. 농촌 집체 자금, 자산, 자원, 의료보장기금, 양로봉사, 높은 표준 농지 등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춰 집중 공략을 실시하고 특별 조치를 통해 상징적인 성과를 내어 착실한 정돈 성과로 대중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 조사 처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긴급 직접 처리, 직접 조사 처리, 타지역 교차 사건 처리 등 기재를 잘 활용하고 두드러진 문제, 중점 분야, 관건 일터를 주시해 부패 사건을 깊이 파헤치고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조사 처리 진섭 효과를 끊임없이 확대해야 합니다. 책임 리행을 강화해야 합니다. 각 현시 당정 주요 책임자들은 앞장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일을 맡아 처리하며 단계적으로 압력을 전달하고 임무를 리행해야 합니다. 당위 정부 지도부 성원들은 구역별 책임 연계, 맞춤형 지도, 상시화 조정을 견제하고 정돈 임무가 착실히 리행돼 효과를 거두도록 엄격히 추진해야 합니다. 규율검사 감찰기관에서는 통괄적으로 주관하고 독찰 지도를 심화하며 추적 지도를 통해 사건 처리로 정돈을 이끌고 문책으로 실행을 독촉해야 합니다. 각 업종 부문에서는 본급을 들어주고 개통을 이끄는 강도를 높여 정돈 시정 문제를 진지하게 검시하고 부문 간 협동 배합을 강화해 함께 들어주고 공동 관리하는 사업 성과를 끊임없이 공고해야 합니다. 5월 30일 우리주는 주황 제2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1진 군종신소신고 사건 도합 6건을 전달받았는데 전화 2건, 편지 4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2건, 도나시 3건, 중점사건 2건, 안도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6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3건으로 50%, 생태 관련 사건이 3건으로 50%를 차지합니다. 6.1국제아동절의 즈음에 우리주 각 현시 문화관광풍경과 시설에서는 친자유람, 문화체험, 견학실천 등을 둘러싸고 다채로운 주제 행사와 입장료 우대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연변박물관에서는 칠색 동심 즐거운 아동절 계열 행사를 펼칩니다. 박물관에서는 5월 27일부터 매일 개방 시간을 오후 6시까지 연장했으며 명절 기간 어린이들에게 풍선, 엽서 등 선물을 증정합니다. 또 여러 무형문화재 관련 행사 등이 펼쳐져 아이들이 전통문화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연결공룡왕국에서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환상 풍선축제를 열고 저녁 9시까지 영업합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친자 특가 예매권을 출시하는데 주제락원, 야간 운영구역, 온천 물 3개 전용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해란 명주탑에서는 친자 소통 공연과 수공예 특가 세트를 선보입니다. 훈천 방천 풍경구 발해고진 와스도크 활락성에서는 문예 공연 등 행사를 기획하고 무료 입장, 친자 특가권 등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동북범 표범자연과학보급관에서는 만 18세 이하 아이들의 기본 입장료를 면제합니다. 도나 육정산 온천 안명호 농어학원에서는 키 1m 40cm 이하 어린이들의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도문시 여러 민속시설에서는 아동절 당일 유아 입장료를 면제하고 도문 벽해 온천 풍경구에서는 락타 타기 체험 시 말타기 체험을 무료로 추가 제공합니다. 령정 일본 연변 침략 주의증관에서는 입장료를 할인하며 비암산 온천 고천락, 비암산 문화관광 풍경구, 량전 백세 운동 휴일 풍경구에서는 친자 세트 입장권, 어린이 특가권을 내놓았습니다. 화룡 광동 천등 곳에서는 전원 관광과 민속 체험 특가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왕청 호기문화관광 레조구와 란가 대협곡에서는 만 14세 이하 어린이 입장료를 면제하고 학부모한테는 반값 혜택을 줍니다. 전주 각종 우대 행사는 아동절 전후를 아우르며 부분적 풍경구의 혜택은 6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연변 영정 거시안팀이 30일 오후 홈장에서 펼쳐진 올 시즌 중국축구 갑금리그 10라운드 경기에서 장춘 아태팀과 2-2로 비겼습니다. 경기가 시작된 지 3분도 안 돼 장춘 아태팀이 한 골 앞서 나갔습니다. 연변팀에서 활약했던 리강이 연변팀 문전에 올린 코너킥을 동료가 머리로 받아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경기를 주도한 장춘팀의 압박 공세, 연변팀은 실수를 거듭하며 애를 먹었습니다. 공세가 오가던 경기 23분에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도민고스가 오른발로 감아찬 코너킥이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후반전에 들어 밀고 당기고 하던 56분경 단덕지가 왼발 슛으로 골문을 열었으나 연변팀 공격 반칙으로 판정됐습니다. 2분 뒤 장춘팀이 또 추가 득점을 하며 한 골 차이로 달아났습니다.

74분 연변팀은 김태현을 빼고 리세빈을 교체 투입했습니다. 82분에는 호재겸이 들어가고 단덕지가 나갔습니다. 공격 고삐를 당긴 연변팀은 경기 보충시간인 92분에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도밍고스가 프리킥으로 장춘팀 골문 구석을 찔렀습니다. 경기는 결국 2대2로 끝났습니다. 연변팀은 6월 14일 저녁 남통지훈팀의 안방에서 11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용한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유엔 식량 및 농업조직은 일전 향촌 인정창의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도합 68개 마을이 FAO 시범촌 명단에 올랐고 길림성에서는 4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우리조 안도현 두산촌, 도나시 소산 취자촌이 성공적으로 해당 명단에 이름을 올려 FAO 식량 농업 박물관 및 네트워크 체계에 편입됐습니다. 도나시 여러 부문에서는 28일 연합으로 시험 부정행위기기 특별검사를 했습니다. 집법률군들은 상가에서 판매하는 전자기기, 통신기기, 은밀 착용형 장비 등을 중점 검사했으며 소형 레시바, 무선송신기, 몰래촬영장치 등 시험 부정행위에 쓰이는 기기 판매 행위를 엄하게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상가 영업자격과 입출고 장부를 철저히 검사해 부정행위기기 류통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백금 주재 우체국 대상이 26일 정식 착공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331 국도 연선 최초로 우정봉사, 문화창의 전시, 관광객 인증 촬영, 특색 소비 기능을 일체화한 문화관광 부대 시설로 시간 더하기 풍경이라는 독특한 리념으로 지나는 관광객들이 머물고 사진을 찍고 쇼핑도 즐길 수 있는 여행 추억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질서를 1층 수호하고 교통안전을 보장하며 도로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연결시에서는 11곳의 위법행위 증거 수집용 전자장비를 새로 설치하고 정식 운영이 들어갔습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영화였습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경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따뜻한 공감이 숨쉽니다. 함께하는 건강 토크. 본 불어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1: 장약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과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 선생님과 함께하는 장약 심리방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0: 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 실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장약 심리방 우리 활동 5월 31일까지 하게 됩니다. 예.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예. 예, 이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은 330원입니다. 예. 17과를 사시는 분들 6개월을 드시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예, 17과를 사자면 원래 5,610원입니다. 예. 그런데 4,000원에 드리기 때문에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감해드리죠. 예. 환자분들 놓고 말하면 현금을 감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예, 그 외에 반년 드실 수 있는 비속을 드리고 눈에 떨고 넣는 생물 제품으로 된 예니에르 세빙살이 더 드립니다. 예. 이 세빙살이면은 석 달 눈에 떨고 열 수 있습니다. 예. 36 꽉 사시면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36 꽉을 사자면 원래 11,880원입니다. 예. 그런데 7,128원이 드리기 때문에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감해드리죠. 예. 예, 환자분들 놓고 말하면 4,752원이라는 이 돈이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예. 이렇게 현금을 감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 외에도 가치가 999원에 달하는 러시아 야생해삼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겁니다. 예. 이런 야생해삼 리물시트를 더 증송해드립니다. 예. 이번 깜짝 이벤트 우리 활동기간 5월 31일까지만 생방송에 참가해가지고 문의하시고 우리 활동에 참가하신다 할 때 330원짜리 장약심리방 3곽을 더 증송해드립니다. 예. 이번에 3곽을 더 증송해드리는 게 이게 이번 우리 활동이 포인트지요. 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예, 지금 약이 소개되고 있는 약들이 많아가지고 약을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이 약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분들 이 약을 선택하기 어려워서 지금 많이 망설이면서 저희한테 전화 와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 약을 닦아서 진단을 받고야 지금 써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죠. 예. 우리 지금 방송에서 소개되고 있는 약들을 보면 다 OTC 약입니다. 예. OTC 약이라는 거는 약과기 쓰여 있는 주치 공능을 본인들이 잘 보시고 본인이 병 증상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또는 다른 사람이 소개를 듣고 그 약이 어떻게 좋다라고 하면은 자기 절로 선택할 수 있는 약이가 OTC 약이죠. 예. 이 OTC 약은 진단을 하지 않고도 본인이 마음대로 공능 주치를 잘 보고 본인이 증상에 따라 선택에 쓰실 수 있는 약입니다. 예. 그러나 나는 꼭 정확한 진단을 받고 이 약을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은 꼭 정규적인 병원에 가셔서 현재 선진적인 설비로 정확한 진단을 한 다음 서약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중약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명지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1: 예. 네. 말씀하십시오.
2: 장약 심리방입니까?
1: 맞습니다.
2: 한 가지 물어봅시다.
1: 예.
2: 그 고혈압에 효과 있습니까?
1: 고혈압에 효과 확실히 있습니다. 예, 이 약은. 예. 고혈압이라는 게, 그리고 또 무슨.
2: 오해 써야 됩니까?
1: 이 약은 그러니까 우리 네. 고혈압 약은 우리 이거는 전문적인 고혈압 약이 아닙니다. 예. 이 중약으로 나왔는데 중의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이 다섯 가지 있습니다. 이 약은 서약과 다릅니다. 예. 근데 이 중의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가지 원인을 다 해결해 주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예, 한 가지도 빠짐없이 한 가지 그 원인도 빠짐없이 다 치료해 준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혈압이 조절이 잘 되고 있고 또 우리 이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그 혈압이 높다 낮다를 조절해 주는 이런 처방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혈압 조절이 잘 돼가지고 어떤 분들은 8달, 어떤 분들은 9달, 어떤 분들은 10달 쓰시고 지금 혈압약을 끊고 우리 지금 장약 심리방만 드시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예, 고혈압 치료에 아주 좋은 이런 약입니다.
2: 반년 서서

0: 해야 됩니까?
1: 그게 딱 반년이라는 게 딱 없습니다. 반년 써서 어느 만큼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우리 저희가 지금 어서는 5년 1개월 어서 넘어 5년 2개월을 지금 들어서 지금 거의 그 5년 2개월이 거의 돼 가고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약을 쓰고 있는 걸 보면은 우리 약은 8달, 9달, 10달 이렇게 지나서야 이 그 약이 병조에 작용하면서 약이 어느 만큼 이 중약이 들어가서 우소위를 차지하고 있어야만이 그 혈압 조절이 나중에 잘 돼가지고 서서히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씩 될 수 있습니다. 예.
0: 한 가지 물어봅시다.
1: 예.
0: 밤에 사업에 자주 나간 데도 효과 있습니까?
1: 예, 우리 약은 콩팥이 허증을 치료하면서 풍한습을 빼주는 약이기 때문에 밤 소변이 저 사선 이런 분들한테도 효과 있습니다. 예.
0: 오래 먹어야 되지.
1: 예, 장기적을 드십시오, 좀. 어느새 드시느라면, 이게 빨리 그 효과를 보는 분, 이게 효과를 보는 게가 어느 사람나 다 다릅니다. 어느 사람나 이게 그 부위가 다 이게겠거나, 그 여러 가지 이게겠거나, 장기들이 여러 가지 잼까,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관절이 더 빨리 나사진다는 게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심장이 또 더 빨리 좋아진다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그 위 터지가던 게 위 소화 잘 돼서 밥을 잘 잡수는다는 분들이 있고, 네. 누구나 다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곧 딱 네. 시간은 그래서 뭐 여섯 달이면 딱 됨까 반년이면 딱 됨까 다섯 달이면 딱 됨까 이렇게 하지 마셔. 예? 아는 새 쓰느라면 효과를 본다. 예?
0: 활동은 때로지 합니다.
1: 우리 활동 딱 31일까지 합니다. 예?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0: 며칠 사는 우대 어떻게 합니까?
1: 예, 우대가 지금 이제 금방 우대를 못 들었으니까 또 예, 물어보시겠죠. 예,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예, 4,000원, 원래 5,610원입니다. 근데 4,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원래 11,880원인데, 예, 이 약을 사자면은 지금, 그, 이 유후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7,128원에 36곽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님처럼 지금 들어와서, 그, 문의하시고 산다 할 때, 또, 예, 그, 가치가 330원에 달하는 우리 본약의 세 곽이나 더 증송해드립니다. 얼마 좋습니까? 처음입니다. 5년 넘어함에 이번에 세 곽 그 문의하는 사람한테 있겠거나 이런 혜택을 주는 게 처음입니다. 예.
0: 눈약도 줍니까?
1: 지기랄까?
0: 눈약
1: 예. 눈약도 줍니다. 예. 그리고 비속 세 곽 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0: 그거 한 번에 얼마씩 먹습니까?
1: 뭐 얼마씩 비속우?
0: 비 예.
1: 그거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잡수시오. 그래 우선이 눈에 떨고 였느냐 네, 그거는 눈에 떨고 였는 거는 하루에 그래서 세 번이나 두 번 떨고 여도 또 됩니다.
0: 네, 네 달씩 먹습니다.
1: 매한 우리 지금 장약 심내방 매알씩 먹는가 물어볼까? 네. 비속우 매알씩 먹는가 물어볼까?
0: 예예예. 예, 예.
1: 비속입니까?
0: 예.
1: 비속우는 하루에 한 번 한 알씩 잡수시오. 예?
0: 이제 심리방은
1: 심리방은 하루에 세 번 한 번에 세 알씩 잡수시오. 식전 식구 예. 다 됩니다. 예,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전화번호 이사일 넘어갑니까?
2: 네 이사일의 7979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0: 넘어갑니까 전화번호 이
2: 네 4시 후에 이사일 7979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하십시오.
3: 네, 집에 노인 지금 이 심내방 사달라고 소리 지금 전화해서 물어본 중입니다.
1: 예, 무슨 병이 있습니까?
3: 아, 그 집에 노인이 왔으면은 그 라디오 방송 들은 게 신궁경 세계 약 먹으면 뭐 치료된다면서 그러더라고요.
1: 예.
3: 나보고 소리 약산에 전화하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러면 좀 물어보고 그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사드려야 되지.
1: 예, 그 그분이 지금 딱 심근경색입니까? 심근경색 네. 진단은 딱 받았습니까?
3: 네, 병원에 입원했겠습니다.
1: 병원에 지금 입원했겠습니다. 예? 입원했다 나왔겠습니다. 예?
3: 예, 지금은 출원했습니다.
1: 예, 이렇습니다. 예, 우리 약은 예, 서장약입니다. 근데 이 서장이사는 서장이사가 공농주치를 어떻게 말하고 있고 종리가 공농주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게 다 있는데 우리 서장이사는 예, 이 혈액형 협심증을 심장병 중에서 제일 치료하기 어려운 이런 병도 다 치료된다고 이렇게 혈액형 협심증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까나 저희 각도에서는 이렇습니다. 예, 그 심근경색이 그분이 치

0: 이거 지금 딱 진단을 받았다 이러면은 심근경색이 너무 중요해가지고서 그렇다면은 병원에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와서 이 후기 치료는 우리 약을 해도 좋은데 이 혈액형 협심증이라는 게 이 약이가 그 우리 그 그런 심장병을 치료를 하는 데서는 정말 아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심근경색 치료에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 약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1: 예. 그 부대의원님 말씀으로는 한 대를 통조하고 닦으면 된다는 소리, 돈도 얼마 안 든다는 거, 전원밖에 안 든다는 거더라고.
0: 17곽을 사시는 분들 또 우리 활동이 있고 36곽을 사시는 분들 우리 활동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심근경색이 너무 심하다 이럴 때는 거기서 완전히 급성으로 지금 심근경색이 있다 이럴 때는 병원에 가십시오. 예.
1: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선 출원했습니까?
0: 출원하면은 후기 치료는 이 약을 하면 좋습니다.
1: 아,
0: 예, 예, 그, 예, 심장병 치료에서 아주 그 우수한 약입니다, 이 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7곽을 사시는 분들,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우리 활동이 있는데, 예, 참가하실 생각이 있으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1: 알았습니다, 그러면.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지금 당장 심혈방 먹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3: 혈압 조절에 앉아서, 예, 항상 머리 뻥하고 어지름지 나고 해서, 그만 좋다는 약들을 많이 써도, 제 혈압 조절에 앉아된 게, 당장 심혈방 먹으면서부터,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예, 야두 달 반 만에 혈압이 안 끊어버렸지. 이 약만 먹어도 지금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럽던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0: 예.
3: 그리고 예, 심장이 좋지 않아서 항상 가슴이 후들거리고 황황하고 예, 모서리도 허리 놀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증상이 많이 없어지고 마음 편안하니까 예, 잠이 잘 온다.
0: 아, 그럴 수 예. 있습니다. 예.
3: 그리고 또 이게 위궤양이 있어서 예, 항상 위가 쓰리고 아리고 예, 식구물이 자꾸 올라오고 해. 그러니까 예. 이 몸도 막 떼고 예 그랬는데 예 그리고 또 변비도 또 심했습니다 지금.
0: 예.
3: 예, 이 약 먹으면 예, 소화 잘 되니까 변비도 없어지고 아 밥도 다 먹고 하니까 체중도 불고 야 먹어보니 정말 약에는 좋은 약이다 먹어보니까.
0: 예, 써본 사람이고 사암다 이 약이 어떻게 예. 좋다는 거.
3: 다른 약과 비교 못하게 싶대. 그래 정말 이 서장약이 좋다는 말은 나도 이전에 많이 들어봤는데. 정말 먹어 못 봤는데 이번에 먹어보니까 확실히 약이 좋다는 거에 확실하게 정말 이번에 증명했습니다. 내가.
0: 아 그렇죠. 예.
3: 먹어서 증명했습니다.
0: 네.
3: 특히 약이 해발 높은 곳에 야생약 되고 홍경천은 또 5,400m 되는 높은 곳에 야생약 되지 산소도 자랑이 많고 피를 보충해준 약이고 또 이런 황금으로 약재가 들어가지. 원래 이 약재를 들어봐도 얼마나 좀 귀한 약재입니까?
0: 맞습니다.
3: 예.
0: 예, 좋은 약재가 좋은 치료 효과를 낳는 법입니다. 예. 약재가 그렇게 좋으니까나 그렇게 치료 효과가 좋은 게입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예.
2: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나는 예, 예. 우리 나, 예, 나,
0: 어제 똑똑이 신호가 끊어집니다.
3: 아, 그렇습니까?
0: 예, 신호되는 예. 곳을 찾으십시오, 예.
3: 네, 혈인연수가 배달 받았는데, 예.
0: 예.
3: 우리 언니도 지금 혈압도 높고, 심장도 좋지 않고,
0: 예.
3: 소화도 안 되고 해서, 오늘 활동 돌 때 오늘 혈인연수가 배달 받겠다는 거니까.
0: 예, 혈압이람, 심장이람, 소화람이 다 그 좋은 이런 이야기니까,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우리 두 장수는 예, 이 당약 심혈방을 먹고 저기나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0: 예.
4: 예, 우리 둘이 예, 고혈압 환자인데 예, 당약 심혈방을 예, 8달 좌우 먹고서 예, 혈압약을 뚝 빼고 이 약만 먹고 있습니다.
0: 예.
4: 저는 예, 원래 관심병이 있어 숨이 많이 차고 내경색이 와서 머리 계속 이렇게 어지럼증이 나고 잠이 안 나고 그다음에 신경질이 이렇게 따끈하고 거기다가 또 면풍까지 와가지고 예, 말하나 웃거나 해도 예, 당기우고 눈 쪽이나 그 쪽이 예, 부들부들 이렇게 떼가지고 부들부들 떼가지고서 예, 고생했는데 예,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그렇게 높은 어제 오염이 안

0: 그리고 산소 저장량이 가히 특별히 많고 연산금으로 예. 이렇게 불리우는
1: 약재, 예.
0: 예. 네 가지 이런 훌륭한 약재들이 들어간 그런 약을 저기나 뭐야 먹어 그러는지 이전에는 약을 많이 써봤는데 예, 써보던 중에서 보다도 예, 이 약 효과가 예, 다르대다.
1: 아, 다르지요 원래.
0: 예, 예 이번에 예, 이벤트 활동에 참가해서 36각을 배달 받아왔습니다.
1: 예, 배달 받았습니다. 예.
0: 예, 그래 예, 우리 저기나 우리 집에 할머니가 내가 이번 우리 활동이 특별히 좋다고 하니까 나의 저기나 뭐야 배달 받아 써보게 쓰겠답니다.
1: 그 무슨 원인입니까 그 할머니는?
0: 그 할머니는 예, 중풍이 두 번 오고 예. 심장이 주자를 예, 세 개나 연환답니다.
1: 아 그래 명예 맞는 약입니다. 예.
0: 예 그래서 계속 이 약을 예, 쓰겠답니다.
1: 예 쓰시려면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내시 예. 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이거 혈압이 항상 엉성한 데서 혈압약을 계속 달고 다녔습니다.
1: 예.
3: 예. 예 그러다 선생님 강의를 듣고 심리방 조금 먹고 있는데 내 야덥다 먹고 혈압도 온정되는 거 아니잖아요. 혈압약 끊었습니다.
1: 네.
3: 아, 정말 이거 혈압약 끊은 사람이 큰 힘들었습니다. 예.
1: 아 그렇죠. 그만한 정도 되면 또 원래 끊을 수 있습니다. 이 약은 이거 꽁구설이 거서 이 아이 약 하나 타에서 압수구설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금 장약 심리방을 계속 드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예. 때문에 혈압 조절이 그렇게 지금 잘 되는 겁니다. 예.
3: 예, 예. 심리방 먹고 와 있는 내 그것만 먹는데 혈압이 정상되면 정말 사람 기쁘고 해. 그리고 갱동맥이 나면 또 오른쪽에 빵활이 있어서 아 병원에 검사를 항상 거짓말을 했는데 아예 넉달 반 먹고 검사한 결과에 빵활이 다 사라졌습니다.
1: 예, 예 사라질 야. 수 있습니다.
3: 예, 예, 이보다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1: 그렇지.
3: 큰 고심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심장도 항상 숨이 차고, 아이, 바늘로 앞쪽 가서 쪼쪼 찌르갖고, 돌로 기존으로 이렇게 영몸을 보고 왔는데, 뒷장들이 통해가고, 특히나 집에 들어오면 산소 부족하거든요. 그도 집이 공기 없고, 그도 숨이 확 막힌 것 같습니다.
1: 예.
3: 그래, 겨울에다가 물을 그 열어놓고 나서 숨이 올라가고 이러는 게, 조금 이해 뭐부터 해. 어떤 몸도 안 열어놓고 정말 예, 숨이 가슴 편안하고 숨이 확 나온다. 이게.
1: 네, 그럴 수 있습니다.
3: 야, 예. 야 정말 약이 정말 아, 독수한 약입니다. 내가 먹어보니까.
1: 예.
3: 그리고 또 전지에 있어서 밥소변에 몇 번씩 나가지 끌어놓으니까 자지 못하나니 머리 어지럽고 아침이면 눈을 막 붓기지. 이 약 후부터 해. 어둠에 아, 저, 아, 머리 막 가지고 해. 아침에 깨어나면 해. 눈이 형, 저, 관, 뜸, 나도, 눈이 형 막아진다, 이거, 뭐야, 뭐부터.
1: 아, 예.
3: 예. 하여튼, 이 약이 서장약이고, 또 해발 높은 데서 자란 야사의 약자고, 특히 오염이 없는 약재라 그런지, 아, 그리고 또 황금으로 된 약이 또 네 가지.
1: 연 황금으로 된 약재, 예. 서상에서 연 황금이라고 하는 약재 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3: 예, 그래 들어가는지, 야, 심리방에, 아이, 확실히 다른 약만 확실히 다릅니다. 내가 먹어보니까.
1: 예.
3: 나는 이거, 아이, 정말 우리 집사람 같이 어서 나무에서 이 약 가지고 건강 챙기기 위해.
1: 그래도 됩니다.
3: 예, 그래서 예. 가지고 배달 받았다. 하도 얻어서 며칠이 없다. 고만 받아왔습니다, 또.
1: 아유, 예, 잘하셨습니다.
3: 꾸준히 계속 먹으려다 닙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12년간 고혈압을 고생하던 환자입니다.
1: 네.
4: 그래서 이 약, 저 약 많이 써봐도 효과가 안 좋아서 혈압이 달고 살았는데, 이번에 이 심리방 약을 먹으면서, 우선은 그 1년 6달, 7달 먹었습니다.
1: 네.
4: 그런데 6달 반 만에 선생님하고 문의하고, 이만한 띠 보라 해서 띠 봤는데, 정말 지금까지 미네. 변화 없이 완전히 어떤 혈압약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1: 예.
4: 그 문제 해결했습니다. 진짜
1: 끊을 수 있습니다.
4: 그러니까 다만 쓴 게 이건 색으로 인해서 계속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 소리 나고 항상 고라니 말고 깨우고 그냥 안 깨진 것도 그랬는데 그 중사의 감으로 사라졌어요.
1: 아, 예.
4: 예, 아침이랑 동시에 바짝 나는 게 말수건, 고라니 말수건 느낌이 오니까 기분도 상쾌하고, 예, 밥맛도 돌아서고, 그리고 저기 뭐니까, 이 아랫배부터 이 신다리 하지가 몽땅 얼음장 같았습니다.
1: 네.
4: 발바닥은 항상 얼음 위였던 것 같고, 손발이 너무 시려서 여름에도 찬물로 이거 씻어도 못하고 쓰러지 못하고 이랬는데, 지금 그 이야기도 오니까 그래서 이 약 맞고 손이 먹고 있는데, 이게 객관에 혈압이 피도 도와주고, 결국 혈액순환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원래 도와준다.
4: 예, 모세혈과 피아이 통해서 발이 항상 시리다 하던 게, 지금 손발이 따뜻해지고, 왜? 이 허벅지랑 다 따뜻해지는 온기가 오니까 직접 소리하여 한다고.
1: 예,
4: 어, 그래요.
1: 혈액이 많이 보충되면 혈액순환이 잘 될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4: 예, 그래서 와서 우리 이번에 또 배달 받아왔습니다.
1: 잘하셨습니다. 예.
4: 네, 내 친구도 내 소개로 남편이 그런 중풍이 두 번 나왔단 말입니다.
1: 예.
4: 그러니까, 예, 어느 장례를 있고, 어, 이, 그것도 반편은 반신부수니까, 그, 집안에서 그것도 재우고서, 집에 어른들이 바쁘고 했는데, 이 약은 끊어 한 6달 썼답니다. 그런 게 효과 보기 시작할까요? 이번에 활도 좋다 했던 게, 어, 겸들이 36각 더 받아서 방복하겠다.
1: 예, 그렇게 받아. 하시라 하십시오.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4: 241-7979,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장약 심리방을 8달, 9달, 어떤 분은 10달 드시고 나서 혈압약을 끊고, 아, 지금 이 약만 드시면서 건강을 찾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아, 제가 자수 강의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병원에서의 림상실천이 어느 만큼 많아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분들 있는데, 지금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이 5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혈압은 원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원인 추적이 잘 안 된답니다. 예.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약은 서약이 아니고 중약입니다. 예.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 가운데 체질이라든가, 아, 정신부담이라든가, 과도한 피로라든가, 고지방 섭취라든가, 음식 이런, 고지방 음식 이런 섭취라든가, 흡연이라든가, 또 음주라든가, 비만이거나 유전인소의 결국 고나트륨 섭취 이런 인소를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서의각도로 말씀하십니다. 예. 서의가 말하는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이 너무 많습니다. 예. 서의가 말하는 거는, 예, 혈압약을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 서의는, 예,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 약은 서약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에는 160가지 혈압약이 있습니다. 예. 내가 진정 어떤 혈압약이 맞겠는가를 몰라서 어떤 환자분들은 혈압을 재봐가지고 혈압이 높으면 자기절로 약방에 가서 쇼번 띠핑을 사다가 드신 후 안 되면 카토프리로 바꾸고, 그게 안 되면은 로허시로 바꾸고, 또 그 약이 안 되면 티미사탄으로 바꾸고 하면서 많은 혈압약을 선택해 드셔보시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에 맞는 혈압약 선택을 잘 하셔야 되겠죠. 예. 160가지 혈압약을 내 몸에다 다 실험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원래 본인이 몸에 사탄리 혈압약이 맞는 거였는데 몸에 맞지 않은 로허시를 그냥 드셨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 부작용이 얼마나 크겠는가를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예. 서약인 혈압약이 부작용은 크지만 어떤 분들은 나는 서약으로 혈압 공제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알려드립시다. 예. 내 몸이 맞는 혈압약이 어떤 약이겠는가는 내 몸이 지인이 압니다. 예. 내 몸이 유전자가 안다 이 말입니다. 예. 이런 분들은 꼭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자기 몸이 어떤 혈압약이 맞게 는가를 잘 확인하시고 서약인 혈압약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서약이 아니고 중약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리각도로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을 분석해야 되죠. 예. 중리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을 다섯 가지라고 합니다. 예. 첫 번째 원인이라 할 때 간 양이 왕성하기 때문에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눈앞이 아찔아찔하면서 귀에서 소리도 나고 실면증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번조 불안해하면서 화를 잘 내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장약 심내방에 보면은 간 양이 울결돼서 나타나는 증상이 제일 좋은 성분인 지룡하고 천궁, 소홍화하고 당귀, 소목하고 담남성, 우술이라는 성분이 간 경락이 들어가가지고 간 기능을 높여주면서 해독작용도 해주고 아, 또 간을 보양해 줄 뿐만 아니라 간음이 부족하면서 간 양이 왕성돼서 혈압이 올라

0: 나가는 것을 내려준다. 예. 예, 둘째는 담습으로 인해서 가래가 많이 끼고 막히면서 혈압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주로 비장위가 허하면서 기침이 나고 가래가 많고 메슬거우면서 토하는 증상도 나타나고 네. 배가 붓는다거나 설사를 하고 형태없는 변도 보고 맥이 없어 하면서 혈압이 올라간다고 하죠. 예.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장작시영리왕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종약입니다. 장작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수,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우리 삶엔 막다른 골목 같은 게 없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리 앞이 막막한 것 같아도 벽처럼 느껴져도 사실은 돌아갈 길이나 비켜갈 길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끝이다 싶었던 순간들도 나중에 돌아보면 새로운 방향으로 꺾어지는 계기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잠시 뒤로 하고 편안한 시간 함께 가져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0: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1: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1: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1: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열어봅니다.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안녕하십니까. 여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다이어트 식재료를 인터넷으로 잔뜩 샀답니다. 이번엔 진짜 살을 빼겠어 하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식재료가 다 도착하고 장까지 실컷 보고는 이 재료들을 씻고 자르고 데치고 양념하고 너무 번거로운 겁니다. 요리하는 시간에 이미 배가 너무 고파서 결국 핸드폰을 켜서 치킨을 시켜버렸습니다. 손질 다 된 다이어트 식재료는 냉장고에서 차갑게 숙성되고 있었고 저는 소파에서 치킨 뜯으며 드라마만 봤네요. 그 많은 다이어트 식재료는 언제 다 먹어야 할까요? 야, 이 식재료는 샀는데 의지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의지 대신 치킨이 들어왔는데요. 자, 세상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다이어트도 시작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올해만큼은 다이어트에 성공하길 바라며, 자, 저녁이라도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로 다이어트 음식 만들어보는 거 어떨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사연 열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자, 어젯밤 자기 전에 제가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진짜 일찍 일어나서 아침 운동한다. 알람도 든든하게 맞춰놓고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자마자 일어나기는커녕 알람이 울리는 족족 다 꺼버리고 저는 침대와 이 모라일체가 돼버렸습니다. 속으로 5분만 더 했는데 그 5분이 2시간이 오전 내내로 이어졌답니다. 결국 눈을 떴을 땐 해가 쨍하게 떴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랄까요? 제가 달리기를 하는 꿈을 꾸는데 일단 정신력 노동 운동에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 아침 운동을 꿈속에서 했네요. 자, 그런데 잠을 푹 자는 것도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 아, 잠 건강 꼭 지켜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연 받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자, 얼마 전 인터넷에서 전기 수납법을 보게 됐습니다. 예, 주말에 영상을 보고 따라했는데요. 물건을 다 빼내고 영상이 알려준 이 정리법대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정갈해진 집을 보자 이제는 뭐 저도 정리 어느 정도 달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저녁이었습니다. 인터넷 정리법대로 했더니 물건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핸드폰 충전기 찾느라 서랍을 뒤적거리고 리모컨을 찾느라 또 여길 뒤적이고 심지어는 잠옷까지 옷장 제일 끝에서 빼게 됐습니다. 결국은 정갈한 집은 반나절도 채 되지 않아서 다시 난장판이 됐답니다. 야, 이 깔끔한 방의 지속시간은 뭐 꼭 우유 유통기한보다 짧은 것 같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모든 정리법이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대로 정리하는 것이 유용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사연 열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안녕하십니까. 이 방에 불을 끄고 자려고 누웠는데요. 이 방구석에 뭔가 검은 그림자가 보이는 겁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무서워져서 눈도 못 뜨겠고 몰래 휴대폰을 꺼내서 이 손전등을 켜서 실눈으로 쳐다봤답니다. 웬 커다란 것이 제 책상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겁니다. 눈을 찔끈 감고 용기를 내 눈을 떠봤더니 다름 아니라 제가 아침에 입으려고 의자에 걸어둔 겉옷이었습니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무서웠던 제 모습에 괜히 웃음이 나서 놀란 가슴 부여잡고 아 뭐야 깜짝이야 하고 혼자 말을 했답니다. 비록 집에 저 혼자였지만 너무 부끄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재미나는 사연들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옵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지식. 살면서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클래식 음악계 오랜 벽을 과감히 허문한 여성 지휘자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 그 주인공은 바로 안토니아 브리코입니다. 네, 클래식 음악계에는 안타까운 전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여성 지휘자에 대한 인식이었죠. 네, 지금도 많은 여성 지휘자들이 활약하고 있지만 유명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로 계약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특별한 이벤트 무대의 객원 지휘자로 초청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아직도 지휘대는 남성 지휘자만의 전유물이라는 보이지 않는 선입견이 남아있다는 방증이 되겠죠. 네, 그런데 바로 100년 전 이러한 틀을 당당히 깨버린 용감한 여성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토니아 브리코입니다. 1938년 7월 25일 그녀는 세계적인 교향악단인 뉴욕 필하모닉을 지휘한 최초의 여성 지휘자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됐습니다. 화란 출신인 그녀는 남성들의 영역으로만 여겨지던 지휘대에 당당히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한 차례 특별한 무대였을지라도 그녀가 이룬 성과는 대단한 열정과 노력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없었더라면 결코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그녀의 삶을 알아보려면 영화 더 컨덕터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영화는 안토니아 브리코의 삶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는 마치 다채로운 클래식 음악을 한자리 감상할 수 있는 연주회 같은 영화입니다. 말러, 드뷔쉬, 그리고 스트라빈스키, 우리가 이름을 내놓으라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의 음악을 여기서 들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드보르자크,

대가 등도 말입니다. 그 음악들은 영화 속 결정적인 순간마다 절묘하게 등장하며 곡의 의미와 등장인물의 감정이 맞아떨어지는 장면들이 정말 많습니다. 영화를 더 아름답게 장식하는 여러 음악 중에서도 최고의 장면을 꼽자면 바로 말러의 교향곡 4번이 흐르는 순간입니다. 영화의 배경음악을 떠나서라도 말러의 교향곡 4번은 서양음악사의 명작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움직임은 희망과 환희 또는 순수한 기쁨을 향해 힘차게 달려갑니다. 마치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듯한 착각까지 들게 말이죠. 이 교향곡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영화의 감동은 더욱 배가 된다고 합니다. 여성 지휘자의 꿈을 꾸는 주인공 윌리 윌터스는 말러의 교향곡 4번이 연주되자 공연장 지하 남자 화장실로 몰래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젓가락 한 짝을 손에 쥐고 멀리서 들려오는 말러의 선율을 맞춰서 조용히 지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말러의 아름다운 멜로디는 이 장면과 정말로 완벽하게 어우러지는데요. 말러는 이 작품을 완성한 후 천상의 삶을 음악에 담았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윌리 월터스가 살던 시대에 여성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한다는 것은 아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녀의 모습은 어린아이의 순수한 꿈과 다르지 않나 봅니다.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이유도 바로 그 순수함 때문이 아닐까요? 오직 지휘자가 되고 싶다는 순수한 꿈을 꾸는 윌리 월터스의 마음을 말레의 선율과 함께 감상할 수 있어서 이 영화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스트라빈스키의 불새는 이 영화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등장하는데요. 무엇이든 불로 태워 사라지게 만드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바로 그런 상황에 맞춰서 연주되는 음악입니다. 윌리 월터스는 미친 듯이 불새를 지휘하며 과거의 자신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자신에게 주어졌던 이름 바로 안토니아 브리코로 새로운 인생을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녀에게 열렬히 구애했던 톰슨과의 첫 만남에서는 BJ 오페라 카르멘 중 그 유명한 하바네라가 흐릅니다.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은 그들의 사랑을 암시하는 듯한 장면이죠. 결국 모든 시련을 이겨낸 후 브로키가 연주하는 마지막 곡은 일가의 사랑의 인사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축가로 많이 들려오는 이 곡은 행복한 미래를 향한 축복의 선율이나 다름없습니다. 브로커의 앞날을 따뜻하게 축하는 이 음악은 영화 엔딩 크레딧이 모두 내려갈 때까지 아름답게 울려 퍼집니다. 1910년경 화란의 한 음악회장에서 위대한 음악가 슈바이처가 오르간을 연주하던 날 어린 브로키는 음악가가 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 출생의 비밀을 모른 채 미국에서 자란 그녀는 지휘자라는 남들의 시선에는 다소 무모해 보이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뉴욕 뒷골목의 카바레에서 피아노를 치며 돈을 벌었고 마침내 음악학교 입학에 성공합니다. 네, 그러나 인생이 늘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없는 법이죠. 당시 사회가 생각하는 리상적인 여성상은 집에서 자녀를 낳아 기르고 살림을 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중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 친구조차 그녀가 어렵게 입학한 베를린 음악대학까지 따라와서는 그냥 나랑 살자라는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브리코는 이렇게 말하고며 청혼을 정중히 거절했다고 하니요. 훌륭한 음악가의 부인도 원래는 뛰어난 성악가였지만 지금은 더 이상 노래하지 않잖아요. 그녀는 자신의 꿈을 선택했고 성공적으로 지휘자로 데뷔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클래식 음악계의 거대한 편견을 완전히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실력은 충분히 인정받았지만 평생 동안 제대로 된 교향악단의 정식 지휘자로 활동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삶은 대부분 단발성 특별 무대 지휘 혹은 여성 단원들로만 구성된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의 지휘자로 지휘대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안토니아 브리코는 그저 음악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성 지휘자들을 겪지 않아도 될 만큼 수많은 시련을 홀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녀의 쉽지 않았던 도전과 음악에 대한 헌신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무대에서 당당한 여성 지휘자들의 멋진 연주를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나아가도 막힌 벽 같은 하루였다면 잠시 기억해 주십시오. 막다른 골목길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작은 길이 있을 뿐입니다. 돌아가야 할 수도, 잠시 멈춰서야 할 수도, 옆으로 한 걸음 비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더 넓은 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길 바라면서 자, 오늘 방송 여기서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안정해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0: 세상의 아름다운 석양 시간. 따뜻한 위로와 행복을 채워드립니다. 석양을 행복으로.
1: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2: 은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으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위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1: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아래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영길시 현대병원에서 허리 질환을 무료 치료해 드리는 시간이가 이달 말까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고 치료받아야 됩니다. 예, 이제 며칠 남아있으니까 이 나머지 시간도 잘 이용해서 무료 치료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로 허리 질환이 허리에 흔히 발생하는 추간판탈출 또는 척추협착증, 예, 이 두 가지 병이 아주 흔한 병인데 별로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어서 증상만 공제해주는 소염지통, 그리고 더욱 엄중하면 격소치료, 또 더 엄중하면 수술하는 방법, 예, 이것이 일반적인 치료 방법이지만 영길시 현대병원에는 독특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부강주사료법, 예, 주사라 해서 어떤 한 가지 약물을 주사기에 놓고 근육에 주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한 10여 종류의 약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병 정황에 따라서 또 매 시기마다의 그 증상에 따라서 어떤 약물은 증가도 하고 또 어떤 약물은 감소도 하면서 주사 즉석이 이 10여 가지 약물을 배합해서 중요한 혈자리나 근육에 주사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 부강주사료법은 다른 이름으로 세포재생료법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 주사 방법은 다만 영길시 현대병원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모두 이런 치료는 처음이라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은 다만 영길시 현대병원의 원장이신 리관례 박사 선생님이 38년 넘게 연구 개발해낸 혁신적인 치료로서, 예, 이거는 어느 병원이나 있을 수 없는 현대병원의 독특한 치료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2: 예, 우리 아래짝집 할머니 현대병원에가 이 허리 아픈 거 내가 알아서 치료했습니다.
1: 예.
2: 그런 게 허가 뒀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그
1: 두 번, 예.
2: 예, 두 번 했는데 누워서 따라도 못 눕고, 그 다음에 화장실들 가 안, 좀 안 닿다 이러도 못 나고 이러고, 예, 또 집에서도 안 닿다 일어나기도 바쁘고 이랬는데 이제 마음대로 누워서 따라놓고 화장실에서 마음대로 일어나고, 예,
1: 예.
2: 안 닿다 이렇게 가다 일어납니다. 집에다서 차들이 이래 집는 것만 드러났습니다.
1: 예. 운전하는 거. 혼자서 일어날 수가 없어서. 예. 예.
2: 그런 게 그거 있으면 다 됐습니다. 마음 달리 일어났거나.
1: 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2: 예. 예. 그래서 햇줄까지 그 집에서 싹 했습니다. 만들어.
1: 예.
2: 예. 햇줄 말고 뭐든가 그거 했습니다.
1: 예.
2: 큰 집이 있거나. 그때 지내서 와서 또 여범이 가는 날입니다. 내일 가야겠답니다.
1: 이제 무료 치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예. 예, 그분한테 아주 행운이라고 보는데, 이제 한 번 치료 더 받으면, 예, 그것도 무료 치료 받을 수 있고, 세 번 치료면 기본상 낫습니다. 아주 엄중하면 네 번 치료, 예. 그러니까, 예, 이번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내가 같이 밖에서는 아줌마에 한내 더 가겠답니다. 둘이 내 예약하셨습니다.
1: 네, 며칠이 없습니다. 예, 기억하셨죠? 예.
2: 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3: 예, 선생님, 한 가지도 잠은 아픕니다.
1: 예.
3: 우리 친척이 있는데, 예, 부부가 지금 이제 나이 60살도 아이 됐습니다.
1: 예, 50대.
3: 예, 그런데 예. 지금 야는 어찌인가에 전선, 이 전선적인 그 대입니다, 이게. 지금 허리가 어떻게 돼서, 예, 가가 좀 장애인입니다.
1: 강직성 척추염은 아닙니까?
3: 아이, 그런 건 없고, 지금 검사도 가서 하는 결과, 가도 어찌 젊어져도 그 어떻게 태어나서부터, 예, 그나 좀 장애, 이 걸음걸이 하면 조금씩 그 제대로 그러고, 근데 그때도 허리 아프

0: 먹어보거나 이런 적이 없었는데.
1: 예.
0: 나이 먹으면 있자니까, 예? 거리가 지금, 거리를 내서 많이 고생하고, 거리 많이 아프다고 그랬나. 그래, 가 검사한테 가다. 전선적인데? 라고, 이제, 이게 나 때부터 허리 있자니까, 예?
1: 예.
0: 그렇다면서. 그래서, 수술을 해도, 그런 큰 결과를 못 본다고 그랬다.
1: 큰 병으로 많이 찾았겠죠, 예?
0: 예, 그래서 가도 어떻게 허리를 내서, 그제 뭐, 이제 좀 더 나이 먹고 하게 되면, 뭐, 어쩌든, 그, 뭐, 그런 거, 저기, 혈철을 안다야 되게 했다고. 그러니까.
1: 예.
0: 그 밀철 안다야 되겠다. 그러니까 야가 지금, 긴장해가지고 남자입니다, 여자.
1: 예. 허리 어떻게요? 허리 앞으로 구부러졌습니까?
0: 구부러도 지금, 구부러도 지지하다는데 엎드렸다 일어나, 이렇게 힘들어 합니다.
1: 엎드렸다가 일어나서면 힘들다, 예.
0: 그래서, 어떻게 현대병원에서 이러한 것도 지금 되겠는지 지금 그래서 그랬다.
1: 예, 일단은 가서 검사해봐야, 예, 의사 선생님들이 정확한 우선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예, 예, 아직 뭐 지금 무슨 진단도 지금 명확히 말씀하지 않고 하니까 아무래도 먼저 검진 받아야 됩니다. 검진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 예. 그래서 치료될 수 있다면 좋은 것이고. 예. 예.
0: 그래서 본인도 그럽니다. 돈을 뭐 파는 게 그건 문제 아니고.
1: 예. 예. 치료하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겠죠. 예.
0: 꽃 팔아도 좀 낫고 이래야겠다. 뭐, 얼마 팔아도 이렇다고. 예.
1: 예.
0: 그랬다. 그래서 내 지금, 그래나 어쨌든 다음 거제 와서 뭐, 와서 보고.
1: 외지 있습니까?
0: 네, 외지 있습니다. 아. 예, 와서 보고, 검사를 가서 그 선생님들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결정해야 되지. 지금 그것도 이렇게 하고, 어떻게, 누구도 결정 못 하지.
1: 예. 예. 그분이 아주 젊은 나이에, 예. 아마 큰 병원은 다 돌아다니면서 치료받았을 것 같습니다. 예.
0: 예.
1: 예. 그런데도 별로 효과를 못 보고 하니까, 예. 뭐 어떤 치료하든지 돈은 얼마 들든지 간에, 예, 났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0: 예. 그래도, 예. 여기서 와서 보고, 여기서도 뭐 치료 된다 하게 되게 되면, 그냥, 어쨌든 대구 안 되고, 여기 와 치료를 한번 해봐라. 오늘 지금 그랬나?
1: 예.
0: 그래, 해봐야 알지. 아예 하고, 그래서.
1: 그렇죠. 예, 말만 듣고 또 알 수도 없고.
0: 예.
1: 예, 치료, 지금 요즘은 아직 무료 치료니까 한 번쯤은, 예, 예, 무료 치료 해보고, 효과 있으면 더 치료받고, 예.
0: 내일이라도 떠나게 되면 모레 도착할 수 있습니다.
1: 아, 예.
0: 예, 그래, 뭐, 모레쯤 한다게 될 때 예약을 해야죠. 예?
1: 네, 예약해야 됩니다. 265-2120에 265-2120입니다.
0: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3: 나도 뭔가 여수가서 협착이 있으면서 골자무 앞으로 자꾸 구부러들고 뭔가 걸린 게 펑덩거리고 막 어디 걸린 게 좀 불편하게 걸었어. 나 엎어지고
1: 예, 내리 다리 무겁고 저리고, 예, 예, 걷기, 예, 어렵고, 예.
3: 그 저녁에 돌아 아프고 또 이렇게 둘러 누울 때도 좀 엄청 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리 펴지 못하고 쌌댔단 말입니다.
1: 예.
3: 그래서 지금 당선도 그 현대병원에 무료 치료를 지금 세 번 받았습니다.
1: 아, 이미 세 번, 예.
3: 예, 너무 심해서 진짜 이제 붙잡고 나를 붙잡고 들어가다시피 들어가서 제국으로 들어갔다 걸지 못해서.
1: 예.
3: 그런 게 지금 세 번 치료받은 게 완전히 나아져서 이제 심하니까 한 번 더 오라고 이랬대다.
1: 예.
3: 그래 한 번 더 가겠는데 우리 집에 아저씨도 두 번 치료받았습니다.
1: 예.
3: 집에 아저씨도 허리 이렇게 자꾸 물러나는 것 같으면 작은 신경 턴지 가방에 다리 줄 자꾸 버친다며 이랬대다. 그래서 치료받은 게 많이 낫답니다. 줄이 뻗치던 게 줄이 안 뻗치답니다.
1: 예.
3: 예, 걸른 거 보면 기심도에 걸어서, 예, 걸른 게 어느 정도 사람처럼 걸지 못하고, 예, 막, 예, 응, 빌라, 가방 빌라게 걸었대서 다리 아파서. 그랬던 게, 예, 되게 많이 좋답니다, 저는.
1: 그분도 지금 증상은 엉덩이 부위나 다리 있지만, 실제, 예, 그 원인은 허리 있습니다.
3: 옳습니다, 예. 예. 그 선생님은 그제도 그랬대다. 그래서, 예, 두 번 치료받았는데 우리 집에 아저씨도 좀, 네, 그, 열 하루, 우리 열둘 다 열 하루 되니까나.
1: 이제 한 번, 한, 예, 시간이 됐습니다, 예. 예.
3: 그래, 열 하루 되니까나, 갈 때 됐어, 지금.
1: 예.
3: 갈 때 우리 친구가 또, 예, 내 말한테 허리를 물어 죄송한데 있는가, 자기도 가겠다면서, 그, 우리 그 친구도 허리를 물어, 허리 물러나는 것 같으면 이렇답니다. 검사는 아예 받았는데, 가보가니까.

0: 자기도 걸리기 허리 막아서 걸리기 불편하다 미랬대다.
1: 네.
0: 그래서 통해 자꾸 나아져서 지금 그 같이 가겠다고 소리 내 뒤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 세 분로 예약하겠습니다.
1: 네. 265-2120에 전화하시면 네. 됩니다.
0: 이달이 끝이 나
1: 네. 이제 며칠밖에 네. 없습니다. 네. 무료 치료가 네. 앞으로 치료 안 한다 이 말은 아니고 예.
0: 네.
1: 그때는 본인이 예. 그 치료비를 부담한다 이 말이에요.
0: 이달 말 전에 빨리 갔다 오면서 무료 치료 받고
1: 그렇죠. 예. 예.
0: 그 내 뒤로 가려고 예. 네. 세 분을 예약하기죠.
1: 네. 예.
0: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3: 네. 선생님, 이 부강수사료법이 우리 모태 할머니 라지로 싸서 몇 시간 전에 토요일 날에 가서 예. 부강수사료법은 그 허리 수사를 맞았답니다, 선생님.
1: 네.
3: 여기 요 사흘째 어떤 데는지 야 이렇게 좋은 수사를 처음 봤다네. 밤이 이렇게 돌아눕기지 영 바빴던데 왼쪽이다 바닥 그런지 왼쪽을 못 놓고 오른쪽을 이렇게 나 누워 잤답니다. 이게 이제는 왼쪽을 누워도 일 없답니다. 그래 너무 좋아서 그래 났으니까 나 허리 좀 굽을 때 이제 어서는 통쇄라는 게 쓰랄까나 그 아, 자기 아는 또 친구 있다면서
1: 예.
3: 이달 말일까지 이렇게 그
1: 무료 치료 예 도움 받지 않는 치료
3: 그다음부터는 아예 하죠 예.
1: 아니 치료 안 한다 이 말은 아니고 예. 치료비를 그때는 본인이 부담한다 하는
3: 아,
1: 뜻입니다. 예.
3: 예. 그래 뭐 이 물어볼 건 그 친구 뭐 둘이 또 있답니다.
1: 예.
3: 이달 말일 전으로 이렇게 이런 사람도 들어가면 또 이렇게 책임집니까?
1: 이달 말까지는 한 번이라도 무료 치료해 드립니다.
3: 아,
1: 예, 이달 말까지 무료 치료입니다.
3: 아,
1: 예.
3: 그러니까 한번 하면은 말이 지나면은 못하겠습니다.
1: 예, 그 다음에는 아마 뭐 치료비를 본인이 내고 예, 부담하고 아. 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 예. 그렇구나.
1: 예.
3: 오늘 똑똑히 좀 알려주겠습니다.
1: 예, 빨리 갈수록 좋습니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하세요.
4: 예, 저는 관절이 아파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이거. 앉았다 일어설 때 뭐, 예, 이거 무릎에서 뚝뚝뚝 소리나지. 이, 그럴 때마다 막, 이게, 예, 소리 더 심하게 났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예, 통증이 심한지 전화기 살 때는 다리 지내 통증이 났어. 정말, 자기도 용심대로 됐습니다.
1: 예.
4: 그래서, 예, 가서 현재 병원에 가서 두 번 주사 맞은 게 어디는 통증도 없어지고, 어디 걸을 때도 소리 아예 나고, 야, 영태 난다.
1: 예.
4: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예, 아픈 줄은 모르지.
1: 예.
4: 내가 이 좋아진 거 뭐, 우리 시누이가 지금 한국에 있는데, 예, 허리 지내 아파서가 병원에 가 검사하니까 뭐 척추 협착증이 있어서 예,
1: 예.
4: 거기서 수술을 하라.
1: 예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엄중하면 다 수술하게 합니다.
4: 어, 예.
1: 예 협착증이 이게 아주 흔한 병입니다. 예.
4: 그렇습니다. 그래 예. 수술을 한 그에도 수술한 그 친구들이 있다 합니다. 걔게 어제 그 수술한 게 어제 얼마 아이 가서 또 다시 도시더라 합니다. 그 수술이가 또
1: 예.
4: 요 효과 아이 좋더라 합니다. 그게 그래 겁이 나서 하지 않고 이따가서 내가 여기로 오라고 여기 무료를 한가 여기 오래서 왔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언제 사날 지낸지 지금 예. 이번에 저기 수, 이거 뭡니까 이달 말까지 한다니까 지금 내일 가겠다고 여행해 달래 그럽니다.
1: 아 예. 예 이달 말까지
4: 예.
1: 예. 예. 기회 놓치지
4: 예.
1: 말고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예예예 예, 예.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말씀하세요.
5: 아 저는 요소가 다치고 있어서 서서 좀 있으면 허리 싹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5: 그래서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를 또 맞은 게 어, 지금 오늘 서서도 우선 일 없습니다.
1: 어, 두 번 치료, 예.
5: 예. 그러니까 효과도 오늘 세일 한 번만 더 맞고 세번인데.
1: 예.
5: 세 번 맞고 이게 영원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1: 예, 세 번에 거진 났습니다. 예.
5: 가서 한 번 더 하자고 그랬다.
1: 예, 다행히도 아직, 어, 며칠 무료 치료 시간이 있습니다. 예, 이번 달까지니까, 예, 세 번 치료까지 다 무료로 받으면, 그, 얼마나, 어, 다른 사람 비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크다고 봅니다.
5: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4: 예, 우리 남동생이 한국 가 10년 이래.

0: 그렇습니다. 근데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나이 무거운 거 세게 들었는지 허리 너무 아파서 병원 갈까 요새만 탈출이고 이게 자골신경통으로 일이 덜이랍니다.
1: 예.
0: 그래서 거기서 치료하자니까 아용 어서는 10년 일하고 나이 맥도 없지. 예. 그래서 내게 전화 온 거네 오라 했습니다.
1: 예.
0: 여기로 예. 그래서 와서 예. 예. 여기 그런 현대병원이 부강치료역도 비대원자의 황용한데 거기를 가라고 그래 우려랩이 두 번 치료했습니다.
1: 네.
0: 근데 나이 오래 그러는지 그렇게 다리 내리 저리던 것도 좋아지고 허리 아프던 것도 기적같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내 좋아서 야 이거 한국에서 나이 된 거 중국에서 이렇게 뭐 치료해서 얼마 좋은지 모르겠단다. 그런데
1: 네.
0: 우리 오랩이 그 또의 오늘이 열흘입니다. 그래서 내리 열 할리데가 그래서 뚝 떨어질 때까지
1: 예.
0: 그래서 계속 맞겠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많이
0: 그래서
1: 예.
0: 그 우리 오래빈 성예입니다. 이제 59입니다.
1: 예.
0: 그래놓고 나의 이런 없단 말입니다. 전화기람. 그래서 그 부강 치료역법의 리선생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본자에게
1: 예. 예.
0: 그래서 우리 오래비 내리 가고 그 다음에 갔다가 약간 이래다 부모 돈 내서라도 또 계속 치료하겠답니다.
1: 그래요. 제때 아무래도 예. 예. 낫는 게 목적이니까. 예,
0: 예. 예. 낫는 예. 게 목적이니까 예. 돈에 모으라겠습니까.
1: 그럼요.
0: 젊은
1: 예.
0: 또 저렇게 허리 상하면 이따 사는 데 힘이 드니까
1: 아무래도 상한 적이 있는 사람이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예.
0: 예. 그래 많이 좋아져서 예. 선생님께도 감사드리랍니다.
1: 아, 예.
0: 좋은 걸 소개해줘서 예.
1: 예.
0: 우리 어렵이 내리 예약한다. 예.
1: 예. 그렇게 하세요.
0: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말씀하세요.
3: 우리 어머니가 예, 지금 허리 몹시 아파서 예, 가서 두 번 치료를 했습니다. 어찌는가 하면 이 허리가 예, 자꾸 꼬부라두고 예, 번제도 못 놓고 이짝도 못 놓고 아 고통스러워 죽을 뻔했습니다.
1: 예.
3: 그런데 이번에가 두 번 치료를 한 게 효과 나니까 내일이 원래 가는 날입니다. 그래, 예, 그래 우리 내 동생 있고 우리 엄마 동생은 이모를 모시고 같이 가겠답니다.
1: 예, 그분은 또 무슨 문제 있습니까?
3: 아 허리지. 허리 아파서 예, 그동안 노년이 어쩌면 못 오면 허리 아프지.
1: 예.
3: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몹시 고생합니다. 그 우리 어머니 좋아지는 거 보고 자기도 가겠답니다. 내리.
1: 예. 예. 그 이제 이달 말까지 무료 치료입니다.
3: 예.
1: 예, 무료 예. 치료 받고 그다음에 효과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면서라도 낫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3: 예.
1: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네, 말씀하세요.
4: 예, 우리 큰고모가 전번에 그 요추판 투수 야소돼서 그래 현대병원에 한번 가서 치료받고 검사하고 얘 다 그 치료받았습니다. 그런 게 오늘까지 열흘이고 내일 열 할리 텐데 가자고 예약합니다. 그런 게 처음에는 갈 적에 집행일 짓고 갔는데 아, 올 적에는 그래 반 시간 앉아 기다렸다가 감사하고서 가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앉아 기다렸다가 그저 한 시간이나 앉아 있다가 그래 왔는데 그럴 적에는 정말 네 걸음을 걸었는지 모르겠답니다.
1: 아,
4: 아프다고
1: 예.
4: 돌아도 잘 놓고 해놔서
1: 예.
4: 그래 좋은 김에 이달 말까지 한다는데 그래 또 가보겠다고 내일 예약해달라고
1: 이미 두 번 치료받았습니까?
4: 한 번.
1: 한 번, 예. 예, 예 한 번이면
4: 예, 두 번째입니다.
1: 두 번째, 예. 예, 참 엄중하면 세 번 치료는 받아야 됩니다.
4: 예,
1: 예.
4: 그래 민비를 할 적에 그래 치료받겠다고
1: 예.
4: 언니를 예약하자 그래
1: 예, 그렇게 하세요.
4: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동생이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5: 예, 우리 사촌 언니가 이 농촌에 있는데 저기 내가 소절해가지고 이 현대병원에 가서 이 허리 치료를 두 번 받았습니다.
1: 예, 두 번, 예.
5: 예, 요축하면 탈출루스를 인해서 예, 그게 협착까지 와가지고 이내 석가면은 걷지도 얼마 못 걸었습니다. 결국 허리 자꾸 꼬부라들고 예, 허리 예. 통증이 심하고 저 허리 통증이 심하면서 내리 다리 저려가지고서 아파서 용꺽이 바빠했단 말입니다.
1: 예.
5: 그리고 이 돌아눕기도 바쁘고 이래서 용 고생 많이 하다가 약도 많이 썼습니다.
1: 그렇겠죠.
5: 예.

0: 그런 것도 이제 큰 효과를 못 보고 이런 고생하다가 소리 이번에 이현대가 은혜 가서 치료를 받은 게 지금 그 무광수사료법으로 두 번 치료를 받은 게 지금 많이 낫답니다.
1: 예.
0: 저기 가면 계속 걷기 바쁘고 예, 다리 보고 가서 그냥 나아가고 예, 통증이 심하고 이랬던 게 첫 번 치료를 받고 소리 벌써 통증이 많이 완화되더라고요.
1: 예.
0: 그리고 또 다리 가벼워 가서 이렇게 걷기가 많이 흐르더라, 제가.
1: 네.
0: 두 번 치료를 받고 지금 많이 낫답니다.
1: 네. 첫 번이 지금, 다르고 두 번이 다릅니다. 예.
0: 네. 지금, 예, 저기, 건너기 이전하고 좀 멍 그리고 올 수 있고, 예.
1: 네.
0: 통증이 많이 완화돼가지고, 이, 예, 저기, 다라는 끼도 여기 힘들어 그랬던 게 그게 지금 많이 낫답니다.
1: 네.
0: 통증이 완화되니까 또 허리도 펴질 수 있고, 예.
1: 그분도 역시 척추 협착이 왔습니다.
0: 예.
1: 예,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면서 다리로 가는 신경, 이게 좌골 신경인데, 그래서 그 다리가 증상이 주로 나타납니다. 허리도 물론 아프지만, 다리가 무겁고 저리고 걷기 어렵고, 예. 예. 그래서 이 신경관을 넓히는, 예, 그런 치료를 받으니까 신경이 제대로 작용해서, 예. 예, 무겁지도 않고 걷는데 큰 장애 없게 합니다.
0: 예, 그런데 좀 너무 좋았어요. 예. 치료 받겠다고 해서 내일로 예약해달라고.
1: 예, 이번 주일까지는 무료 치료입니다.
0: 예.
1: 예.
0: 그 좋은 기회 해야죠.
1: 그렇죠.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예. 거기서 저기 그런, 그, 허리 아파서.
1: 예.
3: 저기 그런 무광주사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나중에 그걸 세게 아파서 턱감에 저기 입원까지 했습니다. 사흘로.
1: 예. 허리 무슨 여측간판 탈출 척추 협착입니까?
3: 예.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저기 맞으면 된다 해서 입원해가지고 사흘 입원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저기 댕기면서 맞고 그랬는데 저기 맞기는 일곱 번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났습니다. 그래 또 가 되겠는지 했었네 물어봤습니다.
1: 예. 그거는 그 치료받을 때 전문가 선생님이 몇 번 오시라 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3: 그때 일곱 번 갔습니다.
1: 오, 예, 아주 엄중한 것 같습니다. 예.
3: 그래 아예 나도 많으니까 나 저기 잘 아예 났지.
1: 아, 이제
3: 86입니다.
1: 86, 예?
3: 예.
1: 아, 예.
3: 그래, 서류랑 거기 다 두고 왔는데.
1: 예.
3: 또 가도 되겠는지 해서 내 물어보느라.
1: 아, 예, 됩니다. 265-2120에다가 먼저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3: 예, 예.
1: 예, 전화번호 아십니까?
3: 압니다.
1: 예, 다시 연락을 해서, 예.
3: 예,
1: 예 그렇게.
3: 아, 그래. 하도 나이 많아서 아이 낳는 거 알아서. 미안해서 말도 아예 하고 있다가 너무 아프니까나.
1: 예.
3: 그렇게 다 된 게 또 아예 됩니다.
1: 예, 딴 곳을 다 다니면서 치료해도 낫지 않으니까.
3: 예. 예. 나와가지고 딴 데 다 댕기면 치료했습니다.
1: 어, 예. 뭐.
3: 그래, 미안합니다, 예.
1: 아, 미안할 게 없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예, 무료 치료하니까.
3: 치고 가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3: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4: 네, 선생님 저번에 왔습니다.
1: 네.
4: 나도 이 부강통화 치료요법을 두 번에 했습니다.
1: 두 번, 어디 아파 그럽니까?
4: 허리, 여드간반 탈수리, 자골신경, 터이협상 등까지 와가지고,
1: 예.
4: 다리 내리 저림에서, 걷기도 힘들고, 달아눕기도 힘들어서, 용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치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안 돼서, 예,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 두 번 한 게 이전에 많이 났습니다.
1: 났습니까?
4: 그래,
1: 예.
4: 예, 많이 났습니다. 소번에 원래, 치료를 하니까 내가 예, 돌아눕지 못하고 밤에 자지 못하겠던 증상이 나서집니다.
1: 예.
4: 두 번 치료에.
1: 예.
4: 두 번째 하니까 내가 이전에 다리를 이렇게 내리 굵기도 예, 둘이 붙이는 것도 많이 났고 예, 점점 많이 나서집니다.
1: 예.
4: 오늘 들으려니까 이달 말까지라지 않습니까? 예.
1: 이달 말까지 무료 치료이고 예. 그 다음에도 예. 치료는 하는데 치료비를 그때 가서는 본인이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4: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예, 지금, 아예 갈 날이 이미 틀이 없습니다.
1: 네.
4: 기다려 마셔서 해가 못 된다. 그러면 재벌님, 선생님 말하는 게 거의 될 것 같다면서 이렇게.
1: 예, 그렇게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세 번의 거짓 났습니다.
4: 예, 예. 두 번의 예, 다리 내리 재림에서 걷기 힘들던 게 저는

0: 많이 나서졌습니다. 밤에 예. 돌아눕지 못하겠다는 거는 소음이 맞으니까 원래
1: 예, 한번 치료받으니까 훨씬 좋아지고 예,
0: 예, 예.
1: 두번 치료
0: 치료할까드나 다리까지 이제는 많이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1: 예.
0: 이제 세번 하면 이제는 완전히 낫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우리 오빠들이 같이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빠들이 우리 오빠는 농촌이고 농촌에서 일하니까드나 이 더군다나 좀 나사스나 효과 보는 게 못하지 아무래도 일하니까드나 그래 지금 같이 또 가려고 합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예,
0: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 예약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 평주석이 이집트 대통령과 도나라 수교 70주년 축전을 주고받았습니다.
0: 리강 총리가 안전생산 사업에 중요한 회신을 했습니다.
1: 우리나라 아동복지 제조보상 기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0: 일본 민중들이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평화 헌법을 수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1: 뉴스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국가주석이 5월 30일 이집트 엘시시 대통령과 양국 수교 70주년을 경축해 축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습금형 주석은 이집트는 새 중국과 가장 일찍 수교한 아랍 국가이자 아프리카 국가라고 표했습니다. 수교 70년 동안 국제와 지역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양국은 시종 상호 존중, 평등 상대, 상호 신뢰, 상부 상조를 견지해왔습니다. 양국 관계는 이미 발전 도상국 간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단결 협력하는 본보기가 되고 중국과 아랍, 중국과 아프리카 집단 협력의 본보기가 되었으며 신시대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목표를 향해 활보하고 있습니다. 세계 문명 거국이자 글로벌 남방의 중요한 성원인 중국과 이집트 양국은 역사 속에서 지혜와 힘을 섭취하고 평화를 초과하고 발전을 도모하며 협력을 촉진하고 정의를 고양하는 시대적 사명을 짊어지고 인류명 공동체 구축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해야 합니다. 석금형 주석은 나는 양국 관계 발전을 깊이 중시하며 수교 70주년을 새로운 기점으로 전통 진선을 이어가고 재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며 양국 관계가 보다 더 강한 전략적 선도력과 발전 함력, 국제적 영향력을 갖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인민의 복지를 도모하고 국제와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큰 힘을 이바지하려 합니다. 엘시시 대통령은 이집트와 중국은 각 역사 시기에 모두 어깨를 나란히 하고 립장을 같이 했으며 70년 내 양국 지도자의 공동 인솔하에 양국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양국 관계가 이룩한 중요한 성과에 찬성을 표하며 습금형 주석과 함께 양국 관계가 더 많고 풍성한 성과를 거두도록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정적이고 더 강한 실력으로 글로벌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다극 세계를 공동 건설하고 각국이 발전 성과를 공유하며 평화와 안전을 공동 실현하길 바랍니다. 공원 리강 총리와 이집트 마드 블리 총리도 이날 서로 축전을 보냈습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은 이집트와 함께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감대를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일대로 공동 건설을 고품질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재력력의 교류와 협력을 밀접히 하고 중국과 이집트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끊임없이 발전하도록 초동에 량국인민에게 더 큰 복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마드볼리 총리는 70년 내 양국 관계가 고속적 발전을 가져오고 상무 협력이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표했습니다. 이집트는 중국과 함께 협력을 강화

0: 각지 각 부문은 안전 생산에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단호히 관철하고 당정의 결책과 포치에 따라 인민지상주의, 생명지상주의를 견지하며 안전 생산 근본적 난관 공략 3년 행동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위험부담 조사 사업의 질적 효과를 제거하고 안전생산의 불법과 위법, 조작 부실 보고 등 행위를 엄숙히 조사 처리하며 억제 경고 효과를 실질적으로 발휘해야 합니다. 안전생산에서 시종 긴장의 고삐를 바짝 쬐고 사소한 징후에도 예방적으로 대응하며 광산, 불꽃 폭주, 교통운수, 공정시공 등 중점 업종과 분야의 전반 사슬, 토과식 안전감독 관리와 정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큰 힘을 들여 안전생산 분야의 심층보순과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층층이 다지고 관철을 단단히 틀어지며 중대특대 사고의 다발 추세를 단호히 막아야 합니다. 당면 홍수 방지와 재해 구조 정세가 준엄하고 복잡함으로 마비 사상을 극복하고 관측 조기 경보를 강화하며 합동 연구와 판단 그리고 응급 준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한편 사고와 재해 방어선을 튼튼히 다지고 긴급구조 능력을 제고하며 인민대중의 생명재산 안전과 사회 전반 국면의 안정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국문부총리인 장국청이 회의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중공중앙서기 처석이며 국무위원인 왕소홍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1: 최근 민정부에 따르면 14차 어긋은 계획 이래 우리나라 아동복지 최저 보상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각종 어려움을 겪는 아동 돌봄 서비스 체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강서성 양조시 강덕우 선녀지역사회에서 아동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서병종은 중학교 1학년 학생 서우의 가정을 재방문했습니다. 부모가 잇따라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서우는 외할머니와 의지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위해 서병정은 민정부에서 발급하는 고아 보조금을 신청하고 주말마다 소위의 엄마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서병정은 아이가 점차 밝은 모습을 보이고 학습 성적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며 아동복지 사업의 진정한 가치를 실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동반과 관심은 오랜 환경에 놓인 아이들의 요년 시절을 치유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배치한 아동감독지도원은 4만 2천 명, 아동업무 담당자는 58만 3천 명입니다. 민정부 아동복지사 사장 맹지강은 거주지 촌과 지역사회 아동업무 담당자는 매달 가정 방문과 상담을 진행해야 하고 향진 가도 단위는 분기마다 정보를 갱신하고 심사해야 하며 현급 민정부문은 반년마다 재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14차 어긋은 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복지 보장 기준을 꾸준히 향상시켰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전국 집중 수용 고아에 대한 보장 금액은 2024년 말 대비 4.17% 상승한 매달 1인당 2069원 90전, 사회거주 고아에 대한 보조 금액은 5.22% 상승한 매달 1인당 1606원 80전, 부양자가 없는 아동의 월 평균 보장금액은 5.11% 상승한 1,593원 40전입니다. 강서성 기란시 신간현 민정국 사회사무과 책임자 양위문은 고아학자금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조건이 부합되는 아동은 1인당 만원의 학자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여러 아동에게 생활 양육비와 학자금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 액수가 200만원에 달합니다. 류동아동과 나홀로 어린이의 권익보호를 진일보 강화하기 위해 민정부 등 27개 부문은 5월 30일 공동으로 통지를 발표하고 류동아동의 기본생활, 교육보장, 의료봉사, 도시정착 등 수요에 맞춰 린근에서 돌봄 조치를 시행하고 류동아동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고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갖춘 빈곤 아동에 대해서는 거주지에서 관련 구제 보장 제도에 편입시켜 이들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맹지강은 분류별 복지 보장을 강화하고 류동 아동과 나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 철저한 정보 등록, 세심한 서비스 제공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된 서비스 기준을 마련해 아이가 머무는 곳에 관심과 서비스가 함께 이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0: 중앙기업과학기술성과산업화련합체가 북경에서 공식 설립되었습니다. 산업화련합체는

0: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실물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겠습니다. 이번에 설립한 중앙기업 과학기술 성과 산업화련합체는 중앙기업 100개 이상이 공동건설에 참여하고 과학연구소, 대학교, 산업사슬의 상하류 핵심기업, 혁신형 민영기업 등 다원화 조치를 받아들였습니다. 당면 우리나라 과학기술 성과 전환 체계는 여전히 공급과 수요의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고 성과의 실용화 효율이 낮은 등 단점이 존재합니다. 중앙기업 과학기술 성과 산업화 연합체 지도소조 부수임 염국춘은 중앙기업 과학기술 성과 산업화 연합체를 설립하면 과학기술 성과 전환의 마지막 1km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연합체는 10대 공정지원, 100개 중앙기업 협력, 1000개 프로젝트 전환, 조단위 거래 규모와 유동성 발전 목표의 조준에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 중앙기업의 힘을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중앙기업 과학기술 성과 산업화 연합체는 단계별로 추진하며 2030년 말까지 개방과 협동, 전 세계를 아우르는 세계 인류 성과 산업화 연합체를 건설하고 플랫폼 기능이 국제 선두를 달리고 거래 규모와 서비스 수준은 전 세계를 선도할 것입니다.
1: 비자동차는 일상 출행의 마지막 1km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도시관리에 풀기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최근 북경시는 새 라운드 비자동차 주차 질서 정비 특별 행동을 가동했습니다. 월드로 북경시는 누적 13만 개 이상의 도로 공간 내 비자동차 주차면을 신설했습니다. 오전 9시 북경 지하철 4역 동쪽에 위치한 사하 2 지역은 이미 각종 비자동차로 꽉 들어찼습니다. 4역의 아침 출근 시간대 일일 평균 승객량은 연인수로 9만 5천 명에 달하며 매일 비자동차 주차 수요는 근 만 대에 이릅니다. 과거에는 주차구역이 부족해 많은 사람들이 부득이하게 차를 1km밖에 세워둬야 했습니다. 현재 새로 사용에 투입된 사하 2역 립지 주차장이 이러한 현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대형 복합 비자동차 립체 주차장은 만보화 상태에서 비자동차 6,000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의과대학 보석보훈병원은 서성구 보훈문 위에 대가에 위치했습니다. 공간이 좁아 과거에는 전동 자전거 진입이 금지되었고 진료 환자와 병원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주변 도로에 차를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간 자원을 발굴해 병원 내에 전동 자전거 주차 구역을 신설했으며 외래 문진 응급 진료 동관은 불과 한 걸음 거리입니다. 수도의과대학 부속부흥병원 잠강 부원장은 비자동차 구역별 분산 주차를 실시하고 신규 전동차 충전 시설을 건설하는 등 조치를 통해 현재 기본적으로 수급 균형을 실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하철역부터 의료기관에 이르기까지 곳곳의 주차 지점 승격 개선은 북경시가 비자동차 관리를 지속적으로 규범화하고 도시 출행 서비스를 향상시켜온 하나의 축소판입니다. 북경시 교통위원회 정적교통관리처 1급 주임과원 은수족 씨는 지하철역, 상업시설, 병원 등 공공건축물에 비자동차 주차시설을 적극 마련했다며 시교통위원회는 올해 도로공간 내 비자동차 주차면 13만 2,700개를 증설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동시에 궤도교통역사, 학교병원 관광지, 상업시설 등 160개 종점지점에 초점을 맞춰 역마다 맞춤형 정책을 실시하는 등 정비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주차 서비스를 최적화한 한편 장기 점유, 좀비 차량 정비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 북경시 여러 부문은 합동 행동으로 여러 거리를 찾아 방치된 비자동차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작업자들은 장기 모임 관리 차량을 일일이 등록하고 공고문을 부착했으며 공고 후 7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차량은 일괄 수거해 집중 처리했습니다. 교통부문은 또 시 전역의 비자동차 주차 가능 공간 자원을 전면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주차 혼란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0: 중공정이 최근 관지구 동지를 호북성 당위원회 위원, 상무위원회 서기로 임명하고 왕충림 동지는 당위원회 서기, 상무위원, 위원 직무를 더 이상 맡지 않고 별도로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전국과학기술자의 날 조제 행사 및 제4회 전국혁신표창대회가 2026년 5월 30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과학기술자 291명과 과학기술연구진 9곳이 수상했습니다. 현장에서 로 과학자 학술 성장 자료, 소집 공정, 신규 자료 입고 기념 행사도 진행되었습니다.
0: 2026년 전국 문화과학기술 복은 3화향 집중시범 행사가 5월 30일 감숙성 휘닝현에서 열렸습니다. 문화, 과학기술, 보건, 교육, 농업, 사법 등 분야의 전문가와 자원봉사자들이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책 홍보, 농업기술 지도, 과학기술 보급, 무료 진료, 법률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1: 5월 31일 새벽 2시 7분 우리나라가 서창위성 발사센터에서 장정 2호종 운반 로켓으로 위성 인터넷 기술 시험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위성이 예정 궤도에 진입하면서 발사 임무가 원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위성은 휴대전화 위성 직결 광대역, 전지 네트워크 융합 등 기술 시험 검증을 수행합니다. 이번 발사는 장정 운반 로켓의 646번째 비행이기도 합니다.
0: 수리부가 최근 방안을 발표하고 제2차 어머니강 생태복원 사업을 포착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어머니강 복원 행동에 편입한 제1진 하천과 호수의 복원 성과를 다지고 제2진 하천과 호수는 정상 강우 조건 하에 계절성 하천의 전 구간 관통, 호수 생태 수위 유지를 실현하며 하천은 전년 전 구간 류수 상태를 유지합니다.
1: 초청을 받고 23일 샹그릴라 대화회의에 참석한 중국 전문가가 중국과 미국은 서로를 향해 나아가고 세계 평화를 공동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월 30일 오전 진행한 제1차 전원회에서 미국 해그세수 국방장관은 중국인민 해방군 전문가 학자 대표단 성원이며 중국인민 해방군 군사과학원 연구원인 조울빈의 질문에 답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존중하고 대화를 전개하는 것은 지역 나아가 세계 평화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그세수 국방장관은 쌍방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능력과 실력을 인식하며 당면 세계에서 양국 간 어떤 효과적 협력을 실시해야 할지 잘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호 신뢰는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지역과 세계 평화에서 깊은 의의가 있습니다. 중국인민 해방군 조문가 학자 대표단 단장이며 국방대학 교수인 맹상정은 연설에서 최근 중미 정상의 북경회담과 그 합의사항을 특별히 언급하고 이번 정상회담이 샹그릴라 대화회에서 매우 깊은 관심을 받은 것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해준다고 표했습니다. 중미 관계의 안정 여부는 양국 인민뿐만 아니라 지역 안정과 세계 평화와도 직결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공감대는 바로 중미 양국이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구축하는 데 대해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맹상정은 각국은 2차 세계대전 성과와 국제 전후 질서를 전복하려는 행동에 대해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제기한 글로벌 안전장애와 글로벌 관리장애는 세계 변국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중국의 지혜와 중국의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0: 많은 일본 민중들이 이날째 일본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다카이치 사나이 정부의 군비 확충과 헌법 개정 등 일련의 위험한 움직임을 반대했습니다. 일본 내각이 발표한 최신 통계 수치에 따르면 2025년 일본 국방부의 기계제조 주문액은 근 2조 6,900억 엔에 달해 지난 5년간 3배 증가했습니다. 도쿄, 오사카, 나라 등 여러 곳에서 일본 민중들이 평화 헌법을 수호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일본 민중들은 일본은 군국주의를 멀리하고 평화적 외교를 전개하며 현재 정치인들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군국주의를 고집하고 있다고 분개했습니다. 일본 민중들은 헌법 개정을 반대하면서 일본 정부가 현재 침략 역사를 은폐하려는데 이는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일본 민중은 자위대가 시즈오카에 이미 무기와 미사일을 배치하면서 주민들에게 불안을 가져다 주고 있다며 이런 행위를 납득할 수 없다고 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군비 확충보다는 민중들의 식사 문제와 의료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1: 이란 무장부대 하탐 안비아 조항본부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운행에 대해 이란이 전면 관리를 실시하고 모든 상선과 유조선, 기타 민용 선박들은 지정된 항로에 따라 항행해야 하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군 중앙사령부가 5월 30일 전한 데 따르면 미군 항공기 한 대가 5월 29일 오만만에서 감비아 국기를 걸고 이란 항구로 향한 화물선 한 척이 미사를 발사해 화물선 동력을 파괴했습니다. 미군이 지금까지 상선 5척의 항행 능력을 파괴하고 선박 116척에 대해 항로를 바꿀 것을 강요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선박 20척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에 협조하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5월 30일 미국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미국 국내 휘발유 평균 소매 가격이 이란 전쟁 이전 수준보다 46% 증가한 갤런당 $4.35를 기록했습니다.
0: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주관 부문이 5월 30일 전한 데 따르면 우크라이나 무인기 한 대가 이날 원자력 발전소 6호기의 한 터빈실을 공격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와 엄중한 파괴는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권한은 습격을 당한 위치는 원자로 홀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이는 2023년 4월 1일에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범위 내에서 처음 발생한 무인기 공격입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소라, 김장희였습니다.

0: 오늘은 양해 각서를 둘러싸고 줄다리기 중인 미국과 이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9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미국과 이란 협정에 대한 미국의 요구사항을 열거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전쟁 상황 실휴에 참가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란 매체는 이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 협정에 관한 트럼프의 발언은 사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지는 익명을 요구한 미국 고위 관원의 정보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전쟁 상황실에서 보좌진들과 2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으나 이란과의 협정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은 양해각서 초안을 위한 최종 단계 협상을 두고 분주하게 이사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최신 입장을 종합해보면 여러 핵심 현안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호르무즈 해협 재개통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2월 28일 이란의 군사작전을 개시한 후 이란은 반격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 또한 4월 13일부터 이란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대해 해상 봉쇄를 시행하고 이란의 석유 수출을 차단시키려고 했습니다. 5월 29일 게시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로 양방향으로 전면 개방하고 자유로운 항행을 확보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 해군의 봉쇄 조치를 곧 해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5월 29일 이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는 이란이 해협을 무상으로 개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협정 본문에서는 관련 조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이 해상 봉쇄를 해제한 후 이란은 사전에 합의한 절차에 따라 해협을 개방할 것이며 이 과정에 선박 감시와 검사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 문제입니다. 이란은 농도가 60%인 농축 우라늄을 400kg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농축 우라늄을 인계하라고 수천의 이란이 요구했으나 이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5월 29일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반드시 영구적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해하며 지하에 깊숙이 보관한 고농축 우라늄을 두고 미국과 이란 국제원자력기구는 협력을 진행하고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란 파르스 통신은 트럼프의 관련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협정 본문의 핵물질 제거와 폐기 관련 내용이 전혀 명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해 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바가이는 5월 29일 현재 미국과 이란 협상은 전쟁 종료를 최우선으로 논의하며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고농축 우라늄 관련 사안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음 동결한 이란 자금을 해제하는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9일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미국과 이란 간 모든 자금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매체는 관련 발언은 이란이 요구해온 미국의 자금 동결 해제 조치를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파르스 통신은 트럼프의 발언이 협정의 핵심 조항을 빼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정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동결한 이란 자산 중 120억 달러를 즉시 해제하며 관련 자금이 해제되기까지 이란은 어떤 후속 협상 단계에도 진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 매체의 기사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이 동결한 자금 240억 달러를 전면 해제할 것을 요구했으며 그중 절반 금액은 양해각서 발표 직후 즉시 해제할 것을 조건으로 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바논을 포함한 전면 휴전 문제입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트럼프가 강구한 또 다른 핵심 협상 조건은 레바논 지역의 전면 휴전이라고 꼽았습니다. 관련 조건은 이란이 후속 협상에 참여하는 필수적 전제 조건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이 지난 4월 8일 临시 휴전에 대해서 합의했으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레바논 경내에서 군사작전을 지속하면서 레바논 진주당 세력을 제거하는 것을 작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군이 공격 강도를 높이고 지상 부대를 투입해 레바논 남부 니타니강 이남 지역에서 작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쟁을 지속적으로 격화시켜 미국과 이란 간 협정 타결을 방해하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에 최종 서명할 경우 현재 휴전 상태를 60일간 연장하고 관련 기간 내 이란 핵 문제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전면 해제하는 것을 두고 추가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협상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각 축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잠정 협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최종 합의까지 도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더욱이 최근 양국 간 산발적 소규모 군사 충돌이 잇따르면서 양국 간 평화협상 전망에 더 많은 변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핵각서를 둘러싸고 줄다리기 중인 미국과 이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장이겠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0: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0: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미국과 이란 사이 접전과 휴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공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전염병 사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정 바랍니다.

0: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당사를 배워 리치를 깨치고 자신감을 증진하며 덕을 숭상하고 실천력을 높이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2021년 3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사이에 한 당사를 배워 리치를 깨치고 자신감을 증진하며 덕을 숭상하고 실천력을 높일 때 대한 논술에서 발주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노혁명 근거진 복권은 당사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많은 혁명 선배들을 배출시켜 홍색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서 당사 학습 교양을 전개하는 데 독특한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당사 학습 교양에서는 당사를 배워 리치를 깨쳐야 합니다. 리치를 깨쳐야 자신감을 증진하고 덕을 숭상하며 실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의 빛나는 성과와 간고한 도전, 역사적 경험, 훌륭한 전통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무엇 때문에 중국을 영도할 수 있는지, 마크스주의가 무엇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무엇 때문에 좋은지 등 리치를 깊이 터득하고 그 속에 내포된 역사적 논리와 리론적 논리, 실천적 논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견제하는 역사적 필연성을 깊이 터득하고 당의 영도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다져야 합니다. 마크스주의 그리고 마크스주의 중국화 혁신지론의 진리성을 깊이 터득하고 자각적으로 당의 혁신지론을 관철하고 실시하는 확고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의 정확성을 깊이 터득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유일하게 올바른 길로 확고부동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재반 분야의 기층 당 조직을 튼튼한 전투적 보루로 건설해야 합니다.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체제와 기재의 종합적 효과성을 끊임없이 격상시키고 량호한 정치 생

상태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광산은 홍색 자원이 풍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홍색 자원을 잘 활용해 당사 학습 교양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당사를 배워 자신감을 증진해야 합니다. 당사를 배워 자신감을 증진한다는 것은 신앙과 신념, 신심을 확고히 한다는 것으로서 확고한 신앙과 신념, 신심은 우리가 모든 강적을 물리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재반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하는 강대한 정신적 힘입니다. 우리는 마크스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신앙을 확고히 하고 광범한 당원과 간부들이 당의 백년 분투 속에서 신앙의 힘을 깨닫고 시종 굳센이지로 각종 중대한 곤란과 심각한 도전을 용감하게 전승하도록 교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확고히 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역사 발전의 필연적 결과고 중국을 발전시키는 데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며 실천에 의해 검증된 과학적 진리이기 때문에 시종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에 대한 자신감과 리론에 대한 자신감, 제도에 대한 자신감,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는 사실을 광범한 간부와 군중들이 깊이 인식하도록 교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대한 신심을 확고히 하고 광범한 당원과 간부들이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필승의 신심을 강화하며 우리 당이 비련코 인민을 단합인솔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으며 신시대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세대의 역사적 기여를 힘써 이루도록 교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0: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이란 사이 접전과 휴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중요한 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중동 정세에 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미군이 이란 남부 목표물을 공습하자 이란이 반격을 가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레바논 진주당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현재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교전 사태는 미국과 이란 사이 협상 방향을 역전시키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발생한 교전 배후에는 협상을 위해 카드를 늘리려는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이루기 전에 전과를 확대하고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교란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지역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연일 소규모 충돌이 끊기질 않고 있습니다. 이란 남부 도시 아바스 항구 부근에서 5월 28일 새벽 폭음이 전해졌습니다. 한 미국 관원은 이란이 미국 상선에 무인기를 발사했기 때문에 미군이 이란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미국 관원은 로이터통신에 미군의 작전은 단순한 방어며 그 목적은 휴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미군이 아바스 항 주변을 습격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미국 유조선을 가로막은 이란에 보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습을 감행한 미국 공군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교전 사태는 수일 전에 이미 나타났습니다. 5월 25일 밤 아버스 항에서 세 차례 폭음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군과 언론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작업을 시도하는 이란 선박 도착과 아바스 항의 이란 방공미사일 발사 진지에 미군이 자위 방식으로 공습했다고 표했습니다. 이란 언론은 이란 무장부대가 지난 4일 미군 대형 무인기 한 대와 이스라엘 무인정찰기 한 대를 격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상대를 습격할 때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 대해 맹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5월 27일 이스라엘군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남부의 티르와 네바이티의 지역, 베카 지역에 위치한 레바논 진주당 인프라시설 150여 개와 무력인원을 공격하고 제흐라니강 이남의 모든 지역을 작전구로 삼는다고 표했습니다. 레바논 진주당은 5월 26일 국경지대에서 이스라엘군 차량과 부대 집결지에 대해 무인기와 로켓탄으로 반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이전에 달성한 临시 휴전이 유명무실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중요한 단계에 놓인 상황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작은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배후에는 나름대로 타산이 숨어있지만 충돌이 대규모로 고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장구 기간에 전과를 확대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연일 여러 미국 언론과 중동지역 언론은 미국과 이란이 곧 휴전 합의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언론이 공개한 합의 내용을 보면 미국과 이란이 레바논 지역의 휴전을 다루고 있어 이스라엘의 불만이 큽니다. 영국 가디언 신문은 미국과 이란이 협의를 달성하기 전 이스라엘은 창구 기간을 충분히 이용해 레바논 진주당을 타격하는 동시에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이 밖에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또 전쟁을 빌어 그와 관련된 다모 부패 문제에서 국내의 사법문책을 회피하고 레바논 진주당을 지속적으로 타격할 때 대한 국내 요구에 영합하려고 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과 이란은 정세를 고도시키고

지킬 의지가 없으며 제한전 상호 공격은 협상 카드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자신의 행동이 방어나 자위 성격에 속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정체를 냉각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사에서 이러한 군사 행동을 감안할 때 미국은 분명히 정세의 고조를 피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상해 외국어대학 중동연구소 교수 정룡은 이번 상호 습격 규모를 보아 미국과 이란이 관련 습격 행동을 자제했다는 것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전 행동을 재개하고 전쟁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없지만 쌍방은 일정한 억지력을 유지하고 협상 카드를 늘리며 전략적 결단을 과시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이란은 서로 타격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협상 지위를 쟁취하려고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켄트대학 명예교수 고빈다 클레이튼은 이번 충돌을 협상 게임의 일환으로 간주해야 하며 충돌이 승화하는 메시지는 결코 아니라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아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수석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전염병 사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세계보건기구 테드로스 사무총장이 5월 28일 콩고민주공화국에 도착한 후 언론에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전염병 사태가 매우 복잡하며 안보 정세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예방통제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이번 전염병 사태가 지역성 전염병 사태라고 밝히고 콩고 정부는 전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5월 28일 저녁 공고민주공화국에 도착한 테드로스는 긴샤사 공항에서 세계보건기구는 관련 기구와 협력해 백신과 요법의 임상시험을 다그치고 있지만 관련 사업이 수개월 걸릴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염병 사태의 중심인 동부 이투리주의 수부 분야에서 전염병 사태를 조회하고 현지의 전염병 사태 대응 조치를 지지한다고 표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 주임 카시아는 5월 28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번 전염병 사태는 지역성 전염병 사태며 적어도 공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가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고민주공화국의 확진자 수는 129명, 우간다 확진자 수는 8명입니다. 이 두 국가 외에도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아프리카 국가 11개를 고위험부담 국가로 정하고 모니터링, 검사,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서두르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고민주공화국 위생부가 27일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5월 26일까지 영내에서 발견한 에볼라 의심경례가 1077건, 사망 의심경례가 238건입니다.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 주임 카지아는 병대 수가 계속 상승하는 것은 전염병 사태가 통제력을 잃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이 주동적으로 감축을 강화하고 밀접 접촉자를 식별하고 검측 사업을 전개하며 관련 인원을 격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사태가 여전히 활발한 단계에 놓였으며 병대 수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공고민주공화국 위생부장 간바는 5월 28일 저녁 분야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에볼라 환자 한 명이 완쾌됐다고 선포했습니다. 실험실 직원인 환자는 감염 후 증상이 나타났으며 치료 후 두 차례 재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간바 부장은 이번 전염병 사태와 관련된 밴디부초형 에볼라 바이러스의 백신과 특이성 치료법이 아직 비준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림상 간호를 규범화하면 여전히 일부 환자의 회복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 주임 카지아는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는 관련 연구진과 파트너와 함께 부동한 치료 방안을 토론하고 있으며 아직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올해 말까지 밴디 부초형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과 약물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부 국가는 에볼라 전염병 사태에 대해 정도 부동하게 관광 규제를 내오고 상업과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 주임 카시아는 정치적 성명이나 관광 규제로 전염병 사태를 막을 수 없으며 관건은 대응 업무에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국경에서 공중보건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세계보건기구는 관광금지령을 실시할 것을 건의하지 않는다며 이런 조치는 효과가 제한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효과적인 방법은 전염병 발생지에서 예방 통제를 강화하고 발생지에 지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5월 27일 공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 전염병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돌발 공중보건 사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일 공고민주공화국에서 본라인드 에볼라 전염병 사태의 위험 부담을 매우 높다고 교정하고 지역 차원에서 위험 부담은 높으며 글로벌 차원에서 위험 부담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적 시간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훈이었습니다.

0: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1: 본 불어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전통의학과 건강상식을 쉽게 풀어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장의 전통의학은 자연의 깊은 지혜와 신비로운 치유의 힘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고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놀라운 자원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데요. 네, 선생님 모시고 감로장약의 특징과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 일상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열선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시 30분 전으로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오늘은 먼저 우리 감로장약에서 침향환, 예, 세 가지 침향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 여름철에는 심장 건강

하고 폐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때문에 우리 감로 장약에서 팔미 침향환하고 시범이 침향환 그리고 알스웨이 천향환 이 세 가지 침향환을 잘 활용해도

0: 중에서도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이 침향 환원은 사기도 제거하고 정기를 든든하게 해서 기와 혈을 조화롭게 해줍니다.
1: 네.
0: 우리 런연에는 기와 혈이가 조화롭지 못하면서 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질병이 생깁니다.
1: 네.
0: 그리고 시범이 침향 환원은 심장을 보양하면서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이런 작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이 침향 환원은 경전 명방으로서 고원의 순중약재로 제조한 약효가 좀 빠르면서도 여러 가지 이런 효과로 보는 우리 장이 경전 500년 전 경험 방제입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이내 생이 한번 온 후로부터 예, 그냥 머리 뻥하니 아프고 어지럽지 나고 귀에서도 자꾸 소리 나고 경력도 없고 해서 지금 감로산장에 시수에 전두환하고 바위에 천장환하고 장상환 이 세 가지 약을 예, 두 달 사오 지금 먹었습니다.
0: 네.
2: 예, 그러니까 이건 뭔 게 야 혈압이 온정됐습니다 지금.
0: 맞습니다. 예.
2: 예. 그래 나니까 그렇게 머리 아프고 어지럽던 증상이 많이 없어지고 귀에서 소리 나던 증상도 지금 많이 미약해.
0: 네.
2: 예, 그래요. 예, 경력도 많이 좋아지고 자꾸 사지가 저리고 마모기 오던 증상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예, 계속 가슴이 그냥 갑갑하고 황황하고 불안하고 해서 잠이나 못 자는데 이 증상이 없어지니까 예, 마음 편안하니까 잠을 잘 자니 몸이 영 급분하고 예, 머리 맑아지고 정말 정신이 바짝나는 게 알립니다.
0: 네.
2: 예, 확실히 약이 먹어보니까 효과가 다른 약에 비해서 영 빠릅니다. 이 약이가.
0: 맞습니다. 그 배합이 영 잘 됐습니다. 그래 네. 그렇습니다.
2: 예. 맞습니다. 이래 허가하실 때 예, 배달받아 계속 꾸준히 쓰다 그럽니다.
0: 네.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콤파티 앉아 이번에 들어와서 날씨 사무에 장소 옆구리 켜고 소변도 잡고 예. 소변 한번 볼량이 조금씩 나가고 예. 또 그리고 색깔도 좀 영 다릅니다. 예. 그 조금 이래 이제 좀 진망적 허전이요. 두 가지 약을 한 달 좀 더 먹으니까 예. 옆구리 켜서 일정상이 많이 났고 예. 약을 이 약 먹으니까 한 번 소변량이 많아지면 소변 자수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예.
3: 예, 소변이 시원하지 못하시고 시원 잘 보고 하여튼 효과가 있는데 한 달 정도 먹었는데 이 두 가지 효과 좋을 때 이거 더 먹자고 합니다. 꾸준히.
0: 예. 그저 소변에 증상이 없으면 허술리뇨 안 끊어도 됩니다. 그리고 망제는 그냥 쓰십시오.
3: 아,
0: 이 허즐리뇨환이 우리 남성분들이 이 전립선 질환이라든가의 이 비뇨기 질환 그리고 여성분들이 만성 방광염 그리고 뇌실금이 있거나의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없다 할 때는 망제 맛도 계속 쓰면 됩니다.
3: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4: 나도 뭔가 오래된 만성위염이 있으면서 있는데 거기다 또 작년부터는 또 위축성 위염이란 진단을 또 받았습니다.
0: 네.
4: 그러니까 그냥 이 평소에 위가 그냥 많이 아리고 쓰리고 소화 문제는 안 되고 꼴꼴이 못하면서 조금 심어도 꼴꼴이 인산 올라오고 또 어떤 때 잔등이도 차고 배도 차게 되면 또 발도 차게 돼, 식구물 인차 올라오고 이랬을 때다.
0: 네.
4: 그래, 또 혓바닥이 그래, 한 설태께서, 거기서 또 철게 들어가서 크게 됐으면 아, 두껍다, 싼게.
0: 네.
4: 그래서 영침도 때다, 그냥, 입안에 혓바닥 그냥 붙어다고 이랬댔습니다. 그러다 지금 자체적으로 약 그냥 싸다 먹긴 먹어도 효과 잘 안 났대다.
0: 네.
4: 그래서 요즘엔 또 방송도 고소리, 덕기장약방에 당대표한테 가서 문의하고 서리 지금 저주 다시에다가 면신 상지를 같이 먹는데, 효과 엄청 좋습니다. 장약이, 예, 장약이가 더 좀 좋았을 때다.
0: 네.
4: 예, 그래, 요즘에 이제 위도 아니지 않을까나, 아, 영 편안하고, 소화도 잘 되니까, 예, 거리도 안 납니다, 지금.
0: 네.
4: 햇바닥이 철게 안 썼던 게 다 벗어졌습니다, 저는.
0: 네.
4: 그리고, 밥도 잘 먹으니까, 정신도 나고, 예, 맥이 나는 게 확실히 알립니다. 그냥 한 죽만 먹으니까.

0: ne me gyop tara ma da kenge keto nojme geto chugo ko gusa da pam mo sa ba mo kana tin te me gnan ge alid de da
1: ne
0: ke ija so tu da jom an de ge mo gnan de ke so mo mo ge de ji me so sing ne
1: e 3개월 쓰십시오. 예. 3개월 쓰고 그다음에는 예. 장 대표님과 또 상담 받으십시오. 예. 예. 그래.
0: 예. 장 대표님께 뭐 시시로 갔다 다녀오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0: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우리 시범이 침향환원은 이 약재의 조합도 자주 잘 되고 기관직 천식 치료에서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협심증이 있거나 폐병변이 있거나 혹은 심률이 빨리 뛰는 이런 심장병 치료에서도 효과가 뚜렷합니다. 예, 그리고 시범이 침향환원은 기혈을 조화롭게 하고 기침도 먹게 하면서 신경도 많이 안정시켜줍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범이 침향환 쓰시고 또 잠을 잘 잔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기혈이 막해서 울체되면서 나타나는 마른 기침하고 숨이 찬 증상, 불면증 치료 등 인면에서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집에 환자 임색이 있다 말씀드린 임색이 있어가지고 예.
1: 네.
3: 예. 한번 입원한 쪽보다 내 잠이 잘 안 오고 머리가 계속 띵하고 아프고 예. 그래 그래서 이거 상대편에 가서 약을 떼왔습니다.
1: 네.
3: 약 세 가지 줍니다. 예. 시소의 전두환 하고 로도코완
1: 네.
3: 안성원
1: 네.
3: 이거 예. 한 석 달 다 썼습니다.
1: 네.
3: 이제 확실히 효과 봅니다. 예.
1: 네.
3: 잠이 없고 머리 허리 나고 고라니 것도 계속 안 느낀 것 같던 게 그 증상이 많이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머리가 말하시니까 정신하는 게 알리고 잠을 잘 잡니다.
1: 네.
3: 나중에 가면 서너 번씩 일어날까나 친하진 더군다나 매기였고 이랬는데 지금 잠은 깨로 한 서너 시간씩 잔단 말입니다. 걔까지 많이 나아졌단 말입니다.
1: 네.
3: 지금 석 달을 먹고 보니까 야, 확실히 좋은 것 같아서 더 먹으려고 하는데 요즘 활도 있습니까?
1: 예, 활도 있습니다. 그리고 뇌경색이라 했죠, 예? 뇌경색 환자입니까?
3: 예.
1: 예, 뇌경색 환자면은, 예, 그 침향화는 같이 써야 됩니다. 예,
3: 아,
1: 그리고 이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는가 보죠. 혈압 조절이가, 예, 혈압이 파도 있다 하면은, 예, 장상화를 써도 되고, 예. 지금 아. 예 지금 그거는 이제 지금 제가 지약은 전문적으로 이 불면증 치료에 쓰는 약입니다. 근데 그 다른 이 뇌경색에도 작용합니다. 근데 우리 아. 뇌경색에서 조합은 전두환하고 천향환, 장향환 이렇습니다. 예 그리고 엄중한 분들은 거기다 쌍후환도 쓰고 예. 그래 장 대표님 가서 한번 더 상담 받으십시오.
3: 예, 예. 주민에 갈 때는 주약에 잠 못 자는
1: 예, 불면증은 예, 그 세 가지 조합이 됩니다.
3: 예. 예. 그 조금만 중시하다는 이래서 나서 지금 느낌 세약도 써야 되겠어요.
1: 예, 그래. 가겠습니다. 그래서 장약은 예,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드립니다. 예, 예,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드리면서 또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조절합니다. 예, 그래 첫 달에 다르고 두 번째 달에 다르고 세 번째 달 다르고 그 다음에 예, 회복기 들어갑니다. 회복기 들어가서 약이 또 다릅니다. 예, 그래서 수시로 듣길 장약방에 찾아가셔서 잘 상담하고 병을 좀 진지하게 참답게 치료해야 됩니다. 예, 그 조금이 약간 홀씨하거나 예, 잘못 배합이 되고 이러면 예, 역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찾아가십시오. 예.
3: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됩니까?
1: 예, 한 달에 한 번씩 가시오. 예.
3: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상식하게 알려줘서.
1: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보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0: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예, 그래서 우리 장약을 쓰시는 분들은 이 배합이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장의학에서 이 배합 원리는 다른 약에서 없는 이런 배합 원리입니다. 예, 때문에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꼭 자문하고 쓰시라. 이게가 바로 구도입니다. 잘 배합해 쓴다 할 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잘 상담받으면서 약을 잘 배합했으면은, 예, 아주 원만한 이런 치료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네.
2: 예, 그리고 시범이 침향화는 감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은, 아, 여름 감기 잘 낫지 않는 분들이 있죠. 이럴 때에도 이 시범이 침향화는 쓰면 좋고 또 만성적인 이 폐신병이 있는 분들, 예, 이 지금 폐인신 신장병이라 하는데 이런 분들이 여름이면 또 힘들어합니다.
1: 네.
2: 예, 이런 분들에게도 효과가 좋고 또 폐렴이 자주 걸리거나 혹은 흉막염이라든가 폐결핵이 있는 환자분들에게도 효과 아주 잘 봅니다. 예, 우리 중의학에서는 심장하고 폐는 모두 상초에 속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예, 우리 심장을 또 영향을 줍니다. 예, 때문에 우리 림상에서는 이 폐신병하고 예, 여러 가지 관심병이라든가 이런 질환들은 심장과 폐 예,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시범이 침양한 바로 장약을 쓰신다 할 때에는 예, 그렇게 오래 고생하지 않아도 좋은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그리고 시범이 침향화는 협심증 치료에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1: 네.
2: 예, 우리 협심증이라 할 때에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이런 관상동맥, 바로 혈관의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으로 이 졸바짐에서 생기는 이런 질환을 말합니다.
1: 네.
2: 예, 때문에 이 관상동맥 내부의 동맥경화성 변화는 사실상 지금 많은 이런 실험을 통해서 20대 초반부터 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실제로 우리 이 동물 실험인 게 아니라 사람의 직접적으로 지금까지 연구한 데 의하면은 이런 진행이 되면서 혈관 이 면적이 100분의 70% 이상이가 졸바지면 이 협심증 증상이 발생합니다.
1: 네.
2: 예, 때문에 우리 심장병이든 모든 질병 그리고 건강이라 할 때에는 예, 어려서부터 중시를 돌리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협심증이 가장 흔한 증상은 가슴 통증이죠. 예, 가슴을 짓누르는 같거나 혹은 예, 어떤 분들은 뻐개지는 것 같다 혹은 어떤 분들은 고춧가루를 뿌려놓는 것 같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 이러면서 숨이 찬 이런 증상 치료에서 효과를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1: 네.
2: 예, 우리 시범이 침양화는 덕길 장약방에서 제일 먼저 들어온 이 장약입니다. 예, 이 장약을 처음에 쓰신 분들이 예,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이 침양화는 기혈순환을 촉진시키면서 어혈을 풀어줍니다. 이 어혈을 풀어준다 하면은 모세혈관 순환을 잘 시켜주는 거 말합니다. 예,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한기로 인해서 기가 정체되고 예, 그리고 어혈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슴 통증에는 아주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저는 이제 그러니까 머리 제가 이제 좀 이런 증상이 좀 그러니까 아니면 새 때문에 좀 증상이 좀 많았습니다. 어제 계속 제 머리 아프지, 어지럽고에 여기 남들 귀에서 자꾸만 살찡이 소리 나는 거고 얘기 나 고다다에 잠 어제 그렇게 못 자더라 말입니다.
1: 예.
0: 사진 여기 조금 그거 한 단시간이나 그거 갔다고 잠들었다 혹시 훅 깨무는 그거 아시 새벽까지 못 자고서 어찌라 저찌라 하지 옛날에는 그러지 않으면 옛날에는 또 자다가도 저 뭐니까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자고서 이렇게 나 어떤데 또 다시 깨나고 예 그리고 그랬느라면 예 그래서 언방 그래서 서너 시간 자는도 만동하고 예 이렇더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손발이 또 그렇게 잠에서 나 잠깐 지도 있잖아 밤에 잠에서도 조금만 지나고 예 이렇고 예 그래서 예 저 뭐니까 저는 이 치솔등 조언과 빠진 그 후회를 먹었습니다. 이거 먹고 난 다음부터 있잖아요. 좀 자주로 좋아지는 게 아닌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머리 그렇게 아프던 게 고도 이렇고 그다음에 좀 머리도 말수하고 이게 나 어지럽던 것도 남 점을까지 우선이 이렇고 이게 남의 귀에서 그렇게 소리 나고 그러던 것도 우선이 이렇고 하는데 이게 남 있고 잠 못 자는 거기에 대해 해결되니까 나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한에 대여섯 시간씩 이렇게 자고 예. 그러니까 벌써 이튿날이 뭐 그래서 정신 버뜩 나고 예. 그래 좀 뭐니까 이 장난질 그렇게 쥐 올라오던 게 그것도 또 예. 좀 뭐니까 이렇게 나왔고 예. 그래요. 이게 좀 안개라 약이 얼마나 좋은 거에 좀 심각히 느꼈단 말입니다.
1: 예.
0: 그래서 약은 계속 이렇게 좀 뭐니까 먹으려고 하는데 예. 지금 뭔가 빠신 커프에 좀 활도 있습니까?
1: 예. 이 화신 커프에 지금 우리 장약방에서 새롭게 또 들어온 약이고 예. 그리고 한 개 료종은 두 달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이 화신 커프에는 예. 그 치수의 전조왕과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예. 두통, 편두통, 그 다음에 이제 저 어지럼증이 있거나 귀에서 소리 나거나 경추병, 그리고 메니얼스 중화증, 에, 그 외에도 이 뭐 조울증이 있거나, 예, 그리고 녹궁실 부주 있거나, 이제처럼 이 쇼트의 경련이 올라오거나, 손발이 차거나, 정신이 혼란스럽거나, 예, 경력이 감퇴되거나, 이런 증상이 다 좋습니다.
0: 아,
1: 그래서 얘하고 잘 배합해 쓰셔. 치수의하고 화신커프에는 같이 씁니다. 예.
0: 예.
1: 예. 그래서 예, 장약방에 또 전화하거나 예, 직접 찾아가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부서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예, 뭐입니까? 저는 원래 지방간이 있고, 예, 지방간이 있다 나니까 뭐입니까? 살라도 살아야 되고, 그냥 옆구리가 켜오고, 예, 누우면 잠이 잘 안 오고, 영 고통스럽고, 영 많이 저기 고통 겪었습니다, 선생님.
1: 예.
3: 근데 선생님이 강의를 들으니까, 이 청장고원이 그 해발고 높은데 그 약이 여기 우리 연변지대에 들어오면 좋다는 소리를 선생님이 강의를 잘 들었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예,
3: 예. 예. 길에 듣고 소리, 저기 그다음에 뭐니까 그 오늘 아무래도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장수세리 보니까 저기 뭐니까 그런 수관전환하고 런칭망대를 썼지다 예?
1: 네.
3: 예 그래서 이제는 한 석 달을 거의 먹는데 그냥 밥이 맛이 없고 배가 짱하고 예 그다음에 밥만 보면 그래서 기절이 나고 먹기 싶은 생각이 없고 이랬던 게 지금은 예 배가 되면 배가 고프고 예 그다음에 이 배가 쏙 꺼진 것 같고 예 이 옆구리가 영 편안하고 저녁에 누우면 아프지도 않고 잠도 영 잘하고 영 좋습니다 선생님. 네.
1: 맞습니다.
3: 예, 이렇게 저한테 이 방송 들으려니까 무슨 이 수관전환하고 런칭방제로 요구를 한다는데 요구 활동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1: 맞습니다. 그 이 수관전환이 한 달분 사시면은 두 달분은 면비로 드립니다.
3: 오.
1: 예, 그러면은 석 달, 90날 한 개로 좀 쓸 수 있는 량을 드립니다.
3: 예,
1: 예. 예, 그래서 이번 활동이 좋습니다. 우리 지금, 장약을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예, 대부분 좀 만성질환이 있고 냄새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오래 아름의 약을 많이 쓴 분들이, 이 약물성 간손상도 용 많습니다.
3: 어?
1: 예. 그래서, 예, 이 간을 먼저 이렇게 치료를 해주면 다른 질병이 같이 낫습니다.
3: 맞습니다.
1: 그래서 지금 이번에 수관전환 우대 활동 좀 크게 진행합니다.
3: 예. 참 좋습니다.
1: 예. 이럴 때 잘 이용하십시오.
3: 예. 선생님 약방에 찾아가 쌓였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0: 예, 그래서 우리 협심증이라 하면은, 예, 시범이 침향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예, 치수의 전주환하고 바오의 천향환, 이 세 가지를 배합했어야 효과 좋습니다.
2: 네.
0: 예, 그러면 빨리 낫습니다. 예, 일단 병이 걸려서 병이 발생한 다음에 덕길 장약방 찾아오신 분들을 보면은, 예, 인전은 무슨 약도 어떤 아이들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2: 네.
0: 예, 그래서 지금 빨리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약도 잘 배합하고 직접 장 대표하고 상담받으면서 아, 이 환자분은 어디부터 치료해야 되겠는가 이 치료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2: 네.
0: 예, 그래서 치료한다 할 때에는 예, 효과를 또 빨리 봅니다. 근데 이 협심증 같은 이런 증상들은 예, 어느 질병인가 고려할 새도 없습니다. 예, 빨리 심장병부터 또 치료해야 됩니다.
2: 네.
0: 그리고 협심증이든 이 여러 가지 심장질환은 지금부터 날씨가 더우면서 혈관이 확장도 되고 혈관 흐름도 또 늦어지고 기도 또 떨어지고 하면서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힘들어집니다.
2: 네.
0: 예, 때문에 오늘 제가 전문적으로 예, 우리 세 가지 이 침향환이 감로 장약에서 지금 심장병 치료에서는 예, 아주 좀 유명한 이런 약들이기 때문에 예, 빨리 지금부터 치료한다 할 때에는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는 거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2: 네.
0: 예, 그리고 지금 시범이 침향화로 보면은 이 기관지 천식 잘 낫지 않는 병이죠.
2: 네, 네.
0: 예, 이런 기관지 천식 치료에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2: 네.
0: 예, 우리 사람이 폐 속으로 공기가 통과하는 기도에서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면서 절바지는 이런 상태가 바로 이 기관지 천식입니다.
2: 네.
0: 예, 때문에 이런 분들을 보면은 호흡 곤란도 있고 기침도 있고 천명 소리도 나고 가슴도 답답하고 이런 증상이 갑자기 어떤 이 발작하는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2: 네.
0: 예, 때문에 이럴 때에는 이 침향환이가 폐기를 보충해주면서 기혈순환하고 진액을 생성시켜서 기침을 먹게 합니다. 예, 그저 단순히 기침만, 예, 즉흥조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폐의 기혈을 순환시키고 진액을 생성시켜서 기침을 먹게 합니다.
2: 네.
0: 예, 그래서 이 폐가 열하거나 혹은 건조하면서 발생하는 기관지 천식 치료에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이 기관지 천식 치료에서는 시범이 침향환하고 알수의 폐빙환 이 두 가지를 같이 씁니다. 예, 이 같이 쓰면은 효과를 또 아주 뚜렷하게 봅니다. 그리고 시범이 침향환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아주 선명합니다. 예, 단독으로 써도 효과가 좋습니다. 예, 우리 저녁에 한 번만 드셔도 잠 자는 분들이 있고 치수의 전주환 같이 쓰면 더 효과로 봅니다.
2: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수천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4: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동료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료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료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6일 아동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명절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단순히 신나게 놀고 선물을 받는 날을 넘어 당당한 미래의 희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받는 의미 깊은 날입니다. 오늘은 6일 아동절을 맞아 즐거운 동요와 함께 우리들이 미래의 희망으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마음을 키워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영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우리는 행복한 어린이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입니다. 모든 어린이는 저마다 다른 모습과 장점을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그림 그리기를 잘하는 친구, 노래 잘 부르는 친구, 동물 아끼는 친구, 글을 잘 쓰는 친구 모두 다르지만 그 모든 모습이 다 소중하고 빛난답니다. 공부가 조금 서툴다고 해도 다른 친구보다 조금 느리다고 해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각자의 속도로 조금씩 성장하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가장 첫 번째 배움입니다. 다음으로 배울 소중한 마음은 서로 배려하고 나누는 마음입니다. 6일 아동절날 혼자만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친구들과 함께 웃고 나누는 것이 진짜 행복인데요.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친구와 함께 놀고 맛있는 간식을 나눠 먹으며 친구가 힘들거나 슬플 때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배려의 마음을 키워줍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꼭 필요한데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친구를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고 감싸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구윤봉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장영남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꽃밭 하나 만들래를 보내드립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웃고 배우고 놀 수 있는 것은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주변 어른들의 노력과 사랑 덕분인데요. 부모님은 매일 우리를 따뜻하게 돌보고 보호해 주시며 선생님은 지식과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르쳐 주십니다. 6.1 아동절을 맞아 그동안 고마웠던 마음을 담아 따뜻한 인사 한마디, 작은 편지 하나로 감사함을 표현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배움이 될 것입니다. 김학연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황학근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료 봄을 찾아내기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6일 아동절은 꿈을 키우고 다짐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루고 싶은 소중한 꿈들이 가득 있을 겁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나라를 지키는 군인,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 발명에 몰두하는 과학자. 어떤 꿈이든 모두 소중하고 멋집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꾸준히 배우고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탐구하며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6일 아동절을 계기로 자신의 꿈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배울 점은 올바른 어린이로 성장하는 자세인데요. 수업 시간에는 집중해서 공부하며 약속은 꼭 지키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어린이의 모습입니다. 규칙을 잘 지키고 주변 환경을 아끼며 동식물까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더욱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김응룡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태옥단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우리네 꽃명절 노래 부르자를 보내드립니다.

6일 아동절, 우리 친구들은 예쁜 선물을 받거나 즐거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 배우는 소중한 의미들을 잊지 말고 마음속 깊이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친구를 배려할 줄 알며 어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할 줄 알고 꿈을 향해 조금씩 노력하는 착하고 씩씩한 어린이로 매일매일 성장해 나간다면 우리 친구들은 언제나 이 세상의 밝은 희망이 될 것입니다. 김등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정정문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우리 명절 6일 아동절을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령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연길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연변주 기업과 함께 일자리를 교정해로 연변대학 초빙회 및 정부 학교 기업 협력 조인식이 5월 32일 연변대학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정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석인 호가복이 조인식에 참석하고 초빙회 현장을 돌아보며 조사를 연구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결시 당의 선전부의 협조하에 길림위성 TV 창작문화관광미식종합 예능프로 맛있는 동북음식이 근일 연결해서 촬영됐습니다. 22번째 세계 장건강의 날을 맞아 연변대학 후속병원에서는 공익 무료 진찰활동을 펼쳤습니다. 연변주 기업과 함께 일자리를 교정해놓 연변대학 초빙회 및 정부 학교 기업 협력 조인식이 5월 31일 연변대학에서 거행됐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석인 호가복이 조인식에 참석을 하고 초빙회 현장을 돌아보며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는 고품질의 충분한 취업을 촉진하고 신시대 인재 사업을 잘할 때 관한 습금형 정석의 중요 원소를 깊이 관찰하고 취업 형사의 새 변화를 과학적으로 파악하며 연변 재반사 발전에 수요에 긴밀히 맞추어 연결 플랫폼을 정성껏 구축을 하고 취업 봉사를 착실히 세밀하게 잘해 더욱 많은 청년 인재들이 연변 건설에 뛰어들고 연변의 뿌리를 내리며 연변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변대학 당위석이 두 예가 조인식을 사배했습니다. 조인식에서 참가 인원들은 함께 연변 인재 유치 선전 영상을 시청을 했습니다. 부주장 윤조휘가 산업 배치, 인재 정책, 취업 환경 등을 둘러싸고 연변의 혜택 정책을 설명을 하고 길림 5동 야급 집단 주식위원회사 리사장 리수림이 기업 발전 정황과 인재 초빙 수요를 소개했으며 연변대학 2026기 석사 졸업생 두미애가 고향을 건설하는 청춘의 뜻을 표달했습니다. 이어 부주장 윤조휘, 연변대학 당위 부석이 우금환이 쌍방을 대표해 학교와 지방 인재협력협의에 서명을 했고 연변대학 부교장 주위홍, 길림 5동 야급 집단 주식위원회사 부총경리 림효림이 쌍방을 대표해서 학교와 기업 인재협력협의에 서명을 했습니다. 9시 35분 호가복이 연변주 기업과 함께 일자리를 교정해로 연변대학 초빙회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현장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학생들은 초빙구역으로 몰려들어 기대 부푼 마음으로 구직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인산 인해를 이룬 초빙회 현장에서 구직에 나선 학생들은 이력서를 손에 쥐고 각 기업의 전시 구역 사이를 오가며 일자리 요구, 보수 수준 및 직업 성장 공간 등을 자문했습니다. 호가복은 현장에 도착을 하여 구직 중인 졸업생들과 친절하게 교류하면서 그들의 취업 의향, 이력서 제출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모두가 연변에 남아 취업 창업하고 부단한 분투를 통해 인생의 꿈을 실현하라고 격려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은 자연 풍경이 수려하고 취업 환경이 좋으며 생활이 쾌적하고 발전 잠재력이 거대해 일을 도모하고 창업하며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옥토입니다. 이곳에는 모두가 자신의 장점을 마음껏 발휘하고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무대가 꼭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변을 선택하고 연변의 뿌리를 내리며 연변 건설에 뛰어들면서 끓어오르는 열정을 이 땅에 쏟아붓고 분투의 발자취를 이 옥토에 아로새겨 훌륭한 사업을 이룩하고 다채로운 인생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호가복은 또 일부 초빙기업의 전시구역을 찾아 초빙수요, 노임대우, 초빙진척 등 정황을 요해하고 나서 고용단의

위해서 업종 발전 전망과 기업 발전 우세를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매력적인 일자리를 더 많이 내놓아 충분한 성의로 더 많은 청년 인재를 유치하며 더욱 많은 고급 인재를 연변에 남겨둘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경의했습니다. 호가본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연변산업 발전 방향을 긴밀히 둘러싸고 기업의 노동력 수요를 정밀하게 파악하며 전문 초빙, 학교 기업 쌍방향 선택회의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펼쳐 인재 공급과 산업 수요의 정밀한 연결을 추동함으로써 청년 인재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광활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졸업생 창업 보조금, 창업 담보 대출 등 우대 정책을 참답게 실시하고 신청 절차를 진일보 간소화하며 심사 승인 효율을 높여 재반 정책이 제때 충분히 실시되도록 확보함으로써 더 많은 인재가 적극적으로 찾아오고 나무려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내외 대학교와의 연결 협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인재 유치 및 육성 기제를 건전히 하고 완산하며 주문식 인재 수송 전개, 대학생 연변 견학 체험, 조직 등 방식을 통해 더 많은 타지 우수 졸업생들이 연변으로 모여들도록 유치함으로써 연변의 고품질 발전 주동에 견실한 인재 보장과 지력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초빙회는 총 139개 기업이 참가했는데 제공된 일자리는 장비 제조, 문화관광, 의약건강, 식품 가공 등 분야를 포괄하고 여러 학력 차원과 전공을 포함해 연변 산업 발전의 왕성한 태세와 인재를 유치하고 남기려는 충만한 성의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성교육청 1급 손시원 류학군, 성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청 부청장 양금휘, 주당이 부속이며 훈천시 당위 석인 림소림,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 석인 왕길보, 연변대학 부교장 손준기, 주식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 각현시 당위 또는 정부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연변조 기업과 함께 일자리를 교정해라 취업에 힘실어 새 길 열어 연변대학 초빙회 및 정부 학교 기업 협력 조인식이 5월 31일 연변대학 박글 체육관에서 성대에 열렸습니다. 초빙회 현장은 인파로 북적이고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정부에서 플랫폼을 마련하고 기업에서 일자리를 내놓으며 학생들이 구직에 나서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인재 연결회를 통해 대학 졸업생과 지역 기업 간의 소통 통로가 원활하게 이어졌습니다. 오전 9시 초빙 구역에는 각 현시 중점 기업, 규모 이상 기업, 전문 정밀 특색 참신 기업 등이 정례의 자리를 잡아 대학 졸업생들의 다양한 취업 수요에 부응을 했습니다. 기업 초빙 책임자들은 일터 특점, 복지 대우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했으며 학생들은 상담하고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장에는 정책 선전 강연 전문 구역도 마련됐습니다. 3.1군으로 대학 졸업생 취업 창업 보조금, 정착 지원, 주거 보장 등 각종 지원 정책을 일대일로 설명을 해 학생들이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변대학 학생 왕현연입니다. 오늘 초빙회에서 여러 기업의 초빙 관련 구체적인 요구를 살펴보며 앞으로의 노력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싶은지 분명히 알게 됐죠. 카슨길림세포자원고관리위원회사 운영부 총감독 박성입니다. 우리는 연변 지역에 입주한 지 2년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본지방 기업이 본지방 대학의 플랫폼을 통해 인재를 확보함으로써 기업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초빙회는 인력차원 및 사회보장 부분에서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수요에 초점을 맞춰 취업 창업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활동 현장에는 정책자문대, 기업초빙 전문구역 등 6개 기능구역이 설치돼 기업과 졸업생 간의 수요와 공급 연결 플랫폼을 전방위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번 초빙회 현장에서 총 568명이 취업 의향을 달성했습니다. 연변주 인재봉사중심 취업 및 인재교류과 과장 왕명연입니다. 이번 활동에는 취업일터 400개를 제공을 했고 1818명을 모집합니다. 취업일터는 교육, 의료, 정보, 기술, 다국무역 등 여러 가지 중점 분야를 포함합니다. 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마음에 드는 직장을 찾기를 바랍니다. 5월 31일 우리주는 중앙제2생태환경보호독철조에서 이첩한 제22진 군중신소 신고사건 도합 5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3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1건, 용정시 1건, 안도현 3건,

0: 중점 사건 두 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 환경 관련 문제가 다섯 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두 건으로 40%, 생태 관련 사건이 두 건으로 40%, 기타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20%를 차지합니다.
1: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결시 당위 선전부에 협조하에 길림 위성 TV 창작 문화 관광 미식 종합 예능 프로 맛있는 동북 음식이 그늘 연길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 프로 레빈들인 왕령, 아우정, 고추제 일행은 연길 특색문화 관광 지표에 심입해 몰입식으로 조선족 특색 미식, 민속 문화를 탐방하며 다각도 립체적으로 우리조 독특한 지역 특색과 인문 내포를 보여줬습니다. 인터넷 인기 명소인 가온 커피숍에서 레빈들은 커피씨 갈기, 커피 만들기 등 커피 제작 순서를 체험하면서 연길의 유행 레저 경영 모식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또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 활쏘기, 투호 등 고전 전통 민속 오락 종목을 즐기면서 몰입식으로 조선족 민속 문화의 색다른 매력을 체험했습니다. 배우 아구정입니다. 이곳으로 오세요. 오면 모두 놀랄 겁니다. 이곳에 오면 재미있는 경기도 보고 미식도 맛볼 수 있습니다. 배우 왕령입니다. 연길은 조용하면서도 아주 국제적이라 새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배우 고추제입니다. 민속원에 들어서니 이쁘게 단장한 남녀 관광객들이 보였습니다. 활쏘기와 투호를 체험하고 연길 특색 미식을 맛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맛있는 동북 음식 프로는 전국 문화 관광 소비의 인기 상승 추세에 초점을 맞춰 동북 축구 연맹전의 높은 인기에 의탁해 체육 더하기 문화 관광 더하기 미식 융합 창작 모식을 혁신적으로 구축했습니다. 프로는 남방 레빈이 동북 음식을 맛보고 길림성 현지 생물 체험을 핵심으로 동북 특색 미식 배후의 풍미를 깊이 발굴했습니다. 아울러 카메라를 통해 동북 주민들의 열정적인 성격 특징과 순박한 인문 풍정을 그리면서 관중들이 전방위적으로 다원적이고 젊은 새 동북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0: 5월 29일 22번째 세계 장건강날을 맞아서 연변대학 부속병원에서는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병원 소아내과 전문가와 의료인들이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장건강관리, 소아내과 질환진료, 소화기관 조기 암검진 등 내용을 둘러싸고 전문적인 진료 지도 봉사를 했습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 소아내과 부주임 최민호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고 식사를 불규칙적으로 하며 오래 앉아있다 보니 설사, 변비, 위산, 역류 등 증상이 자주 나타나죠. 대부분 참고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소화기관 질환은 오랜 기간 방치하고 치료를 늦춰 생긴 것입니다. 전문가는 가족력과 장질환 병력이 없는 일반인은 40세 이후에 한 차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을 것을 건의했습니다.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신한산은 끈이 길림 연길 변모래기 작업 질색기 주지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올해 연길시에서 표 전과정 기계화, 표준화 재배 모식을 힘써 보급하면서 농업 현대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길시 농업기계관리본소에서는 기술 지도를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농민들의 재배 난제에 대답을 해주며 작업 표준을 규범하고 모내기질을 엄격히 관리하여 변모내기 작업을 전방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 중국민족본은 5월 26일 이면에 연변박물관 문물을 활성화시켜 문화관광의 에너지 부여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연변이 전국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시험점 도시 좌표에 입각해 연변 박물관의 중요 진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내용 건설에 모를 받고 체험 전경을 혁신하며 개방 연동을 심화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선전 교양을 깊이 전개하고 문화 관광 융합 고품질 발전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0: 중국 관광부는 일전 이 같은 연길 젊은이들의 취향 저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근년에 연길시는 부동한 연령 단계 관광객들의 레저 취향을 깊이 분석하고 유행 요소가 거리 골목에 녹아들도록 하며 소도시의 삶의 정치와 고품질의 유행을 서로 융합시키면서 현역관광 고품질 발전의 특색기를 걸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1: 길림일보는 5월 25일 전면에 도나 인삼 전 산업사슬 차원 승격의 변화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도나 인삼 산업은 원력 판매 낡은 모식에서 벗어나 표준을 세우고 정밀 가공하며 교역을 강화하고 문화를 구축하는 4개 차원으로부터 전 산업 사슬의 승격을 추동한 데서 산업 가치의 대폭 장성을 실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도나시 원삼 재배 생산액은 동기 대비 39.5% 장성하고 정밀 심층 가공 제품의 생산액은 5억 8천만 원을 돌파했으며 관련 봉사업 생산액이 31억 5천만 원까지 치솟았다고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영화였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대화를 해도 힐링이 됩니다. 즐겁게 사는 법을 공유해도 힐링이 됩니다. 힐링으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만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분들은 힐링 1번지로 놀러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힐링되는 이곳 힐링 1번지입니다. 프로사회를 맡은 남경원 인사드립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실행력을 높이는 방법, 삶에서 중요한 부분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는 방법, 뇌를 늙게 만드는 나쁜 습관들, 주부도 잘 모르는 대파의 놀라운 효능 등 내용들로 준비했습니다. 실행력이 높은 사람들이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행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아래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슨 일이든 생각 즉시 실천해야 새로운 경험이 쌓여 높은 경험치를 얻을 수 있고 일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업무의 질이 향상되면 남보다 빨리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고 빨리 일을 끝내면 다시 한번 확인할 시간 여유가 생겨 업무의 질도 높아지죠.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스킬은 생각 즉시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빨리 일하는 뇌를 만드는 것입니다. 뇌의 기본 회전수를 높이려면 시간 제약이 필요합니다. 시간 제약을 부여하면 뇌의 회전수가 올라갑니다. 시간에 한계가 있으면 긴장감이 생기게 됩니다. 셋째로, 단순화된 습관의 수를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완벽함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압도적으로 빨리 시작하고 중간중간 의뢰인에게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보다 의뢰 순서가 중요합니다. 의뢰받은 순서대로 처리하고 하나의 일에 집중하세요. 하기 싫은 일은 먼저 해야 합니다. 량질 전환의 법칙도 지켜야 합니다. 량을 넘어 서지 못하면 질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량을 늘리면 질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만점이 아니라 합격을 목표로 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리더십은 행동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실행해 봐야 합니다. 업무 준비는 출근 시간에 하고 수첩은 일정 관리 프로그램이나 스마트폰 앱보다 빠르고 인간적이니 많이 활용하세요. 손으로 기억하는 일정과 목표는 자신의 꿈과 열정을 상기시켜 줍니다. 쌓여있는 서류는 당장 버리세요. 일상적인 일은 패턴화하여 단순하게 하고 몰입 시간을 만드세요. 외모를 깔끔하게 하면 일이 빨라집니다. 일의 소요 시간 리스트를 만들고 일하면서 생각나는 일들은 즉시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좋은 것은 따라해보고 계획은 늘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행하면서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즉시 반영하고 계획이란 고치고 바꿔가면서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명기하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정말 나의 인생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꿈입니다. 자신이 진정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찾아내고 목표를 분명히 정하는 것이 바로 꿈인데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목표에 도전한다면 성공의 절반은 이루어낸 것입니다. 다음은 끼입니다. 끼는 타고난 능력과 재능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만의 차별화된 끼를 발견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남들보다 못하지만 하나만큼은 자신 있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꾀인데요. 기획력을 말합니다. 성공으로 가는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으로 꾀는 아이디어를 내고 밑그림을 그려 나가는 전략입니다. 네 번째는 끈. 부정적 의미의 연줄이 아닌 폭넓은 사회성과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네트워크와 다양한 인맥을 통해 필수 정보를 얻는 끈은 성공으로 가기 위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깡, 실행력 또는 추진력이죠. 생각에 머물지 않고 몸으로 부딪히는 것인데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도전하고 밀어붙일 줄 아는 깡은 성공에 도달하기 위해 필수입니다. 여섯 번째로 꼴, 모양이나 생김새를 뜻합니다. 모든 성공의 마지막 단계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이미지 전략은 아주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로 꾼, 자신의 장점을 파악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무장하며 자신을 성장시켜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해서라며 삶에서 진정 원하는 것을 찾는 일곱 가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으려고 하기 전 과거로부터 벗어나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과거의 실수를 바꿀 수 없습니다. 때문에 너무 과하게 연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진정으로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으세요.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어려운 일이지만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지 생각해 보는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한번 답을 찾게 되면 앞으로 충족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발견하세요. 하루 중 잠깐의 시간 동안 당신이 좋아하고 당신의 기분을 생기 있고 더 활기차게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넷째로, 5년 후 당신은 어디에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5년 안에 당신이 성취하고 싶은 목표와 개발하고 싶은 기술에 대해 생각해 보고 답을 얻으면 바로 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세요. 다음,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세요. 아마 당신은 우선순위와 목표를 다시 설정해 줄 만한 놀라운 결과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로,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찾아서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이는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삶은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하며 보내기에 너무 짧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열정스럽게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만약 당신이 위에서 이야기한 팁들을 모두 시도해봤지만 여전히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했다면 주위에서 조언을 구해보세요. 부모님, 형제, 친구, 뭐 혹은 의사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여태까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무언가를 콕 집어줄 수도 있고 당신이 삶의 목표를 정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줄리아 멜코는 삶에서의 변화를 시작하는 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당신은 항상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바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뇌를 늙게 만드는 나쁜 습관들 여러분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밤 9시 이후 식사하는 습관입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우리의 뇌가 휴식에 들어가는 시간으로 이때 식사를 하는 것은 뇌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둘째로 험담하는 것입니다. 욕설이나 막말 등의 부정적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것은 바로 자신의 귀 때문에 부정적인 단어는 뇌를 둔화시킵니다. 셋째로 항상 같은 일상 패턴입니다. 회사와 집만 왕복하는 등 매일 정해진 생활만 하는 사람들은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고 이 매너리즘이 뇌의 기능을 둔화시킵니다. 때문에 가끔은 통근 경로를 바꾸는 등 일상생활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는 비만인데요. 비만은 바로 만병의 근원이자 뇌세포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식생활에 신경 쓰고 운동을 꾸준히 해봅시다. 다음은 운동 부족과 수면 부족입니다.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지 않는 데다 밤잠이 모자란 사람들은 운동을 관장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좀 의외인데요. 바로 하이힐을 신는 것입니다. 하이힐은 다리 외에 어깨나 허리에도 결림이나 각종 통증을 가져오게 합니다.

있습니다. 통증을 느끼는 것은 바로 뇌의 생각의 영역인데 통증이 커지면 그만큼 판단력이나 사고력이 저하됩니다. 일곱 번째는 긴장이나 불안입니다. 초조함이나 당혹스러움을 느낄 때 뇌의 혈류가 나빠져 뇌의 기능은 자연히 저하됩니다. 반면 자신이 직면한 상황을 천천히 마주한 뒤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면 신경세포의 가지가 뇌의 각 영역으로 연동작용해 사려 깊은 생각이 길러집니다. 여덟 번째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정은 물론 지인들의 전화번호조차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연히 뇌를 덜 사용하게 되고 뇌의 노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편한 것, 즐거운 일을 적극적으로 할 때 뇌가 성장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 행동이 제한되면 뇌는 성장이 어려워지므로 자신의 생각을 소중히 여깁시다.

몸속 독소는 만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은 독소가 쌓이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해독의 목적은 우리 몸에서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것인데요. 물을 마실 때 레몬, 생강, 심황, 녹차, 사과 식초 등의 식품을 곁들이면 몸속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해독은 팽만감 해소, 염증 감소, 피부 관리 등 체중 감량에서부터 깨끗한 피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효과로 나타납니다. 레몬은 강력한 해독제로서 체내에 독성 물질이 가득 차 있다면 레몬물이 큰 도움이 됩니다. 소화를 개선하고 면역 체계를 보강하며 구취를 없애고 피부를 밝게 만들며 체중 감소를 돕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레몬을 자른 후 물에 즙을 넣거나 조각을 넣어 마시면 좋습니다. 생강은 비타민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위산 용두와 같은 질병을 억제하는 동시에 심장 질환을 퇴치하여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생강을 파우더로 만들어서 따뜻한 물에 한 스푼 넣어 먹으면 독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강황은 항산화 물질을 가지고 있으며 항바이러스, 항균, 항곰팡이, 항염증 성분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 E, K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를 젊어지게 만드는데요. 강황이 따뜻한 물에 섞이면 강력한 강장제로 변신합니다. 녹차는 뇌 및 구강 건강을 개선하고 뼈를 강하게 유지하며 노화 방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하루에 두 석잔 정도의 녹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식초는 효소, 미네랄,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된 해독제인데요. 물을 마실 때 소량을 추가해서 함께 마시면 독소 제거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다섯 가지 식품 외에도 견과류, 씨앗류, 콩류 등과 같이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들도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사우나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독소 배출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을 마시면 몸에 정말 좋은데요. 반대로 일어나서도 공복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몸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어지는 시간에는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중 감량을 원한다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하는 온수를 마시길 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에 레몬을 넣어 마시면 좋습니다. 따뜻한 물은 체지방 분해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답답한 코와 목에 도움이 됩니다. 온수는 감기 기침과 인후염의 자연 치료제이죠. 가래를 용해해서 기도를 뚫어줘서 목의 염증을 가라앉히게 됩니다. 게다가 답답한 코도 뚫리고요. 따뜻한 물에 열이 복근을 이완시켜 생리통과 경련을 낫게 합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게 되면 체온이 상승해서 땀이 나는데 이때 몸의 독소가 배출됩니다. 마시기 전에 레몬즙을 넣으면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체내 독소를 없애야 하는 이유는 독소가 노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따뜻한 물을 마시면 활성산소로 손상된 피부세포 재생을 도와 피부에 탄력을 더해줍니다. 따뜻한 물은 몸속을 정화시켜 여드름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제거해줍니다. 또한 살짝 열이 오를 정도의 따뜻한 물은 모근에 활력을 더해줘서 모발이 부드럽고 윤이 나게 합니다. 모근에 활력이 생기면 좋은 점이 또 하나 있죠. 모근에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 모발이 자라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따뜻한 물은 두피를 촉촉하게 해줘서 각질이나 비듬이 생기는 것도 막아줍니다.

식사 중에 혹은 식후에 찬물을 마시면 먹은 음식의 지방을 경화시킨다는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음식을 섭취할 때 찬물을 마시면 장 내벽에 침륜 현상이 생겨서 장기적으로 장암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찬물을 뜨거운 물로 대체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는 건 당연하고요. 게다가 따뜻한 물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변비를 예방할 수 있고 장 운동이 원활해져서 배변 시 통증도 사라집니다. 또한 위장에 남아있던 음식 찌꺼기를 분해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장 내벽에 자극을 주지 않고 매끄럽게 이동시켜줍니다.

요즘처럼 외모를 중요시하는 시대에 피부는 외모를 가늠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피부미인이 되고 싶어 하는데요. 이어지는 시간에는 피부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박, 오이, 도마도, 가지, 당근 등은 몸에 수분을 공급해 부드럽고 탄력있는 피부를 만드는 음식들입니다. 젖은 스펀지와 마른 스펀지의 차이를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수를 마시면 금방 소변으로 나오지만 이 음식들은 신체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세포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섬유질도 풍부하기에 피부에 좋습니다. 연어, 올리브 오일, 아마씨, 호두 등 음식들은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여드름의 원인이 되는 염증을 억제합니다. 또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속의 수분을 오랫동안 잡아도 세포막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도마도, 수박, 브로콜리, 망고, 딸기, 녹차, 성류 등은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음식들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버려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 음식들을 섭취하기만 해도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노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갈색 반점과 피부 처짐 등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합니다. 그중 성류가 으뜸입니다. 성류는 강력한 노화 방지 성분인 폴리페놀과 엘라그산이 과일 중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케일, 시금치, 고구마, 당근 등 음식들은 비타민 A가 풍부해 죽은 피부 세포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죽은 피부 세포가 되살아나면 피부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피부톤이 오렌지 색깔이라면 이러한 음식을 섭취해보길 권합니다. 달걀, 콩, 각종 씨앗 등 음식들은 콜라겐 수치를 높여 피부의 탄력을 되찾아줍니다. 피부 조직을 구성하는 콜라겐이 노화되기 시작하면 주름살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톡스와 필러를 시술받아서 피부를 탱탱하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달걀, 콩, 각종 씨앗 등 음식들은 먹기만 해도 콜라겐이 증가되는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잠자기 전 우유를 마시면 잠이 잘 온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전 우유 한 잔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믿지만 실제로 이러한 효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우유에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트립토판이 들어있지만 그 함량이 매우 낮고 수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트립토판은 필수 아미노산으로 인체가 스스로 합성할 수 없으며 달걀, 과일, 채소, 씨앗 등 음식에 널리 존재합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 들어있어 이론적으로는 수면을 촉진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100g당 42mg으로 매우 적습니다. 잠들기 전에 200ml의 우유를 한 잔 마셔도 84mg의 트립토판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양으로는 잠을 잘 자게 하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충분히 생성하지 못합니다. 또한 자기 전에 우유를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증가하고 수면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따뜻한 우유를 마셨더니 정말 숙면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심리적 위안일 수 있으며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프로에는 실행력을 높이는 방법, 삶에서 중요한 부분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는 방법, 뇌를 늙게 만드는 나쁜 습관들 등 내용들을 들어봤습니다. 힐링 1번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한테 힐링이 된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힐링되는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1: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어차피 우리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가끔 주위를 둘러보면 누구와도 잘 지내는 신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향적이라고 하기에는 수줍음도 많고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잘 나서지 않는 스타일인데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저는 카피바라형 외향적 성격의 사람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인터넷에서 카피바라를 쳐보면 온갖 동물들에게 둘러싸여서 나른한 표정을 하고 있는 동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설치류 중에서 가장 큰 몸집을 하고 있지만 성격이 정말 온순해서 어느 누구와도 잘 어울려 지낸다고 하죠. 동물 친구들이 등 위에 올라타고 또 배를 베고 잠을 자도 화 한번 내지 않고 느긋하게 품어주고요. 심지어 자신을 해칠 수 있는 악어와도 엉덩이를 맞대고 앉아서 쉬기도 합니다. 받는 것이 없어도 모두에게 쉴 자리를 내주고 기대하는 것 없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여유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 클럽. 저는 이금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 졸업을 앞둔 23살 여자입니다. 현재 퇴직을 앞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요즘 들어 아빠의 얼굴에는 평생을 한 직장에서 악착같이 버텨낸 사람 특유의 단단함과 함께 정년퇴직을 목전에 둔 자의 기분 좋은 느긋함이 묻어납니다. 다음해면 퇴직이시거든요. 그래도 천만다행이지 뭐냐. 우리 나이에 은퇴하고 나서 매달 이만한 퇴직금이 나오는 것 흔치 않다. 너희 엄마랑 나랑 둘이서 소박하게 살기에는 과분할 정도야. 냉정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순간 정말로 가슴 깊이 안도했습니다. 아빠가 매달 적지 않은 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부모님이 노후에 돈 때문에 궁하거나 자식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마치 거대한 구원처럼 다가왔거든요.

저는 이제 겨우 23. 대학 졸업을 코앞에 둔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입니다. 냉혹한 취업시장에서 제가 당장 번듯한 직장을 찾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니까요. 설령 운 좋게 어딘가 들어간다고 해도 손에 쥐게 될 쥐꼬리만한 초년생 월급을 뻔히 알거든요. 내 한몸 건사하기도 벅찬 돈을 가지고 만약 부모님의 생계 노후 자금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하고 숨이 턱 막히는 일이죠. 아빠의 든든한 퇴직금 덕분에 적어도 새 가족의 배는 조용히 순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계속해 사연 살펴볼게요. 하지만 평화를 찾은 제 마음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말뚝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엄마의 못다 이룬 꿈입니다. 저번에 엄마가 말한 그 출판사 채용 공고 확인해봤어? 올해는 상반기 채용 규모가 꽤 크던데. 엄마의 목소리는 꽤 다정했습니다. 날카롭게 찌르거나 윽박 찌르는 구석은 없었죠. 하지만 다정한 그 목소리 안에는 자식이 하루라도 빨리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고 성공 가도에 오르기를 바라는 묘하게 다급한 온도가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보긴 봤는데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좀 더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 라는 말로 얼버무렸어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엄마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공부도 좋지만 내가 큰 회사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내 몫을 해내고 커리어를 쌓아가는 모습 보고 싶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자리를 잡아야 나중에 남들보다 앞서 나가지. 적어도 두세 번은 들은 말인 것 같아요. 엄마의 눈은 벌써 저를 대기업이나 유명 출판사에 세련된 사원증을 목에 걸고 로비를 걸어 나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이토록 출판사나 큰 회사에서의 성공을 권하는 데는 그만한 서사가 있습니다. 제가 퇴임하기 전 엄마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꽤 좋은 출판사에서 10년 가까이 일했어요. 워낙 글을 좋아하고 문장 다루는 감각이 뛰어났던 엄마는 그곳에서 자신의 천직을 만난 듯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던 직업을 가졌을 때 엄마의 기분은 어땠을까? 그러나 그 찬란했던 커리어는 35이라는 사업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한창 정점을 찍고 날아올라야 할 나이에 뚝 끊겨버렸어요. 저를 키우기 위해서. 그때는 아이를 키우면서 출판사의 살인적인 마감 스케줄과 야근을 버텨낼 재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엄마는 사직서를 냈고 전업주부의 삶을 선택한 거죠. 자식을 위해 기꺼이 택한 길이지만 끝까지 견지하지 못했던 직업에 대한 아쉬움이 오랜 시간 동안 엄마의 마음속에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그 길에 다시 세워두고 싶은가 봐요.

싶은 게 아무것도 없고 뭘 잘하는지도 몰라서 길을 잃은 현재의 저로서는 엄마가 닦아놓은 혹은 강력히 추천하는 그 길이라도 따라가는 게 이성적으로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방황을 하는 것보다 뚜렷한 목표를 가진 엄마의 가이드를 따르는 게 훨씬 안전하니까요. 하지만 엄마의 인생이 가여우면서도 왜 그 인생의 미완성 과제를 제가 대신 풀어가야 하는지 모르겠는 게 지금 제 마음입니다.

지난주 주말을 맞아 엄마와 오랜만에 백화점으로 나들이를 갔어요. 점심을 먹고 내려오는 길 백화점 한층을 차지하는 대형 서점에 들르게 됐는데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엄마의 눈빛이 순식간에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이 출판사 기획력이 좋은 것 같아. 네가 만약 여기에 입사해서 이런 책을 세상에 내놓는다고 생각해봐. 가슴 벅차지 않아? 책을 제 앞에 내미는 엄마의 모습은 영락없이 딸의 밝은 미래를 고대하는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결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폭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죠. 오히려 너무 순수하게 나의 성공을 바라고 있어서 그 마음의 무게가 제 어깨를 더 묵직하게 누르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나 지금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싶어요. 내가 무슨 대단한 커리어 우먼이 될 제목인지도 모르겠고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지도 확신이 안 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엄마는 한숨을 쉬며 나는 네가 엄마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서 그래. 35에 일을 관두고 집에만 있으면서 내 이름 석자가 사라진 것 같아 쓸쓸했거든. 너는 나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대학까지 무사히 마쳤으니 엄마보다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야지. 엄마 마음이 왜 이렇게 급하겠어? 내 시간이 아까워서 그래. 라고 답을 해왔습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었죠. 엄마의 다급함은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자식이 자신과 같은 전업주부의 한계나 경력 단절의 아픔을 겪질 않길 바라는 절박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엄마는 또다시 채용 공고를 들고 제 방문을 두드릴 것이고 저는 또다시 하고 싶은 게 없다는 핑계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순을 파국으로 이끌고 싶지는 않습니다. 엄마의 다급함이 저를 숨막히게 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단지 엄마의 시계는 한창 치열했던 35세 정점에 머물러 있기에 이런 저를 보며 조급해하는 거고, 저의 시계는 이제 겨우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23세 느릿한 새벽에 머물러 있기에 다급함에 쫓기고 싶지 않은 것뿐입니다.

네, 엄마의 사랑이 엿보이는 사연 잘 듣고 왔습니다. 엄마의 다급함은 사연자를 구속하려는 힘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겪었던 경력단절의 아쉬움을 사연자만큼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그 사랑의 다른 이름일 겁니다. 그 마음이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엄마 역시 자신의 인생을 충분히 살지 못했다는 미련을 사연자를 통해 위로를 받고 싶어 한다는 점을 조금만 다르게 바라봐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걸 찾는 대신 버티고 싶은 걸 고르는 것도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평생 즐겁게 할 일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가 견딜 수 있는 환경을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람을 많이 대하는 거 싫으니 사무적인 일이 좋아. 나는 성과 압박이 있는 곳보다 체계적인 루틴이 있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싫은 걸 제거하는 방식으로 선택지를 한번 좁혀보세요.

지금 사연자에게 필요한 건 어떤 직업을 가질까에 대한 답이 아니라 내 인생의 결정권은 엄마가 아닌 나에게 있다는 주도권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엄마와 대화할 때 엄마의 불안은 덜어주되 사연자의 다음 행보는 본인이 직접 정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게 엄마와 사연자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가정 문제 혹은 연애 결혼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육아 문제 등으로 고민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해결책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숨결이 바람될 때는 미국의 저명한 신경외과 의사이자 작가인 폴 갈라니티의 작품입니다. 신경외과 의사로서 치명적인 뇌손상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무렵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죽음을 직면하게 된 36세 젊은 의사 폴 갈라니티의 이 글은 그의 마지막 2년의 회고록이며 간절한 고백입니다. 전문의를 앞둔 신경외과 주치의 마지막 해, 10년간 하루 14시간씩 이어지는 혹독한 수련 생활 끝에 원하는 삶이 손에 잡힐 것 같던 바로 그때 마주한 폐암 사기 판정은 갈라니티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의사와 환자의 이중 신분으로 자신의 남은 인생을 기록하고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몇 달 혹은 몇 년이 남았는지 명확하다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할 것입니다. 석 달이라면 가족과 함께 보내고, 2년이 남았다면 늘 쓰고 싶었던 책을 쓰며, 10년이라면 병원으로 복귀해 환자들을 치료할 것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나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말해줄 수 없어요. 당신 스스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해요. 그는 언제 죽을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면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통감합니다. 그는 수술실로 복귀해 엄청난 업무량을 소화했고 인공수정으로 그의 아내 루시는 임신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암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의사 길을 포기하게 되고 만삭의 아내 곁에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결국 딸 케이리가 태어난 지 8개월 후 그는 소생 치료를 거부하고 맑은 정신으로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2015년 3월 갈라니티가 사망한 후 그가 사력을 다해서 내려갔으나 미처 완성하지 못한 이 책의 에필로그는 아내 루시가 집필했습니다. 이 작품은 미국에서 출판되자마자 아마존과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으며 12주 연속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갈라니티는 청소년기 문학에 매료됐습니다. 그는 무엇이 삶을 의미있게 하는가라는 주제에 매혹되었고, 문학은 삶의 의미를 이야기의 형태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인간의 정신은 뇌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스탠퍼드 대학에서 영문학과 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문학과 철학, 과학과 생물학에 깊은 관심을 보이던 그는 결국 이 모든 학문의 교차점에 있는 의학을 선택하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고통받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육체의 쇠락과 죽음 앞에서도 인간의 삶을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인가는 문제를 계속 고민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갈라니티는 바로 그런 소명의식에서 전문 분야를 선택했습니다. 신경외과는 가장 도전적으로 또한 가장 직접적으로 의미, 정체성, 죽음과 대면하게 해줄 것 같았다. 이처럼 인문학적 통찰로부터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치명적인 뇌손상 환자들을 치료하며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해온 저자의 삶은 의학이, 과학이 인간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좋은 의사란 어떤 것인지 우리 사회에 화두를 던져줍니다. 신경외과의는 정체성이라는 혹독한 용광로 속에서 일합니다. 모든 뇌 수술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본질인 뇌를 조작하며, 뇌 수술을 받는 환자와 대화할 때에는 정체성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점은 단순히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어느 쪽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36살의 나이에 죽음을 선고받고 자신의 환자들이 처했던 입장에 서게 됐습니다. 그는 암에 걸리기 전에도 언제 죽을지 몰랐듯 폐암 사기 진단이 나온 후에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을 향해 육체가 무너져가는 순간에도 미래를 빼앗기지 않을 확실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화학치료로 손끝이 갈라지는 고통 속에서 힘겹게 자판을 누르며 갈라니케는 마지막으로 딸에게 이렇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바라건대 내가 죽어가는 아빠의 나날을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줬음을 빼놓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아빠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었고 그로 인해 아빠는 이제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만족하며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단다. 지금 이 순간 그건 내게 정말로 엄청난 일이란다. 죽음을 마주한 사람에게 무엇이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있게 하는지, 하나의 생명이 사라져갈 때 또 다른 생명을 낳아 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 이 책은 문장이 아름답고 진지하며 감동적입니다. 책에는 인간성, 생사, 의료에 대한 깊은 사색이 담겨 있어 수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해 줍니다. 죽음에 대한 독특한 철학을 보인 저자는 힘든 투병 생활 중에도 삶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대신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고뇌와 결단, 그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 숨이 닿은 후에도 지속되는 사랑과 가치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칼라니티의 작품은 전 세계 38개국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으며 꾸준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로즐린 부시가 연출을 맡고 장 레노, 안나 갈레나가 주연을 맡은 프랑스의 따뜻한 가족 드라마 프로방스의 여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2014년 프랑스에서 첫 개봉했으며 이후 정식으로 우리나라 영화관 및 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힐링되는 시골 풍경과 섬세한 세대 간 서사로 높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영화 전체의 극적인 갈등이나 억지로 감정을 자극하는 장면이 없으며 프랑스 프로방스의 여름 시골을 배경으로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을 통해 할아버지와 손주 세대가 소통하고 화해하는 가족 이야기를 그려내며 동행, 화해와 성장이라는 핵심 주제를 전달하는 힐링 넘치는 따뜻한 명작입니다. 이야기는 프랑스 남부의 아름다운 프로방스 시골에서 벌어집니다. 은퇴한 로인 폴은 아내와 함께 이곳에서 살며 넓은 올리브 밭을 지키고 도시의 소란을 멀리한 채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쉬는 조용한 농원 생활을 했습니다. 폴은 고집이 세고 말이 없으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에 예전에 딸이 사랑을 쫓아 고향을 떠나 가족과 멀어진 일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응어리를 품고 있어 가족에 대해 점차 무관심해지고 딱딱한 겉모습으로 자신을 감싸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여름 어느 날 이 조용한 일상은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폴이 파리에서 사는 새 외손주가 갑자기 여름방학 동안 프로방스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사춘기 반항심이 가득한 외손녀 레아, 하루 종일 컴퓨터에 빠진 큰 외손자 아드리앙, 선천적으로 청각장애가 있어 말이 없는 막내 외손자 테오입니다. 아이들의 부모가 이혼 문제로 바빠 아이들을 돌볼 수 없게 되어 친척 관계는 있지만 정말로 가깝지 않았던 외할아버지 폴에게 새 아이를 맡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만남은 처음부터 갈등과 소통, 단절로 가득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도시에서 자란 새 아이는 편리하고 번안한 도시 생활에 익숙해 시골의 단조롭고 불편한 환경에 대해 반감과 불만을 가득 품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신호가 약하고 에어컨도 없으며 생활 리듬이 느린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적응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레아는 개성적인 패션을 즐기고 자기 멋대로 사춘기 반항적인 모습을 보였고 아드리앙은 늘 컴퓨터를 붙들고 가상세계에 빠져 가족과 교류하려 하지 않았으며 막내 테오는 청각장애로 인해 말이 없고 주변 환경에 잘 섞이지 못했습니다. 폴 역시 딸이 떠난 일로 마음의 상처를 품고 있어 도시적인 습관과 개성이 각기 다른 새 아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레아의 반항적인 모습을 못마땅해하고 아드리앙이 컴퓨터에 빠진 것을 싫어하며 자신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고속하고 훈계하며 말투가 딱딱하고 태도가 차가워 할아버지와 손주 사이의 분위기는 한때 매우 긴장됐습니다. 생활 습관, 사상 관념, 성장 환경의 큰 차이로 집에서 말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할머니가 계속 중재하며 가족의 평화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평범한 일상 속에 점차 따뜻한

감정이 생기고 세대 간의 얼어붙은 마음이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버릇 말이 없고 착한 막내 태호에게 특히 마음이 약해져 어른으로서의 자세를 내려놓고 손짓과 행동으로 태호와 인내심 있게 교류하며 올리브밭을 거닐고 텃밭을 가꾸고 농장의 작은 동물들을 돌보며 시골의 모든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묵묵한 동행은 태호로 하여금 점차 경계심을 풀고 외할아버지를 자발적으로 가깝게 여기게 만들었고 이 순수한 의존은 볼의 차가운 마음을 조금씩 녹이며 그를 다시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동시에 아이들은 우연히 외할아버지의 지난날을 알게 되며 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겉모습이 고지식하고 고집센 폴도 젊었을 때 록 음악을 좋아하고 자유분방한 청춘을 보냈으며 오토바이를 타고 할머니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마음껏 열정적인 청춘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그는 올리브밭을 정성껏 가꾸고 뛰어난 실력으로 지역 올리브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안정적인 겉모습 뒤에 생활을 사랑하고 정의롭고 의리 있는 마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춘기인 레아는 마을에서 감정 문제로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가득 품게 되었습니다. 평소 말이 없고 내성적인 폴은 이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오랜 시간 묵혀뒀던 오토바이를 타고 젊은 시절의 용기로 나서서 망설임 없이 레아를 지키며 자신의 방식으로 손녀를 보호했습니다. 이 순간 레아는 외할아버지의 딱딱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깊은 사랑을 완전히 깨닫고 할아버지와의 소통 단절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컴퓨터에 빠져있던 아드리앙 역시 폴의 인도로 가상세계에서 벗어나 할아버지와 함께 올리브밭을 가꾸고 시골 생활을 체험하며 점차 조급함을 버리고 책임감과 책임을 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와 내 손주는 수차례의 말다툼, 포용, 동행을 통해 점차 편견과 마음의 응어리를 내려놓았습니다. 폴은 딸과의 오랜 갈등을 완전히 풀고 고집과 차가움을 버리고 사랑을 표현하고 가족애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으며 새 아이 역시 도시의 조급함과 반항심을 버리고 농원 생활 속에서 성장하며 포용, 리애와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고 진정으로 가족의 의미를 체감했습니다. 프로방스의 여름은 가장 평범한 일상으로 가장 감동적인 가족애를 그려냈습니다. 영화는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세대 간 소통 단절의 차가운 주제를 깨뜨리며 가족에는 거리와 갈등에 의해 결코 깨지지 않고 모든 대립과 편견은 결국 동행과 포용 속에서 해소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령,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저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 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넣어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넣어드리는 방식으로 네, 많이 구입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안이

이라 이렇게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약과에는 바로 이렇게 큰 글씨로는 정심치명 발면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광저다명 자다명 홍화육두구 천추검 북사삼 이런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 심장병 전문 치료 제품의 속간인데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그 공동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떨어질 수 없는 경락은 폐경락과 심장 경락은 다른 경락과도 관련 있지만 해도 이 경락은 직접적인 연락을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의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특히 여기에서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폐의 심한 증상은 심장병 환자들이 왕왕 많이 범하는 증상에 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병 환자들이 심폐의 심한 증상은 구체적으로서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것은 일종 증상에 관한 중의에서의 일종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한계 니런책에 속한다는 걸 말하게 되는데요. 주연 님상표는 가슴이 침침합니다. 심폐의 심한 님상표 가운데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기습니다. 집에 심장병 환자가 있다면 지켜보세요. 그리고 가래가 성합니다. 입이 많이 마르고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입이 많이 마르면 소갈증, 당뇨병이 아닌가, 입이 많이 쓰게 되면 담낭에 이상이 있지 않는가, 입에서 많은 냄새가 난다면 내 구강 청소가 잘 되지 않았나, 혹은 위장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의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환자들은 왕왕 심폐의 심한 증상은 기본으로서 동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뭐 기침을 한 데서 그 방면에가 헛겉

0: 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하품을 하고 숨을 모두 오지간한 계단을 오르내리시자면 숨을 가두기 힘들어가지고 숨이 너무 차서 오르내리는 걸 힘들어서 집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바로 혈액 가운데 산소 부족을 의미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끌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도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2: 나도 이것이 저는 1년 3개월 넘었어요.
0: 아, 그랬어요. 예, 예. 어떠세요?
2: 각 동네에서 효과를 많이 봤어요.
0: 아, 예.
2: 소통 부족이 이서 냄새가 나서 그 냄새 나서 무슨 없었죠.
0: 아, 그것도 예. 자기 뭐 기타 방법으로 안 되는데 이 방법으로 예. 되었다. 그렇죠. 예.
2: 어린이들 모든 데를 가져가서 그렇죠.
0: 그렇죠. 예, 예.
2: 그게 냄새가 없어서 좋고. 그래서 밥을 못 먹어도 이차 폐암으로 문제가 됐어요.
0: 예, 예.
2: 근데 지금 밥을 잘 먹어요.
0: 아, 예, 예.
2: 그래, 소변별로 밥이 몇주 이사가서 지금 그 극상하고 맑아서 세축하고 보통 두축 같아요.
0: 아, 그렇죠. 콤파체 1분에 들어가는 혈액이랑 이 두근 능력인데 심장에서 그만한 혈액을 콤파체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콤파 기능이 떨어져서 하루 종일 여러 번 화장실 나설 수밖에 없죠.
2: 예, 갔다 오고 나면 또 잠이 또 좋아요.
0: 아, 그래요. 예, 예.
2: 그리고 저기, 뒷가슴, 앞가슴 켜두면 그것도 좀, 거의 다 없어져요.
0: 아, 그래요. 예.
2: 예, 그, 모든 면에서 확실히 여러 가지면서 모르는 효과를 많이 받고 앞으로 계속 이거 쓰려고 했어요.
0: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부작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기본상 예 보수적으로 얘기해서 적다 혹은 기본상 부작용이 없게 되어 있는 제품 자체는 그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 예, 전문가 구일날도 한 번 또 썼어요.
0: 아, 그랬습니까? 예.
2: 앞으로는 계속 쓰려서.
0: 아, 예. 건강하세요.
2: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소원제조안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답답한 게 지금 답답하지 않고 가슴 머리에 돌을 내는 것처럼면 그렇게 다 숨 맞습니다.
0: 아, 예.
3: 그래, 요란의 집에 뭐 문이 열린 데에 가닥이 막 쓰고 놀라고.
0: 아, 예.
3: 개그 녹을 때 받으시는 무서웠습니다.
0: 아, 숨이 차서. 예, 누르는 예. 같은 감이 나죠. 예.
3: 예, 예. 그리고 혈압은 어떻게 좀, 혈압은 잘 됐고, 예. 잠 잘 가지 못하는지 잠 잘 갑니다.
0: 예.
3: 괜히 이렇게 효과도 오니까, 예. 오늘 배달 받아도 쓰라고 그랬나.
0: 아, 그렇게 하셔. 전 정심하는 실어놓고 쓸 수 있는 부작용 거의 적거나 없는 우수한 특점이 있으니까 열심히 료성을 따라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3: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전화 맞는가요?
0: 아, 그럼요. 말씀하세요.
4: 예, 저도 이거 처음 정신만 참 잘 먹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4: 예, 영 효과 많습니다.
0: 아, 그래요?
4: 예. 전 나이도 많고 해서 그렇게 효과 없으리 했는데 정말 좋습니다, 지금.
0: 그래요. 원래는 어떤 증상이 있었는데 지금 어떠세요?
4: 예. 예. 원래는 숨도 세게 찼습니다.
0: 아, 예. 예.
4: 금방 무슨 움직임으로 숨이 차서 깜짝 못하고.
0: 아, 심장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겠습니까?
4: 예. 예. 무시가게 저기 봤던 남의 신세를 얻어먹고 이렇게.
0: 아, 그랬습니까? 지금 연세가 어느 계단에 계세요?
4: 얻어는 82, 두 마리 넘었습니다.
0: 그런데 아주 목소리 안 들으세는 청청하시고, 예.
4: 예. 했습니다, 이전에.
0: 아, 그래요? 예, 예.
4: 예, 이전에는 목소리도 무슨, 듣기나마나 하고.
0: 그랬습니까? 예. 아닙니다. 지금 아주 청청하세요. 예.
4: 예, 그런데 지금, 예, 정신도 온천해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가지고, 저리, 골이 무거워서, 예, 골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0: 예.
4: 예, 그래던 게 지금은, 예, 혈압도 좀 정차이 되고 해놔니까, 예, 정신만 쓰게 해놔서, 골도 무겁도 돼, 그 정신도 얼떨어진 것 같아요.
0: 전 70대 초반인가 했습니다.
4: 예. 예. 그렇게 정신이 맑아지고, 예, 밥도 용도 안 먹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4: 예, 예 소화 잘 되니까, 예, 밥도 용도 안 먹고, 그래 나니까 맥도 좀 나고, 예, 저기, 이렇게 정신도 나고, 어디면 춤 차는 것도 많이 났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예.
4: 혈압이 그냥 올라가서 예, 180까지 거의 올라가서.
0: 무슨 혈압인데? 예, 예.
4: 예. 그래서 혈압도.

0: 시집을 이렇게 올라가서 영 바삐 보냈습니다.
1: 어느 순간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 성덕에 담은. 예.
0: 예, 그래 보세요. 또 10년간도 빨라서 119년 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영 종사에 됐습니다.
1: 지금. 예, 지금 혈압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0: 지금 혈압이 아침에 일어나면 120 적어도 조금 넘고 이렇습니다.
1: 아, 그래요? 아이고, 180대 120까지 내려왔던 너무 정상이네요.
0: 예, 저 혈압이 예. 그래도 70, 아, 80 조금 넘고, 80이 넘고, 80 조금 나, 78이나 이렇게 됩니다.
1: 어, 리상적인 혈압입니다. 너무 리상적인 혈압입니다.
0: 예, 용종사에 대해서 용도 없고, 예. 이렇게 일어나서 예, 밤에 자다도 숨이 차서는 숨이 뚝 맥히는 것 같아서는 일어나 앉아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영 효과 많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러나니까 지금 영 좋아서 아무래도 예, 많이 싸먹어야 되겠습니다.
1: 아, 이 제품 자체를 실험 넣고 드셔도 됩니다. 예, 예.
0: 예. 예. 무슨 반응이 없습니다.
1: 예. 그렇죠. 예. 다른 부작용 같은 게 나타난다면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험 예. 넣고 쓰셔도 될 것 예. 같습니다.
0: 예. 예.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1: 예. 늘 건강 장수하세요. 예. 예.
0: 안녕히 계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은 이제 외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해도 심장병 치료에서는 확신을 갖고 복용하시겠다며 나이에 비해서 내가 심장으로 인해서 이제 들으셨죠. 여러분들 그렇게 심각한 혈압에 심각한 심률에 120 그 부서지고 이래던 심률도 혈압도 180 그 이상 밑에 게 112 정도 이상까지 올라가다 모두 무슨 혈압에 무슨 심률입니다. 보온 제품을 드시고 해결 받으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보온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요.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반드시 누워 자자며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같은 감을 느끼게 돼 있고 그리고 반드시 누워 있는 상태를 하게 되면 많은 피가 심장에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서 있거나 앉아있는 상태라면 제일 높은 머리 혈액이 그리고 제일 밑에 발밑에 갔던 혈액이 올라오는 그 힘을 수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반드시 누워있게 되면 심장에 부담이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택에다 베개를 고이고 주무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앉아서 주무시는 분들이 뭐 때는 누워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이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은 편하게 반드시 눕거나 측으로 눕거나 해도 다 문제가 없이 편하다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지금 심률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정상 범위는 1분에 60부터 100차 범위는 정상 범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률은 그렇지만 해도 우리 평균 심률은 60이 벗어져서 7, 80차 60 이상이 되면 됩니다. 1분에. 그런데 너무 늦게 돼서 40몇차 요즘에 어느 분이 40몇차 된게 이 금방 42차 개국 40차 됐는데 이 제품을 쓰시고 지금 60차 그 이상으로 올라 68차까지 올라왔다는 분이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심률은 제일 그 낮아서도 평균 심률 가운데서 특수한 운동원들을 제외하고는 60차 이상 그리고 지금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너무 빨리 떼서 1분에 120, 30차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모두 이것은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 환자들은 가슴이 많이 두근거립니다. 심장으로 인해서 내가 마치 무슨 누구에게 쫓겨오는 같은 감을 느끼면서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이 시달리기도 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계속 문의하고 싶은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하품을 대고 합니다. 저 사람은 어쩌나게 뭐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더니만 일어나면서부터 하품을 하는 게 계속 하품을 하더라. 하품 많이 합니다. 뭐 때문에 하품을 많이 하고 숨이 차온 원인 자체는 혈압 가운데 산소 부족을 했죠. 그리고 어깨가 견점처럼 띄엄띄엄 아파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어깨가 아픈 가운데서 왼쪽 어깨가 더 아파나거나 때때로는 반사통으로 오른쪽 어깨까지 아파라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왼쪽 겨드랑이 밑으로 내리 아픈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왼쪽 발까지 내리 아프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모두 심장으로 인해 나타나는 구체 증상 가운데 이러한 증상들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늘 힘줘서 인위적인 강태름을 하게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소화가 잘 되지 않은 원인 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주약에는 지금 심장은 직접 위동맥에 충족한 양의 혈류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가 밥을 먹어서 40분 그 좌우 그 안에서는 많은 피가 위동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심장 공동의 약화로 인해서 위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탓으로 인해서 늘 소화가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태름을 하게 되어 있고 어떤 분들은 무슨 공공버스 같은 데 앉아서도 남에게 창피할 정도로서 억지로 거기다 힘줘서 위안에 계속 물건이 그득한 대로 아침에 먹었다면 아침에 그게 그대로 있는가 하면 느껴서 그걸 소화시키느라고 인위적인 강태림을 할 때가 있으면 힘줘서 억지로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깁니다. 지금 적지 않은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가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 입금에 출혈이 잘 생기는데 약간 치설질을 해도 입금에 출혈이 생기고 결국 치아가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치아통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증상인데 나는 그 줄을 모르고 치아통이 생기게 되면 내가 이 치주염인가 혹은 또 어떤 분들은 치아가 흔들게 되면 금방 치과방에 가서 치아를 교체하거나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 지금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게 되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많게는 무엇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심장병하고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지금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위에서 개별적인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오징간한 문소리에 놀라거나 자기 전화벨 소리에 다 놀란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심장병으로 인해서 이러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신이 부종이 생깁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아래 다리가 부종이 생깁니다. 아래 발목, 발등 이게 보통 콤파츠 이상이 있다면 시초에는 어디에 부종이 생기는가 하면 상체 부종이 먼저 시작됩니다. 눈이 붓거나 얼굴이 붓거나 수종이 생깁니다. 그런데 심장으로 부종이 생긴다면 하체가 부종이 생기는 데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부종이 생기니까 이거 엉뚱하게 생각하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콤파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해도 근본 원인은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가. 콤파체 문제보다도 심장의 문제로 인해서 콤파체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발바닥에 해면을 디딘 같은 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가 하면 바로 고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동맥이라 하게 되면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그 부위를 그게 바로 고동맥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게 되면 따뒤 제일 위쪽에 여길 통해서 주자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스탠트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는데 심장 혈이 직접 여기에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상술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심지어 어떤 분들 가운데는 쥐가 너무 자주 올라오고 발바닥에 해면을 디딘 같은 감을 느낀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건 모두 심장, 혈이, 고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배가 아파서 꼼짝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모든 기계 검사를 해본 결과 배가 아픈 증상의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가? 바로 복강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투석 환자들 간에 후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복부 투석이라는 게.

0: 그것도 바로 복강 그 동맥을 이용해서 그 투석을 하는 건데, 근데 복강 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었는데요. 똑같은 친구가 두 분이 계셔서 너도 나도 배가 아팠는데 한 분은 밤에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제자를 했습니다. 스탠드 했는데 그 후 뜻사에서는 기본으로서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배가 아프지 않으니까 이 친구는 계속 다른 한 친구는 지지하지 않은 친구는 배가 아픕니다. 이걸 뭘 말하게 됐는가 하면 지지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강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엉뚱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온제품 초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심장병이 아닌가 하고 오해를 했는데 초원 청심환을 쓰고 나니까 심장병이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서 여러모로서 많은 그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 자체로 되어 있는데요. 심장병은 그 핵심으로 놓고 말하겠다면 부정맥 시리부칠 말합니다. 협심증, 신저통 말합니다. 심근경색, 이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1분의 정상 심률은 60부터 그 100차까지 정상 범위라 이제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지금 부정맥으로 인해 가지고 내 심장은 하나 건너 뛴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 뛰고 하나 쉬고 하나 뛰고 하나 쉬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건 바로 부정맥의 전형적인 실리부치를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늘 내 가슴에다 주먹질하며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서 그 심장을 뛰게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어떤 분들은 너무 심장이 그 박동이 부정상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1분에 겨우 40차 좌우 되나마나 하게 되어 있어서 병원에 가니까 치버치를 열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장 치버치를. 치버치를 엿는다는 것은 조약의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며 인위적인 당신의 심장은 이제는 자기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를 공급했다 돌려오는 이런 공력이 떨어졌으니까 인위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기계를 그 가슴에다 박아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 그 집어치는 보통 10년이 유효기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집어치를 이어야 되겠다고 인정을 받으신 분이 본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부터 시작해서는 지금은 거의 심률이 60차 이상으로 7, 80차까지 올라왔다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장으로 놓고 말하겠다면 협심증이라는 게 있는데 협심증이라는 건 신저통 말하는데 왼쪽 앞가슴이 아픈가 하면 오른쪽 앞가슴이 아프고 뒷잔등이까지 아파나면서 늑골까지 아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말해서 협심증이라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늑골까지 아파나네 늑골신경통인가 이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40대 갱년기에 들어선 여성들 가운데서는 갱년기 계단에 심장병이 더 쉽게 발병하게 되었는데요. 이래서 협심증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이 갱년기 계단에 이렇게 그 심률이 너무 고르지 않고 이러니까 내가 이게 그런데 눈꼴이 네. 아파납니다.
1: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나도 초원 청심환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2: 나는 예, 저기 심장이 나빠가지고 전화기 계단 숨이 차서 저기 몇 번씩 깨어났댔습니다.
0: 아, 그래요?
2: 초원 청심환 쓰고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2: 심률이 빠른 것도 심률도 좀 많이 제대로 돌아오고 예. 그 다음에 숨이 차던 것도 많이 숨이 차던 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2: 그래서 앞으로 이거 나 계속 쓰려고 완전 치료될 때까지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다 그럽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배달처럼으로 33에 다시 깨워보입니다.
2: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 초원 청심환은 지금 한국에 내 전번에 보내던데 다 쓰고 못하고 지금 쓰고서 효과 상당 좀 어떻게
0: 협심.

0: 통증이라 하게 되면 이제 말씀한 늑골꼬지 아파나는 건데요. 갱년기 기단에 이 늑골꼬지 아파나게 되면 늑골신경통인가 이렇게 인정할 수도 있는데 보통 여성 남성들 포함해서 갱년기 기단에는 심장병이 제일 고도로 시작하는 이런 나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보온 제품 초원 청심환을 참고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근경색 보통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해도 중간쯤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나 말하게 되었는데요. 중하게 막힌 경우는 70 내지 90% 막힌 경우를 말합니다. 관상동맥이 이때 병원에 실려가게 되면 기본으로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보온 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투자까지 가지 않고도 심장 공력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이미 중풍이 왔거나 이미 주자를 했거나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 심부에 물이 찼거나 비우선 식물증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보온 제품 자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인정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입니다.
2: 초원 청심환은 진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선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어느 날 설지는 아버에게 다음 주에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아버는 생각한 뒤 만약 괜찮으면 이번 주에 오라고 제안했다. 작은 이모가 시골에 갔기 때문에 방안이 조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지는 기쁘게 승낙했다. 아버는 설지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었다. 두 사람은 창가에서 매화를 감상했다. 설지는 정말 고요하다고 말했다. 아버는 눈이 내리고 있어서 꽃이 더욱 생동감 있게 피어있다고 말했다. 아버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고 두 사람은 꽃을 바라보며 유리창에 고요한 숨결을 불어넣었다. 설지는 창문을 조금 열고 몸을 내밀며 차가운 공기를 마시고 가벼운 매화 향기를 맡았다. 잠시 후 아버는 바둑이 있다고 말했지만 설지는 손을 흔들며 그만하자고 답했다. 아버는 왜 그런지 물었고 설지는 미소를 지으며 아버는 진심으로 바둑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아버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설지는

자신은 오직 한편의 주렴만 기억한다고 말했다. 송나라 시인 조물례의 풍립성에 나오는 글귀였다. 뜻은 청명절에 바둑을 두다 지치고 잔을 자주 들어 술을 마시니 낮이 유난히 길게 느껴진다는 의미였다. 1시간 반가량 이야기를 나눈 뒤 설지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두 사람이 대문까지 걸어가는데 갑자기 서진과 마주쳤다. 아보는 갑자기 어색해지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아보는 설지를 발해로 역까지 함께 가는데 길에서 오호실 아주머니가 우산을 쥐고 정면으로 다가왔다. 눈은 흩날리고 있으며 우산은 눈이 쌓여 두껍게 보였다.

이튿날 아버가 출근하자 아주머니는 어제의 여자친구는 어느 회사에서 일하냐고 물었다. 아버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아주머니가 다시 묻자 설지는 전차표 판매원이라고 답했다. 아주머니는 소진이 설지를 보고 난 뒤 자신에게 설지가 분명히 상류층 얼굴상이라고 말했다고 얘기했다. 아버는 아주머니가 아직도 소진과 연락을 하고 있냐고 물었다. 아주머니는 사람 사는 것은 양심대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후 아버는 더 이상 설지를 조양 신촌에 초대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만날 장소를 영화관이나 공원으로 바꾸었다. 때로는 아버가 설지와 함께 전차에서 오후 교대 근무를 함께했다. 설지가 뒷문에서 표를 파는 경우에는 두 사람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앞문에서 표를 파는 경우에는 기사와 가깝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그다지 편하지 않았다. 그 후 어느 날 아버는 안원로에 가서 설지를 만났다. 두 사람은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중반까지 진행되었을 때 밖에서 약 50세 정도의 남자가 들어와 아버를 한번 쳐다보고 우측으로 올라갔다가 잠시 후에 다시 내려가 나가버렸다. 바둑이 끝난 뒤 설지는 그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했다. 아버는 깜짝 놀랐다. 그 낯선 남자의 날카로운 눈빛이 마치 한 알의 검은 바둑알이 바둑판에 뚝 떨어진 것처럼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다. 아버는 조금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설지는 바둑판을 두드리며 아버에게 다시 무작정 두지 말고 좀 더 집중하라고 말했다. 이날 아버가 설지의 집을 떠나 오후 4시 20분에 강령로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가 고개를 돌려보니 은봉이 서 있었다. 은봉은 몹시 외롭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고 표정에는 경계심이 가득하고 두 눈에는 빛이 거의 없었다. 아버는 요즘 잘 지내고 있냐고 물으며 소모의 안부까지 물어보았다. 은봉은 웃으며 소모가 결혼한 뒤로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소모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며 화가 나면 바로 정을 끊어버린다고 말했다. 아버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데 은봉은 꼼짝하지 않고 눈가가 점점 붉어졌다.

아버는 걱정스럽게 은봉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은봉은 소모가 자주 아버와 호생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버에게 소모를 탓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며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조용히 고백했다. 호생은 집에 돌아온 뒤 호민이 정말 집을 떠나갔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호생은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부격으로 달려갔지만 2시간 동안 역 안팎을 샅샅이 찾아다녀도 호민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당시 상해에서 신강과 흥룡강으로 운행하는 기차는 강도차라고 불렸으며 화물차 구역은 북구 공흥로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한 사람이 이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역에 모여 배웅을 해야 했고 짐은 산더미처럼 쌓였으며 대부분의 객실은 수화물 거리가 무너지어 아예 짐을 놓을 곳이 부족한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기차에 탑승하는 과정엔 온갖 난폭한 행동이 오갔고 사람들은 몸을 기차 안에 쑤셔넣기 위해 서로 밀고 당겼다. 이로 인해 얼굴을 다치고 피를 흘리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이날 호생은 북역 전체를 뒤졌지만 곳곳이 인파로 붐비고 어른들의 울음소리와 아이들의 보채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는 극도의 긴장으로 온몸에 땀을 흘리며 어리둥절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로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호생의 팔을 힘껏 잡아당겼고 서로 마주한 순간 호생은 깜짝 놀랐다. 머리카락이 완전히 헝클어진 여성이 인조가죽 여행 가방을 꽉 쥔 채 서 있었고 솜 코트는 심하게 구겨졌으며 몸은 극도로 마르고 눈빛은 완전히 혼미해 있었다. 호생이 자세히 확인한 뒤 그녀가 주아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주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곳이 어디인지 중얼거리며 물었고 호생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이곳이 상해임을 알려주었다. 주아는 호생이 무석 기차역에 왔냐고 물었고 호생은 이곳이 상해 공흥로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었다. 주아는 자신이 무석 기차역에 갇혀 있다가 이제 막 풀려났다고 덧붙였고 호생은 그녀의 처참한 모습과 몸에서 풍기는 심한 악취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주아는 겁에 질린 듯 낮은 목소리로 밥을 먹고 싶다고 말했고 호생은 그녀와 함께 밥 먹으러 가자고 다정하게 말하며 팔을 잡아당기려 했다. 하지만 주아는 갈 곳이 있다며 거부했고 호생은 그녀의 엉킨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걷어내며 상해로 돌아갈 것인지 길림으로 갈 것인지 물었다. 주아는 소주로 가서 창당정의 물빛이 비단처럼 빛나고 달이 지는 풍경을 보고 싶다고 이상한 대답을 했고 호생은 그녀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느끼며 어서 가자고 재촉했다. 두 사람은 서로 끌고 끌리며 공흥로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가 국수 두 그릇과 팬케이크 두 개를 주문했고 호생은 전혀 입맛이 없어 그저 주아가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음식을 먹는 모습만 바라보았다. 호생은 식사를 마친 뒤 남창로로 돌아가자고 제안했지만 주아는 길림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 호생은 주아가 길림으로 가려는 것인지 아니면 길림에서

온 것인지 물어도 그녀는 대답을 피하고 계속해서 음식을 먹기만 했다. 주아는 표 없이 기차를 타다가 붙잡혀 무석에 갇혔다가 풀려났다고 말했고 후생이 며칠 동안 갇혔는지 물었다. 주아는 자신을 수색한 사람들이 몸을 마구 만지고 돈을 숨겼다고 의심하며 결국 속옷까지 확인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후생은 주아에게 남창도가 어디에 있는지 아냐고 물었고 주아는 안다고 답한 뒤 남창도가 예전에 환룡로였으며 복흥공원에는 비행사를 기리는 환룡 기념비가 있었고 환룡군은 프랑스 파리 출신으로 1911년 상해에서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후생은 그만하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주아는 기념비에 새겨진 시를 끝까지 외웠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후생은 황급히 말을 멈추게 했다. 주아는 젓가락을 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후생은 정신적으로 극도의 혼란을 겪으며 몸과 마음이 전차에서 내리자마자 주아는 갑자기 도망쳤고 후생은 그녀의 여행 가방을 들고 쫓아가야 했다. 두 사람은 걷고 멈추고 달리며 결국 한밤중에 주아의 집에 도착했고 주아의 어머니는 문을 열고 딸의 처량한 모습을 보자마자 크게 울며 후생에게 수없이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3일 후 호생과 아보가 다시 남창 아파트를 찾았을 때 비로소 주하에게 벌어진 일의 전말을 알게 됐다. 주하는 세 번째 아이를 출산한 뒤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져 길림을 떠나 도망친 것이었고 그녀의 남편이 여러 차례 전보를 보냈지만 상해에서는 그녀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주하는 조금 정신을 차린 상태였고 아보와 호생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배체의 행방을 물었다. 아보는 주아의 눈동자에 희망의 빛이 다시 반짝이는 것을 보고 더 이상 헛생각을 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라고 권했지만 주아는 배체가 물고기를 본 기억이 있다고 혼잣말을 이어갔다. 주아의 어머니와 아버는 그만 말하라고 쉬라고 재촉했지만 주아는 듣지 않고 물고기가 일위항과 항포강에 뛰어들었고 작은 연못에 숨었다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계속했다. 호생은 주아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파하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주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시를 읽기 시작했다.

그때 남창로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렸고 아버는 주아에게 건강을 잘 챙기라고 말한 뒤 호생과 함께 자리를 떠나려 했다. 주아는 갑자기 소모의 안부를 물었고 호생은 소모가 결혼했다고 답했다. 주아는 소모의 무술 재능이 헛되었다고 말했고 아버는 소모가 본래 폭력적인 성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주아는 소진과 밤말리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아버는 장풍공원에 함께 등산하자고 제안했으며 허생은 며칠 후로 약속을 잡았다. 주아는 마침내 미소를 지었고 허생과 아버는 아파트를 떠났다. 밖으로 나온 아버는 결혼 후 여자가 크게 변한다고 토로했다. 허생은 대매매도 결혼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대매매가 아내에 가자마자 상사의 의견에 따라 기술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3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구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0: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훈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양주라고 하면은요, 뭔가 고급스럽고 체면을 세우기 위한 자리에서 마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양주를요, 누구한테 선물할까요? 먼저, 김점순의 양주를 누구한테 선물할까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양주를 누구한테 선물할까? 김점순. 양주 한 병이 생겼다. 더불어 행복한 고민도 생겼다. 양주는 누군가한테 생색을 내며 선물하기 딱 좋은 것 같다. 웬일인지 양주는 품이 있는 사람한테 어울려 보인다. 양주는 흔히 소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술자석에 내놓으며 체면을 세우기 안성맞춤이다. 한 병의 양주를 누구한테 선물할까? 양주를 선물할 만큼 품이 있는 그 남자를 떠올려 본다. 품이 있는 남자라면 아무래도 동창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매일매일 행복하게라는 이름의 중학교 동창회가 있다. 우리 동창회에는 기쁜 일, 굳은 일 모두 함께 나누며 우정을 쌓아가고 있다. 새해 맞이, 38절 경초, 교사절 축하 등등 모임도 있고 몇 년 만에 혹은 몇십 년 만에 외지에서 동창생이 올 때면 어김없이 모이곤 한다. 그런데 동창생들한테는 이미 오랫동안 입맛을 들여온 맥주가 더 인기 있다. 립스틱 찍어 바르듯 홀짝거리는 양주가 그런 모임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양주를 별 생각 없이 누군가한테 막 주기에는 아깝다. 친구한테 고민을 터놨더니 보름달을 바라보며 혼자 술잔을 들고 상념에 잠겨보란다. 시가 나올지도 모른다면서 말이다. 밤하늘에 두둥실 걸려있는 둥근 달을 바라보며 창가에 기대어 서서 자그마한 잔에 담긴 양주의 향기를 음미하는 것도 낭만인 것 같기도 하다. 갑자기 한 수필가에 오늘 밤 그대의 신랑이고 싶다는 수필 제목이 떠오른다. 그럼 오늘 밤 나는 달님의 달달한 신부가 돼보

그럴까?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을까? 한 번은 어떤 모임에서 누가 선물 받은 거라고 자랑하며 옷업에 양주를 감춰갖고 왔다. 그날 모두 흥분했지만 나는 혀 끝으로 살짝 맛을 보고는 너무 써서 도로 술잔을 내려놨다. 생각하던 끝에 나는 언젠가 소중한 사람이 생기면 양주를 드리려고 잠시 복원해 두기로 했다. 우리 집 베란다에는 박스 하나가 놓여져 있다. 포장도 뜯지 않은 물건을 담아두거나 포장을 뜯었지만 잠시 쓰지 않는 물건을 담아뒀다가 필요할 때면 꺼내 쓰곤 한다. 나는 양주병을 넣어두려고 박스를 열었다. 그 찰나 흩어진 커피 봉지들이 눈에 띄었다. 시골에 계시는 아버지네 집으로 갈 때 짐 속에 커피 봉지를 쑤셔놓고 가려고 이렇게 상자 안에 보관해두곤 했다. 한 번은 아버지한테 커피를 마시느냐 물어본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마신다고 대답하셨다. 그때 내가 80대 노인도 다 커피를 마시는가요? 하며 크게 웃었다. 80대 시골 노인한테는 바가지로 물독에 냉수를 떠 마시거나 숭늉을 마시는 것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었다. 아버지가 커피를 마신다는 걸 확인한 후 아버지가 마실 커피 공급은 내가 도맡았다. 내가 직접 커피를 산 적은 없었다. 그냥 이미 개봉한 커피 박스에서 그것도 유효 기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커피를 몇 줌 꺼내가지고 가서는 빨리 마셔야 한다고 재촉하곤 했다. 그러다 보니 양주를 선물할 사람을 떠올릴 때 아버지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 나한테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었다. 아버지가 술을 싫어한다는 이유만이 아니다. 아버지가 술을 못 마시는 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아버지는 평생 자식들한테 술 심부름을 시킨 적이라곤 한 번도 없다. 딸 셋을 시집 보내면서 매번 술을 겨우 마셨다. 어쩌면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품이라는 단어를 연계시키지 않았다는 점이 더 정확한 것 같다. 아버지는 늘 자신에게는 린색했다. 하지만 자식들한테는 아낌이 없었다. 이번 설에도 증손자, 증손녀들에게 세뱃돈을 줬을 뿐만 아니라 류학을 하고 있는 나의 딸에게도 용돈을 줬다. 그것도 이번 한 번뿐이 아니라 딸애가 류학하는 동안 시종 주소가 적혀있는 낡은 편지 봉투 안에 1,000원씩 넣어주고 있다. 그래서 딸애는 할아버지의 지갑이 낡은 봉투인 줄로 안다. 어느 땐가 우리 집에 들어선 아버지의 손에 어딘가 눈에 익은 듯한 가방이 들려 있었는데 찬찬히 살펴보니 그것은 언젠가 내가 면세점에서 양주를 살 때 공짜로 가진 것이었다. 당시 양주는 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선물하고 빈 가방만 아버지에게 줬었다. 나는 양주를 누구한테 선물할까고 고민하면서도 유독 아버지만은 빼놓았다. 그냥 권력가들이나 낭만의 상대들을 떠올렸을 뿐이다. 사실 아버지가 가장 품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제 아버지가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면서 가장 낭만적이고 품이 있는 신사처럼

감으로 전춘하 씨의 딸 바보의 하루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딸 바보의 하루 전춘하. 남편이 변했다. 연애할 때도 쉽게 보여주지 않던 혀 짧은 정체불명의 애교가 매일 난무하고 어리석은 가출을 했는지 그네만 보면은 빙구처럼

히시레시를 웃는 게 분명히 사랑에 빠진 남자 얼굴이다. 남편은 그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한다. 출근을 한 점심마다 안부 전화를 걸어와 그네가 오늘은 기분이 어떤지, 끼니는 잘 챙겨 먹는지, 잘 놀고 있는지 묻는다. 남편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은 상대는 이제 두돌이 된 딸아이다. 가끔은 장난 반 질투 반으로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남편은 다른 사랑이라고 한다. 감히 우위를 비교할 수 없는. 그러나 둘 중 하나가 하늘에 별을 따달라고 하면은 별 따라 하늘에 닿기 위해 사닥다리를 평생 만들지도 모른다고 한다. 그렇게까지 대답을 하는데 어찌 더 비교할까 싶어 웃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서면은 남편은 딸아이의 이름부터 부른다. 하루 종일 밖에서 에너지를 다 쏟으며 고단하게 일한 사람 같지 않게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지고 얼굴에는 환한 보름달이 두둥실 걸려 있는 듯하다. 딸아이가 아빠 부르면서 놀던 장난감을 내려놓고 쪼르르 달려와 안기면 좋을 텐데 현실은 시크하게 한번 힐끔 쳐다보고는 놀이에 빠져 더 이상 살가운 반응을 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남편이 포기할까? 신발을 후닥닥 벗고 올라와 귀엽고 딸아이를 끌어안고 아빠가 왔다니까 우리 딸 랑구 보고 싶었구나 하면서 볼을 부비부비 뽀뽀 쪽 세기의 연인 못지않은 걸쭉한 스킨십을 연달아 퍼붓는다. 어떻게든 남편 품속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거리는 딸아이와 죽고 못살 듯 붙잡고 놓지 않는 남편의 한판 승부는 우리 집 일상으로 됐다. 밥을 먹을 때도 한 숟가락 더 먹고 딸아이 얼굴을 한번 쳐다본다. 웃어도 울어도 하품을 하거나 찡그려도 표정 하나하나가 마냥 신기하고 사랑스럽단다. 밖에 나가면은 안고 다니는 건 기본이요. 목마를 태우는 건 옵션이라 딸아이의 발이 바닥에 닿을 틈이 없다. 놀이터에서도 행여 누군가가 밀쳤는지 엎어진 딸아이가 으앙 울음을 터뜨리면 금세 호랑이 같은 얼굴로 뛰어간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옆에서 보면 재밌기도 하고 내심 감탄하기도 하면서 괜한 노파심으로 물은 적이 있었다. 사춘기 고민은 딸들은 방문 잠그고 아빠랑 말 안 한다더라. 초등학생만 돼도 용돈 더 받는 거지만 관심 갖는다던데. 남편의 표정이 비장하다. 이미 각오가 된 듯 결의에 찬 저 표정은 뭘까? 자기도 아빠한테 그랬다고 했었지. 지금도 그래? 지금이야 어른이 되니 그립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뿐이지. 그거야 섭섭한 순간도 마음 아픈 순간도 딸이니까 다 소중할 거야. 우리 딸랑구도 사랑받은 어른이 되면은 결국 내 마음을 깨닫게 될 거야. 남편이 그날따라 멋져 보인다. 그래서 농담삼아 한술 더 떴다. 딸내미가 시집 가면 시집? 시집 말도 마.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딸아이를 넌지시 바라보는 남편의 표정이 나라 잃은 것처럼 망연자실해진다. 딸아이가 시집 갈 생각을 하니 벌써 심장이 싸르르 아파오나 보다. 뭐 간다면 보내야지. 시무룩한 남편의 얼굴이 귀여워 하하하 웃었다. 남편은 오늘도 딸아이의 마음 우체통에 정성 다해 사랑의 편지를 써서 넣는다. 딸아이가 얼마나 조중하고 특별한 아이인지 우주에서 최강 귀요미의 기꺼이 흑기사를 자청할 만큼 어여쁜 공주님이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다정한 눈빛과 봄날 같은 말투와 변치 않은 듬직한 몸짓으로 표현한다. 딸아이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인 사랑의 편지는 먼지가 쌓이는 슬픈 날도 있고 잊혀지는 무감각한 세월도 감내를 하며 언젠가는 어른이 된 딸아이에게 큰 인생 선물로 와닿을 날이 오겠지. 생각을 해보니 가족은 그렇더라. 슬픈 날도 아픈 날도 감내를 하며 언젠가는 그 마음을 읽어줄 거란 믿음으로 매일 사랑의 편지를 상대방의 마음 우체통에 넣어주게 된다. 오늘은 내 마음 우체통에 쌓인 편지들을 읽어봐야겠다.

네, 누리노도 아나풀 딸아이에게 매일매일 마음 우체국에 편지를 쓰는 아버지네요. 네, 이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슬픈 날도 아픈 날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서로서로가 옆을 지켜줄 든든한 버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하고요. 최진옥의 곱돌 그릇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1: 곱돌 그릇 최진옥. 오늘 아침에는 곱돌 그릇에 가지밥을 지었다. 전기 밥가마로 지은 밥이 입맛에 지겨울 때면 나는 때때로 곱돌 그릇에 밥을 짓는다. 찹쌀과 맵쌀을 비례에 따라 씻어 곱돌에 앉히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듬뿍 넣은 콩기름에 파와 다진 돼지고기를 달달 볶다가 전날 저녁에 찬물에 푹 불려놓은 마른 가지를 함께 볶은 것을 쌀우에 얹는다. 밥물이 한참 끓다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액화가스불을 꺼버린다. 곱돌 그릇은 내열성이 뛰어나고 열 전도성이 매우 좋기에 자체 열기로도 밥이 지어진다. 아침밥을 퍼내고 나머지 밥이 있으면 곱돌 그릇 덮개를 꼭 닫아놓는데 점심을 먹으려고 곱돌 그릇 덮개를 열어보면 그때까지도 밥에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다. 이렇게 곱돌은 쉽게 식지 않고 따뜻한 온도를 오래오래 보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단층집에서 살 때에는 평평한 가마에 큰 곱돌 그릇을 놓고 밥하기를 즐겼다. 곱돌 그릇에 지은 밥의 맛이 전기 밥가마로 지은 밥보다 훨씬 고소하고 깔끔해 입맛을 당긴다. 밥물이 끓기 시작하면 가마 전으로 슬쩍 옮겨놔야 한다. 가열했을 때 열은 곱돌 표면의 전체에 고르게 확산돼 전도되기 때문에 열을 더디게 전파해 끓어오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디지만 뭉근한 열을 받게 되면 밥물이 넘치지 않고 누룽지도 두텁게 눌러붙지 않아서 밥이 맛있게 잘 된다. 층집으로 이사한 후 곱돌로 밥을 짓는 차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미굽이 두터운 곱돌 그릇에 열을 올리는 시간이 무척 길어지면서 액화가스 사용량이 엄청 늘어난 것이 부담스러워서이다. 곱돌은 광택이 있고 매끈매끈하며 재질이 아주 무르다. 주방 용구로 사용하려면 먼저 돼지 비계를 안팎으로 골고루 바르고 불에 천천히 달궈야 한다. 돼지 비계 기름이 열을 받아 뿌지직뿌지직 천천히 타들어가면서 곱돌 전체에 스며들어야 한다. 불에 달구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비계를 골고루 발라야 한다. 불이 너무 세면 달구기 전에 저절로 금이 가면서 동강이 나고 불이 너무 약하면 잘 달구어지지 않는다. 불 조절이 어찌 보면 곱돌을 잘 달구어내는 비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열을 식힐 때도 천천히 식혀야 한다. 곱돌을 달구고 식히는 과정을 우리는 곱돌을 길들인다라고 한다. 잘 길들여진 곱돌은 원래 푸르스름한 색깔의 흰 부분을 뒤집어 썼던 모습으로부터 새까만 모습으로 탈바꿈하면서 원래 무르던 재질이 단단한 재질로 변한다. 또 사용하면서 쉽게 깨지지 않는다. 하지만 사용하면서도 늘 조심해야 한다. 열이 채 식지 않은 곱돌을 설거지한다고 찬물에 넣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두 조각으로 갈라지고 만다. 고중을 다닐 때 오빠 집에 얹혀 살면서 통학하게 되는데 집일이나 생산대일에 바삐 보내는 올케이 일손을 돕는다고 저녁이면 내가 설거지를 담당하게 됐다. 그때까지만 해도 곱돌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었던 나는 아직도 열기가 남아있는 곱돌 장사귀를 설거지 물에 넣었다. 순간 두 조각으로 쩍 갈라지고 말았다. 올케가 애지중지하던 곱돌 장사귀를 느닷없이 깨고 나서 너무 민망하던 일이 40년이 훨씬 넘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결혼하고 내 살림을 꾸리면서 나는 시장에서 자그마한 곱돌 그릇을 사왔다. 처음으로 사온 곱돌은 금방 기름을 바르고 길들이다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말았다. 아마도 불이 너무 셌던 모양이다. 두 번째로 사들인 곱돌은 이미 경험이 있던 차라 돼지고기 비계를 정성스럽게 바르고 부엌에서 불을 떼면서 천천히 천천히 길들이기 시작했다. 부지직 부지직 열을 받으면서 비계가 곱돌에 스며드는 소리를 들으며 시간도 익숙하게 지났으니 이제는 됐다 싶어서 식히기 시작했다. 기름을 한껏 먹은 곱돌은 말 그대로 반짝반짝 까만 윤기가 차르르 흘렀다. 이튿날 새로 길들인 곱돌에 감자장을 끓여서 밥상으로 들고 온다는 것이 그만 미꾸비 폴랑 내려앉았다. 곱돌은 두쪽나고 보글보글 끓던 감자장이 산지사방에 튀었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곱돌 장서기를 들고 있던 나뿐만이 아니라 밥상에 마주앉아 곱돌장이 오기를 기다리던 남편까지도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다. 그 다음 사들인 곱돌에는 기름칠을 하면서 보니 이미 금이 간 것이었다. 누군가 끓는 물에 끓이면 쉽게 길들일 수 있다고 알려줬다. 그 말한 대로 한다는 것이 물에서 꺼내서 식히는 도중에 무슨 영문인지 저절로 깨지고 말았다.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겪으면서도 나는 곱돌 그릇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마사지면 또 사들이면서 몇 번째 만에 끝내는 지금의 곱돌 그릇을 길들이는 데 성공하게 됐다. 우리 집에는 크고 작은 곱돌 그릇이 두 개 있다. 작은 곱돌 그릇으로는 장이나 국을 끓이면 맞춤하다. 감자를 깎아서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넣고 돼지고기 몇 점 넣고 끓이거나 시래기 국을 끓여도 맛있고 감자를 넣고 끓이다가 두부를 함께 넣고 끓여도 별맛이다. 산의 진미에는 비할 수 없겠지만 그 투박한 맛이 입맛을 사로잡는다. 호박을 별반 좋아하지 않는 남편이지만 제철에 호박을 썰어넣고 풋내기까지 넣어 함께 푹 끓이다가 파와 풋고추를 양념으로 썰어넣고 밥상에 올려주면 몇 끼는 아주 맛있게 잡수고 난다. 곱돌 그릇에 음식을 끓이면 쉽게 식지 않는다. 한 끼 식사가 끝날 때까지도 따뜻함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곱돌 그릇은 추운 겨울에 사용하기 더 적합하다. 하지만 계절과는 상관없이 나는 1년 4계절 곱돌 그릇을 쓰기 좋아한다. 감자장이든 시래기 국이든 똑같은 장을 풀어넣고 똑같은 양념을 넣어도 냄비에 끓이기보다는 곱돌 그릇에 끓이면 훨씬 맛있고 맨쌀밥이든 잡곡밥이든 채소밥이든 전기 밭가마에 하는 밥보다 더 구수하다는 것이 우리 세 식구의 공통의 관점이다. 곱돌 그릇에서 밥을 퍼내고 밑에 누러붙은 누룽지에 온기 있는 물을 보면 열기에 물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숭늉이 만들어진다. 그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고 코끝을 간지럽히면서 폐부를 파고들 때면 목젖이 저도 모르게 방아를 찢는다. 식사가 끝나고 숭늉 한 모금 마시면 입안이 상큼하고 가슴까지 시원하다. 뜨거운 숭늉을 마시면서도 아 속이 시원하다는 감탄을 저절로 연발한다. 뜨거운 숭늉을 마시면서도 시원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언어 사용법에 맞는지 의심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커피를 선호하는 시대이지만 우리같이 시골에서 나서 자라 잔뼈를 굳힌 사람들한테는 비싼 커피보다는 그래도 값싼 숭늉이 훨씬 더 환영을 받는다. 곱돌 그릇을 쓸 때면 무의식간에 내 눈앞에는 한 청년이 떠오른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는 그 청년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 청년은 어느 날인가 문득 나와 한 부서의 직원으로 만나게 됐다. 키가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단정하게 생긴 청년이었다. 헌데 가속하게도 소문이 좋지 않은 청년이라고 곁에서 귀띔에 섰다. 몇 마디 건네보니 소문과는 조금 달리 마음이 훨씬 여린 청년이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청년이 술을 마시고 나를 찾아왔다. 맑은 정신으로는 도무지 나와 대화를 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술기운을 빌어 나와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다. 매일 누구와 싸우고 다른 사람과 손찌검을 밥 먹듯 했다고 한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잦아들어가는 목소리였다. 이유를 듣고 나서 나는 그를 남자답게 잘했다고 칭찬을 해줬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긍정해줬다. 25을 먹도록 처음으로 칭찬을 받았고 긍정을 받았다고 털어놓는 그의 얼굴이 빨갛게 상기됐다. 나의 칭찬과 긍정 한마디에 좀처럼 누구한테 마음을 털어놓지 않고 고독하게 지내던 그가 결국은 나한테 속심을 털어놓기에 이르렀다. 잘하면 칭찬해주고 긍정해주고 잘못한 것은 조용히 지적을 해줬다. 일을 하면서 한 절차가 끝나고 다음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일 때면 가만히 귀뜸해주고 사업에서 부딪힌 애로도 많이 해결해줬다. 틈틈이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도 차근차근 일깨워줬다. 따뜻한 마음으로 손잡고 이끌어줬더니 그 후로 그는 눈에 띄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그를 향한 나의 관심과 지지는 곱돌을 달구는 뭉근한 불처럼 천천히 지펴올랐고 천천히 달아오르는 곱돌처럼 그 한테서도 차츰차츰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전도꾸러기 취급을 받던 때로부터 배움의 열정이 끌어넘치는 새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결혼을 앞두고 나한테 제일 첫사람으로 결혼 소식을 알려준다고 했다.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한다고 덕담도 아끼지 않았다. 사랑의 힘은 생각 밖으로 커질 때가 있는 듯 싶다. 지금도 나는 사업에 대한 그의 열정이 어느 때든 식지 않기를 속으로 늘 응원해주고 있다. 곱돌 그릇을 사용하다 보면 사람도 곱돌 그릇처럼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게 된다. 몸도 마음도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시종일관 변함없이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 쉽게 다른 사람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다가도 일단 받아들이면 따뜻한 가슴을 열어주는 사람. 기로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끌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대견스러운 일인가. 빨리 끓고 빨리 식는 냄비보다는 천천히 끓어오르고 천천히 식어가는 곱돌이 우리 인생에 더 큰 깨달음을 주고 있다. 시종일관 드팀없이 내 길을 가면서도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다른 사람의 가슴을 오래오래 덮여주는 사람이 이 사회에서 진정으로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보글보글 밥물이 끓든 장이 끓든 천천히 달아오르면서 그 뜨거움을 자체 열기로 품어서 익혀내는 곱돌 그릇처럼 또 그 열기를 오래오래 보존하는 곱돌 그릇처럼 살아가면서 가슴 속에 따뜻한 사랑을 품은 사람을 사귀고 싶다. 아니,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한테 다가가야 하겠다. 그래야 이 세상이 따뜻한 사랑으로 넘쳐나게 되겠지.

네, 확 타올랐다가 확 식는 양은 냄비도 장단점이 있지만은요, 천천히 끓지만은요, 오래오래 그 열기를 이어나가는 곱돌 그릇 같은 사람도 참으로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문학살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강현요,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잠시 벗어나 푸른 산 속에 살고 싶은 마음 그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어 보셨죠? 박흥률 작사, 지혜선 작곡의 박춘희 가수가 부른 살고 싶은 청산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맑은 공기, 졸졸 흐르는 시냇물, 그리고 편안한 마음,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죠? 청산에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노래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도 잠시 눈을 감고 그 푸른 산 속으로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성산의 평온함을 뒤로하고 신명나는 타령한수로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정호원 작사, 김덕윤 작곡의 장홍련 가수가 부른 새연변 타령을 전해드립니다.

김정권 작사 백희남 작곡의 한초로 조밀한 가수가 부른 님 생각 집 생각은 멀리 떠나 있어도 끊을 수 없는 그리움을 노래하는데요. 남녀가 함께 부른 조화로운 화음이 그 애틋함을 더욱 깊게 전해드립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하나하나가 소중한 인연입니다. 박설매 작사, 김홍일 작곡의 최경화 가수가 부른 인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곁에 소중한 인연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곤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재,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안과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미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 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골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퀄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약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시신이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몇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이 이번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신이로는 12각을 드리는데 한 각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각의 가격이 698원인데요. 여기에 1,500원에 해당하는 현금권을 빼줍니다. 총값에서. 그리고 레이저 치료이기 손목시계 이것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물건으로 드리는 그 부분을 빼놓고 현금으로만 해도

0: 한 가게 가격이 28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하루에 드는 양으로 금액으로 놓고 말하면 하루에 한 7, 8원 이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쇄신위로 이 좋은 제품 자체가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눈뺑치로에서는 알아줍니다. 이 명서방은 지금 한 가게 598원인데 15가게 계다면 절반값으로 뚝 떨어지죠. 거기 또 1,500원은 또 뺏습니다. 3분의 1 가격보다도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레이저 치료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한 가게 가격은 240원 잡아밖에 되지 않으니까 개를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천희 박사 역시 비슷한 15가게 1,500원 현금권 레이저 치료기 한 가게 가격이 190원 잡아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기회는 제때 파악하는 사람한테 차려지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여러모로서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자기에게 딱 맞는 알맞는 이런 제품을 제때 선택해서 복용하시되 우대활동 기회를 잘 활용하시게 되면 적은 돈으로서 새로운 건강과 새로운 젊음과 새로운 장소를 찾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 배달이 필요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저희가 이제 갱생 후, 오늘부터 예, 혈압도 안좋은데고 머리 아프고 어지럽지 자꾸나고 예, 기억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 심장도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약도 많이 썼는데 큰 오도 못 보다 아, 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조금 전이 박사 묻고 있는데, 아, 이 어떤 혈압에 기반한 어정들니까 머리 아프고 어지럽지 조금 많이 납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2: 예, 그리고 경력도 많이 좋아지고, 아, 심장이 항상 그렇고 가슴이 후두두 떨리던데, 이 정상도 조금 영국 편안해졌습니다.
0: 아, 믿고 쓸만한 제품 자체가 전이 박사, 중코엔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니까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2: 예. 예, 그리고 내 서신이로 뭐냐, 우리 형님에게 음식 먹으면 소화 안 되고, 기름진 음식 먹으면 자주 설사라고, 또 거기다 전립성 비대에 있어서 영, 소변을 잡지, 소변 또 보는 것도 영 바빠한데, 이 서신이로 좀 쓰겠다는데 어떻습니까?
0: 그런데 쓰는 제품이 바로 쇄신1호입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이제처럼 소변이 작고 전열선 비대가 있고 전열선 염이 있고 남성들 가운데서는 이게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유관되는 문장 첼레강이라든지 이런 것 드셔서 임시 약간한 효과를 보지만 이 제품 자체는 기본을 틀어주는 차원에서 해결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콤파치 쓰여야 기본으로서 전열선은 누릅니다. 콤팟하고 그 뇨도하고 전열선이 한 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콤팟이 세게 닿으면 전열선은 누르는데 이 제품 자체가 그런데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형님이라 하게 되었으니까 나이가 드시면서 골격 모병 비뇨계통의 모병 귀의 문제 종합으로 해결하게 되어 있으니까 콤파치 좋아지면 심장도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쇄신위로 선택이 아주 잘 어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2: 아, 그러면 이번 확대 차원에 두 가지 약을 받아 좀 쓰자고 합니다.
0: 아, 그렇게 하셔. 배달 전화번호 501-7766번입니다.
2: 아,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예, 늘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지금 전혀 박사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냥 이 혈압이 그냥 운동되지 않으니까 자꾸 어지럼증이 나고 사람이 귀에서도 소리 나고 심장도 좋지 않고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약 먹은 다음에 혈압이 운동되니까 어지럼증이 나더니 어지럼증이 아예 납니다.
0: 예.
3: 가슴이 그냥 떨리고 숨이 차던 것도 많이 나고 마음 편안하니까 잠이 잘 오고 예, 살 것 같습니다. 지금.
0: 아, 그래요. 예.
3: 예. 그래 예. 우리 남편이 세심이를 지금 쓰고 있는데 예. 아주 효과 좋습니다. 지금.
0: 예.
3: 위험해서 소화 안 돼서 예. 그냥 그저 예. 음식만 먹으면 그저 목에 걸린 것 같은 내려앉아서 그냥 가슴을 두드려 하는데 지금 예. 이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소화도 되니까 지금 예. 밥도 지금 잘 잡수고 그리고 뭐니까 저기 화장실도 소변 이게 전립선 비대라 해서 소변이 시원히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 그래서 진행 오래 했고 예 그래서 영도 듣는 거까지 나서 왔다 나가고 갔다 오고 이러던 게 지금 이게 이 콩팥이 좋아지니까 소변사

0: 저가 예, 그 많이 줄어들었어. 소변이 원이 잘 나가니까 지금 살도 가담다 지금.
1: 그렇죠. 예, 예.
0: 예. 그래, 다음은 소변이 줄어드니까 다음은 잘 자니 사람 맥이 나고 정신이 나고. 중국 과학원에서 만든 약이다 그런지 써보니까 확실하게 효과가 이런 다른 약

0: 세신이 가서 왔습니다.
1: 예.
0: 우선 세신이 한 반에 들었습니다.
1: 예.
0: 이것은 제일 먼저 좋아지는 게 소비 자전거 해결한 게 제일 좋습니다.
1: 아, 예. 그게 큰 문제입니다. 예. 단순히 소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관계하는 부분이 높지 않습니까, 콤파치. 예. 예.
0: 밤사이에 자전거 이거는 일곱 여덟 번 끄니까 잠을 잘 수 없죠. 그러니.
1: 그렇죠.
0: 예, 이것은 다음에 그것은 지금 그것은 보통 한 번, 어떤 거 안 보고, 예.
1: 아, 너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예. 전기 소리 나죠.
1: 콤파치 하여서 그런 겁니다.
0: 예, 콤파치 하여서 그렇다.
1: 예.
0: 근데 이것도 많이 좋아지고,
1: 예.
0: 특히 혈압 조절 잘 되더래.
1: 예.
0: 항상 머리가 아파 어지럽고, 예. 그랬는데 지금 혈압 조절 좋아지니까 머리 아예 아파 좋습니다.
1: 콤파치 좋아지니까 심장이 좋아져서, 심장이 좋아지니까 혈압이 조절받고, 순환장애가 풀리니까 그런 겁니다. 혈압이. 예.
0: 이제 소화도 잘 돼. 소화 안 돼. 이제 밥 얼마 못 먹었는데 지금 소화도 잘 되고, 예. 허리가 아파도, 허리 구부리지. 구부리면 아파서, 예. 그런데 허리 아픈 것도 많이 좋고, 예.
1: 그렇죠.
0: 다리가 아파도 무릎 관절이 아파서, 예. 계단, 우리 집이 6층에 올라가서 서너 번 쉬었는데, 어전, 지금 어전 한 번에 올라와요. 아픈 거, 다리 아픈 건 모릅니다, 저는.
1: 그렇죠. 신주골이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예.
0: 예. 그래, 이번에 화이트에서 이거 이약 싸고 하나 물어볼 건, 전이 박사 있잖아요. 갑상선에 종양이 있는 사람이 것은 뭐습니까?
1: 좋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갑상선하고 심장에 직접 관련이 있는데 갑상선 종양 여기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을 근원에서 해결해 주게 되는데 여기에 갑상선 종양, 갑상선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상이 있는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이 천희 박사는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좋아지는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빨리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게 갑상선 그 결절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갑상선이 좋아지면 심장이 또 따라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갑상선 결절은 제절에 이 제품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예.
0: 알겠습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천희 박사 이거 지금 쓰고 나는 항상 기억력이 지나고 있어서
1: 예.
3: 그래가지고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이래서 이거 선택했었는데 야 이게 정말 야가 써보니까 벌써 안세비 어느 한 열흘 보나니까 머리 흰말이 이정세가 없어지더라만
1: 예.
3: 사라진다만 그러면서 한 달 두 달 쓰니까 그 다음에 기억력이 돌아서더라만
1: 그렇죠
3: 말더라만 내 다들 이 경력에 고려하다만 자꾸 너가 먹으면 자꾸 진행해서 그런데 이거 맨발 요게 천이 봤어요 쓰다니까 요게 약 바르더라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 먹으면 전제 더 하자
1: 그렇죠
3: 예 요거 맨발 만나서 좀 무슨 심에 되었다고 이랬는데 하나는 또 세시면 집사람 쓰는데 이 소변이 어찌 저기 빈번한지 밤 잘 수 없다만, 그래서 한 시간 되기 전에 벌써 잠 깨운다만.
1: 예.
3: 그래, 눈 양이가 많죠.
1: 그쵸.
3: 그래, 귀에 자꾸 손나지.
1: 예.
3: 허리가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게 다 원인인가, 그러니까.
1: 콤파치 허한 것과, 예, 원기, 콤파치 원기 부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3: 그치만.
1: 예.
3: 그래서 이게, 콤파치, 안산에게 두어 달 쓰니까 벌써, 예, 여기 소변 차수가 아긴다만, 완전히 아기다만. 그래서 이제 어떤 몇 달 넘었었는데 어떤 6번 이렇게 누던 게 이제 3번 어떤 때는 혹이 2번 예. 여기 또 오는 게 아기다만
1: 예.
3: 예. 이렇게 그러니까 한 1년 꾸준히 쓰나면 요건 둘 다 해결할 수 있다만
1: 예.
3: 그래서 이번에 활동 이렇게 활동 좋을 때 이런 활동 빼놓지 마고 이번에 참신하더라
1: 이 세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지하시겠다면 기본으로서 콤파치 원기를 돋아주는 차원에서 다른 단순한 뭐 골격통 혹은 귀문 귀의 문제 뭐 소변의 소변 문제 이렇게 따라 해결하는 종합으로 해결해 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세신1호입니다. 여기 좋은 성분이 녹혈종하고 전녹건하고 선두 가지 중약제가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너무 잘 됐으니까 효과를 누리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제품이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제가 지금 천이바사를 저는 반년 넘어 먹고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예.
1: 예, 여름, 먹기 전에는 여름에는 영 불편한데 많았습니다.
2: 예.
1: 특히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고, 어지럼증이 나고, 그 다음에는 밤잠을 가지 못하고, 거기다 또 소리 잡고, 이렇게 영 불편한데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약 많이 먹었지만, 효과 없고, 영의 일원에 내 힘들게 보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께서 이 천이박사를 방해하시는 거에 열심히 들었습니다.
2: 예.
1: 그래서는 이거나 먹어보자고, 예. 그래서 먹기 시작했는데, 요즘 반년 넘어 먹으니까, 예. 제일 처음 알리는 게, 그런, 밥이 맛있습니다.
2: 예.
1: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예, 차변 차수가, 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 하룻밤에, 그런, 한번 아니면 혹시 또 두 번씩 일어나고.
2: 그렇죠.
1: 일어났다가도, 예, 누우면, 예, 또 탑니다.
2: 예.
1: 그러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영 어지럽고, 그렇게 영 힘들던데, 지금 아침에 일어나, 예, 아침 때라기 영 좋습니다.
2: 예.
1: 많이 맞습니까? 예, 그래서, 예, 계속 또 먹으려고 합니다. 오래 먹어도 이렇습니까?
2: 이렇습니다. 이거는 길게 복용해도 문제가 절대 없습니다.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꼭 얼마 쓰고 끊어라 이게 없습니다. 자기에게 맞을 정도로서 길게 복용해도 되는 제품이 바로 천이박사인데 일단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만 하신 게 다며 구복만 하신 게 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40여 가지 질병을 원인에서 해결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계속 진행되는 걸 원인에서 저를 제거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심 놓고 쓰세요.
1: 그래서
2: 네,
1: 정말
2: 예,
1: 잘 만납니다.
2: 그렇죠. 예, 예.
1: 그리고
2: 예,
1: 그 세심이로 있지.
2: 예.
1: 내가 올해 듣고 볼까요? 우리 언니 지금 정말 어떻는가 뭐 예, 그런 소변이 작고 그 다음에 또 예, 그런 밤에 자지 못하고 그리고 또 옆구리형 폐엄이 아프답니다.
2: 예.
1: 그래서 빌리 이야기 언니한테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선생님과 문의합니다.
2: 옆구리가 겨우가 아프다는 것 봐서는 콤파체 이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계 검사에서 준확하게 검사해내시겠지만 해도 기본에 지금 예. 증상 놓고 말하게 되면 증상을 보게 되면 콤파체 이상이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제품 자체는 들어간 성분이 너무 우수 성분 조합을 해서 다른 처방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런 처방이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록혈정 기록 사슴이 전반하고 32가지 중약제 그래 이걸 드시게 되면 언니분이 기본 이 네. 제품을 드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면역력 저하와 불면증하고 결국 심장마비병 결국 허리다리가 시끌거나 그리고 여기 혈소판 감소증은 조혈 공능이 떨어지는 딱 혈소판이 감소되지 않더라도 조혈 공능이 우리 나이 들면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네. 주게 됐고 면역력 저하를 해결해 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쉽게 추위를 네. 타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호흡기통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 종합으로 해결해 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세신이로입니다.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이 세신이로가 아주 높은 평가를 받는 우수한 OTC 전면 치료 콤파질 위주로 한 전면 치료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잘 선택된 걸로 인정해서 추천하는 겁니다.
1: 예, 그리고 예, 그 손과 발이 늘상 차답대다.
2: 그렇죠. 그게 예, 손발이
1: 예, 여름에 대해 예. 양말을 못 벗는다.
2: 아, 그 어떤 분들은 잘 때 덧벗은 덧가발 신고 잔다는 분들도 다게 평소에 양말을 못 벗는단가 봐서는 그게 신경 말초과 지피가 갖다 돌아서는 힘이 약하다는 거 기혈 부족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육종용이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이걸 쓰기려고 이런 이 세품을 쓰게 되면 기본으로 양말 벗을 수 있고 덧가발 벗을 수 있고 발이 시린 이런 증상이 해결받게 되어 있습니다. 손끝이 저리거나 시리거나 발끝이 시리거나 저리거나 이런 건 이 제품을 써서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제가 완전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요정을 따라서 한결 요정이 100일 잡으러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2개 100일, 3개 100일 이렇게 쓰게 되면 완전히 사람이 바뀔 겁니다.
1: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언니한테 알려드려서
2: 예, 빨리 쓰라. 요 시간 우대할 때 좋습니다. 501-7766에 예, 전화하세요. 예.
1: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예, 건강기원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한 가지 좀 더는 없어요.
2: 말씀하세요.
3: 내 세진비로 쌌는데,
2: 예.
3: 그래고 그러니까 뭐 명성 거기 성장

0: 그것도 강의를 지나지 않고 다 썼습니다.
1: 다 썼습니까?
0: 시간 원패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1: 아, 이렇게 하세요. 네. 전희 박사도 썼습니까?
0: 네, 세 가지를 다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아, 잘 하셨는데요. 먼저 전희 박사를 식전에 일어나자마자 네. 드세요. 따뜻한 물에, 따가운 물에 말고 따뜻한 물을 꺼져 이렇게 손 대서 약간 따뜻한 물을 그래서 식힌 물이면 됩니다. 거기다 풀어서 거기다 한 대서를 풀어 드세요. 그런 다음에 이 세신이로는 원래 식전에 복용하면 더 좋은 건데 이 전희 박사하고 시간 간격을 둬서 밥 먹기 한 30분 전에나 세신이로 드셔. 이 전희 박사는 일어나자마자 드시고 세신이로는 그 30분 간격을 식사 전 30분에 드시고 그런 다음에 눈약은 식후에 금방 드시면 됩니다.
0: 식사를 하자마자 들어도 이렇습니까?
1: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절대 이렇습니다. 명서만 그렇게 하세요. 예.
0: 예. 그래서 한 가지는 그것도 내가 홍광 치료액을 가져왔는데
1: 예.
0: 이것도 앓는 거건 그 무슨 불효일까 알겠는데 허리에 끼는 건 좀 아무런 감각도 없지 뭐.
1: 감각이 없습니다. 원래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뜨거워 나거나 뭐 그런 게 쭉쭉 질겨버리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효과입니다. 이렇습니다.
0: 그런데 그것이 이게 무슨 뭐 전기요 도란 온도
1: 아, 그 빨간 게 알기지 않습니까? 빨간 불이
0: 아야 그 빨간 불이에 근본 없었나 이거
1: 아 그러면 아니면... 그거
0: 예.
1: 5017766에다 전화하세요. 그럼 거기서 사람 파견해서 알려줍니다.
0: 네 어제 그 5017766에 물어보니까 건네선 동무가 전생기다 그 전화 치겠다
1: 아 그래요? 이건 직접 그 코, 그러니까 그 전기 코드를 열지 않았습니다. 전기 코드를 열게 되면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전기 코드에 벌거 불이 옵니다. 그거 곰팥이면 곰팥이다, 무릎이면 무릎이다, 그리고 고관절이면 고관절이다 이렇게 미치면 됩니다. 예.
0: 아 그런데 여기 거도 무슨 뭐 또 자조구마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전기서 있고 그 그런데
1: 예, 이 전화번호에다가. 그 제가 다시 전화 넣을게요. 제게다 전화, 예, 거기다 전화하면 예, 제 전화번호 알려줍니다. 예.
0: 예.
1: 아주 좋은 이기인데 예. 제대로 이기를 예. 사용 아직 잘 못하시고 계시네요.
0: 아 그런데 그 제도 앉는 거는 그 무슨 또
1: 앉는 거는 벌거 불이 올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잠깐 또 그 코드만 캐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 하나만 딱 누르면 됩니다.
2: 네. 예.
0: 아, 여기
2: 무슨 경험인데 네, 501-7766번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그러면, 예.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이제 위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저희들 믿고 보험 제품을 구매하시고 선물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드리는 선물들은 모두 건강을 확실하게 챙겨줄 수 있는 고가의 이런 성분들이 포함된 이런 의료기계라든지 혹은 구방약 같은 걸 떨어뜨리는 이런 경우가 있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사용 방법은 그 배달하는 사람한테 확실하게 잘 물어보면 그 물어볼 것도 없으면 그 사람 다 알려줄 때 그저 등한히 듣지 말고 잘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모른 점은 저래 문의하시게 되면 확실하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 손 4,980원에 해당하는 홍강치료액인데 제때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너무 유감이지요. 아깝고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지금 문의하시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시는데요. 천희 박사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무엇 때문에 제가 신심 있게 여러분들한테 권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두 가지 제품은 모두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과학원이라 하면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제일 최고급 자연과학의 띵펑 그리고 의료기구에서는 제일 최고방으로 되는 여기에서 나온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천이 박사를 하게 되면 천명이 이학 박사가 연구에 매달려서 성공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을 근원에서 찾아서 해결해 주게 되어 있는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이고 그리고 인류가 청춘으로 돌아가는 청춘미마의 발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텔레비 10%의 건강 강좌 거기에서 이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심 갖고 이걸 복용하시게 되면 이 제품 자체는 장수에 속하는데 73세의 그

0: 만두에 산자 대안이던 미국의 신경외과 박사가 지금 2022년 6월에 미국에서 화성턴에서 제39개 세계 그 심내혈관 학회에서 이런 뇌에 밀고 들어와서 이분을 세울 제품이 나서라 하니까 장례가 조용하다가 누가 나섰는가 하면 천희 박사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딱 현지에서 관찰하면서 뭐 첫 석 달, 첫 후여섯 달, 그런 다음에 1년, 2년, 3년 이렇게 했는데 이분을 일고 세운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이런 분만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심장과 뇌혈관에 이상이 있거나 노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병변을 인해서 너무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천희 박사를, 그리고 심장 치부치를 여치 않으면 안 된다는 분이 40몇 차로부터, 심박수가 40몇 차로부터 네. 60몇 차로 올라왔거든요. 열렬히 여러분들한테 선택을 권합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4월 열이었습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미녀 광장, 3시에는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에는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가요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밖으로 나온 아부는 결혼 후 여자가 크게 변한다고 토로했다. 후생은 대매매도 결혼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대매매가 아내에 가자마자 상사의 의견에 따라 기술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후 후생은 조아를 위로하기 위해 장풍 공무원 단체 모임을 계획하고 아버에게 전화를 걸어 의논했다. 아버는 소강과 소진이 참석할 수 없다고 답했고 자신과 소진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설명했다. 아버는 소진이 자신을 피하는 모습과 바람둥이로 오해하는 상황을 이야기했고 소진이 조하 위로 모임까지 거부하며 설지와의 관계를 질투한다는 말을 전했다. 후생은 단순한 등산 모임일 뿐이라고 예시키려 했지만 아버는 관계가 이미 식어버렸다고 말했다. 후생은 소모에게 연락하자고 제안했지만 아버는 소모가 결혼 후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 방해할 수 없다고 말렸다. 후생은 아버에게 주화 혹은 본인에 대한 불만이 있는지 물었지만 아버는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답한 뒤 전화가 갑자기 끊겼다. 이날 해질녘 후생이 무정로의 집에 돌아왔을 때 방은 깔끔하게 정돈되고 불이 켜져 있었고 형 호민이 창가에서 돌아섰다. 호민은 군복에 네덜란드식 구두를 신고 기운이 왕성한 모습이었다. 온주의 전우가 구두 공방을 열어 그곳에 며칠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호민은 공방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었다고 말했고 허생은 온주 구두의 품질 문제를 지적했다. 이때 아버가 찾아왔고 호민이 돌아온 것을 기쁘게 맞이했다. 후생은 장풍공원 모임 인원을 물었고 아버는 3명으로 간소하게 가자고 답했다. 후생은 설지를 초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고 아버는 란란도 함께 부르자고 했다. 하지만 후생은 급히 거부하며 란란이 참석하면 조화 앞에서 부적절하다고 비밀스럽게 얘기했다. 예전 자신과 조아가 특별한 감정을 가진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아버는 웃으며 당시 호생의 모든 작은 행동을 지켜보았으며 단순히 손만 잡았던 것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호생은 부끄러운 듯 옛날 이야기는 그만하자고 말하며 주제를 바꾸려 했다. 하지만 아버는 그럼 두 사람의 관계가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 계속해서 물었고 호생은 애초에 가능성이 없었던 일이라며 그 뒤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끝났다고 담담하게 답했다. 호생은 말없이 웃으며 다시 한번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 자신과 조아는 길림으로 강제 이주하는 통지를 받았고 함께 소못 코트와 가죽 모자를 지급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회상했다. 아파트로 돌아온 뒤 조아가 새로 받은 소목 코트를 입고 거울을 보며 입고 벗고를 반복하며 즐거워했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지금은 조아가 벌써 아이를 3명이나 낳았다는 사실에 깊은 감개를 느꼈다. 이때 호민이 방에 들어오며 웃는 얼굴로 이야기에 끼어들었다. 전우가 초대를 했으니 차라리 남경서로 가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자고 제안하고 세 사람은 그렇게 즐거운 기분으로 자리를 떠났다. 며칠 뒤 호생은 조아 어머니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다. 조아 어머니는 조아가 이미 길림으로 돌아갔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호생은 깜짝 놀랐다. 조아 어머니는 길림에 있는 조아의 남편이 긴급 연락을 받고 가장 빠른 특급 열차를 타고 왔으며 이틀 만에 상해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호생은 그렇게 빨리 상해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며 의아해했다. 조아 어머니는 부부간의 정이 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조아 어머니는 호생이 조아를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주고 돌봐준 일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홍삼 한 봉지와 명태 한 봉지를 준비했으니 꼭 가지고 가라고 권했다. 호생은 웃음을 지며 선물을 거절했다.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으니 선물은 받을 수 없다고 정중히 사양했다. 하지만 조아 어머니는 자신의 마음이니 꼭 받아야 한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 호생은 그저 조아가 앞으로 순조롭고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답했다. 이로써 호생과 조아 사이의 오랜 과거 이야기는 이렇게 아쉽게 마무리되고 청풍공원에 다시 함께 가기로 했던 계획도 자연스럽게 무산됐다.

이제 소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소모는 어머니의 강한 고집으로 어쩔 수 없이 소개팅을 하게 되고 춘향을 만난 지 겨우 열흘 만에 두 사람은 급하게 결혼을 결정하고 곧바로 식을 치렀다. 결혼한 이튿날 아침 죽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춘향은 소모를 부르며 자신과 소모는 결혼을 한 뒤에 연애를 하는 재민이 정말로 운명적인 만남이고 좋다고 말했다. 소모는 춘향이 결혼이 급했던 것이냐고 묻고 춘향은 웃으며 자신이 아니라 어머니가 극도로 급했다고 답했다. 춘향은 얼굴을 붉히며 자신이 어머니가 어느 길가에서 한 점쟁이의 헛소리를 믿었다고 털어놓았다. 춘향이 결혼을 하면 집안의 애군을 씻어주고 어머니 자신의 천식이 완치될 것이라는 말을 믿었던 것이었다. 춘향은 그저 어머니의 몸이 빨리 나아지기를 바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어머니도 애군을 씻는다는 것이 미신이라고는 말했지만 그래도 춘향의 나이도 적지 않았으니 어머니는 춘향의 결혼식을 보고 눈을 감아도 만족이라고 했다고 얘기했다. 춘향은 이렇게 이야기하며 참지 못해 눈물을 흘리고 소모는 다정하게 손수건을 꺼내주며 위로했다. 춘향은 소모를 껴안으며 그때 자신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모른다며 결혼까지 오게 된 경과를 자세히 얘기했다. 춘향의 어머니는 점쟁이를 내세워 춘향이와 소모의 결혼을 추진시키려고 무등 애를 썼다. 그 점쟁이는 춘향을 데리고 공장으로 가서 소모를 만나게 했다. 소모가 일어나자 춘향은 첫인상으로 얼굴형은 괜찮다고 안심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함께 앉아 점심을 먹었다. 식사를 마친 후 춘향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그 점쟁이는 춘향에게 사랑은 결혼한 뒤에 나누어도 되며 두 사람의 팔자만 맞으면 반드시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위로하는 말을 했다. 집에 돌아온 춘향의 어머니는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춘향에게 왜 결혼을 하지 않는지 물었다. 춘향은 대답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래도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튿날 아침 춘향은 어머니의 약을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방 안 침대와 의자에는 화장품, 립밤, 새로 산 중식 스타일의 속옷과 겉옷, 짙은 푸른색 양복 바지, 높은 굽 신발, 니트 반바지, 나일론 꽃 양말 등 결혼 준비 물품이 가득 놓여 있었다. 춘향은 깜짝 놀랐다. 점심을 먹고 출발할 시간이다. 어머니는 말없이 앉아있다가 옷을 들고 춘향에게 입으라고 하며 눈물을 흘렸다. 모든 준비가 끝난 춘향은 스스로 다짐하며 결혼식 장소로 향했다. 골목에는 이미 결혼식을 위한 천막이 쳐져 있었다. 음식을 만들 요리사도 불렀으며 다섯 식탁 분량의 그릇과 식기들을 빌렸다. 혼수품으로는 한 쌍의 참나무 상자, 거즈와 이불 여섯 벌, 한 쌍의 원앙과 베개, 그리고 빨간 글씨로
혁명을 견지하고 생산을 촉진하라는 문구가 박힌 베개까지 마련됐다. 마치 마법을 부린 것처럼 소모의 집에서는 모든 혼수품을 준비하여 골목에 끌고 와 이웃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춘향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고 나니 춘향은 걷는 법까지 잊은 것처럼 어색하게 움직였다. 어머니는 차가 왔으니 이제 가자고 말했다. 춘향은 신랑은 어디로 갔는지 걱정하며 물었고 어머니도 깜짝 놀라며 신랑은 어디 있냐고 되물었다. 이때 한 사람이 달려들어와 신랑이 줄을 서서 혼합 사탕을 사러 갔다고 알려줬다. 춘향은 어머니의 천식이 재발될까봐 세심하게 돌봤다.

길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자 어머니는 숨을 쉬기 힘들어했다. 춘향은 급히 산소관을 건네주며 조심스럽게 천막 밖으로 이동했다. 천막 안에는 두 개의 큰 화덕이 있었고 도마와 그릇, 생음식과 익힌 음식이 모두 갖춰져 있었다. 신혼방은 지하실 앞쪽 방에 마련되어 있었고 소모의 집에서 이미 모든 것을 꾸며놓았다. 춘향이 방으로 들어가니 신랑인 소모는 이미 앉아 있었다. 춘향은 어머니를 부축하여 앉았다. 손님이 올 때마다 소모는 일어나 인사를 하고 다시 앉는 것을 반복하며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다. 모든 사람이 술을 마신 뒤 춘향은 어머니를 집에 보내고 자신은 신혼방으로 돌아갔다. 하며 아기가 생긴 것이냐고 농담을 했다. 햇빛이 창문을 비추고 소모는 옷을 입고 일어났다. 그리고 소모는 집이 조금 변한 것을 발견했다. 벽에 춘향 부모 사진 한 장이 붙어 있는 것이었다. 춘향은 자신이 생각해 보니 이 사진을 붙이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고 소모도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얘기했다. 소모는 자신은 상관없다고 답했다. 춘향은 남편이 정말 너그럽다고 말하며 생활 습관은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영향을 미치고 부부는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므로 서로 존중해야만 다툼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일어났다. 춘향은 죽을 끓이고 소모는 이불을 정리하고 침대를 깔끔하게 정리했다. 두 사람이 앉아 식사를 하려고 할 때 소모는 미용실의 영업은 괜찮은지 물었다. 춘향은 괜찮다고 답했다. 춘향은 대명정당 2층에 살던 소모의 옛 이웃 해덕 은봉 부부가 공평로로 이사를 갔다고 말했다. 소모는 마음이 복잡해지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죽을 먹었다. 춘향은 오늘 퇴근 후에 소모와 함께 옛집에 가서 소모의 어머니를 찾아뵙자고 제안하지만 소모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춘향은 계속해서 권하지만 소모는 침묵을 지킬 뿐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소모가 결혼한 지는 어느덧 2년 반이 지나고 춘향은 임신한 지 4개월이 넘어섰다. 당시 소모는 너무 급하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불안정했고 결혼 잔치에 친구나 동료를 한 명도 초대하지 않았다. 소모의 어머니는 그 점이 마음에 걸려 항상 한 차례 잔치를 더 벌여 아쉬움을 메우고 싶어 했다. 이번에 소모는 미리 시계 공장의 번선생, 격투기 선생님, 김매, 건국, 서룡흥 등을 초대하고 이웃집에서 탁자를 빌려 점심을 대접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3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웃음, 가장 맑은 눈빛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날이지요. 바로 6.1 국제아동절입니다. 동심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어른인 우리도 오늘만큼은 아이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함께 웃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꿈꾸는 이 시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방학철 작사, 장진석 작곡의 박연 가수가 부른 그리운 동년 시절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 고향이란 무엇일까요? 태어나서 자란 그 땅, 가족과 함께한 그 시간, 그리고 가슴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은 그리움일 것입니다. 최선숙 작사, 황영하 작곡의 김은연 가수가 부른 고향은 전해드립니다. 고향이라는 한 단어 속에 담긴 깊은 정과 아련한 추억을 아름다운 선율로 그려냅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는 그리운 고향의 모습, 이 노래를 들으시며 천천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에는 험한 길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결국 꽃이 피는 길,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따뜻한 미소겠죠. 리승국 작사, 리경득 작곡의 임향자 가수가 부른 꽃길과 미소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앞길에도 항상 꽃길이 펼쳐지고 사랑하는 이들의 행복한 미소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봄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따뜻한 햇살, 살랑이는 바람, 그리고 알록달록 피어나는 꽃들. 그 모든 것이 어우러진 동산이죠. 허동철 작사, 허상순 작곡의 남성중창, 꽃피는 동산을 전해드립니다. 남성들의 화음이 그려내는 봄의 전경, 여러분의 마음에도 활짝 핀 꽃동산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싱그러운 바람 따라 펼쳐지는 그림 같은 내 고향의 여름 풍경을 노래한 가요 내 고향의 여름 향기를 준비했습니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예, 기회를 빌어서 예, 길태종이 문진부에서 환자들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놓고 있는 박윤덕 주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윤덕 주임을 놓고 본다 할 때 1970년대 말기에 장춘중약원을 졸업한 분인데 졸업한 뒤 끝에 조약에는 도문시 중요원을 하고 연결시 중요원에서 주임사업을 해왔습니다. 양천공 14년도에 연결시 중요원에서 영광스럽게 퇴직을 했는데 현재는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습니다.
0: 네.
1: 연변의 맹위 징호를 말려 수여받은 분인데 우리 림상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심뇌혈관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나 중풍후유증 여기에 보게 되면 반신불수라든가 언어장애라든가 이런 질병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원인으로 일으키는 현은증이라든가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 우울증,

0: 경성, 이명증에 귀해서 소리 난다는 뜻이 됩니다. 예.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하늘로 선장이라는데, 신장내과 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치료가 잘 되지 않은 만성신염이라든가, 당뇨병으로 일으키는 합병증, 당뇨병, 선빙, 전립선염으로 일으키는 소변이 작고 급하고, 심지어는 말이죠. 소변 볼 때 절연하는 이러한 병증, 방광염, 요도염, 뇌실금증, 이러한 말이죠.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소아내과 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 밀환성위염, 이러한 위염을 잘 치료하고요. 그리고 위나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궤양, 결장염, 변비의 설사, 만성간염, 담낭염, 이러한 소아내과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서 박윤덕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1: 네.
0: 그러면 오늘은 주약의 뇌혈관 질병에 대해서 여러분과 토론을 해봅시다.
1: 네.
0: 이름 그대로의 뇌혈관 질병이라 하게 되면 뇌혈관에 말이죠. 모든 문제가 발생해서 뇌의 공능이 엄중히 손해를 받는 이러한 질병을 갖다서 뇌혈관 질병이라 합니다.
1: 네.
0: 우리 지구촌을 놓고 본다 할 때 매년마다 이 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1,500만 정도에 거기에서도 중국은 말이죠. 인구가 많은 대국이기 때문에 대략 말이죠. 3분의 1 정도로 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대략 보게 되면 매 10만 명에 근 3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1: 네.
0: 문제는 확진을 받은 다음에도 치료가 말이죠. 잘 되지 않고 또 치료가 됐다 하더라도 재발하는 비율이 높고 거기에다가 또 사망률이 아주 높은 이런 질병입니다. 매 10만 명에 보게 되면 근 150명 정도가 말이죠. 구급을 했지만은 구급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뇌혈관 질병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크게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늘로의 최쇄신이라 하는데 피가 모자라다 하는 뜻이 되겠죠.
1: 네.
0: 최쇄신으로 나타나는 뇌혈관 질병. 여기에 보게 되면 노경사라는데 또 일명 노경사라고도 합니다. 뇌경세. 그리고 뇌단신, 노체시 파도, 뇌공혈 부족, 결혈성, 뇌졸중, 일명 뇌노경스라고 합니다. 이 노경스를 놓고 본다 할 때 뇌졸중이 환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략 보게 되면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1: 네.
0: 그리고 출혈성 뇌혈관 질병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뇌출혈이라든가 주막막 하강출혈 이런 말이죠. 질병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에도 말이죠. 종류성 병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루네이둥마일리오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내 아직까지는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데 도대체 뇌혈관 질병에 걸리게 되면 어떤 말이죠?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우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머리가 어지럽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1: 네.
0: 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텐션 디전.

0: 하늘 땅이 말이죠. 팽팽 돌아간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이죠. 걸음걸이를 할 때 마치도 환자의 다 감각입니다. 솜을 말이죠. 디디는 이런 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의 매화에.
1: 네.
0: 그러면서 말이죠. 팽령을 잡기 말이죠. 영파빠 합니다. 네. 걸음걸이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 말인데.
1: 알겠습니다. 네. 문의자나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2: 예. 길대중이 좀 문의를 하자고 그립니다.
0: 예, 말씀 드세요. 예.
2: 저 길대중에서 그 치질도 치료합니까?
0: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예.
2: 예. 예.
0: 그 숙청량 원장을 한번 보여보십시오.
2: 예?
0: 숙청량 원장, 예?
2: 예.
0: 그래서 상담해 보시오.
2: 아, 저.
0: 숙사란 숙제입니다, 예?
2: 그, 저, 숙주임을 기릅니까?
0: 예, 원장입니다, 예?
2: 저 한족입니까?
0: 예,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한족이다.
2: 그건 치료합니까?
0: 아, 글쎄요. 그 한번 상담해 보십시오.
2: 저 거기 전화번호 얼마입니까?
0: 2765에
1: 네. 예. 276에 5000번입니다.
2: 예. 잠깐만요.
0: 예. 예. 예.
1: 적으십시오.
2: 예, 잠깐만요.
1: 네.
2: 예, 네. 불러 주세요. 다시.
1: 네, 276에
2: 276.
1: 네. 5000번입니다.
2: 50 00.
1: 네.
2: 예. 16 500번입니까?
0: 예, 예, 예.
2: 예.
1: 공짜가 세 개입니다.
2: 예, 네.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세요.
2: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예, 수건자한테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예.
3: 노공으로 인해서 예, 팔다리가 좀 쓰기 불편했는데 수원장한테 가서 중약도 먹고 진도 맞고 한데 하루하루 이래 효과를 보는 게 알긴다.
0: 예예예. 예, 예.
3: 오늘 또 치마들어 가려고 예 가려고 전화드렸습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예약이 예. 됐습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어젠가면 예, 그 내 친구 있잖아. 그 강철수 선생님 내려서가 그 저희 학연을 진주에서 잠깐 오림지나 한다만다.
0: 예예.
4: 거리도 그런 어쨌든 어젯밤 투수등이 심하다 빼다 근데 그 강철수 선생님 데서 예, 약도 먹고 진도 맞았는데 효과는 좋다 빼다 그래가지고 오늘이 가 되는가 무슨 물어봤다.
0: 예예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예, 그래 수고하셔.
0: 예, 예. 안녕히 계세요.
1: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어,
1: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5: 안녕하십니까?
0: 네. 예, 안녕하세요.
5: 네, 오늘 저기 강철수 주임 보이사고 기랍니다.
0: 어떤 정황입니까?
5: 골가를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도 안 좋고 예.
0: 예, 예.
5: 그래서 오늘 예약하고 부탁드립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5: 수고하십시오.
0: 예,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예.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6: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예, 전립선염이 있어서 예. 소변이 자꾸 그다음에 소변을 볼 때면 저리고 아프고 소변이 조금씩 나가고 합니다. 그래서 박용덕 주임한테서 첨약을 썼지만은 소변 볼 때 쓸쓸이고 소변이 좀 잘 나가고 효과가 좋아서 오늘 약 좀 더 쓰려고 박용덕 주임을 예, 이사를 예약합니다.
0: 예, 어전에 일찍이 오세요. 예.
6: 예. 예. 안녕히.
0: 예.
1: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선생님. 저는 아픈 데는 많은데 지금 헴 힘든 게 잠이 안 오고 머리 많이 아픕니다.
0: 예, 예.
7: 그래서 어느 의사를 보이면 되겠는데.
0: 예, 오늘 예? 예, 예. 오늘 소개라고 했네. 박윤덕 주임을 찾으세요. 예.
7: 박윤덕 기름가.
0: 예, 중요한 에서

0: 퇴직했습니다. 예.
1: 예. 잘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3: 예. 저는 예, 위병 환자인데 이 소문을 듣고 이거 위 때문에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소문 듣고 박창호 선생님 길태중이 옳죠.
0: 예, 예 맞습니다. 예,
3: 예. 예 길태중 위원회 박창호 선생님 약을 예, 한두 개 요성 썼습니다. 지금 쓰고 나니까 많이 좋아졌고 현저하게 위가 지금 예, 소화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선생님 약을 쓰려면 예약을 해야 됩니까?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시간단에 오시면 됩니다. 예.
3: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계속 써야
0: 예, 예,
3: 예.
0: 예, 예,
3: 약이 효과가 있습니다.
0: 예, 예.
3: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밤잠 잘 자지 못하고, 예, 소화도 잘 안 되고, 밤에 매출이 일어나요, 소변 말아서.
0: 예.
4: 그래서 방임들, 약을 매출 썼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0: 예, 예.
4: 그리고 과일 먹었더니 소화 잘 됩니다.
0: 좋은 일입니다. 예.
4: 예, 그리고 밤잠 좀 자고 한두 번 일어나면 되는데 내일 발이 뿌니까 본인은 목에 가래 붙어서 그렇고 소화해야 돼서 대고 트림이 나온대요. 그래, 내가 같이 발육력 부인에게 예약하고
0: 해드립니다.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전에 오세요. 예.
4: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0: 안녕하세요.
5: 나는, 예, 나는 저기 수건자의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5: 지금 예, 요즘 들어서 이 허리하고 다리가 영 몹시 아픕니다.
0: 예, 예.
5: 그리고 그 다음에 앉았다 일어나기도 힘들고.
0: 예.
5: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병이 지지한 게 많습니다.
0: 예, 예.
5: 치료를 받는 게 지금 하나하나 좋아지는 게 알기입니다.
0: 예, 예.
5: 그래서 오늘 또 약질나 갈 거네,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5: 예
0: 됐습니다.
5: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 예, 예, 예.
0: 안녕하십니까.
6: 예,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6: 예. 아이 두 다리가 몹시 이게 지금 아파가지고 있잖아요.
0: 예.
6: 며칠 전에는 허리하고 이 관절이 아파가지고 그거 좀 괜찮은데 또 다리가 그게 쓰게 싸가 나고요.
0: 예.
6: 저려나요, 와는.
0: 예.
6: 그래가지고 그 강철수 그 선생님 그 친구하고 약 좀 주려고 오늘 예약합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예, 예. 예, 예.
6: 됐습니까? 예. 수고하세요. 예.
0: 건강하세요.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세요. 제
2: 네, 네.
0: 예, 맞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7: 네. 아, 저는 어제 여지간에 옆구리가 자꾸만 도움해서 위 소화 잘 안 된다. 결국 평상시에 손발 차는데 그게 박창호 수주임 선생님 뭡니까? 거기 저 누구 소개를 하는 게 여기다 가서 그 선생님 보랍니다. 그래, 그 오늘 오전에 예약 됩니까?
0: 예, 예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7: 예, 알았습니다.
0: 예, 예. 예.
2: 네.
7: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8: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8: 저는 예, 다리 아파서 예, 오른손을 짚어 댕겼습니다.
0: 예.
8: 옷들을 안 잤다. 얼씨동 이름 못 나고 예, 그래, 그 강수인님 선생님 돼서 예, 치료받은 게 지금은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예, 예, 예.
8: 지금 다리도 짚고 아예 다니고 예, 조금 때려 앉았다가 얼씨동 일어나고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질병도 있었습니다.
0: 예.
8: 그러니 그 질병도 치료한 게 예, 엄청난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 오늘도 치마 들러 가자 그래.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예,
8: 예.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9: 예, 냅니까?
0: 예, 맞습니다.
9: 선생님 수고를 하십니다.
0: 예, 예.
9: 예, 저기 그 들어가다 천문이 강선생입니까?
0: 아, 글쎄, 그 저 강선생도 있고 장호 선생도 있고. 예. 예.
9: 또 물어보겠소. 이래 첫 번에 약 쓰고 지금 기관지 무슨 합장이라는가 그래 투실하다 해서 투실을 하고 심장 당 검사를 심합대다.
0: 예.

0: 그런데 지침이 지내놔서 첫 번에 한 축은 먹고 지금 두 첩밖에 없습니다. 두 첩에 그러니 기침이 멋져서 그래 선생님 두 번째 질 때는 선생님이 많이 나서 적구만 하는데 기침이 내 좀 문지일해서 그런 또 내 문제인도 모르겠습니다.
1: 예예예.
0: 기침이 해놔서 지금 두 번째 약 먹는데 또 기침이 좀 멋져서 무슨 약을 섞어 먹었으면 좋겠는데 궁예나 또 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답답해 그랬다.
1: 어느 선생을 보였습니까?
0: 저 들어가다 강선생 침을 놓는 이사합대다.
1: 예예예. 그래 그 강선생가 이 등호에 회벌했습니까?
0: 아이 전화 라이트에 전화 호마 있습니다. 아이쳤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무슨 알약이나 섞어 먹으면 낫겠는도 해서
1: 예.
0: 기조이라고 진단에 나왔을 때다.
1: 예예. 예. 그 좀 심한 배입니다.
0: 예?
1: 그 심한 배입니다.
0: 그런데 일이 내 시입니다. 그래서 문질 전문 날에 먹었는데
1: 관계 있습니다. 예, 관계 있습니다. 환경과 관계 있습니다. 예.
0: 맞습니다. 거기다 무슨 약을 어떤 거 섞어 먹으람도.
1: 내가 지금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강선생을 보였으니까 네, 강선생하고 네. 예, 토론하십시오. 예?
0: 가기 미안. 예, 예.
1: 아, 그 응당한 일입니다. 그거 미안할 거 없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예.
0: 두첩을 이제 내일 모레까지 먹고 보고 어디 내 가보시나 수고 많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땅뿐 랭기랍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녁에 담임 잘 오지 않아서 보이려고 하는데요.
1: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윤덕이 주임을 찾으세요.
3: 예.
1: 네. 오전에 오십시오. 예.
3: 네, 알겠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땅뿐 랭기랍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2: 네.
1: 안녕하십니까?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덕분이에요. 예,
4: 내가 예, 위가 예, 아리고 짱하고 예, 위가 또 쓰리고 아, 식사를 못 하겠습니다.
1: 예, 예.
4: 그래서 선생님 초약을 먹고 많은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 내 같은 분들이 병이 있으면 이 초약을 쓰는 게 나는 좋겠다 하는 말입니다.
1: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예
4: 예,
1: 예, 예.
4: 예, 선생님 이야기합니다.
1: 예예 예.
4: 박창호 선생입니다.
1: 예예 예,
4: 박창호 이야기해 주세요.
1: 예예 이게 예, 됐습니다. 예 그냥
4: 예, 예,
1: 오십시오. 예예 예. 예, 예.
2: 네 다음 분 랭글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박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예
5: 예. 예 선생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1: 예.
5: 거기 그 길태중이 그 이렇게 연골 주사하는 게 있습니까?
1: 예?
5: 연골 내 지금 무릎이 어쨌든 이게 퇴행성이가 틀어합니다. 퇴행성 관절이.
1: 예.
5: 예, 그래서 나가서 예, 그래서 한 두 시간씩 열 걸어댕기다가 그래 들어오면 그래서 무릎이 대략씩 쏘고 아프고 그렇단 말입니다.
1: 예, 예.
5: 조금 쉬시가면 조금 괜찮고 무릎이 좀 이 여 좀 색이 좀 시리합니다.
1: 예, 예.
5: 그래, 연골주사 같은 거 어떻게 맞으면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게.
1: 이렇게 나는. 합시다, 예.
5: 예.
1: 예. 그, 저, 수원장 찾으세요.
5: 수원장?
1: 예. 숙사란 숙제입니다, 예.
5: 예, 그, 아니, 주사는 없은가, 그.
1: 아, 내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 원장 예. 찾으게 되면 이분이 주사도 놓을 수 있고, 친구를 할 수 있고, 쇼돈도도 할 수 있고, 그 등황에 근거해서 예, 치료방안 채택합니다, 예.
5: 한쪽인가?
1: 예, 한쪽 보는데 관계없어요. 치료 잘하면 되죠.
5: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6: 예, 저는 예, 그 머리가 영 어지럽고 혈압도 안정화해 되면서 예, 손발이 영 졸입니다.
1: 예.
6: 그러면서 예, 소변도 자꾸 해서 예, 밤에 잠도 자지 못한다. 한밤에 서너 번씩 일어나까 영 고생했습니다.
1: 예, 예.
6: 그래서 예, 그 길태중에 박윤덕 선생님이 그 첨약을 예, 어서는 한두 번 깨다 먹었습니다.
1: 예.
6: 그런 게 예, 이 손발이 졸인 게 많이 낫고 예, 그 다음에 그 밤에 깨도 좀 잘 잔다. 소변 예, 잤던 게 그것도 자수 돌고 한 번씩이나 일어나고 그래서 예, 효과를 이렇게 좋게 잘 볼 때 좀 약을 부지런히 쓰자고 오늘 예약합니다.
1: 예, 어디에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수고하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0: 분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나도 그 길 대중이 된 김에 치료받는 환자입니다.
2: 어느 분은 보입니까?
1: 아, 난 거기 박창호 주임 선생님 치료를 받습니다.
2: 예, 예, 예.
1: 주약에 나는 어선 60대 넘어서 가병이 자꾸 이것저것 나오는데 밥 먹고 계속 뒤지그러 해서 그저에
2: 예.
1: 소화도 방지해야 되고 그 다음 주약에 기름기를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기름진 거 막 먹으면 무슨 정말 속이 이게 아이 좋다 말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네 검사할까 무수개라든지 단남 무슨 무수개 두껍다며 이랬대요.
2: 예, 단낭비허 예.
1: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예. 선생님은 그래 뭐 중한 걸로도 얘기하였다. 근데 내 본인은 힘들다 말입니다.
2: 그렇죠.
1: 그래서 가벼운 게 많이 났습니다.
2: 예.
1: 두 번 가다 약을 딱 재다 먹었습니다.
2: 예.
1: 일주일 치시 두 번째 많이 났습니다. 나 그래 이래 아이고 고생하던 거 생각하고 났을 때 한 번 두 번 더 재다 먹 오늘이 오늘 아침에 내 일찍 가겠습니다.
2: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예.
1: 오늘의 박상호
2: 예.
1: 주임
2: 선생님. 예, 예, 그렇죠. 예.
1: 알겠습니다.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2: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2: 예, 예.
3: 저는 길태중이 수원장 환자입니다.
2: 예, 어떤 상황에서?
3: 예. 저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 저리고 그렇습니다. 치료를 거쳐서 효과는 보았으나 계속 치료하고 오늘 예약한 중입니다.
2: 예, 그냥 오십시오.
3: 선생님, 예, 예 수고해 주십시오.
2: 예,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예.
0: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그러니까 이 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머리가 어지러운 증세가 나타나고 어떤 분들은 또 머리가 또 아파서 견디기 바쁩니다. 이 아픈 분들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말이죠. 몹시 아프다. 쥐통. 어떤 분들은 또 짜통 터지는 빠개지는 같이 말이죠. 아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메스껍고 토하고 더 심할 때는 말이죠. 말씀이 똑똑하지 못합니다. 언어장애가 온단 말입니다. 더 심한 분들은 아예 말이죠. 말씀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마치 말이죠. 안과 질병에 걸린 것처럼 시력에 말이죠. 문제가 생깁니다. 시력이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운동장애를 느끼게 됩니다. 경하면 말이죠. 팔다리를 말이죠. 놀릴 때 맥이 떨어지고 심할 때는 말이죠. 펜탄 현상이 생깁니다. 반신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근육이가 말이죠. 위축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심한 경우에는 말이죠. 이식장애가 나타납니다. 이식이 모호해지고 더 심할 때는 말이죠. 혼미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진에서 보게 되면 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감각장애가 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발다리는 놀릴 수 있는데 감각이 이상하단 말입니다. 하늘은 마무란데 마비되는 현상, 절연하는 현상. 어떤 분들도 바늘로 쏙쏙 찌르는 것 같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감각이. 그리고 어떤 분들도 소주간 지지는 것 같다 하는 이거는 다 환자분들이 말이죠. 자각적인 증상인데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말이죠. 검사를 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말이죠. 여러분들께 교대를 해드린데 내가 아직까지는 말이죠.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데 아까도 교대를 했지만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아프다거나 미스껍고 토하거나 운동장애가 있거나 언어장애가 있거나 인식장애가 있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말이죠. 본인도 좋지만은 가속에서 증시를 돌려가지고 인천병원에 오셔서 첫째, 어째서 머리가 어지러운가, 아픈가, 이런 말이죠.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는가, 꼭 현대의학적으로 말이죠. 확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치료 수단을 채용해야 제때

0: 환자의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연변주 기업과 함께 일자리를 교정해라. 연변대학 초빙회 및 정부 학교 기업 협력 조인식이 5월 32일 연변대학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추당일석인 호가복이 조인식에 참석하고 초빙회 현장을 돌아보며 조사 연구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결시 당위의 선전부의 협조하에 길림위성 TV 창작문화 관광 미식 종합 예능 프로 맛있는 동북 음식이 그늘 연결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22번째 세계 장건강의 날을 맞아 연변대학 후속병원에서는 공익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연변주 기업과 함께 일자리를 교정해로 연변대학 초빙회 및 정부 학교 기업 협력 조인식이 5월 31일 연변대학에서 거행됐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석인 호가복이 조인식에 참석을 하고 초빙회 현장을 돌아보며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는 고품질의 충분한 취업을 촉진하고 신시대 인재 사업을 잘할 때 관한 습금병 정석의 중요 원소를 깊이 관찰하고 취업 형사의 새 변화를 과학적으로 파악하며 연변 재반사 발전에 수요에 긴밀히 맞추어 연결 플랫폼을 정성껏 구축을 하고 취업 봉사를 착실히 세밀하게 잘해 더욱 많은 청년 인재들이 연변 건설에 뛰어들고 연변의 뿌리를 내리며 연변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변대학 당위석이 두 예가 조인식을 사배했습니다. 조인식에서 참가 인원들은 함께 연변 인재 유치 선전 영상을 시청을 했습니다. 부주장 윤조휘가 산업 배치, 인재 정책, 취업 환경 등을 둘러싸고 연변의 혜택 정책을 설명을 하고 길림 5동 야급 집단 주식위원회사 리사장 리수림이 기업 발전 정황과 인재 초빙 수요를 소개했으며 연변대학 2026기 석사 졸업생 두미애가 고향을 건설하는 청춘의 뜻을 표달했습니다. 이어 부주장 윤조휘, 연변대학 당위 부석이 우금환이 쌍방을 대표해 학교와 지방 인재협력협의에 서명을 했고 연변대학 부교장 주위홍, 길림 5동 야급 집단 주식위원회사 부총경리 림효림이 쌍방을 대표해서 학교와 기업 인재협력협의에 서명을 했습니다. 9시 35분 호가복이 연변주 기업과 함께 일자리를 교정해로 연변대학 초빙회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현장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학생들은 초빙구역으로 몰려들어 기대 부푼 마음으로 구직의 료정을 시작했습니다. 인산 인해를 이룬 초빙회 현장에서 구직에 나선 학생들은 이력서를 손에 쥐고 각 기업의 전시 구역 사이를 오가며 일자리 요구, 보수 수준 및 직업 성장 공간 등을 자문했습니다. 호가복은 현장에 도착을 하여 구직 중인 졸업생들과 친절하게 교류하면서 그들의 취업 의향, 이력서 제출 등 정황을 상세히 요해하고 나서 모두가 연변에 남아 취업 창업하고 부단한 분투를 통해 인생의 꿈을 실현하라고 격려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은 자연 풍경이 수려하고 취업 환경이 좋으며 생활이 쾌적하고 발전 잠재력이 거대해 이를 도모하고 창업하며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옥토입니다. 이곳에는 모두가 자신의 장점을 마음껏 발휘하고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무대가 꼭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변을 선택하고 연변의 뿌리를 내리며 연변 건설에 뛰어들면서 끓어오르는 열정을 이 땅에 쏟아붓고 분투의 발자취를 이 옥토에 아로새겨 훌륭한 사업을 이룩하고 다채로운 인생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호가복은 또 일부 초빙기업의 전시구역을 찾아 초빙수요, 로임대우, 초빙진척 등 정황을 요해하고 나서 고용단에서 업종발전 전망과 기업발전 우세를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매력적인 일자리를 더 많이 내놓아 충분한 성의로 더 많은 청년 인재를 유치하며 더욱 많은 고급 인재를 연변에 남겨둘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격려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사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관건은 인재입니다.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확고부동하게 대학생 취업 창업 촉진을 중요한 위치에 놓고 정성을 다해 취업 봉사를 잘해야 하며 100방으로 취업 경로를 넓히고 인재 발전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함으로써 더 많은 천리마가 연변대지에서 앞다투어 질주하게 해야 합니다. 연변산업 발전 방향을 긴밀히 둘러싸고 기업의 노동력 수요를 정밀하게 파악하며 전문 초빙, 학교 기업 쌍방향 선택회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펼쳐 인재 공급과 산업 수요의 정밀한 연결을 추동함으로써 청년 인재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광활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졸업생 창업 보조금, 창업 담보 대출 등 우대 정책을 참답게 실시하고 신청 절차를 지르고 간소화하며 심사 승인 효율을 높여 재반 정책이 제때 충분히 실시되도록 확보함으로써 더 많은 인재가 적극적으로 찾아오고 나무려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내외 대학교와의 연결 협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인재 유치 및 육성 기제를 건전히 하고 완산하며 주문식 인재 수송 전개, 대학생 연변 견학 체험 조직 등 방식을 통해 더 많은 타지 우수 졸업생들이 연변으로 모여들도록 유치함으로써 연변의 고품질 발전 주동에 견실한 인재 보장과 지력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초빙회는 총 139개 기업이 참가하는데 제공된 일자리는 장비 제조, 문화 관광, 의약 건강, 식품 가공 등 분야를 포괄하고 여러 학력 차원과 전공을 포함해 연변 산업 발전에 왕성한 태세와 인재를 유치하고 남기려는 충만한 성의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성교육청 1급 손시원 류학군, 성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청 부청장 양금휘, 주당이 부속이며 훈천시 당위 석인 림소림,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 석인 왕길보, 연변대학 부교장 손준기, 주식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 각현시 당위 또는 정부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연변조 기업과 함께 일자리를 교정해라. 취업에 힘실어 새 길 열어. 연변대학 초빙회 및 정부 학교 기업 협력 조언식이 5월 32일 연변대학 박글 체육관에서 성대에 열렸습니다. 초빙회 현장은 인파로 북적이고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정부에서 플랫폼을 마련하고 기업에서 일자리를 내놓으며 학생들이 구직에 나서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인재연결회를 통해 대학 졸업생과 지역 기업 간의 소통 통로가 원활하게 이어졌습니다. 오전 9시 초빙구역에는 각 현시 중점 기업, 규모 이상 기업, 전문 정밀 특색 참신 기업 등이 정례의 자리를 잡아 대학 졸업생들의 다양한 취업 수요에 부응을 했습니다. 기업 초빙 책임자들은 일터 특점, 복지 대우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했으며 학생들은 상담하고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장에는 정책 선전 강연 전문 구역도 마련됐습니다. 3.1군들은 대학 졸업생 취업 창업 보조금, 정착 지원, 주거 보장 등 각종 지원 정책을 1대1로 설명을 해 학생들이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변대학 학생 왕현연입니다. 오늘 초빙회에서 여러 기업의 초빙 관련 구체적인 요구를 살펴보며 앞으로의 노력 방향을

0: 명확히 했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싶은지 분명히 알게 됐죠. 가슴길림세포자원고관리위원회사 운영부 총감독 박성입니다. 우리는 연변지역에 입주한 지 2년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본지방기업이 본지방대학의 플랫폼을 통해 인재를 확보함으로써 기업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초빙회는 인력차원 및 사회보장 부분에서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수요에 초점을 맞춰 취업창업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활동 현장이나 정책자문대, 기업초빙 전문구역 등 6개 기능구역이 설치돼 기업과 졸업생 간의 수요와 공급 연결 플랫폼을 전방위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번 초빙회 현장에서 총 568명이 취업 의향을 달성했습니다. 연변주 인재봉사중심 취업 및 인재교류과 과장 왕명연입니다. 이번 활동에는 취업일터 400개를 제공했고 1818명을 모집합니다. 취업일터는 교육, 의료, 정보, 기술, 다공무역 등 여러가지 중점 분야를 포함합니다. 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마음에 드는 직장을 찾기를 바랍니다. 5월 31일 우리주는 중앙제2생태환경보호독철조에서 이첩한 제22진 군중신소신고사건 도합 5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피원지 3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1건, 용정시 1건, 안도현 3건, 중점사건 2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5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2건으로 40%, 생태 관련 사건이 2건으로 40%, 기타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0%를 차지합니다.
1: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결시 당위 선전부에 협조하여 길림 위성 TV 창작 문화 관광 미식 종합 예능 프로 맛있는 동북 음식이 그늘 연길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 프로 레빈들인 왕령 아우정 고추제 일행은 연길 특색문화관광지표에 심입해 몰입식으로 조선족 특색미식, 민속문화를 탐방하며 다각도 립체적으로 우리주 독특한 지역특색과 인문내포를 보여줬습니다. 인터넷 인기 명소인 가온커피숍에서 레빈들은 커피씨 갈기, 커피 만들기 등 커피 제작 순서를 체험하면서 연길의 유행 레저 경영 모식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또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 활쏘기, 투호 등 고전 전통 민속 오락 종목을 즐기면서 몰입식으로 조선족 민속 문화의 색다른 매력을 체험했습니다. 배우 아구정입니다. 이곳으로 오세요. 오면 모두 놀랄 겁니다. 이곳에 오면 재미있는 경기도 보고 미식도 맛볼 수 있습니다. 배우 왕령입니다. 연기는 조용하면서도 아주 국제적이라 새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배우 고추제입니다. 민속원에 들어서니 이쁘게 단장한 남녀 관광객들이 보였습니다. 활쏘기와 투호를 체험하고 연길 특색 미식을 맛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맛있는 동북 음식 프로는 전국 문화관광 소비의 인기 상승 추세에 초점을 맞춰 동북축구연맹전의 높은 인기에 의탁해 체육 더하기 문화관광 더하기 미식 융합창작 모식을 혁신적으로 구축했습니다. 프로는 남방 레빈이 동북 음식을 맛보고 길림성 현지 생활 체험을 핵심으로 동북 특색미식 배후의 풍미를 깊이 발굴했습니다. 아울러 카메라를 통해 동북 주민들의 열정적인 성격 특징과 순박한 인문 풍정을 그리면서 관중들이 전방위적으로 다원적이고 젊은 새 동북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0: 5월 29일 22번째 세계 장건강날을 맞아서 연변대학 부속병원에서는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병원 소아내과 전문가와 의물꾼들이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장건강관리, 소아내과 질환진료, 소아기관 조기 암검진 등 내용을 둘러싸고 전문적인 진료 지도 봉사를 했습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 소아내과 부주임 최민호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고 식사를 불규칙적으로 하며 오래 앉아있다 보니 설사, 변비, 위산, 역류 등 증상이 자주 나타나죠. 대부분 참고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소화기관 질환을 오랜 기간 방치하고 치료를 늦춰 생긴 것입니다. 전문가는 가족력과 장질환 병력이 없는 일반인은 40세 이후에 한 차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을 것을 건의했습니다. 매체가 보는 연변 입원기 내용입니다. 신한사는 끈이 길림 연결 변모래기 작업 질색기 조지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0: 전방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 중국 민족보는 5월 26일 이면에 연변 박물관 문물을 활성화시켜 문화관광의 에너지 부여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연변이 전국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시험점 도시 좌표에 입각해 연변 박물관의 중요 진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내용 건설에 모를 받고 체험 전경을 혁신하며 개방 연동을 심화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선전 교양을 깊이 전개하고 문화 관광 융합 고품질 발전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0: 중국 관광부는 일전 이 같은 연길 젊은이들의 취향 저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금년에 연길 시는 부동한 연령 단계 관광객들의 레저 취향을 깊이 분석하고 유행 요소가 거리 골목에 녹아들도록 하며 소도시의 삶의 정치와 고품질의 유행을 서로 융합시키면서 현역 관광 고품질 발전의 특색기를 걸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1: 길림일보는 5월 25일 전면에 도나 인삼 전산업사슬 차원 승격의 변화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도나 인삼산업은 원료 판매 낡은 모식에서 벗어나 표준을 세우고 정밀 가공하며 교역을 강화하고 문화를 구축하는 4개 차원으로부터 전산업사슬의 승격을 주동한 데서 산업가치의 대폭 장성을 실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도나시 원삼 재배 생산액은 동기 대비 39.5% 장성하고 정밀 심층 가공 제품의 생산액은 5억 8천만 원을 돌파했으며 관련 봉사업 생산액이 31억 5천만 원까지 치솟았다고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영화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교육 문화 발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문가 학자들과 함께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의식 제고, 지역사회 발전과 민족사회 발전의 취지를 둔 토크식 프로그램 방송 스페셜 많은 분들의 관심 기대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방송 스페셜 코너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해마다 맞게 되는 대학 입시가 눈앞에 다가왔죠. 이 대학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온 수험생들과 그의 가족들이 드디어 노력의 결실을 거둘 때가 됐습니다. 하지만은요, 또 입시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옴에 따라서 긴장이 되는 마음도 한결 더해질 것 같네요. 네, 오늘 프로에서는요, 심리상담사 손춘욱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시험 시즌을 맞아서 수험생들이 어떻게 합리한 심리 조절로 수험에서 최상의 발휘를 하게끔 할 수가 있을지 얘기를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은요,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이 낀 날씨겠으며 밤에 도나 왕청 지역에 소나기 혹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3, 4급의 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12도겠습니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으로 전해봤습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0: 심리상담사 손천욱 선생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올해 대학 입시 제도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 대학 입시가. 이 대학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수험생들과 그의 가족들 드디어서 그 노력의 결실을 거둘 때가 됐죠. 하지만은 입시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옴에 따라서 긴장이 되는 마음도 한결 더해질 것 같습니다. 뭐 어찌 보게 되면은요, 이 대학 입시라는 이런 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긴장 정서는 당연 하거니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수험생이라면은 누구나 다 겪게 되는 뭐 일이었죠. 뭐 네. 누구나
3: 그러시죠. 예. 네, 이렇게 대학 입시처럼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험을 앞두고 긴장과 불안을 느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0: 네.
3: 오히려 적당한 긴장감은 집중력을 높이고 자신의 실력

0: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기도 한답니다. 예. 수업생들은 오랜 시간 목표를 위해 노력해왔고 가족들 또한 곁에서 함께 마음을 졸이며 응원해왔기에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여러 감정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1: 그래요.
0: 중요한 것은 긴장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긴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조절하느냐일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아 내가 그만큼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이구나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한 남은 기간 동안 새로운 것에 집착하기보다 지금까지 해온 공부의 흐름과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역할도 여기서 매우 큰데요. 잘해야 한다는 압박보다는 지금까지 정말 수고했다.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늘 내 편이다. 라는 안정감 있는 지지가 수험생에게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시험은 한 사람이 같이 전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인생의 여러 과정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 네, 그렇죠. 인생 과정 중에 한 가지죠. 뭐 이제부터 시작이다. 뭐 시험 뭐 열심히 했던 나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이죠.
0: 네.
1: 아, 시험 뭐 평소에 시험 이러저렇게 뭐 많지 않아요 우리가
0: 많죠.
1: 시험
0: 예,
1: 많은데
0: 사실은 많죠. 예,
1: 근데 이 시험 중에서도 그 종합적으로 대학 시험이다 하니까 좀 더 좀 가슴 심장이 좀 더 뛰는 거는 이해 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죠. 예.
1: 본인이나 특히 가족이 곁에서 가족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저 봤으면 되는 거
0: 그렇습니다. 예,
1: 모두가 잘 봤으면 잘 됐으면 하는 예.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긴장 정서는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심리 상태라고 우리 상담사님께서도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시는데 그런데 해마다 대학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 꼭 뭐 이런 부류의 학생들이잖아요. 평소보다 엄청 좋은 성적을 따내 대박을 터뜨리는 거면 그런 학생들 말인데요. 이 중국말로는 뭐 허이마 허이마라고 합니다. 어찌 보게 되면 이런 관건적인 시험에서 초강의 실력 발휘를 하는 학생들 역시 우연이라기보다는요. 일종의 종합 실력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력
0: 그렇습니다.
1: 좋으니까 뭐 좋은 성적이 나겠죠. 이렇게.
0: 예, 그렇죠. 근데 평시에는 그렇게 뭐 우수한 성적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대학 입시에서 우수한 성적이 나오면 많은 분들이 아, 저 진짜 성적이 맞는가 하는 예, 약간 오해 소지도 있을 정도로 그런 친구들이 있지만요. 사실 이런 이른바 흑마 현상은 단순한 운이나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1: 그렇죠.
0: 예, 오히려 그 학생들이 종합적인 심리적 전략적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 맞아, 맞아.
0: 예, 시험 성적 특히 운이 좋을 정도로 뛰어난 성적은 단순히 지식의 양만으로는 결정되지 않는다고
1: 맞아요.
0: 합니다. 예,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한다고 하니까 아래 살펴본다면 첫째는 심리 조절 능력이 강합니다. 예, 냉정함과 적정 긴장을 유지하는 데 아주 예, 활발한 능력이 있는데요. 평소에 불안을 잘 관리하던 학생은 중요한 시험에서도 인지적 여유를 잃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문제를 읽고 실수를 줄이고 예상치 못한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긴장을 집중의 연료로 바꾸어 쓰는 능력이 엄연한 실력입니다. 예, 두 번째는 메타인지 능력인데 예, 자신이 아는 힘입니다. 자신을 아는 힘. 즉 자신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메타인지가 뛰어난 학생입니다. 예, 이런 학생들은 시험 시간 배분을 잘하고 문제 풀이 순서를 정확히 정하고 버리기 전략도 아주 효과적으로 구사합니다. 평소에 억지로 어려운 문제만 풀던 학생보다 자신이 수준에 맞는 전략을 세운 학생이 실수를 줄이고 점수를 극대화한다고 합니다. 예. 또한 세 번째로 우리 살펴본다면 회복 탄력성과 순간 집중력이 또 하나의 이유인데요. 시험 중 한두 문제가 어렵게 느껴져도 흔들리지 않고 바로 다음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훈련된 태도입니다. 이를 통해 연쇄적인 불안으로 인한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체적 컨디션 관리 능력인데요. 이건 엄청 중요합니다. 수면, 식사, 호흡 조절 등 기초적인 신체 관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가 당일 뇌 기능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잘 자고 잘 먹는 것도 시험을 앞둔 중요한 실력입니다. 즉 감정 조절, 상황 판단, 자기 관리 능력까지 포함한 한 사람이 전체적인 시험 대처 능력이 그 결과를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흑마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라 그동안 보이지 않는 실력을 꾸준히 다져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흑마 말 그대로 정말 저력을 뛰어넘어서 정말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실력자, 심리 조절 능력 면이라든가 그리고 자신의 실력을 자기 스스로도 잘하는 친구,
0: 네.
1: 뭐 집중력이 좋다, 신체 소질이 좋다 해서 참 이런 사람 보게 되면 아 그래 그렇지 이런 분들이 그래도 나중에는 다수를 차지하고 뭐 바짝 뭐 공부 체계만 메어서 이런 학생들 보게 되면 뭐 그 바깥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이런 친구들 보게 되면 뭐 수업 외에도 뭐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 인지 능력 이런 게 접수 능력이 빠르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아는 것이 종합적으로 실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뭐 시험 마친다면 부들부들 떤다든가 아는 것도 못해 나간다든가 뭐 조바심이 많다 이러면은 좀 더 그렇지 않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든든한 신체 소질이 좋은 사람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다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런가 하면 또 우회사와 상반대로 평소보다 엄청난 실수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성적을 받고 낙심하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그만큼 시험시의 실력 발휘는 정서조절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기도 하죠.
0: 예.
1: 어떻습니까?
0: 예, 정말 예리하십니다.
1: 네.
0: 예, 흑마가 있다면 반대로 또 낙마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1: 네.
0: 평소에는 뛰어난 성적을 꾸준히 유지했지만 정작 또 중요한 시험에서 예상외로 부진한 성적을 받고 좌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맞아요.
0: 예. 이런 현상은 오히려 더 극명하게 정서조절 능력과 시력 발휘의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단순히 운이 없었다거나 실수를 했다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우리 살펴본다면 우선 과도한 긴장이 인지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적당한 긴장은 도움이 되는데 과도한 불안은 전두엽을 즉 논리적 사고 판단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이를 우리 심리학에서는 기능 저하 상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평소에는 쉽게 풀던 문제도 갑자기 긴장이 급격해지면 멍해지고 문제 지문이 제대로 읽히지도 않으며 그리고 단순 계산에 대해서 실수가 연발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잘해야 된다. 이 문제만 틀리면 안 된다. 라는 압박감이 오히려 평소의 자동화된 실력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자기 충족적 예언이 덧친데 예를 들어 불안한 학생들 시험 전에 이미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립니다. 아, 만약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지? 혹시 시간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아, 내가 해보지 못한 문제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한 문제를 틀린 순간 역시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이 그 다음 문제들까지 줄줄이 망치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결국 불안이 성적을 예측하게 만든 셈입니다. 그리고 또 과잉각성으로 인한 시부 오류 증가인데 흥미롭게도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오히려 시야가 좁아집니다. 평시에는 전체적인 문제 흐름을 보면서 아, 이 문제는 이런 함정이 있었구나 하고 예측하면서 푸는데 이때는 극도로 긴장한 상태에서 문제의 세부 조건 하나하나에만 매몰되어 문제의 전체 맥락이나 함정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보기에는 다 풀었는데 이외로 단순한 조건을 빼먹거나 계산 부호를 잘못 쓰거나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조절은 실력을 발휘한 실력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면 되게 분명해지는데 어쩌면 시험 성적은 평소 지식에 그다음 곱하기 정서조절 능력 더하기 집중력 유지 능력 더하기 회복 탄력성 이렇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시험일수록 지식이 양보다는 그 지식을 안정적으로 꺼내쓸 수 있는 심리적 안정성이 결과를 좌우하는데요. 많은 선생님들은 시험 직전에 웃는 학생이 결국 잘 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조절은 보너스 능력이 아니라 시험장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생존하고 빛을 내기 위한 핵심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말씀 실려 든든하게 바람 한 번도 힘이 되고 예,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학생. 그렇다면 대학 시험에서 실력 발휘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수험생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정수 조절을 잘 해야 하는지, 시험일까지 뭐 이제 뭐 얼마 다섯 이렇게 남았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어떻게 보십니까? 긴장이 또 하루하루 다가와서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아요.
1: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가족 모두. 예, 지금으로부터 엿새 단 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이 시간은 새로운 지식을 쌓는 기간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안전하게 꺼내는 훈련을 하는 기간입니다. 시험 직전의 정서조절은 공부의 양보다 마음의 질이 결과를 좌우하는데요. 우선 요 시기에 해야 될 게 불안을 인정하고 흘러보내야 합니다. 네, 지금 긴장되고 불안한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0: 네.
1: 억누르려면 오히려 커집니다. 그래서 아, 나는 지금 긴장하고 있다 라고 소리내어 말하거나 종이에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감정을 언어화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긴장 반응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네, 지금 새 내용을 우겨 넣으려는 충동을 의식적으로 멈추라고 합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리듬을 시험 당일에 맞추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인데요. 예, 기상시간이나 그것들을 시험 당일과 동일하게 맞추어 시작합니다. 그리고 뇌와 같은 시간대에, 뇌는 같은 시간대에 활성화되는 패턴을 기억합니다. 식사 시간도 당일과 비슷하게 유지하면 좋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시기에 아, 나는 준비가 덜 돼서 라는 생각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이거 보면 이것도 못한 것 같고 저거 보면 저것도 또 복습이 안 된 것 같고 해서 그런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불안이 만들어낸 착각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또 뇌의 몸이 뇌와 몸을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것인데 새로운 문제 풀이보다 아 들렸던 문제 헷갈렸던 개념 이런 거 가볍게 훑어보기 이런 것들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수면이 최우선입니다. 예, 밤에 잠 못 자는 것은 누구나 우리 전날 밤에 지금부터 예, 아주 정상인데요. 예, 밤에 수면이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좀 대처하면 좋은가 하면 이틀 전 수면이 당일 뇌 컨디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격렬한 운동은 피해야 돼 20분, 30분 가벼운 산책은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건 그렇지. 불안 해소에 효과적이고 그리고 공부는 오전이만 오후는 내일을 위한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험 좀 한 이틀 전, 하루 전 이렇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날에는 우리 뭐 준비물, 시험장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 시간도 최종 확인하고 예, 그러면서 또 준비하고 사실 요즘 우리가 연기시 거리를 보면 이렇게 약간 길수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한 며칠 전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사전 이런 탐방을
0: 그렇죠.
1: 하시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어느 듭니다.
0: 어느 길로 여러분. 가면은 길이 막히지 않고 빨리 통차가 되고
1: 예.
0: 그 대비해야 되죠.
1: 맞습니다.
0: 평소처럼 예. 생각했다가는 또 안 될 수 있어요.
1: 안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시기에는 또 차도 이렇게 그 도로 통로가 또 통제가 있기
0: 그죠.
1: 때문에
0: 맞아요.
1: 예. 그래서 꼭 사전에 사실은 확인해야 되고 좋기는 한 10분 되는 거리는 걸어서 가는 것이 뇌 활성화에도 엄청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방법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시험장 갈 때는 또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예,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는 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요 음식은 반드시 전에 일상에서 먹었던 음식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날에 아 내일 오늘 잘 자야지 그래야 내일 또 시험을 잘 보는데 이런 생각이 또 우리를 좀 힘들게 할 수 있는데 아 그래요 오늘까지 정말 잘 무사히 잘 보냈구나 내일은 시험장에 들어가는구나 이것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불안이 밀려올 때 우리가 즉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478 호흡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사고
0: 그렇죠. 예. 깊은 들숨을 쉬고 내쉬고
1: 예, 예, 맞아요.
0: 두세 번 정도 하게 되면
1: 예, 맞습니다.
0: 뭐 이런
1: 그렇죠.
0: 식으로 좀 더
1: 맞아요. 조금 한숨을 쉬어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0: 예, 그래
1: 들으셨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긴장이 되게 밀려올 때 발바닥에 바닥을 꾹 누르며 호흡 한번 하는 것도 그게 내 지금 여기로 나의 의식을 데려오는 데 엄청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0: 그렇죠. 네. 긴 호흡도 들숨 날숨으로서 몇 번 해주고 네. 머리도 돌리고 팔도

0: 다리도 털어주고 다리도 들이 앞뒤로 내 차기도 하면서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스트레칭 운동하는 것처럼 약간의 그 움직여도 주고 괜찮다 그렇죠. 나는 할 수 있다 뭐 평소처럼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죠. 물론 뭐 일정한 긴장 정서는요 당연한 거라고 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수험생들을 보게 되면요 뭐 일정한 긴장 정서를 넘어서서 시험 날짜가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시험 불안에까지 시달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험 불안은 왜 생긴다고 봐요? 이거?
1: 그렇죠. 시험 불안이 우리 생기는 이유를 살펴보면 단순한 긴장과 달리 여러 심리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본다면 첫째는 인지적 요인인데 생각이 함정입니다. 여기 가장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시험 결과를 과도하게 크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내 인생은 끝이야. 또 나는 반드시 어느 학교를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나는 또 평시에 보면 난 분명 실수할 거야. 이런 파국적 사고가 사실 뇌를 실제 위험 상황처럼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또 엄청 불안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 부족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낮을 때 불안이 증폭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준비했어도 나는 어차피 안 돼. 나는 정말 부족해. 나는 실력이 안 돼. 라는 생각이 불안을 키워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외부 압력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의 기대와 그리고 시선. 자는 왜 저것밖에 못 쳤어? 하는 그 당시로 미래로 가서 또 엄청 불안하고 성적으로 자신이 존재 가치를 평가받는다는 느낌, 타인과의 비교 이런 문화, 이런 환경들이 사실 시험이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심판처럼 느끼기 때문에 또 엄청 불안하고요. 과거의 부정적 경험도 사실 불안을 야기시킵니다. 이전에 시험에서 크게 실패했거나 당황했던 기억이 있으면 그 경험이 조건 반사처럼 작동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오면 뇌가 자동으로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준비 부족 또는 준비 부족에 대한 느낌입니다. 실제로 준비가 덜 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충분한 준비가 되었음에도 또 해야 되는데 이건 좀 부족했는데 이거는 보지 못했는데 라는 강박이 불안을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결국 시험 불안의 근본은 시험 결과는 나의 가치와 같다 라는 등식이 머릿속에서 자리 잡는 것인데요. 긴장은 잘하고 싶다는 신호지만 사실 불안은 실패하면 안 돼 라는 두려움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아까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뭐 대학을 좋은 대학 안 좋은 대학 나와도 결과는 우리는 똑같게 다 뭐 시험에 참가해야 되고 직장을 얻어야 되고 뭐 그렇죠. 이렇지 않습니까?
0: 관문이 아직도 많죠. 또. 예. 그래요. 뭐 시험 다 보고 그다음 나중에 어느 대학의 지망과 함께 그리고 좋은 직장에서 일할 것 같아 생각하지 머리가 복잡 부모님들도 뭐 해야 할 일들도 많고 이제 시작이고 하니까 뭐 한 번 두 번 다 괜찮다고 저는 봐요.
1: 그렇죠.
0: 그런 고배 속에서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정서도 좀 더 뭐 그래 오늘이라면 내일이 없나 뭐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열심히 준비하면서 사는 거지.
1: 그렇죠.
0: 그런 자세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시험이 일단 오게 되면 이 불안 정서 떨칠 수가 없는데 이런 시험 불안을 이기는 마인드 컨트롤 이 자마음 조절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1: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위에서 설명했지만 생각을 우리 재구성하는 것인데 파국적 사고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생각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한번 반박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말하면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던 걸 이 시험은 내 인생의 한 단계일 뿐이야. 그리고 나는 분명 실수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실수는 누구나 해. 나는 최선을 다하면 돼. 그리고 또 다들 나보다 잘할 거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 돼. 그리고 이런 생각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더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생각으로 교체하는 것이 여기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엄청 효과적인데요. 참 쉽지는 않습니다. 불안을 에너지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사실 불안을 느끼는데 우리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데요. 이 에너지를 우리가 정말 써야 하는 곳에 쓴다면 엄청난 효과를 우리가 자아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라

0: 그러면 시험 전 불안감을 나는 지금 긴장됐어 라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나는 지금 흥분돼 있어 에너지가 넘쳐 라고 재해석하면 실제 수행 능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불안과 흥분은 신체 반응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느낌이 흐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아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기입니다. 우리 많은 우리 친구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습니다. 예, 아 시험 난이도 시험 좀 쉽게 나지.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좀 점수 잘 맞지 못했으면 이것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출제 문제가 좀 어떤 게 나을까 이것도 여전히 우리가 통제 못하는데 통제 가능한 것은 오늘 공부할 범위 그리고 내가 오늘 잘 잘 수 있는 것 그리고 컨디션 관리 이렇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이런 원칙을 세웠을 때 불안의 범위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시험 전날 당일 우리가 그 일정한 규칙을 만들기인데요. 그래서 뇌는 익숙한 패턴에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날 밤에 뭐 무리한 벼락치기 대신 우리가 가벼운 복습 그리고 일찍 취침 그리고 당일 아침에는 꼭 정해진 식사 좋아하는 음식 이런 짧은 산책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꼭 우리가 복식 호흡 한 3, 5회 그런 복식 호흡 그리고 나는 준비됐어 라는 신호를 뇌에 부단히 많이 보내주는 것입니다. 나는 준비됐어. 나는 준비됐어. 라고. 그리고 과거의 성공 경험을 떠올리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아, 실패했던 기억이 자꾸 우리는 먼저 떠오를 수 있는데 이때 의도적으로 역전시켜야 합니다. 어? 나는 예전에도 긴장했지만 해낸 적 있어. 어느도 어때 나는 몇 점을 맞았어. 이런 걸 떠오르는 게 엄청 도움이 되고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해. 이게 아니고 지금 이 문제 하나에만 집중하자. 그래서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불안과 함께 시험장에 들어가는 법을 익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길 기대하면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불안해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이런 태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요. 여기에서 정말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뭐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 자신 있고 뭐 되게 마음이 든든하다 할지라도 곁에서 보고 있는 수험생들 못지않게 애간장을 태우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네. 이때가 되면은 뭐 어떤 부모님들은 괜히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더 잘해준다는 것이 되려 시행착오를 범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진정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모가 되기 위해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부분 하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일단 그 부모님들이 긴장하는 것, 애가 타들어가죠. 안타깝게도 잘해주려다가 오히려 요 효과를 또 냅니다. 말수를 줄여야 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뭐 오늘 어땠어? 뭐 효과 있었어? 처리를 도왔어? 뭐 이런 질문을 절대 이 질문은 자녀에게 압박과 소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을 건네고 싶을 때. 한번 참는 것이 사실 최고의 지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집안의 분위기를 안정되게 유지합니다. 부모님이 불안한 표정이거나 부부간의 다툼이거나 집안의 긴장감 이런 걸 고스란히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사실 이렇게 부부들은 아 우리 싸우지 말아야지 지금 되게 굉장한 이게 중요한 시기야 이랬는데 가끔 아내가 야 이건 좀만 더 먹어 하면 남편이 아 애가 싫다는 거 왜 그래? 이렇게 시작하면 또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줄이는 것이 엄청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부모님 스스로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는 정말 심리적 안정망이 된다고 합니다. 꼭 식사와 수면 환경을 잘 챙겨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소화하기 좋은 식사를 좀 준비해줘야 되고 늦은 밤에 불필요한 소음을 줄이고 자녀가 잠들 수 있는 조용한 환경을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적과 결과로 자녀를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발언이 조금만 더 했더라면서 성적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었잖아.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자신의 불안을 자녀에게 쏟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부모님들이 뭐 친구를 찾거나 배우자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혹은 전문 상담사를 찾아가서 이 감정을 따로 해소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1: 네. 가끔 어떤 그 학부모들한테서 이런 하소연을 듣기도 합니다. 부모가 곁에서 도움을 주려고 해도 자네가 전혀 소통을 안 해준다는 건데요. 부모가 조금만 관심을 보여도 되려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 앞에서 얘기도 간다 했습니다만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부모 자녀 사이 어떤 소통이 좋을까요?
0: 네. 수험생 자녀가 부모에게 짜증을 내는 것은 관계가 나빠진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아이가 한계에 와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 그래서 짜증이 대상이 부모인 이유는 단 하나, 가장 편하고 가장 안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참고 집에서 터뜨리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신뢰의 표현이기도 하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소통이 막히는 걸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공부 잘 되고 있어? 사실 이게 우리는 부모들이 되게 관심해서 하는 말이지 않을까.
1: 그래.
0: 근데 아이들은 너 지금 충분히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도 들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이 지금 당장 바꿔야 소통 방식을 본다면 질문을 절대 끊어야 되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예, 무엇이든지. 예, 그리고 눈빛과 표정부터 관리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막 불안하고 마음이 아이들은 표정 약간 이마를 살짝 찌푸리 이런 표정을 아이들이 대뜸 알아차리거든요. 뭔가 만족 아이디 하는구나 이런 걸로. 예. 그리고 대화를 시도하려면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즉 효과적인 게 식사 자리에서는 시험과 전혀 무관한 가벼운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야 되고 뭐 먹고 싶어 이런 것도 물어보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자네가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리는 것. 예. 이것도 되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딱 한마디만 정말 말하고 싶다면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요즘 많이 힘들지? 엄마 아빠는 늘 내 편이야. 아무 걱정도 하지 마. 이런 걸만 이야기하면 된다고 합니다. 절대 판단 없이 이야기하고 짜증을 냈을 때 그냥 맞받아치거나 과도하게 또 사과하고 눈치 보는 게 아니라 그래 알았어 나중에 이야기하자. 요도 태도 되게 중요합니다. 알았다 알았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이게 아닙니다. 아주 온화한 태도로 그래 알았어.
1: 알았어 해야 되지. 알았다.
0: 예. 그 알았다도 여러 가지 빤번이 예,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 여러 가지
1: 그 억양 어조가
0: 맞습니다.
1: 소리의 높낮이 강도에 따라서 그래 예. 저희들도 모두 고중입시 뭐 대학입시를 하나하나 예. 거쳐오면서 오늘까지 이 자리에 또 왔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0: 예.
1: 그럼에 있어서 시험 당일날 최상의 발휘를 위해서 꿀팁 같은 것이 있다면은요. 네. 오늘의 대학 입시 생각에.
0: 제가 위에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요 딱 시간 사실 시험 출입이 한 2시간 전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뇌를 깨우는 요 골든 타임입니다. 예. 예, 아침 식사는 반드시 평소 드셨던 음식 과식을 절대 금지하고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위장과 뇌를 깨우고 이날 아침에 절대 떡을 먹으면 안 됩니다. 예? 이게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그 위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1: 찰떡처럼 붙으라고
0: 예, 맞습니다. 찰떡처럼 탁 붙으라고 아침에 먹고. 떡을 조금 먹는 경우인데 요거는 전날에 그래. 예, 드시도록 예, 그리고
1: 적게 먹어야 돼요.
0: 저는 적게 먹어야 됩니다.
1: 예,
0: 맞습니다.
1: 맞아요.
0: 7분 8분 요 정도로 예, 7분 8분 그리고 시험 1시간 전까지 식사는 꼭 마쳐야 되고 사실 10분 15분 스트레칭이 엄청 중요합니다. 예? 시험장 가는 길 아까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시험지를 받는 순간 이 루틴들은 아마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께서 많이 좀 강조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바로 풀지 말고 전체를 훑어보고 아는 것부터 풀고 예? 모르는 문제는 과감하게 넘어가고 예? 그리고 한 문제를 30초 한 1분 안 되면 넘어가야 된다는 것도 예? 여기에서 그 아까 호흡법 사륙 호흡법이라든지 그리고 발바닥 접지법이라든지 예, 그리고 공항에 가까운 긴장을 현재로 느낄 때 현재로 돌아오는 게 아까 말한 발바닥을 접지법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한 10분 걸어가는 사이에 사실은 그 껌을 씹으면 좋습니다. 아, 요게 우리 뇌를 활성화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요거 한번 실천해보는 것, 평시에 한번 실천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 수험생 자녀들이 남은 이 시간을 잘 활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좋은 주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역시 우리 부모님들의 미룰 수 없는 몫이라고 보아집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 아니면 또 반대로 절대 삼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은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일단 집안이 소음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또 어떤 아빠들은 친구들이 애 대학 시험 친다고 막 방문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도 저는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수험생의 생활 리듬에 따라서 가정이 집안의 스케줄을 좀 맞추고 경려가 아닌 말은 우리가 그 하지 말고 그리고 격려도 사실 말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되고 지긋한 관심이 가는 눈빛으로의 그리고 가족 모두가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엄청 우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비교입니다. 어 옆집아 벌써 나왔더라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어 걔는 몇 점 맞았다며 이런 이야기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시험 성적이 나기도 전에 시험

0: 종이 울려서 처음 책이 시작인데 한 시간 후에 뭐 이렇게 나오는 학생인데 너는 제일 늦었어요.
1: 그래서
0: 다른 애도 한 시간 전에 나왔는데 못해서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잘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그래서 그래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뭐 이런 마음의 표현이 응원이 참 좋지 않을까. 아유 제가 대려 이 시간이 되면 긴장해지네요.
1: 맞아요.
0: 시험 치는 학생들 어쩔까 그만은 어려. 17, 18세 뭐 이 시간을 오르면서 아빠 엄마가 어떻게 귀중한 시간 귀중한 아들 딸들이 키워왔는데 잘 봤으면 하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 이 생방송실도 뭐 뜨거운 열기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가족 모두가 뭐 조이게 되는 그런 마음 시험과 그 저 어떤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참 이날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잘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올해 대학 입시를 맞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응원의 말씀, 조언의 말씀을 해주신다면은요.
1: 예, 사실 그 시험장에 들어서는 그 순간 우리는 고개를 들고 숨을 깊이 들이시고 이렇게 한번 되뇌어 주세요. 나는 여기까지 왔다. 그것만으로 나는 이미 충분히 잘해왔다. 오늘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모두 꺼낼 것이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여러분이 걸어온 이 길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부모가 부모님들은 자네가 태어나던 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 참 많이도 애쓰셨습니다. 학원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차편 도시락 밤늦게 들어오는 자네를 기다리던 시간 성적표를 보며 혼자 삼켰던 걱정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우리가 벅차오르는 순간이기도 하지요. 예.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이 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부모님 여러분의 사랑은 정말 이미 충분했습니다. 2026년 대학 입시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그래, 우리 시작이 중요합니다만 시작선은 어느 학생 누구나 학부모는 그 스타트선은 다 똑같이 주어져 뛰는데 뛰다 보게 되면 좀 더 차이 거리가 나기도 합니다만 그냥 또 받아들이고
1: 그렇죠.
0: 그리고 또 얘가 뭐 이 한 길에 하면 또 다른
1: 길이 있죠. 인생은 또 길지 않습니까?
0: 맞아요. 뭐 10대 20대에서 끝나는 거 아니고 80, 90 뭐 얘가 또 가지고 있는 장기 또 여러모로 많고 해서 뭐 시험 지금 또 열애로 또 한두 해 정도는 볼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자기 능력에 따라서 참 아쉽다 하게 되면은 또 뭐 재수도 하는 그런 수험생들도 있고 이러저렇게 꼭 자기가 노력하고자 했던 일에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잖아. 평소 하던 대로 하면은 뭐 긴장이라든가 뭐 어떤 다른 정서는 없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그 한 개 과목이 시험이 끝나고 나왔을 때 부모님들이 뭐 표정을 살피느라고 눈치 볼 것이 아니라 애썼어 수고했어 하고
0: 그렇죠.
1: 한번 안아주는 것이 네. 그것만 어떻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0: 그렇죠. 가슴 따뜻하게 부모 중하는 그래 잘했어 잘 될 거야 이러면 가슴 울컥할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 수고했어 미안함이 없이 잘할게 이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생긴 우리 아들 딸들이 훌륭한 점수로 좋은 희망대학에 희망한 학교에 또 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세요.
0: 네, 1년에 한 번씩 맡게 되는 대학 입시에서 최상의 발휘를 위해서 어떻게 심리 조절을 잘 할 것인지를 두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 프로가 올해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여러분의 웃는 얼굴 또 찾아뵙도록 하죠. 늘 건강하고 가족의 행복한 일이 많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주십시오.
2: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